0: 시가 거의 아. 굉장히 좋고 건조하고 더운
1: 고기압의 중심부에 들어가면 네. 맑은 날씨
0: 맑은 날씨가 생기는 겁니다.
1: 네네네.
0: 그런데 이제 그때 네. 그것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또 고기압 세력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이제 내륙에서 들어온 티벳 고기압이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1: 예, 예.
0: 이 두 개가 이제 중첩이 될 때가 있거든요.
1: 네.
0: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비구름은 더 이상 이제 그 위세를 떨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아주 막강한 고기압 세력들이 네. 우리나라에 이제 위치하게 되고
1: 그러니까 위아래 이중으로 위아래 중첩이 되는 거예요.
0: 중첩이 되면서
1: 고기압 두 개가
0: 네. 그러면서 이제 비구름 플러스 뭐 이제 예, 저기압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이제 아예
1: 맥을 못 추는
0: 맥을 못 추죠.
1: 네. 워낙 고기압의 위세가 대단하기 때문에
0: 그런 상황들을 이제 이중 열돔이라고 이제 최근에는 네. 이제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열돔이라는 현상 자체에 대한 단어도 사실은 저희는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사용하지는
1: 학술적인
0: 않습니다.
1: 용어는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한 단어.
0: 그렇죠.
1: 예. 네. 그래도 이제 그 태풍 바비였나요? 바비 지나가고 나서는 더위가 그래도 한 풀은 꺾인 듯한 느낌인데
0: 네.
1: 다가오는 8월에도 그러면 이중 열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래요?
0: 물론 네. 이중 열돔 현상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우리나라 쪽까지 올라오게끔 하는 유도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은 주로는 저희 경험상으로는 태풍이 또 영향을 좀 주게 됩니다.
1: 아, 태풍이. 네. 예.
0: 네, 최근 얼마 전에 그 바비라고 하는 태풍이 네, 바비. 사실은 우리나라 쪽으로는 직접적으로 강타를 하진 않았고.
1: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도움이 되는 태풍이었죠.
0: 그렇죠. 예. 그 태풍 바비가 소멸되면서 예. 남겨진 구름대가 우리나라로 오면서 지금 현재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 비가 내렸구나.
0: 그렇죠. 근데 예. 그 저번 주로 생각해 보시면 네. 굉장히 더웠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그 이유도 역시 바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비가 네.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데 네. 바비는 이제 저기압이라서
1: 예.
0: 저기압성 회전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제 회전하거든요.
1: 네.
0: 고기압은 시계 방향입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데 요 녀석이 끌고 가는 거죠. 태풍 세력을
1: 예, 예,
0: 끌고
1: 예.
0: 가면서 세력이 우리나라 쪽까지 확장이 됐었던 거죠. 이 태풍 바비가 중국 내륙 쪽으로 들어가면서 내륙에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주면서
1: 네.
0: 이 북태평양 세력이 자기는 가고 싶지 않은데 조금 끌려온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까지 오면서 사실은 저번 주에는 굉장히 네. 답답하고
1: 북태평양 고기압이 끌려오면서 중심부 쪽으로 들어오니까
0: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더웠었던 그런 상황이 됐었던 거죠.
1: 이해가 되네요. 오히려 우리보다도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들려오는 폭염 소식이 정말 심상치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0: 우리나라랑 비슷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1: 성격이
0: 우리나라는 지형 자체가 유럽은 대륙의 서쪽에 위치하죠. 우리나라는 대륙의 동쪽에 위치하죠.
1: 그렇죠.
0: 그러면서 우리나라 쪽은 조금 여름철에 습기가 조금 많은 상황들이 자주 출현을 하고.
1: 네.
0: 오히려 이제 캘리포니아라든지
1: 네.
0: 아니면 이제 유럽 쪽은 서부지만 네. 건조하긴 합니다. 건조하긴 한 그런 어떤 성격들이 조금은 차이는
1: 대륙의 서쪽이 대체로 건조한가요? 동쪽이 습하고
0: 동쪽이 네. 동쪽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저기압성 어떤 몬순 시스템들이 들어오면서 남풍 계열의 바람이 조금 많이 불게 되면 훨씬 더 습하고요.
1: 네.
0: 대륙의 서쪽이 건조한 이유는
1: 네.
0: 다른 것보다도 해양의 영향이 조금 있습니다.
1: 해양의 영향. 네. 예.
0: 해양은 이제 웨스트 바운더리 커런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크로시오 난류.
1: 크로시오 난류 들어가죠.
0: 그렇죠. 그게 이제 대륙의 네. 동안에 붙어 있는 겁니다.
1: 예,
0: 이게
1: 예.
0: 지구 회전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따뜻한 해류들은 대륙의 동안에 붙어 있습니다.
1: 대륙의 동안에 따뜻한 해류가 붙어 있어요.
0: 붙어 있죠.
1: 예, 예, 예.
0: 크로시오 해류, 그다음에 네. 멕시코 난류.
1: 다 동쪽이죠. 동쪽이죠.
0: 예, 예, 예. 대륙이 미국의 예. 동쪽이죠.
1: 그렇죠, 그렇죠. 예.
0: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웨스트 커런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예. 따뜻하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러면서 훨씬 더 수증기가 많이 분출이 돼서 좀 더 예. 이제 습하다 대기가 해양으로서부터
1: 예.
0: 많이
1: 예.
0: 대신에 이 갔다가 이제 내려오죠. 내려오는 예. 쪽이 대륙의 서쪽입니다.
1: 아 내려오는 쪽은 대륙 서쪽. 서쪽이다.
0: 네,
1: 유럽이나 이제, 네. 미국 서부.
0: 그렇죠. 네, 예. 그런 쪽은 대륙 서쪽이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조금 차가운 어떤 해수온도. 가지고 있는
1: 차가운 해수 온도와 건조한
0: 네. 그런 부분들의 영향들이 조금 있습니다.
1: 네. 네. 그러면 더위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건조한 곳과 습한 곳.
0: 온도는 똑같습니다.
1: 온도는 똑같은데. 우리가 더 힘든 거 아니에요? 습하고 더운 게 더 힘들잖아요.
0: 맞습니다. 네. 저희가 폭염은 훨씬 더 힘든 네. 폭염이 들어오면 훨씬 더 그래서
1: 거기는 에어컨이 많이 없어서 더 힘들어하는 건가 봐요.
0: 아, 네 맞습니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더 힘든데 사실은 우리가 더 힘든데
1: 우리는 매년
0: 환경적으로
1: 예, 예.
0: 환경적으로 저희는 굉장히 예.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네. 사실은 조금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이제 환경을 제가 또 연구하는 분 연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네. 에어컨을 많이 뗍니다. 에너지를 좀 사실은 좀 낭비를 좀 많이
1: 아 그렇습니다.
0: 에어컨이 예, 예. 좀 많죠.
1: 연구할 때도 좀 시원하게 해야 잘 되기도 하고.
0: 아, 뭐 물론 예, 예, 그렇죠. 예, 예. 예. 어쨌든 이제 예. 그래서 건물 안에 있으면 사실 괜찮습니다.
1: 네.
0: 아, 그런데 그렇죠. 유럽 같은 예. 경우에는 예. 기본적으로는 에어컨 시스템이 워낙
1: 규제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0: 예. 예. 그리고 지하철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상상을 해보시죠.
1: 그렇다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탈 마음이 안 들죠. 예.
0: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피해가 훨씬 더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예. 있습니다. 물론 기록적인 폭염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비랑 뭐 다 같이 얘기하면서 왜 이런 어떤 극한 기상이 좀 생기냐 하는 부분 지금 얘기할까요?
1: 아 그럼요. 아, 예. 자유롭게 그럼 하시면 됩니다. 예.
0: 아 그럼 이어서 지금
1: 일단 첫 번째 출연 때보다는 초반 기세가 저는 좀 더 낫다고 봅니다. 오늘이 훨씬.
0: 네. 예, 네, 네.
1: 아, 지금 좋습니다. 예. 그럼 비랑 섞어 자유롭게 이끌어가지고
0: 선발로
1: 예.
0: 나와서
1: 예. 예. 그렇습니다.
0: 바로 지금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1: 예.
0: 자, 그러면 이제 지구 과학에 대한 약간 재미없는 얘기를 조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들어보겠습니다.
0: 지구는 네모났나요? 동그랗나요?
1: 동그랗죠.
0: 아, 네. 예. 그건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1: 네.
0: 지구가 네모나지가 않고 동그랗기 때문에 지구 표면으로 들어오는 태양빛은 적도가 훨씬 세고 극이 네. 약하기 때문에 적도 지역이 온도가 높고 극 지역이 온도가 낮습니다.
1: 네.
0: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러면서 이제 적도 지역이 공기가 뜨거우면은 이제 팽창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기압, 그러니까 기층이 두께가 두껍습니다. 저쪽에 북쪽에 있는 지역에 비해서
1: 네.
0: 기층의 두께가 두꺼운 상태에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는 바람이 불거든요.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1: 예.
0: 기압 경도에 따라
1: 그럼 적도에서 극지방 쪽으로 불겠네요.
0: 그렇죠.
1: 예.
0: 그렇게 부는 것들을 우리가 기압 경도에 의해서 부는 바람에서 기압 경도 여기에 의한 바람이라고 합니다.
1: 네네.
0: 근데 이제 지구가 예. 지구가 이제 조금 이제 재미없어지는데 지구가 이제 좀 더 재미가 지구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지구를 이제 돌립니다. 지구가 돌죠.
1: 아, 지구 돌죠.
0: 자전하고 있잖아요.
1: 예, 예, 예.
0: 지구가 하필이면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그렇죠.
0: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실질적으로 남풍으로 가던 공기가.
1: 네.
0: 동쪽으로. 꺾습니다.
1: 약간 변화구처럼 이렇게 되는
0: 거죠. 예, 변화구처럼 예. 이제 꺾이는 거죠.
1: 예.
0: 저희 과학에서 이제 전향력. 이 두 가지 힘의 균형 때문에. 예. 사실은, 결국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의 기압 경도력과.
1: 네.
0: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의 오른쪽 방향으로
1: 전향력과.
0: 꺾이는. 전향력과의 두 가지 힘에 의해서 바람은 실제적으로는.
1: 예.
0: 우리 지구에서 중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네. 중위도 지역에 네. 있는 사람들은 서풍, 편서풍. 편서풍의 지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을 이제 보시면은 항상
1: 네.
0: 진북을 놓고 나서 이제 구름을 보시면 구름은 서에서 동으로 일반적으로. 낮은 구름 말고요. 높은 구름.
1: 아, 높은 구름은 항상 중위도에서는 서에서 동으로 가고 네. 있군요.
0: 서에서
1: 한 번도 살면서 인지한 적이 없는데.
0: 서에서 동으로 가고 있어요.
1: 네.
0: 얘가 그 서에서 동으로만 가면 이제 편서풍이거든요.
1: 그렇죠. 예.
0: 근데 서에서 동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서에서 동으로 가면서 춤을 춥니다. 위아래로.
1: 춤은 왜 추나요?
0: 춤을 추는 이유는
1: 네.
0: 지구가
1: 네.
0: 그냥 맨들맨들하게 동그라면
1: 네.
0: 그냥 서에서 동으로 갈 텐데
1: 예.
0: 지구 위에는 산도 있죠.
1: 아, 산.
0: 산이 있지. 그리고 해양이 있죠.
1: 네.
0: 대륙이 있고 해양이 있고 대륙이 있고 해양이 있으면서
1: 네.
0: 비열차가 생기면서도 그 위에 또 산맥이 있잖아요.
1: 예, 예.
0: 산맥을 그냥 서풍이 타고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1: 네, 네.
0: 가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가요.
1: 아, 그래서 춤을 추면서
0: 가죠.
1: 서에서 동으로 간다.
0: 네, 서에서 동으로 가서
1: 예.
0: 그래서 저희가 이 편서풍 지대를 그냥 편서풍이라고 안 하고 편서풍 파동이라고 해요.
1: 아, 편서풍 파동.
0: 아, 편서풍 파동. 파동이 생겨서 기압 능이 생기고 골이 생깁니다.
1: 아, 능과 골.
0: 능과 골이 생기죠. 예. 능이 있는 지역이 고기압 지역입니다.
1: 그러니까 편서풍 파동이라는 게 결국에 그 공기의 흐름이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 중에서 공기 흐름이 능인 곳이
0: 고기압이고
1: 골인 곳이 저기압인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럼 저기압 고기압 이렇게
0: 계속
1: 반복되나요?
0: 예, 반복됩니다.
1: 아, 그래요? 아,
0: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 서풍에서 서에서 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1: 네.
0: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1: 네.
0: 어떤 특정한 지역에 한 3일 정도 머무르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특히나
1: 네네네.
0: 그런 현상이 뚜렷해서 예전부터 속담이 사자성어 있죠. 사만사온.
1: 4만 4온 그래서 네.
0: 아. 정확하게 일주일 4만 4온
1: 예, 예, 예.
0: 3일 네. 따뜻하고 4일 춥다 4만 4온 그게 다 지금 얘기하는
1: 예.
0: 고기압 저기압 때문에 생기는 상황들이다
1: 신기하네
0: 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예.
0: 네, 굉장히.
1: 그럼 갈수록 날씨가 좀 변덕스러워지고 좀 이상 기후로 가는 것과도 좀 엮어서 이게 설명이 되는 건가요?
0: 당연히 예. 되죠
1: 예.
0: 자, 이까지 왔으면은 예. 8분 응선 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날씨가 변덕스러워지는까지 가는 거니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1: 좋습니다.
0: 조금만 더.
1: 네. 다 열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봐주세요.
0: 아, 네. 여기에서 이제 예. 예. 우리 인간의 활동들이 많아지면서
1: 예, 예.
0: 인간들이 내뿜는 CO2, 인간에 의한 네. 배출, 인간에 의한 배출들이 실질적으로 네. 많아지게 되면
1: 예.
0: 특히 이제 CO2가 대표적인 네. 사례가 되겠죠. CO2가 대기 중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로 인해서 공기가 온도가 높아집니다.
1: 아, 공기 온도가 높아져요.
0: 네. 예, 예. 온실가스라서.
1: 네, 네.
0: 결국에는 대기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1: 예. 그러니까
0: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예. 그러면 올라가면
1: 다 같이
0: 좋은데,
1: 올라가요. 예.
0: 다 같이 올라가면 좋은데.
1: 네. 아, 좋은데.
0: 다 같이 올라가지 않죠.
1: 어디만 올라? 어디가 올라가나요?
0: 다 같이 올라가지가 않고.
1: 네.
0: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CO2를 촥 전부 다 이제 농도를 높이게 되면
1: 네.
0: 저위도보다
1: 네.
0: 고위도가
1: 네.
0: 즉 적도 지역보다
1: 극지방.
0: 극지역이
1: 네.
0: 훨씬 더 빨리 올라갑니다.
1: 훨씬 더 빨리 올라간다.
0: 왜 그럴까요? 극지역에 뭐가 있죠?
1: 저기요, 얼음이요.
0: 아, 예.
1: 네.
0: 맞습니다.
1: 얼음은 하얗죠?
0: 아, 예.
1: 하얗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0: 예.
1: 반사하죠?
0: 아, 예. 그럼요.
1: 완전 반사하잖아.
0: 예. 예. 완전 반사입니다, 거의.
1: 예. 예.
0: 100%.
1: 예.
0: 거의 거울과 같아요.
1: 네.
0: 예. 온도가 올라가면,
1: 네.
0: 전체적으로 올라가면, 원래 적도지역은 눈이 없어요. 눈이 없는데, 극지역은 눈이 있어서,
1: 네.
0: 눈이 녹습니다.
1: 눈이 녹으니까
0: 눈이 녹으면 원래 반사되던 녀석들이
1: 안 되니까
0: 또 안 돼요.
1: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간다. 온도가
0: 더 많이 온도가
1: 그러네요.
0: 올라가게 돼.
1: 예예예. 예.
0: 그러면서
1: 네.
0: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면
1: 네.
0: 그럼 또 더 많이 녹겠죠 눈이.
1: 예예예. 예, 예.
0: 그럼 또 다시
1: 악순환이죠.
0: 악순환이 예. 연속이 되는 이걸 이제 양의 대목임이라고 하는데 그런 예.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극지역의 온도가 적도 지역보다 훨씬 빨리
1: 올라간다.
0: 똑같이 올라가긴 하는데
1: 네.
0: 올라간 속도가
1: 더 빠르다.
0: 더 빠르다. 그걸 이제 우리가 유식한 말로 폴라 앰플리피케이션이라고.
1: 폴라 아까 그 세 가지 법칙 그 흐름에는 어떤 변화가 생겨요?
0: 이제 여기서 시작.
1: 아, 그렇죠. 그걸 좋은 질문이었죠.
0: 여기에, 네, 아주 좋은 질문.
1: 예, 예, 예.
0: 적절한 타이밍에
1: 예, 예.
0: 아주 정확하게 선수 교체가
1: 이루어지는
0: 상황.
1: 예, 예.
0: 아, 그래서 거기에서 네. 실질적으로 극지방의 온도가 올라가면
1: 네.
0: 앞서 제가 원래는 저위도 지역이 온도가 높아요.
1: 네.
0: 온도가 높고 고위도 지역 온도가 낮아요.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1: 예.
0: 그럼으로 인해서 남풍이 분다고 그랬잖아요.
1: 네.
0: 왜냐하면 기압 정도에 의해서.
1: 그렇죠.
0: 여기가 팽창돼 있고 약하니까
1: 네.
0: 기압 정도에 의해서 남풍이 부는 남풍이 그 기압 정도력이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건데
1: 네.
0: 이 온도 차가 원래 대비해서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1: 줄어들죠. 왜냐면 거기 더 추운 데가 더 빨리 더워지니까. 줄어들죠. 줄어들죠.
0: 이가민 선생님은 저희 과학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너무 논리적인
1: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 예.
0: 이해를 하시는
1: 것 줄어들면
0: 같습니다.
1: 어떻게 되죠?
0: 네. 예. 이 두 개가 온도 차이가 원래 컸는데
1: 네, 네, 네.
0: 얘가 줄어들게 되면 아까 얘기했었던 지도에 근데 자전 속도는 달라지나요?
1: 똑같죠.
0: 네,
1: 예.
0: 지전 속도는 똑같습니다.
1: 전향력은 똑같죠. 예예. 예.
0: 근데 기압 경도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1: 네네.
0: 그러면서 얘가 실질적으로 서풍 계열의 바람의 성격이
1: 예.
0: 굉장히 약해질 수가 있다.
1: 아, 그러니까 북반구 중위도에서도?
0: 예, 북반구 중위도에서. 기본적으로.
1: 그렇다고 동풍이 되는 건 아니죠?
0: 동풍이 네. 될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
1: 아, 그래요?
0: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기본적으로는
1: 네.
0: 이 평균적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1: 예.
0: 평균적으로 줄어드는 거고
1: 네.
0: 놀랍게도
1: 네.
0: 우리가 편서풍이 이제 약해진다. 약해질 것이라고 제 생각을 하지만 놀랍게도 과학자들이 최근에
1: 예.
0: 밝혀낸 사실이 있습니다.
1: 뭘 밝혀냈나요?
0: 이 지구가 오묘하고도 복잡하구나.
1: 왜요?
0: 상식적으로는 남쪽과 북쪽의 온도 차이가
1: 그렇죠.
0: 약해지기 때문에
1: 네.
0: 편서풍이 약해질 것이다라고
1: 그렇죠. 예.
0: 생각을 하는데
1: 네.
0: 그게 아니라 그건 평균적인 관점이고
1: 네, 네.
0: 실질적으로는 이 편서풍이 파동이라 그랬잖아요.
1: 네.
0: 이 파동이 더 남부로
1: 굽이쳐서 웨이브가
0: 이 파동이 훨씬 더 굽이치게 되는
1: 이렇게 가던 게
0: 그렇게 가면 더 느리게 가죠 실질적으로는
1: 예,
0: 더
1: 예,
0: 오래
1: 예.
0: 걸리는 겁니다
1: 네, 네.
0: 더 오래 걸리면서 실질적으로 더 오래 걸리게 되면
1: 네.
0: 그 오래 걸리는 상황 속에서 아까 전에 고기압과 저기압 계속 연속됐다 했잖아요
1: 네.
0: 능과
1: 골
0: 네. 능과 골 사이는 훨씬 더 바람이 세져요 더 빠른
1: 바람이 세지는구나.
0: 아, 더 세지는 거죠. 훨씬 더 굽이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 더 종잡을 수가 없네. 네, 더 종잡을 수가 없고 그 격렬함도 더 강해질 때가 있고. 거죠.
0: 그러면서 아... 고기압이 저기압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네. 속도 자체도 느려지면
1: 네.
0: 고기압도 격렬해지는데 어떤 네. 특정한 지역에 오래 머물러요.
1: 오래 머물겠죠. 아까는 네. 한 3, 4일 정도였는데 네.
0: 오래 머물면서 예, 예, 예. 폭염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1: 이제는 한 뭐 7항 8온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네요.
0: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속담을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1: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변덕이 심해지는 거군요.
0: 그럼요. 네, 변덕이 야.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들로 타고 있다.
1: 근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실생활로 다시 돌아와 보면 요새 이제 비가 내릴 때 보면 마치 동남아 스콜처럼 우리나라도
0: 네네.
1: 되게 약간 국지적인 비가 엄청 막 물폭탄처럼 팍 쏟아졌다가 금방 끝나고
0: 네네.
1: 이건 왜 그렇습니까?
0: 아, 그것도 네.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고기압성, 기압 능이 있는 데는 고기압이죠.
1: 네.
0: 저기압이 있는 것도 저기압이 훨씬 더 세력이 세지겠죠.
1: 네.
0: 고기압이 세력이 훨씬 더 세지면 더 강한 남풍이 특정 지역으로 많이 들어올 겁니다. 여기 남풍이라고 하는 녀석은
1: 네.
0: 저위도 지역에 굉장히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은
1: 네.
0: 그런 기류들이 이 우리 중위도 지역으로 침범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1: 네.
0: 공기 중에 수증기가 굉장히 거의 100%예요. 거의
1: 예,
0: 100%면
1: 예.
0: 굉장히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스티키하다 그러는데 끈적끈적한 거죠. 끈적끈적한 상태에서는 조금의 트리거, 특히 우리나라 같이
1: 네.
0: 주변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산이 70% 이상
1: 네.
0: 차지하고 있는 이런 지형, 복잡한 지형 내에서는
1: 네.
0: 공기가 금방 상승할 수 있는 기계적으로, 기계적으로 뜰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1: 그러니까 산을 약간 발구름판처럼 이용해서
0: 그렇죠.
1: 공기가 팍 뜨는구나.
0: 그렇게 탁탁 뜰 때
1: 네네.
0: 금방 구름으로 만들어집니다. 수증기, 아. 눈에 안 보이는 상태에서 갑자기 바로 구름으로.
1: 네.
0: 비구름이 금방금방 조그만 지역에서 금방금방 모이면서
1: 네.
0: 촥 쏟아지는 게릴라성 폭우 형태의
1: 게릴라성 폭우가
0: 예, 형태의 성격들이 많아집니다.
1: 구름 자체는 작아지지만 네. 금방금방 막 그때그때
0: 훨씬
1: 생기고.
0: 더 강하게.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이 아열대
1: 네.
0: 지역 또는 이제 뭐 열대 지역에서 생기는 스콜성 강우라고도 네, 우리가 네.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형태의 강수들의 형태가 훨씬 더 잦아진다.
1: 그런 경향은 앞으로도 더 일반적인 상황이 되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시간 흐를수록.
0: 네네. 맞죠.
1: 새벽에만 좀 비가 많이 온다는 느낌도 받았거든요.
0: 아.
1: 폭우가 새벽에만 올 수도 있나요?
0: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1: 일단 출근 어떡하지 하고 약간 네. 출근할 시간 되면 괜찮고 약간 네네. 이런 경우가 좀 있었던 네네네. 것 같아요.
0: 네네네. 네. 우리나라의 여름철 네. 5, 6, 7, 8, 9월 이때가 이제 여름철이죠.
1: 네.
0: 우기라고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요 상황에서 계절별로 강수량을 좀 살펴보면
1: 예.
0: 6월달 말부터 7월 하순까지 한번 피크가 있고
1: 네.
0: 그다음에 좀 살짝 떨어졌다가 8월 정도의 피크가 또 한번 있고 또 9월까지도 가기도 하고
1: 네.
0: 그런 식으로 해서 두 번의 더블 피크가 있습니다. 이제 계절적으로 더블 피크가 있다라고
1: 네.
0: 얘기하는데 이제 첫 번째가 장마전선, 두 번째가 태풍과 뭐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이제 비가 많이 오는데요.
1: 예.
0: 그거를 이제 시간대 아까 질문해 주셨던 시간대별로도 이제 또 나눠 보면 아침에서부터 여름철
1: 네.
0: 강수량을
1: 네.
0: 실제 시간 00시부터 24시까지 시간대별로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딱 기록을 또 보면은
1: 네.
0: 새벽에 한번 피크가 새벽 6시까지 그쯤에 5시 4시 이렇게 요쯤에 피크가 한번
1: 네.
0: 하고 내렸다가 그다음에 오후 늦게 16시부터 18시, 거의 19시 정도 뭐 해질 때쯤 요때 이렇게 피크가 더블 피크가 또 있습니다.
1: 아 이건 최근에 현상은 아니고
0: 아닙니다. 원래 일반적인 상황이
1: 예.
0: 일반적인 강수의 어떤 우리 특성이 우리
1: 새벽에 한번 오후 2시쯤 한번
0: 네. 그럼 이제 그게 왜 그런지
1: 네.
0: 왜 그런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1: 네.
0: 그렇죠. 왜 그런지를 이제 말씀을
1: 지식 드리는데. 채널이라면 네. 왜 그런지를 항상 참고해야 됩니다.
0: 제일 중요한
1: 예.
0: 부분
1: 예.
0: 왜 그런지 이 부분인데
1: 네.
0: 우리나라가 여름철에 이제 비가 올 때는 항상 남동쪽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습니다. 북태평양
1: 그렇죠.
0: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있을 때 너무 막 들어오면은 이제 완전히 더웠다 그랬고
1: 네.
0: 가장자리 항상 있는 상태에서 비가 많이 오고
1: 중심부는 덥지만 네. 고기압의 가장자리는 비가 많이 온다.
0: 네. 가장자리에 있을 때는 항상 남풍입니다.
1: 네.
0: 남풍에는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이제 부는데 해양에서 굉장히 수증기를 많이 머금은 공기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1: 네.
0: 근데 들어올 때 해양이든 육지든 어찌됐건 낮과 밤,
1: 네.
0: 낮과 밤일 때 지면 근처는 온도가 차이가 좀 큽니다. 낮에는 태양빛이 들어오면서 지면 근처가 훨씬 더 따뜻하게 데워지겠죠.
1: 예.
0: 밤에는 대신
1: 네.
0: 지면 근처가 그 복사 냉각에 의해서 훨씬 더 차가워져요.
1: 예.
0: 그래서 대기보다 훨씬 더 온도가 낮은 상태예요.
1: 네.
0: 그래서 면적으로 보면은 네. 지상 근처가 그 바로 위쪽에 있는 공기보다 훨씬 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아. 안정한 상태입니다. 안정한 상태.
1: 아, 예.
0: 안정한 상태가 되면 예. 안정한 상태 위쪽으로 남풍계열의 바람이 들어갈 때 훨씬 더 세게 들어갑니다. 마치 어. 우리가 스케이트를 타는데 네. 스케이트를 울퉁불퉁한 그냥 길에서 타는 거랑 네. 아니면은 정말 얼음판 네. 위에서 타는 거랑 차이라고 어. 보실 수가 있겠죠. 이제 얼음판 위에 밤에는 얼음판 네. 위가 되는 겁니다.
1: 어.
0: 그 지면 근처가 예. 얼음판처럼 예. 조금 안정해지니까 네. 훨씬 더 바람이 네. 세지면서 하층 바람이 세지면서 예. 더 많은 수증기, 더 어. 높은 온도의 공기들이 들어오면서
1: 아.
0: 금방금방 아.
1: 그래서 새벽에
0: 강수 구름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1: 오후 2시는요?
0: 오후 2시는
1: 가장 더울 때니까.
0: 가장 덥죠? 네. 가장 더우면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양이 이 삼면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해풍이 들어옵니다.
1: 아,
0: 해풍이 들어오면서 또 산 위를 타고 올라가요.
1: 네.
0: 아까 전에 발판을 삼아서 올라갔다. 네,
1: 그렇죠.
0: 그런 상황들이 훨씬 또 많아지면서 아, 오히려 산 쪽으로 아, 강수들이 붙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1: 아, 생각해보니까 저 오후 2시 때 비가 많이 왔던 것 같기도 하다. 아, 예, 예. 아, 이걸 이렇게 이론으로 들으니까 아, 이해가 되네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비 올 때 조심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낙뢰라고 합니다. 아, 또 최근에는 특정 시기나 지역에 낙뢰가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낙뢰란 왜 발생하는 현상이고 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0: 네. 낙뢰라는 현상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기 중에 구름이 생기면 네. 구름 입자들이 발달을 하는데
1: 네.
0: 구름이 굉장히 높게 발달을 하게 될 경우 구름이 물방울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물방울과 함께 얼음 알갱이 그리고 위로 가서는 굉장히 큰 얼음 뭐 우박 네. 이런 구름 이런 녀석들도 같이 동반된 그런 다양한 사이즈의 소위 말해 하이드로미터라고 그러는데 를
1: 네.
0: 이제 포함하게 됩니다.
1: 네네네.
0: 이제 그런 정란운 굉장히 키 큰 구름.
1: 아 정란운.
0: 네, 키 큰 네. 구름.
1: 네.
0: 대륙 건기하면 꼭대기가 10km인데 그걸 뚫고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높은 구름들이 발달되는 조건 내에서는
1: 예.
0: 지상에서부터 위까지 수증기에서부터 물방울, 네. 큰 거에서 작은 거, 그다음에 얼음 예. 다 섞여 있는 거죠.
1: 예.
0: 그런 상황이 되면 전하가 분리가 잘 됩니다.
1: 아 전하.
0: 네, 전하가 분리가 됩니다.
1: 예.
0: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분리가 쫙
1: 예.
0: 되면서
1: 예. 예.
0: 전하가 분리가 쫙 되면서 네. 실질적으로 플러스가 구름 하부에 있고 네. 지면 근처에 마이너스 전하가 있으면서 그래서 서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잘 붙기 좋죠.
1: 붙기 좋죠.
0: 플러스는 서로 밀어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극적으로 많이 모이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 짜자작 하면서 지상으로 방전을.
1: 아, 플러스도 새를 불리고 마이너스도 새를 불리고 이렇게 퍽 했을 때
0: 폭발하면서
1: 그게 낙뢰입니까?
0: 네, 생깁니다. 근데 그거는 비단 구름에서 지상
1: 네.
0: 이 연결되는 낙뢰도 있고 그거는 이제 cloud to ground, CG
1: 구름에서 낙뢰. 땅으로.
0: 네. 네. 그 구름 안에서도 아까 네. 전에 전화가 분리된다고 그랬죠.
1: 네.
0: 구름 안에서도 낙뢰가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클라우드 안에서도 이제 구름이 생기는 네.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1: 낙뢰 발생 시에 조심해야 되죠?
0: 그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첨탑 구조나 네. 아니면은 우산.
1: 아 우산 쓰면 안 되는
0: 안 되죠. 좀 뾰족한 그런 어떤 물체들이 있을 경우 그런 어떤 물체들을 통해 가지고 지상으로
1: 네.
0: 방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나무 아래.
1: 근데 길거리에서 갑자기 네. 비 오다가 천둥 친다고 우산 접는 사람 못 본 것 같은데요.
0: 아, 우리는 도시 근처이기 때문에 예, 이미 예. 빌딩 숲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1: 아,
0: 빌딩이 훨씬 높죠.
1: 가려주는 거.
0: 네, 빌딩이 예. 다 가려주고 빌딩 꼭대기는 항상 이제 피레침이 있기 때문에
1: 그래서 그렇구나.
0: 네, 네,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1: 야외에선 조심해야겠네요.
0: 네, 예. 들판이나 이런
1: 데서. 네, 들판에서.
0: 아, 골프 치러 가셨을 때 특히 조심을 하시고.
1: 아, 그렇죠. 그렇죠. 예.
0: 네, 네.
1: 감사드립니다.
0: 네, 네.
1: 너무 즐거웠고요. 아, 네. 날씨와 기상학에 대한 이야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김정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태풍이 제명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때때로 다른 이유로도 태풍 이름을 바꾸거나 신청한 이름을 기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태풍 나비는 이슬람에서 선지자를 뜻하는 낱말과 발음이 같아서 제명이 됐고 소나무는 발음이 쓰나미와 비슷하다고 해서 과한 공포를 유발한다고 해서 제명된 바 있습니다. 또 제비라는 태풍 이름도 우리나라에서 제안을 한 적이 있지만 이게 또 크로아티아어로 아주 심한 욕설에 해당하는 낱말이라고 해서 또 탈락했다고 하는데요. 야, 태풍 이름 짓는 것도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여하튼 이름이 뭐든 간에 남은 여름과 또 올 가을 큰 피해를 가져오는 태풍이 없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윤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윤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윤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운동과학자요, 스포츠의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운동을 하라라고 권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운동 세계의 민낯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떤 운동을 해도 10명 중에 3명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3명에 들어가는 분은 차라리 오늘 운동을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살 빼려고 운동했는데 이유 없이 살이 찝니다. 근데 왜 찌느냐?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만 체크하세요. 60에서 70 정도 되는지 보세요. 만약에 90, 100이면 오늘 운동하는 거 어렵습니다. Hello, Sebastian! 자, 저는 스포츠의학 박사 홍정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조금 운동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아마 SNS상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간을 보내시면 이렇게 단체로 뛰는 분들 많이 보시죠?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러닝 붐이 불면서 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건 어때요? SNS상에 자기가 운동하는 것 보여주면서 이런 전문 용어로 오운완, 오늘 운동 완성했다 하면서 쫙 저렇게 근육을 보여주면서 근육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질투가 나는데 이런 거 하면서 이런 건 어때요? 좀 우아하게 호흡 들이마시고 내뱉고 여러분 이런 지금 세 종류의 운동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시면 좋겠지만 여러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고 이러한 영상들이나 이미지가 나에게 자꾸 보여질 때 뭔가 나도 저렇게 운동하고 싶은데 하면서 지금 이 그림처럼 아 나도 해야 하는데 라고 올리면서 뭔가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내가 결핍된 것 같고 뭔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얻을 수 있죠. 만약에 오늘 이 세바시 강연장에 그런 마음을 최근 일주일이나 이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느낀 분이 있다면 한번 손 들어보시죠. 예, 꽤 많습니다. 예. Welcome.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나는 왜 그렇지 못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뒤로 물러나게 되는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자, 운동을 했더니 한 번이라도 아팠던 분들 손 들어보십시오. 네, 전부 다네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운동을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몸이 이렇게 아파요. 그래서 저는 5km 마라톤을 친구 3명과 함께 한번 멋있게 뛴다고 옷까지 사고 신발도 멋진 신발을 사서 한번 뛰고 지금 1년 7개월째 못 뛰는 분을 알아요. 그런데 걷는 것조차도 힘든 분들이 있죠. 여러분, 이 운동 뒤에 불편한 사실을 조금만 알려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아까 손은 드셨지만 운동을 해보셨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 몸에 좋고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한 운동을 끝까지 할 수 있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운동을 하라라고 여러분들에게 권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운동 세계의 민낯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속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운동 시작 후 1개월 안에 포기하는 사람이 50%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이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 한번 쓸게요. Non-responder. 뭘 해도 반응이 없는 사람. 그래서 나는 운동이 맞지 않아 라고 하면서 운동하지 않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시청하는 분들도 그래 다 나가서 운동하니까 다치잖아. 나 괜찮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운동을 원하는 것은 직장에서 좋은 생산력을 내고 좋은 체력을 가지고 몸이 망가지지 않고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오늘 제가 이 관객석을 보니까 저처럼 약간 중년에 걸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85세까지 꼿꼿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처럼 꼿꼿하게 걷고 이런 데 나와서도 뭔가 한번 쫙 50세 85세인데 이런 동작을 할 수 있다면 이거 너무 축복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몸을 움직이며 운동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좋은 질의 삶, good quality의 삶을 살자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위해서 나가서 걷고 또는 트레드밀 위에서 살살살살 뛰었는데 대부분의 운동을 여러분들께서 오늘 시작하신다면 불편한 진실은 10명 중에 5명에서 7명은 다칩니다. 러닝 부상률 좀 한번 보십시오. 러너들 가운데 30에서 75%가 다치는데요. 그리고 모든 러너들이 1년 안에 러닝을 그만두게 되는데요. 중도 포기율 좀 보십시오. 저는 러닝을 뛰다가 다치니까 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운동을 선택하셨건 여러분들의 몸은 운동을 할 준비가 돼 있나요? Are you ready to do 운동? 이게 질문이에요. 저는 기성용 선수를 재활하기 위해서 1등 항공석을 타고 1등석을 타고 영국으로 날아가서 뉴캐슬에서 기성용 선수를 재활했고요. 올림피안 윤성빈 선수의 이 멋진 활약을 뒤에서 도울 수 있었던 큰 영예를 저는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 제가 이쪽 선수들을 재활하면서 많은 국가를 돌아다니고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볼 수 있었겠죠. 저희들이 많이 얘기하는 스마트워치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패드에 볼 수 있는데요. 95 정도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심박수가 아닙니다. 심장이 한번 뛰게 될 때 그리고 다음 심장이 뛰게 될 때까지의 그 간격 안에 벌어진 시간, 얼마나 그 시간이 걸렸는가를 선수들이 체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운동을 잘해서 효과를 내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스마트워치에 하나의 앱을 켜서 여러분들의 심박간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가, 그리고 그 시간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유지되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변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지금 NBA, MLB 이와 같이 외국의 세계 최고 엘리트 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경기를 하는 그런 팀들은 이미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것을 사용할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운동 전에 몸 상태가 운동을 해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준비됐나 안 준비됐나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척도입니다. 우리는 이걸 심박변이도라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 82가 보이죠? 그 다음에 18이 보이잖아요. 어느 날은 82, 어느 날은 18 또는 22, 30 정도로 잡힐 겁니다.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막 자기의 스마트워치를 보고 계신데 스마트워치 상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어플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심박 변이도, 즉 심박 변이도라는 것은 심장이 한번 뛰었을 때와 다음 뛰었을 때 그 구간 안에서의 시간이 계속해서 달라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똑같이 로봇처럼 움직인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몸에 많은 스트레스를 갖고 계신 겁니다. 그 상황에서 나가서 뛴다거나 할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여기에 연봉이 말할 수 없는 높은 금액을 가진 선수들이 오늘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 감독님이 준 운동을 하다가 몸이 다치면 구단주는 그 선수가 뛰지도 못하고

하는데 계속해서 연봉을 줘야 합니다. 그것은 많은 팬들이 경기장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그 구단에 실망하게 하는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측정해서 이런 식으로 낮게 나왔다. 그러면 그날 이 선수는 훈련에서 빼줍니다. 그리고 가벼운 호흡 운동을 하게 하거나 옆에서 가벼운 고정식 자전거를 타게 해서 이 몸이 운동을 위해서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죠. 고급스럽죠. 여러분들은 몸을 막 굴려왔잖아요. 이 운동을 여러분이 이렇게 하길 원하고 좋아하는 운동을 여러분들께서 잘못하신다는 것. 즉 몸이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인데 운동을 해버리면 운동해놓고 살찌는 거예요. 살 빼려고 운동했는데 이유 없이 살이 찝니다. 근데 왜 찌느냐?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운동을 했다고 해서 계속 살을 빼주는 그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저녁에 다시 잠을 이루기까지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 밥을 먹게끔 식욕을 올려주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요. 적당히 먹었을 때 포만감을 주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렇게 지금 보면 그렐린이 아침, 점심, 저녁마다 식욕을 쫙 촉진시켜주게끔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맛, 입맛이 좋은 거죠. 그리고 그것이 딱 나왔을 때 다음에 살짝 파란 곡선이 올라가잖아요. 적당히 먹고 포만감이 있게 이제 그만 먹어. 그 사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어떤 운동이든 간에 내 몸의 신호를 존중하지 않고 정신승리해 가면서 너도 뛰니 나도 뛰자. 백이동 아주머니가 뛰니까 나도 뛰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몸을 귀 기울이지 않고 운동하게 되면 그렐린과 렙틴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이것이 약간 다른 모양새로 변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 그렐린과 렙틴은 여러분의 체중이 빠졌을 때 그렐린이 좀 올라가서 식욕을 도와주고 체중이 불었을 때는 약간 렙틴이 올라가서 식욕을 저하해주는 정상적인 호르몬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상적이라면 운동이 잘 맞았다면 아침에 딱 일어날 때 코티졸이 쫙 분비되고 그냥 일상 중에는 오후로 가면서 코티졸이 쫙 떨어지면서 저녁에 오셨을 때 꿀잠을 주무시게 여기 보면 멜라토닌이 쫙 분비돼서 편안한 잠을 주무셔야 돼요. 그런데 운동을 잘못하면 내 몸에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에서 뛰었거나 또 그 만보 걷기도 오늘은 조금 지쳤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또 뱃살 찌면 안 되니까 하고 나가서 만보 걸은 거예요. 걷고 이런 식으로 잠 못 자면 만보 걸은 만큼 살이 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만보 안 걷고 편안하게 집에 있는 게 덜 살찔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좀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여러분들이 지금 스트레스 상황에 있으니까 계속 분비되면서 뭔가 교감신경을 계속 올리면서 흥분된 상태로 만듭니다. 그러니 집에 오면 힘이 빠지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필라테스 요가가 됐건 또는 덤벨 운동이 됐건 나가서 뛰는 운동이 됐건 사실 좋은 몸 상태에서 짧게만 해도 좋은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 여러분들의 몸 상태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계속해서 나는 의지력이 강한 여자야. 나는 의지력이 강한 남자야. 이대로 무너질 수 없어. 그리고 내놓은 돈이 좀 아까워. 해서 오늘 2시에 PT 세션 잡혔습니다 하는데 어저께 잠을 못 주무셨다. 3시간 주무셨다. 그 PT 세션은 여러분들을 사실은 살찌게 갈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세션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몰랐던 것처럼 반응하세요? 그러니 운동은 계속 하는데 운동이 끝났을 때 마치 이 여성처럼 지쳐 있는 겁니다. 좋은 운동을 했는데 나 운동 끝냈어라는 그 성취감은 3분 54초만 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거운 몸,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몸, 그리고 계속해서 오른쪽에 전완근이 발달합니다. 왜요? 냉장고를 여니까. 왜? 몸은 비상사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홍정기 교수, 운동을 장려하는 분 아닌가요? 라고 지금 얘기하시지만 제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몸에 신경을 쓰셔라.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스마트워치에 심박 변이도를 한 번만 체크하세요. 안정시 심박수가 60에서 70 정도 되는지 보세요. 만약에 90, 100이면 오늘 운동하는 거 어렵습니다. 딱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진짜 영화처럼 이러한 수면이 아니었다. 뭔가 무겁다. 오늘 운동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강도 운동으로 세포가 깨어납니다. 이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보여드렸던 이 운동 너무 잘 돼요. 집에서 1분만 해도 세포를 깨우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좋은 운동도 없고 나쁜 운동도 없습니다. 운동 후에 몸이 피곤한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랬다면 여러분들의 운동이 너무 셌던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운동량을 조금만 10분에서 5분으로 줄여보세요. 저녁엔 어때요? 집에 왔는데 뭔가 에너지가 오는 느낌이 없다. 지금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운동 마니아가 되라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의 소리를 듣고 회복하는 회복 마니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수입니다. 밤사이에 안녕한지 안부를 아침이면 확인하던 불안과 초조의 시절이 우리 한국인의 역사 속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무 일 없죠? 라고 밤새 무탈을 묻는 그 인사에서 조금 나아진 버전의 인사를 아직도 우리가 주고받긴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막상 네 하고 대답을 하려면 사실 너무나 많은 일이 우리에게 항상 있구나라는 생각에 이 당연한 사실이 또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밤사이 미국과 무역을 하는 전 세계 80여 개국에 이런 인사를 해야 하는 오늘 아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연방 대법원의 결정 후에 다른 법으로 법 아닌 법으로 일단 유지를 해왔던 관세 정책이 어젯밤 자정으로 150일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기한을 꽉 채웠기에 어제 새로운 관세의 부실 이유가 발표가 됐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미국의 유럽 우방들까지도 이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한 오늘 아침입니다. 월드컵 축구가 끝나고 거의 잊고 있다시피 한 메이저리그 사커 참 이상하죠. 대한민국의 우리 대표팀이 참 실망스러운 경기를 했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손흥민 선수를 잊을 수 있을까? 그런데 다시 돌아온 손흥민 선수가 메이저리그 사커에 지금 잘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기쁩니다.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 복귀한 7월 17일 LA 갤럭시전 또 시즌 첫 골을 기록하고 7월 22일 레알 솔트레이크전에서도 골을 넣어서 두 경기 연속 득점. 우리는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말을 하고 보니까 갑자기 제가 제대로 말을 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손흥민 선수 연속 두 경기에서 한 골씩 넣은 거 맞죠? 그런데 유튜버들 중에는 이상하게 그걸 확대해서 클릭수를 늘리기 위해서겠지만 가짜로 우리를 또 오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 틀리게 말했으면 손흥민 선수 지금 연속 두 경기에서 한 골씩 넣고 있다. 이거 맞는지 틀리면 또 카톡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오늘 날씨는 기분 좋은 낮 최고 기온 화씨로 82도 그러니까 섭씨로 한 28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맑은 날에 구름이 약간 뜨는데 비가 올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비가 한번 내리면 뭐 거침없이 이렇게 폭풍과 함께 우리는 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했는데 지난주 화요일에 이번 주 화요일이네요. 이번 주 화요일에 뭐 토네이도 때문에 공항으로 특히 뉴저지의 뉴욕 공항으로 들어오던 비행기가 1시간 전에 회항을 해야 하나 그래서 워싱턴 DC에 내려서 거기서 또 뉴욕으로 오기 위해서 몇 시간을 기다린 그런 또 여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오늘과 내일 토요일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까지도 괜찮은 거죠. 주말에 뭔가 계획하셨다면 야외에서의 활동이 좋습니다. 온도도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20도 후반, 20도대 후반, 27도, 28도 뭐 이 정도의 주말 날씨 최고 기온이 그렇습니다. 비는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까지도 이어질 거라는 그런 지금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기가 겁난다 이런 말씀들 하셨죠. 우리가 팬데믹 동안에 사람들이 거리에 뜸해지면서 지하철 탔을 때 또 역시 지하철 뭐 정말 몇백만 명이 타는 하루에도 그런 지하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이 익숙하지 않으면 지하철 겁난다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주말이면 밤 늦은 시간에까지도 또 젊은이들이 집에 늦게 가면서까지 이렇게 바깥에서 세상에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 괜찮습니다. 지하철 타고 이번 주말에 그러니까 오늘부터 해서 이번 여름에도 여전히 Summer for the City, 링컨 센터 자체가 지금 술렁술렁하는 그런 낮과 밤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모여서 댄스도 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링컨 센터 안에 극장 들어서 지금 뮤직과 함께 뭐 무브먼트 뭐 클래스가 많이 있습니다. Summer for the Cities, Summer for the City의 이 링컨 센터 시리즈 일부로 또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링컨 센터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는데 오늘과 내일 링컨 센터 데이빗 게펜 홀, 그러니까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홈인데 여름에는 또 다른 곳에 가 있죠. 근데 세계에서 모여든 이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만드는 이 오케스트라가 오늘과 내일은 특별히 대한민국 출신의 김은선 여성 지휘자가 이끄는 특별한 콘서트를 소개합니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서정을 담은 드뷔시 음악으로 시작해서 열정적이고 아주 드라마틱한 마누엘 데 바야, 7개 스페인 미뇨, 그리고 메조 소프라노가 또 같이 하는 플랑크, 전쟁 이후에 아주 우울할 수 있었던 그때의 화려한 심포니에타를 보여주는, 그런데 이 김은선 여성 지휘자 여러분 꼭 가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Summer for the City 링컨 센터에서의 음악회 특징은 이 기간 동안에 많은 프리 콘서트가 또 있고, 그리고 choose what you pay, 자율적으로 페이를 결정해서 내가 그 돈을 내서 티켓 가격을 정해서 티켓이 available 하면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입니다. 링컨 센터 맨하탄에서 보실 수 있는 공연이 많이 있는데, 일단 그 어떤 공연을 내가 볼까 하는 건 링컨 센터 Summer for the City 웹사이트가 있으니까 거기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는데,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매하는 게 이제 가장 손쉬운 방법이겠죠. lincolncenter.org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내가 이날 무슨 공연이 있나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나 이벤트가 많아서 프리로 가는 것도 많고, 주로 7시 반이나 8시에 이 밤시간에 데이빗 게펜 홀에서의 콘서트가 있는데, 오늘과 내일 내가 낼 수 있는 금액을 5달러부터 이렇게 거기다 넣으면 이게 아주 인기 있어서 미리 솔드아웃된 경우가 아니면 5달러부터 뭐 10달러 그리고 100달러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제하셔서 티켓 예매를 끝내시면 됩니다. 또 전화로 문의를 하시는 링컨 센터 전화 문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티켓이 없다 그러면 현장에 그날 그냥 링컨 센터 가셔서 거기에 또 밤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요. 데이빗 게펜 홀 박스 오피스에서 기다리셔서 미리 좀 창구에서 원하는 금액 제시하면, 이게 5불짜리 티켓 사놓고 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요. 아무튼 직접 가셔서 사시는 방법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콘서트 비싸지 않습니다. Summer for the City 5달러부터 시작한다는 것. 오늘 김은선 지휘자 공연처럼 데이빗 게펜 홀에서 있는 이런 공연은 혹시 좀 일찍 표가 동의날 수도 있지만, 김은선 최초의 여성 지휘자로 여러 가지 기록을 지금 역사 속에서 내려가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한국인 지휘자로 자신을 기억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마드리드 왕립극장 역사상 첫 여성 지휘자가 됐고, 헤세스 로페스 코버스 국제 오페라 지휘 콩쿠르에서 또 최초의 여성 지휘자로 우승을 했고요. 신시내티 메이 페스티벌 145년 역사상 첫 여성 지휘자 많습니다. 휴스턴 그랜드 오페라, 그때 허리케인 하비가 왔을 때 그때 이제 게스트 컨덕터로 왔는데 엄청나게 또 성공적인 라트라비아타를 올려서 25년 만에 최초 여성 수석 객원 지휘자 김은선 지휘자가 그때 뽑혔고요. 미국 메이저 오페라단, 그러면 2대 오페라단 이렇게 하면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이어서 샌프란시스코 오페라가 그 다음, 그 버짓 규모나 티켓 수입이나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100여 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음악 감독으로 임명이 돼서 지금 이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잡은 최초의 한국인 여성 지휘자, 여성으로서 지금 독보적인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 오늘 밤에 링컨 센터 데이빗 게펜 홀에서 오늘과 내일 이틀 공연을 이끌게 됩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과 가셔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아침에서 9시 35분 정도에 김은선 지휘자 또 대화하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미국이 관세로 지금 80여 개국, 어떤 보도에는 60여 개국 하는데 80여 개국, 그리고 그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어젯밤 자정이면 끝난 그 151까지 대통령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었던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진 이거 관세 부과하는 거 법에 저촉된다, 이거 아니다라고 내린 결론, 그 판결을 또 누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했는데 어젯밤 자정으로 끝이 났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등 해서 80여 개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 새로운 관세 부과, 그러니까 오늘 0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0%에서 12.5% 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2월에 연방대법원 판결로 기존 상호 관세 이거 안 된다 해서 1,600억 달러 이상을 물어주고 있는 가운데 일단 이걸 유지하면서 계속 법적으로 또 도전을 하니까 법으로 도전하면서 이게 이어져 왔는데 이 10%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는 어제 자정 바로 직전에 새롭게 이걸 대체하는 관세 방법을 알아내서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상 12.5%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이게 80여 개국, 한국과 일본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최혜국 대우 관세 강제 노동 (forced labor)라는 것을 이걸 이유로 해서 관세를 추가해서 합산이 12.5%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여기에 지금 대상이 되는 나라들 중에 하나인데 forced labor는 강제 노동이면 이게 뭔가 거기서부터 그런 나라들 이렇게 해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나라들로부터 수입하는 나라들 벌을 준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예외로 이렇게 안 들어간 나라에도 아프리카 동부 여러 나라들이 있어. 그런 게 그렇게 적용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할까? 12.5% 강제 노동을 한 나라에서 수출한 제품을 수입하는 나라에 대한 벌이다. EU, 유럽연합과 타이완에 대해서도 대만에서도 지금 아마 10% 미만이면 이 강제 노동 한 나라에서 물품을 수입한다라는 그런 이유로서 10%를 맞춰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제 의회 승인 없이 지금 150일 동안 이제 이어졌던 이 관세가 끝이 나면서 그런데 그동안에 national security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서 자동차라든가 철강 뭐 이런 다양한 제품에 부과해온 관세와는 성격이 다른 그런 또 관세 이 구실을 찾아낸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이웃나라인 캐나다를 특별히 또 별도로 지목을 해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무역 협상, 무역 재협상 지금 과정에 있는데 캐나다에서 수출하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미국이 수입하는 여러 아주 폭넓은 제품들에 대해 50% 관세 부과하겠다고 월요일에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또 이 우방인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대해서까지 이러니까 호주와 또 캐나다가 굉장히 가까워지면서 몇십억 달러 서로 이렇게 수입 수출하면서 이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게 푸시가 되는 거죠. 미국이 이렇게 함으로써 왜 이럴까? 어쨌든 정책은 계속 바뀌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그 기대하는 그 목적, 그걸 관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뭐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이겠다라고 하지만 이거 쉽지 않습니다. 국내 제조업이 이렇게 해서 떠났던 공장들이 들어온다? 이미 뭐 그 옛날에 컨베이어 벨트 놓고 제조하던 그 생산 라인이 없어진 지 오랜데 이걸로 가능할까? 많은 사람들이 뭐 결국은 미국의 가정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그런 지금 관세 부과인데 뭐 자세한 소식을 또 좀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관세 부과 결정입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 20년 경력 잇몸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후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2: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임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가적으로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흥민 선수 가장 최근에 메이저리그 사커 LAFC와 레알 솔트레이크 시티 간의 경기가 이틀 전에 있었는데 3-1로 팀이 승리를 거두는데 손흥민 선수의 멋진 여기 골이 한 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 저도 이 골 넣는 장면은 봤어요. 근데 이렇게 스텝을 밟아 들어가는데 진짜 견고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본 손흥민 선수의 세계 수준의 스텝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축구를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응원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그렇게 세계 정상들과 겨뤄서 정상의 그 어느 정도 팀인지를 정의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너끈하게 아니면 좀 그래도 상대할 만한 그런 수준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기도 할 거고 투자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타고난 또 체격, 체력에 있어서의 그런 결코 아주 유리하지만은 않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인지 더 간절한 마음이 되잖아요. 어떤 것을 우리가 즐기고 감사하려면 이 간절함이 바탕에 있어야겠다. 너무 넉넉하면 간절함이 없고 그러면 별 재미가 없어지는 거. 축구가 이렇게 계속 재밌는 건 간절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관세가 다시 적용이 되는 밤사이 안녕 못한 이 80여 개국 세계 무역 상대국들이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국과 이 강제로 노동에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뭐 노예도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해서 생산한 제품들을 수출하는 나라들로부터 어떤 제품이든지 수입을 한다. 그러면 이게 벌써 조사가 몇 달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딱 자정되면서 이 새로운 관세가 발효되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여기에 뭐 national security 국가 안보에 관계에 대한 철강, 뭐 알루미늄, 뭐 자동차 여러 가지 부품 그거 있을 수 있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과연 현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전략이 이게 괜찮은 걸까? 이게 정말 미국에게도 유리한 것일까라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또 분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적인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맹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 제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 관세를 공격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이 상황. 그런데 정작 그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데 이 필수적인 이민 노동력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금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국경 사태가 그랬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일할 사람들의 유입을 막아버리고 있는 상황 아닌가. 미국의 지금 노동 현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하다. 수십 년 동안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오늘날의 이 제조업들이 근면하고 성실한 그런 이민자들에게 의존해온 그런 상황인데 기본적인 노동력이 부족한 이 현실에서는 산업의 이 제조업 기반을 다시 건설할 수가 없다. 이렇게들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관세로 제조업을 불러들이려는 이런 정책이 힘든 것은 세계 또 전쟁 양상을 우리가 새롭게 이번에 다시 깨닫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 중동의 전쟁 보면 이게 결국은 국가 안보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400만 달러짜리 정교한 미사일 만드는 데는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이 드론 한 대 2만 달러면 가서 이게 탱크 이런 것들도 부수는데 드론을 만드는데 필요한 대량으로 또 저가로 생산하거나 이걸 대응하기 위한 조립 라인, 생산 라인이 존재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소비자 전자제품, 기본 조립 인프라 이런 것들을 수십 년 전에 해외로 벌써 보냈기 때문에 이건 뭐 미국 정책이라기보다는 또 기업들의 비즈니스로서의 이익을 위해서 한 그런 거지만 정책적으로 이게 부추겨진 것도 있죠. 그래서 미국이 대량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제조업을 불러들인다 하더라도 이걸 공급망이라든가 일단 생산 라인을 지금 노동력에 대해서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 이렇습니다. 관세는 일상적인 소비재나 또 이제 드론, 현대전에 있어서 필수가 된 이 드론의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이게 뭐 어떻게 그 보호해라 관세를 매기니까 그렇게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전망을 전문가들은 하는 거죠. 그런 산업 자체가 이제 미국에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관세로 인해서 결국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다 전가가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최상위 계층을 위한 이 기업, 대기업의 감세, 세금을 줄여줌으로써 보조해주는 그런 희한한 세금, 이처럼 작용을 하는 관세가 되어 간다. 이민 정책, 경제 정책, 국방의 제조 이런 영향, 영향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지금 잡아당기고 있어서 관세만으로 미국이 제조업을 불러들여서 다시 이게 자급자족하는 제조 강국을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란, 미국이 내놓은 휴전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14일째 연속 이란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란은 뭘 믿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 저도 궁금합니다. 진짜 알고 싶습니다. 미국이 휴전 제안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라크의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했다. 그래서 미국이 휴전 제안을 받아서 이란에 가서 전달을 했는데 이란이 이거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이란, 이라크 당국자들이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국의 관점 자체다. 이것도 중재를 이라크에서 한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점이 무엇일까? 미국이 원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미군 중앙사령부가 금요일 우리 미국 동부 시간으로 새벽 2시 정도부터 4시 반까지 13번째 연속 공습을 했다라는 그런 사실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공격은 드론 저장 시설, 해안에 이란의 그 감시 시설, 이런 이란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군사 자산을 향해서 타격을 한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이 상업 커머셜 선박에 대한 위협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미사일이 여러 지역을 타격했다, 공격했다 해서 여기 포함된 것이 주요 산유 지역에 이란의 또 기름 산유 지역에 포함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공급이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어저께 지난달에 성사된 휴전이 사실상 이제 효력을 잃어버린 상태. 예멘까지도 이쪽에 예멘 지역에 후티가 홍해에서 공격을 확대하겠다라고 이런 경고가 나와 있기 때문에 중동 전역으로 전쟁과 최소한 미군의 공격이 확대될 수도 있고 좋은 소식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유가가 목요일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서 5월 이후에 처음으로 100달러를 다시 들어선 가격의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만 그리고 또 그 반대쪽 아라비아 반도의 반대쪽에 있는 홍해까지 이제 석유와 가스 운송이 어려워지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 기름값 다 올라가고 있고 물건 가격 올라가고 있습니다.

0: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약속한 핵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우라늄 농축액 이거 30년 동안 우리가 돕겠다. 그럼 우리와만 하자. 이렇게 익스클루시브한 컨트랙 같은 것을 약속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이거 아브라함 협정 이거 사우디아라비아가 들어와야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뭐 대사관도 이렇게 짓고 이런 정상적인 국교 관계를 수립하는 나라에 들어와야만 한다. 이렇게 말을 지금 또 바꿨습니다. 인도의 카크로치 프로테스트. 여러분 한 번씩 듣고 계시죠? 카크로치는 뉴욕시에 오래된 아파트에 이게 제가 살고 있다는데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100년 넘은 아파트들에서 뭐 먼저 들어와 살고 있는 카크로치. 그거 싫어서 또 맨하탄의 오래된 아파트들 떠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인도에서 지금 이 청년층이 주도가 해서 카크로치 프로테스트 바퀴벌레 시위가 계속 이어오고 있다는 그 얘기를 5월부터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한 인도의 판사가 인도 청년들이 게으르다. 일도 안 하고 맨날 불평만 하고 이런 바퀴벌레 카크로치랑 비슷하다라고 비하한 이 발언이 계기가 돼서 정말 전국적인 인도의 청년들 저항운동으로까지 그렇게 발전을 했는데 이 발언을 계기로 보스턴 대학을 미국에서 유학을 해서 이제 졸업한 30세 아비지트 딥케라는 청년이 당을 진짜 만들었습니다. 이 카크로치 잔타 파티, 바퀴벌레 민중의 당 뭐 이런 이름으로 대충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걸 AI 잘하는 친구와 뚝딱뚝딱 몇 시간 만에 만들어서 올렸는데 지금 현재 인도의 집권 여당보다 더 많은 팔로워들이 생겨났다. 인도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그런데 여기 청년층이 또 많기도 하지만 교육받은 청년층이 잡을 잡지 못해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지금 실업률이 거의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에 이 학생 자살률이 14,400명으로 전체 인구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배달 기사부터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서 이 교육 시스템 개혁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카크로치 프로테스트 자세하게 우리가 또 팔로우업을 해야겠습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세상의 모든 아침은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형 김스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해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김스보석입니다. 47스트리트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걸으시다 보면 2층 높이의 김스보석 한글 간판 보입니다. 재택형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쌉니다. 이번 주 세일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 아시죠? kradio.us, kradio.us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없어도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우리 kradio.us 업그레이드 된 홈페이지에 오십시오. 요즘 탑 칼리지는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E, College Consulting은 리서치 경시대 다양한 대회 준비반을 통해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203-974-3939. 말이 필요 없는 퇴근길 저녁 준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뭘 해먹나. 뉴저지 한남체인 안에 위치한 만나방에서 하세요. 성이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온갖 나물, 국, 잼, 떡,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 하자단의 헬프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습니다.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심리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목소리.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더 하자단의 헬프라인 800-713-9336.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들의 일상을 편리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쿠쿠가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또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지는 곳,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시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 앤 뭉치가 그 마음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모인 곳.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 앤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0: 뉴욕의 링컨 센터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뮤직으로 즐거운 시간을 갖는 6월 10일부터 8월 8일까지 펼쳐지는 Summer for the City가 지금 한창인 이 여름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런 때 꼭 만나고 싶은 우리 한국 출신의 그것도 여성 지휘자 컨덕터 김은선 지휘자님을 전화로 초대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링컨 센터 데이비드 게펜 홀에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의 또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 이 프로그램 지휘를 위해서 지금 뉴욕에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선 지휘자님.
1: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 돌아다니시면서 특히 2019년부터였나요?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에 미국의 메이저 오페라 컴퍼니의 최초의 여성 음악 감독으로 그게 또 계약이 연장이 돼서 2030년, 31년 시즌까지 음악 감독으로 계시다고 우리가 소식 듣고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먼저 오늘과 내일 있을 링컨 센터 데이비드 게펜 홀에서의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쉽게 조금 말씀해 주세요.
1: 네, 일단 메인 곡인 플랑의 심포니에타는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네. 이 곡이 작곡이 되었는데 이 작곡가가 보통 클래식 음악을 생각할 때 우리가 교향곡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0: 네.
1: 근데 그거는 심포니라고 부르고 이제 이거는 심포니에타 약간 작은 폼인데
0: 네.
1: 전쟁이 끝나고 굉장히 힘든 이 모든 사람들과의 사회를 위해서 조금 네. 뭔가 cheerful한 음악을 되게 작곡하고 싶어 했었어요.
0: 네.
1: 그리고 그 당시 또 클래식 작곡의 뭔가 메인스트림이 조금 더 심각한 말하자면 그런 네. 무브먼트가 있었는데 그걸 따라가지 않고 좀 더 멜로디가 있는 좋은 네. 멜로디가 있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작곡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굉장히 곡이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1: 그게 이제 그분이 또 당연히 영향을 받은 작곡가들이 저희가 이제 일부에서 할 드뷔시랑 또 마누엘 데 파얀
0: 네.
1: 모든 사람들이 같은 동시대의 작곡가들이었는데 다 같이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즐길 수 있게 릴렉스하고 네.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0: 네.
1: 또 뉴욕이 제가 와.

0: 리케일 라디오가 워싱턴 DC 쪽에도 있는데 거기서 그럼 네. 먼저 인터뷰를 하셨으면 12시간 기다리시는 동안 최소한 네. 그 바쁜 스케줄에 훨씬 더 좋았었을 걸 생각이 듭니다.
1: 네.
0: 네. 근데 여기 오실 때 이 토네이도 우리 쪽에 자주 있는 건 아닌데 그날 하필 비행기를 타고 이제 돌아와서 워싱턴 DC 가셨는데 그때 왜 미국의 처음 오페라 컴퍼니 데뷔하실 때 휴스턴 그랜드 오페라 그해 엄청난 허리케인 왔던 그해 아닌가요?
1: 맞습니다. 허리케인 하비가 네. 왔었을 때죠. 2017년에. 네. 그래서 그 휴스턴 그랜드 오페라도 네.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완전히 플러디드 됐었고요. 네. 극장이 이제 문을 닫았어야 됐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어떤 컨벤션 센터에서 네. 룸을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시즌을 오픈하게 됐었죠.
0: 네, 휴스턴 그랜드 네. 오페라 거기서 라트라비아타를 또 많은 분들이 고맙다고 이렇게 엄청난 이 하비가 왔는다도 해줬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미국에서 서로 좀 같이 연주하고 싶어하는 그런 컨덕터가 되셨습니다. 더욱이 유럽에서 출발하셨지만 김은선 지휘자께서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오페라가 그때 루사카라는 작품을 한번 하자 그랬는데 그때 사실은 차기 음악 감독을 찾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들었어요. 모르고 네, 가신 거죠?
1: 맞습니다. 제가 사실 제가 하는 일 외에는 다른 데 관심이 잘 없어요. 네. 성격이. 그래서 거기서 차기 음악 감독을 찾고 있었는데 제가 네. 루사카를 하러 갔을 때는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데뷔를 해서 오프닝 나이트를 했는데 이제 그쪽에서 저한테 음악 감독이 돼달라고 했죠. 그게 2019년이고. 네. 그래서 이제 뮤직 팩토리 데스크넷으로 2년 동안 이제 팬데믹 동안 있다가 네. 21년에 정식으로 이제 시작을 했죠.
0: 네. 김은선, 컨덕터 김은선. 근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이렇게 컨덕터를 새롭게 맡게 되면 게스트든 아니면 원래 있던 컨덕터 빼고는 하여튼 누구를 맡게 되면 5분 안에 다 파악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판단을 하게 된다는 뭐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이겠지만요. 10바 정도면 아, 이 컨덕터는 이렇다. 라고 딱 그렇게 결정을 한다는데.
1: 그거는 사실 그 네. 주위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네. 다들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네. 또 어떤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네. 지휘자, 이제 당연히 젊은 지휘자들, 경험이 없는 지휘자들이 네. 이제 오케스트라 연습을 하러 처음에 들어올 때 네. 그 걸음걸이만 봐도 다 벌써 와. 이렇게 냄새를 맡는다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 사실 그게 다수이고 그리고 또 젊은 지휘자일 때는 경험이 잘 없지만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페셔널 그룹을 리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사실 그게 젊을 때는 엄청난 부담이기도 하고
0: 네.
1: 아, 저 사람들이 훨씬 경험이 많은데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리드할 수 있을까?
0: 네.
1: 그거에 대한 당연히 부담이 있긴 한데 또 다른 면에서는 실수를 또 해야지 배울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실수하는 걸 또 두려워하면 안 되고
0: 아.
1: 처음에는 이제 시작할 때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지휘하고 뮤지컬리 리딩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0: 네.
1: 어떻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 말로 사람을 다루느냐
0: 네.
1: 그런 일 또 특히 이런 그룹에서
0: 네.
1: 어떻게 이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이끌고 가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지휘자의 직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0: 네.
1: 그런 거는 근데 이제 경험밖에 없습니다.
0: 김은선 지휘자님, 오늘과 내일 링컨 센터 데이비 게펜 홀에서 또 멋진 연주를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링컨 센터 이렇게 여름에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만나시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네. 근데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말씀을 어디선가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거 참 중요하지 않나요? 컨덕터.
1: 맞아요.
0: 네. 네. 또 하나는 집에서 혼자 연습할 수 없는 게 지휘다.
1: 맞습니다.
0: 그
1: 집에서 혼자 연습할 수 없는 게 지휘고
0: 네.
1: 또 인트레스팅한 거는 무대 위에 있는 모든 뮤지션들 중에
0: 네.
1: 소리를 내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지휘자죠.
0: 그렇네요.
1: 그러니까, 네. 저희는 이제 팔을 흔들지만
0: 네.
1: 실제적인 소리가 나오는 거는 뮤지션들이나 싱어들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실제 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어떻게 인스파이어 할 것인지
0: 네.
1: 그 사람들이 정말 그 베스트의 소리를 내게끔 하기 위해서
0: 네.
1: 그렇게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0: 네.
1: 그런 동기부여가 될

0: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앞에 서 있다면 좋겠죠.
1: 네, 그 바로 김은선. 네, 네, 그분이십니다. 그 보니까 이렇게 thumbs up을 해 보시더라고요. 컨덕팅 하면서 멈추지 않고 음악은 계속 그러는데 thumbs up. 엄지손가락을 딱 올리니까 거기 머리카락이 하얀 그런 오케스트라 멤버들이 그 우리 아이들 학교 가서 뭐 잘하면 선생님 스티커 주잖아요. 스티커. 그것처럼 막 음악이 더 부드럽고 스윗해지는데. 잘은 모르지만 이 바그너 음악을 우리가 대하면 길다 그리고 조금 늘어진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독일인들이 열광하는 바그너만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네. 그 바그너를 하시는데 이렇게 쫄깃쫄깃하다는 게 뭔지 모르지만 쫄깃쫄깃하고 깨끗하고 네. 그러면서도 웅장하고 일단 아름답다. 그래서 바그너가 갑자기 이해가 되는 거예요.
0: 네.
1: 비결이 뭐죠?
0: 비결은 글쎄요. 저는 진짜 악보에 일단 되게 집중을 하는 편이고
1: 네.
0: 그리고 당연히 오페라를 할 때는 이제 가사가 있잖아요.
1: 네.
0: 물론 심포니와 이제 교향곡이나 이런 오케스트라 곡을 할 때도 당연히 그 안에 스토리텔링이 들어가 있지만
1: 네.
0: 장점 오페라의 장점이라고 말하면 정말 그 가사가 있잖아요. 진짜
1: 네.
0: 진짜 스토리텔링이 그 페이스에 맞춰서 이제 저는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편이고
1: 네.
0: 그 가사 말 우리가 말을 하는 대로 이 뉘앙스대로 근데 그 뉘앙스가 다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작곡가가 여기를 조금 더 빨리 가세요 할 때
1: 네.
0: 원래 말을 되게 빨리 하고 성격이 급한 사람은 더 빨리 갈 것이고 원래 조금 성격이 여유 있고 말을 느리게 하는 사람은 그건보다 조금 덜 빨리 갈 수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데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드라마의 드라이브나 아니면은 그런 뮤지컬 센스 같은 게 되게 인디비주얼하게 개인적으로
1: 네.
0: 다 다르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공부를 좀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이제 제가 하는 편이 나는 진짜 뭘 원하나
1: 아니, 네.
0: 하지만 작곡가는 어떤 걸 원했을까 뭐
1: 네.
0: 이런 식으로 이제 파고드는 거죠.
1: 네. 자, 오늘 밤에 첫 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두 번째 많은 기대를 갖고 또 김은선 지휘자님 음악을 아직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가실 것 같은데 뉴욕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라보엠 지휘하러 오신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0: 네, 맞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라보엠을 했고
1: 네.
0: 2년 전에 또 뉴욕 필하모닉하고 콘서트도 했었고요.
1: 네.
0: 또 제가 사실 물론 그 두 콘서트들도 굉장히 좋았지만
1: 네.
0: 제가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던 거는 그 2022년일 거예요. 아마
1: 네.
0: 제가 그 줄리아드 음악 학교에 그 학생 오케스트라를 한번 하러 온 적이 있어요. 제가 워낙 학생들이나 아니면 그런 영 아티스트들하고 작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졸업생들,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 친구들하고 콘서트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1: 네.
0: 그 너무너무 재밌는 진짜 경험이었고
1: 네.
0: 제가 너무 정말 즐겼던 그래서 뉴욕에 오면 항상 그 생각이 나고 링컨 센터 바로 또 옆에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1: 네.
0: 네, 네, 항상 되게 특별한 곳이에요. 링컨 센터는.
1: 네. 늘 젊게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오실 때 이거 고생을 하셨지만 어쨌든 공연 마치고 바로 떠나시지는 않죠? 뉴욕에 또 맛있는 한국 음식들 우리 K문화가 코리아타운도 가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감사합니다.
1: 근데 이번 공연 마치고 이제는 어디로 움직이세요?
0: 아 저는 아쉽게도 바로 이제 공연 마치면 토요일날 마치면 이제 일요일날 바로 다시 떠나는데요.
1: 네.
0: 샌프란시스코 이제 시즌이 다시 시작한 해야 돼서
1: 네.
0: 이제 리허설을 하러 바로 다시 갑니다.
1: 네. 네. 이번 링컨 센터 공연 오늘과 내일 제비씨와 폴랑 그리고 마누엘 데 파야 음악이 연주가 됩니다. 김은선 이 손에서 빚어지는 그리고 그 귀에서 듣고 우리에게 전달하는 음악의 선물이 어떤 선물이 될까? 우리 관객의 입장에서는 뭘 좀 주목하고 유심히 보면 좋을까요?
0: 글쎄요.
1: 관객이 알아서.
0: 네, 사실 그게 네. 저는 물론 이제 제가 고민하고 악보를 뭐 분석하고 이렇게 제 일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1: 네.
0: 일단 음악 그런 소리가 제 손에서 떠나는 순간 저희 뮤지션들과 저의 손에서 떠나는 순간 그건 오롯이 관객들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와.
0: 근데 저는 근데 그 당연히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건 좀 어렵다 아니면
1: 네.
0: 격식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1: 네.
0: 클래식 음악도 그냥 정말 귀로 즐길 수 있는 음악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시고
1: 네.
0: 너무 뭔가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1: 네.
0: 그냥 정말 눈 감고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저와 뮤지션들의 그런 그 인터랙션 같은 것도
1: 네.
0: 그냥 구경하셔도 되고 이렇게 네.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오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1: 네. 김은선 지휘자, 컨덕터 김은선 목소리를 사랑한 다고 말씀하신 I love the voice. 인간의 목소리를 네. 이해하시고 뮤지션들과 함께 작업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손을 떠난 음악은 오롯이 거기 앉아서 듣고 있는 청중 오디언스의 몫이다. 그 선물을 오늘과 내일 이틀 중에 하루 가서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음악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컨덕터 김은선 지금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미국의 메이저 오페라 컴퍼니에 최초의 여성 음악 감독으로 또 올 시즌을 시작하려 하고 계십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세요.

이번 주말에는 산과 바다와 그리고 또 우리 자연이 부르는 대로 우리 발길을 옮기면 되겠지만 차를 몰고 가던 아니면 페리도 좀 탈 수 있고요. 음악으로도 링컨 센터 맨하튼 거기 66가 브로드웨이 있는데 가시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특히 밤 시간에는 불빛도 밝은 것이 너무나 기분 좋은 여름이 펼쳐지고 있는데 Summer for the City에 한번 자녀들과 혹은 두 분이 가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 저녁 7시 반은 뉴욕 링컨 센터 데이빗 게펜 홀 거기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홈에서는 바로 이 Summer for the City 해서 누구나 5달러부터 이게 유료 콘서트면은 볼 수 있는 돈이 되는 대로 살 수 있는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자세히 들은 김은선 대한민국 출신의 여성 지휘자가 이끄는 Elegant Impressions라는 제목의 Elegant Impression 콘서트가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저녁 세상의 모든 아침 다섯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국내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뉴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숲,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제외 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오진숙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이곳에서는 금요일이 되면 TGIF 감사합니다. 드디어 금요일이네요. 이런 인사를 자주 하죠.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TGIF 효과라고 부르면서 연구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월요일보다 금요일에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흥미로운 점은요, 그 이유가 주말이 됐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그 이유를 기대의 기쁨에서 찾습니다. 아직 여행을 떠난 것도 아니고 가족을 만난 것도 아니지만 좋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의 기분은 한결 밝아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미래의 즐거운 일을 기대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고요. 긍정적인 감정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행복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찾아온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 행복을 기다리는 시간이 더 큰 선물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이 특별한 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야 할 일들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마음 한편에는 조금만 더 힘내면 된다 이런 여유가 생기네요. 투데이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미소를 더해드리겠습니다.

0: 투데이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입니다.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합니다.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를 최대 60%까지 할인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350가지 유기농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러바드에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더운 여름 베이사이드 B1의 런치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살얼음 동동 띄운 냉면과 갈비 세트, 이열치열 녹두삼계탕과 들깨 녹두삼계탕, 매콤한 쭈꾸미 곤드레 솥밥, 장어 솥밥에 진한 대왕 갈비탕과 우거지 해장국까지, 점심에는 갓 지은 무솥밥, 콩나물 솥밥, 녹두 빈대떡도 드리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무료 제공됩니다. 오늘 점심은 무조건 베이사이드 B1입니다. 718-224-4585. 투데이 곧 돌아올게요.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뉴저지 한남 체인 핫썸머 쿨 세일. 그린 그레이 호박 2파운드 99센트. 백도 싱글박스 27불 99, 수박 4불 99, 가주산 한국포도 3파운드 9불 99. 우리 가족 밥상을 더 맛있게 CJ 알뜰 모음전 혜택을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4: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고국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 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 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7: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6: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7: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6: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7: 866-566-9191, 866-566-9191.
8: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핫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5

0: 투데이 스토리. 많은 한인들께서 이용하고 계시는 메디케이드 제도가 2027년부터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부 가입자에게는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근로조건이 새롭게 적용되고요. 갱신 주기도 바뀌는 등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 공공보건부의 나순일 매니저와 함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더위에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1: 예. 네. 어제가 중복이었는데 네. 이제 중간 이제 갔어요.
0: 아, 그렇죠. 네. 이제 여름도 서서히 끝날 것 같아요.
1: 네. 오늘은 좀 선선하고 괜찮네요.
0: 맞습니다. 예. 네. 이런 와중에 우리가 또 선선한 가을을 기다리면서 새로운 변화의 물결 앞에 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은 정보 주실 텐데요. 그 2027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부터 달라지는 메디케이드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요. 메디케이드를 유지하려면 근로요건이 생긴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예. 일단 제가 건강보험 쪽에 네. 많은 좀 오래 근무를 했었는데
0: 그렇죠.
1: 이번만큼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1: 예. 일단 2027년 1월 1일부터 네. 그러니까 일부 메디케이드 가입자분들은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그러니까 일정한 근로 또는 사회활동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 제도는 2025년도, 그러니까 네. 작년이죠. 그때 제정된 연방법 예산조정법이라고 있어요.
0: 그래요?
1: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조금 귀에 익을 텐데요.
0: 맞아요.
1: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그러니까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른 것으로서 네. 뉴욕주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아,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정말 그런지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1: 예,
0: 할게요.
1: 예.
0: 그러면 지금 근로 요건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있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사실 그럼 내가 일을 해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모든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대상이 되는 건가요?
1: 예, 항상 예외 조건이 있죠.
0: 아, 그렇죠.
1: 예. 그래서 어린이나 노인 그리고 장애인 이런 분들은 대부분 네. 기존처럼 혜택을 유지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적용되는 분들은 19세부터 64세까지
0: 네.
1: 그러니까 성인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대상인데요.
0: 네.
1: 메디케이드를 유지하시려면 매월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시면 되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한 달에 80시간 이상 근무하시거나
0: 네.
1: 월 소득이 580불 이상이시거나
0: 네.
1: 아니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있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최소한 6크레딧 파타임으로 등록해서 공부를 하거나
0: 네.
1: 아니면 여기도 해당이 안 되면 직업 훈련을 받거나
0: 네.
1: 또는 자원봉사를 그러니까 승인된 활동
0: 네.
1: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하시면 안 되고요.
0: 아, 그래요?
1: 된 활동을 월 80시간 이상 하시면 됩니다.
0: 아,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예외 조건이군요.
1: 예.
0: 네네.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이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면 되는 거예요?
1: 네, 예, 맞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지금 정보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우리 듣고 계시는 청취자들께서 가장 많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80시간을 근무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걸 못했더라도 내 월급이 580달러 이상이 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1: 예, 맞습니다. 예, 일단 현재
0: 네.
1: 연방정부가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0: 네.
1: 매달 80시간 활동을 했거나
0: 네.
1: 하셨거나 아니면 근로소득이 580불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안내되고 있는데요.
0: 그렇군요.
1: 업데이트 될 때는 저희가 또 다시 업데이트 해드리고
0: 그렇죠.
1: 네, 예외 대상이 또 있습니다.
0: 아, 또 있어요?
1: 예, 예.
0: 네.
1: 일단 18세 이상 또는 네. 65세 이상.
0: 18세
1: 예.
0: 이하.
1: 예, 18세
0: 아, 네.
1: 이하.
0: 네.
1: 그리고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0: 네.
1: 그리고 임신 중이거나 최근 12개월 이내 출산하신 분들.
0: 이런 분들도요.
1: 예. 그리고 장애로 메디케이드를 받고 계신 분들.
0: 네.
1: 또는 14세 미만.
0: 네.
1: 자녀를 돌보는 부모나 보호자. 또는 장애자를 돌보는 가족분들 네, 네. 그리고 약물이나 뭐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분들 네. 아니면 위탁보호 퍼스트 케어라고 하죠. 네. 거기에 대상자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럼 이런 분들은 뭐 기존의 그 메디케이드를 계속 유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1: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인이 예외 대상인지 반드시 네.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0: 그러네요.
1: 그래서 조금 아프시거나 이런 분들도 네. 그냥 아프시면 안 되고요.
0: 아, 그래요?
1: 예, 예. 이렇게 중증 좀 환자분들, 이런 분들은 또 예외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네. 네. 예, 그거는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0: 그러면 내가 좀 아파도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떤 뭐 의사의 소견이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겠네요.
1: 예,
0: 입증이.
1: 예. 예. 아. 네. 일단 업무를 하면서 보면은 조금 아 이분은 확실히 예외가 되겠다 싶은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네. 약간 거부되는 케이스가 사실 있었어요. 그렇군요. 최근에. 이 메디케이드 말고 이제 네. 풀스탬프라고 해서 스냅이라고 네. 하는 거는 이미 시행 중인데 네. 예, 거기서 이렇게 암 환자분이 한번 이렇게 리젝이 되신 분 케이스가 한번 있었거든요.
0: 그래요?
1: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확실하게 예외가 돼야 되는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렇게 거부가 된 케이스가 한번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정상적인 지금 네. 현재 나와 있는 안내로서는 네. 예, 중증 환자는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내가 예외 대상인지 반드시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설명해 주신 것 혹시 이외에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을까요?
1: 예,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네. 메디케이드를 갱신을 할 때 1년에 한 번을 했었는데요.
0: 맞아요. 그랬었죠.
1: 예, 예. 이것도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 네. 내년부터는 6개월마다 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0: 아, 더 빨라졌네요.
1: 예, 예. 좀 더 불편해졌죠.
0: 그러네요. 이게.
1: 예, 그렇다면 이제 근데 이제 예외가 또 있는데 네. 항상 예외가 있죠.
0: 그렇죠. 다행입니다. 예, 그나마.
1: 2027년도 그러니까 네. 내년도 1월 1일 이전에 가입을 했거나
0: 네.
1: 내년도 역시 3월 1일 이전에 갱신하신 분들은
0: 네.
1: 여전히 12개월 자격을 유지를 하시고요.
0: 네.
1: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가입하신 분들 혹은 갱신하신 분들은 6개월마다 하셔야 됩니다.
0: 아, 이게 좀 나눠지는군요.
1: 예, 예.
0: 네. 2027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했거나 3월 1일 이전에 갱신한 분들은 그러면 원래대로
1: 예.
0: 네, 12월.
1: 12개월.
0: 12개월. 예, 예. 자격을 쭉 유지하시고
1: 예.
0: 그 이후부터는 이제 6개월. 와, 6개월 금방 돌아오는데요.
1: 예, 맞아요.
0: 이거. 그때마다 이제 새로 그 상황을 보고 또 심사를 한다는 거네요.
1: 예, 맞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많이 어려워졌어요.
0: 네, 이게 아까 스냅도 뭐 이미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1: 예, 이미 시행 중이에요. 그거는.
0: 참 좀 빡빡해지네요.
1: 예.
0: 아, 참.
1: 아, 웃을 일이 아닌데.
0: 그러니까요. 예. 이게 좀 힘드시겠어요.
1: 예, 이제 여기에 대한 다들. 문의도 좀 많이 들어오고요.
0: 그렇죠.
1: 이제 또 저희가 이런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은 네. 지금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네. 신문 광고나 또 교회 단체나 이런 네. 데도 많이 저희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런 내용을 지금 아직은 편지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0: 그래요.
1: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0: 그렇죠.
1: 또 오늘 이렇게 라디오 청취를 하시는 분들은
0: 맞습니다.
1: 그래도 미리 알게 돼서 예, 좀 다행인 것
0: 마음의
1: 같습니다.
0: 마음의 준비라도 좀 할 수 있게. 그럼 예. 나중에 각자에게 편지가 발송이 돼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1: 예, 예,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2027년 내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죠?
1: 예.
0: 곧 시행이 또 될 것 같으니까 잘 알아두시고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1: 예.
0: 만약에 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만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 그러면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을 수도 있을 텐데 이제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게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1: 예, 일단 지금 뭐 디테일하게 자세한 내용은 아직 가이드가 안 나왔고요.
0: 그래요.
1: 현재 상황으로서는
0: 네.
1: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0: 맞아요.
1: 이제 이게 워낙에 갑자기 이렇게 진행이 된다 보니까
0: 그렇죠.
1: 아무래도 여러 가지 체크업 사항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0: 네.
1: 지금 일단
0: 네.
1: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연락처를 가장 최신 상태로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0: 아, 지금 주소요?
1: 예, 주소요.
0: 네.
1: 예. 그래서 지금 뉴욕주에서는 일단 2026년, 그러니까 네. 올해죠. 9월 1일부터 이제 대상자한테 우편이나 이메일로 안내문을 보내게 되는데요.
0: 네.
1: 근데 만약에 주소나 이메일이 바뀌었는데도 네.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네. 이러한 중요한 통지를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0: 진짜 그래요?
1: 예.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서류를 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을 놓쳐서 갱신을 또 못하게 되셔서 또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예. 그 이메일 주소나 그리고 현재 혹시 주소 변경이 있었으면 반드시 업데이트를 하시고요.
0: 네.
1: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네. 그러니까 메디케이드뿐만이 아니라 뭐 차일드스 플러스나 뭐 에센셜 플랜, 오바마 케어 이런 그렇죠. 거를 가지신 분들
0: 네.
1: 그러니까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보험을 가지신 분들은
0: 네.
1: 우편물이 만약에 뉴욕 스테이트 헬스로 돌아가면
0: 네.
1: 보험이 해지됩니다.
0: 와, 이거 큰일 나요.
1: 예, 그래서 요거는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주소 변경이 있으시면 반드시 업데이트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0: 아, 진짜 중요하네요. 와, 예. 이사 갔는데 업데이트 안 해서 오, 만약에 이게 해지가 된다 보험이
1: 예.
0: 큰일이잖아요.
1: 예.
0: 아, 그렇습니다. 주소 지금 우리가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거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메디케이드를 이용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걱정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1: 예,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0: 네.
1: 그러니까 모든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근로요건 대상은 아니니까요.
0: 그건 그래요.
1: 예, 예외도 있으니까 가장 네. 중요한 건 본인이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0: 그렇죠.
1: 예, 그리고 또 앞으로는 이제 갱신 절차도 많이 복잡해지고 그리고
0: 맞아요.
1: 또 연락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거니까 말씀드렸듯이 네. 연락처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으면 네. 반드시 업데이트를 하시고요.
0: 네.
1: 그리고 뉴욕주에서 보내는 우편물이나 이메일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가시는
0: 맞아요.
1: 분들이 많으세요.
0: 뭐지? 이러고 그냥 버리고.
1: 예. 예. 네. 네. 이거는 이제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가니까 꼭
0: 네.
1: 확인을 해주시고요.
0: 네.
1: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등록 지원을 이렇게 하는 그런 등록 지원 기간이 많으니까
0: 그렇죠.
1: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0: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KCS로 전화를 드려도 되나요?
1: 아, 예, 물론이죠. 예, 저희가 50년 넘게 네. 이렇게 커뮤니티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0: 맞아요.
1: 반드시 718-939-6137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소식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막연한 두려움, 내가 여기 또 해당돼서 또 곤란해지면 어려워지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들 하셔서 마음이 안 좋아요.
1: 예.
0: 네. 하지만 법이 뭐 이렇게 시행된다면 잘 준비해서 해야 예. 되지 않아요?
1: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0: 네.
1: 예. 이렇게 우편물 와도 그냥 무시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0: 네.
1: 또 혹은 또 이렇게 영어를 또 잘 모르셔서
0: 영어로 오니까
1: 예, 네. 근데 그런 분들도 그냥 의도치 않게
0: 네.
1: 그냥 한쪽에 놔뒀다가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0: 네.
1: 그러신 분들도 반드시 편지 들고 오셔서 저희한테
0: 맞습니다.
1: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2027년 1월 1일부터 메디케이드 유지를 위한 근로요건이 바뀌고 또 시행이 되는 부분들, 바뀌는 정보들을 나눠주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718-939-6137, 718-939-6137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또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1: 예,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네, 안내할 수 있도록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나중에 혹시 업데이트 되는 소식 있으면 또 알려주세요.
1: 예, 그럼요.
0: 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백도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2불99, 체리 파운드당 3불99, 시험루수 밖에당 5불99, 파 5번들당 1불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냉동 훈제오리 팩당 8불99, 양념 목동심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7: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6: 북유럽?
7: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6: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8: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9: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김광석이 부르는 일어나 들으셨습니다.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좀 가벼울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날씨도 좋은 이 주말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뭐 근교에 잠깐 나들이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의 주말 계획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딘지 많이 아시죠? 스위스? 덴마크? 아니죠. 핀란드인데요. 이게 작년 얘기만이 아니라 무려 9년 연속이라고 하죠. 2026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도 핀란드가 또 1위를 차지했거든요. 9년이면 우리가 이 아이가 자라는 것으로 봤을 때 그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까지 갈 그런 긴 시간인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빼앗기지 않는 부동의 1위 그 비결 참 궁금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뭘 하고 살길래 그런 생각들이 좀 들죠. 한 네 가지 정도의 비결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비결이 바로 감정을 숨기지 않는 문화라고 합니다. 핀란드에서는 기분이 안 좋으면 나 기분이 지금 좋지 않아 라고 그냥 말을 한다고 해요. 억지로 이렇게 아닌 척 웃을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핀란드의 정신건강협회의 한 이사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사회 분위기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랑 살짝 반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조금 좀 숨기고 참고 이런 문화에 좀 익숙했던 것 같아요.

이 핀란드에 사는 사람들은 퇴근하면 진짜 퇴근을 한대요. 진짜 퇴근이라는 게 뭐냐면 집에 가서도 뭐 이어서 일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운동하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 하거나 가족이랑 뭐 재밌게 보내거나 등등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 오울루 대학교의 한 심리학과 교수는 핀란드인들의 근무 시간이 비교적 합리적인 편이라 저녁 시간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쓸수 있다. 그런 여유가 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그냥 기분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건강 문제인 것이 이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노동기구가 15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일주일에 55시간 넘게 일하는 분들, 이분들은 35에서 한 40시간 일하는 분들보다 뇌졸중 위험도 35%, 또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위험도 17%나 높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야근을 자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과 가까이 사는 것이에요. 너무 좋죠. 이 핀란드 같은 경우는 특별한 권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땅 주인이 누구든 상관없이 누구나 이 숲이나 호수, 바다를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뭐 캠핑이나 수영, 뭐 스키 이런 야외 활동이 일상인 거죠. 이들에게는. 그래서 이렇게 자연을 자주 접하는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것은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뭐 꼭, 나중에 이제 큰 산을 내가 뭐 등반하겠다. 이런 거창한 그런 등산 계획이 없어도 그냥 동네 공원 한 바퀴를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책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 청취자들께서도 산책을 하시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았다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고 사진도 찍어 주시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신데 아주 좋은 거죠. 마지막 비결은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기입니다. 이게 뭐꼭 공부가 아니어도 되죠. 어려운 뭐 외국어 공부일 필요는 없고 새로운 요리 어떤 레시피에 도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스포츠에 도전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 새로운 것을 자꾸만 끊임없이 배워가시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행복 지수가 쭉쭉쭉 올라갈 거예요. 새로운 경험이 하루하루를 훨씬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또 노후가 될수록 더욱더 필요합니다. 실제로 2021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55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32개 연구를 종합 분석했는데 새로운 교육, 또 새로운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와 자신감, 또 인지 기능까지도 아주 좋아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여기서도 통하는 것 같아요. 9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도 배우시더라고요. 정말 존경합니다. 이렇게 핀란드가 9년째 행복 1위를 지키는 비결, 딱네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감정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하기. 퇴근 후에는 진짜로 쉬기. 자연 속에서 시간 보내기. 작은 것이라도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기. 네 가지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다할수 있는 거예요. 너무 다행히. 너무 어려운 거라서 못하면 이거 어떡하나 했는데 전부 다할수 있는 겁니다. 이 중에 딱 하나만이라도 좀 실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퇴근 후에 진짜로 한번 좀 쉬어보는 거, 이거 오늘 저는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내일과 모레는 자연 속에서 시간 보내기 한번 해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행복 지수를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에일리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보여줄게 였고요. 네, 미연님도 들어오셨습니다. 네, 오늘 벌써 금요일이라고 깜짝 놀라신 거죠? 네, 우리 김 선생님도 오셔서 또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요거는 찾아보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이렇게 카톡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한데요. K-Radio 카톡 아이디가 K-Radio US입니다. 카톡으로 들어오셔서 친구 추가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사연, 뭐 신청곡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발자취를 이 카톡에 남겨주십시오. 홈페이지로도 생방송 듣기 가능하시죠. 홈페이지 주소는 www.kradio.us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요.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유튜브로 생방송, 아, 난 얼굴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십시오. 유튜브에서 kradio am1660 혹은 K-Radio 라이브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소통 창구가 있으니까요.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투데이와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지금 제가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우리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왕 중에 세종대왕이 있죠. 우리가 세종대왕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아무래도 한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세종대왕의 진짜 위대함은 글자를 만든 데에만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오히려 세종은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잃는 것을 가장 경계했던 왕이라고 해요. 세종대왕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침묵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멋진 것 같습니다. 조선은 다 아시다시피 사헌부와 또 사간원 같은 언론기관 그리고 경연제도를 통해서 왕을 견제하는 그런 장치를 갖추고 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세종대왕은 이런 제도적 견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실록을 찾아보면 이 세종이 신하들에게 시정의 잘못된 점을 거리끼지 말고 나에게 직언을 해라 이런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남긴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사실 그 조선시대의 왕이 정말 절대군주였던 그 왕이 이렇게 좀 열린 마음으로 신하들에게 말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에게 쓴소리를 해다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신하가 왕의 의견에 반대를 해도요 쉽게 화를 내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이어갔다고 해요. 집현전 학자들과도 정책을 딱 놓고 수시로 논쟁을 벌이고 세금 문제라든가 아니면 국방, 과학기술까지 치열하게 의논을 하고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세종대왕은 왕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모든 사람이 그냥 왕의 말에만 아, 네네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정말 지혜로운 거 아닌가요? 칭찬만 들리는 나라에서는 실수가 점점 커지고요. 반대가 사라진 조직에서는 잘못을 바로잡을 사람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종대왕은 이미 갖춰진 제도 위에서 그냥 안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견이 더 자유롭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죠. 뭐 직장에서도 아니면은 뭐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내 말에 동의하는 사람만 내 곁에 이렇게 두려워하는 건 아닌지 내 말에 다 맞다라고 해주는 맞장구 쳐주는 사람만 내 옆에 두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은 칭찬만 계속하는 것보다는 칭찬도 물론 필요한데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악의 없이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해주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세종대왕은 위대한 왕이어서 백성들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 같습니다. 배울 점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역사라는 것이 그 오래된 이야기, 지나간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세종대왕이 던진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 주위에는 나에게 솔직한 말을 진심으로 해줄 사람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어쩌면 좋은 리더의 조건은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그렇게 되고 싶고 또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우, 네, 좋은 글도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거의 시간이 다 되어서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한 투데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말인데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 이제 라디오에서 보세요. K라디오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 라디오 생활백서의 오늘 페이지는 김동석 변호사님이 채워줍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굿모닝.
0: 좋은 아침입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0: 아, 자동차 한 대가요.
1: 네.
0: 순식간에 통제력을 잃고요.
1: 네.
0: 빙빙 돌아서 네. 사고를 냈는데 10대의 차량이 잇따라 들이받았어요.
1: 아, 그 차 그
0: 늦으셨구나. 네. 어, 모르세요?
1: 몰라요.
0: 네.
1: 그런 일이 있었어요?
0: 예, 최근에 있었는데 네. 사이버 트럭 있잖아요.
1: 네. 네.
0: 그게 이제 반토막이 나서 이슈가 됐어요.
1: 아.
0: 생각보다는 그 피해 규모는 생각만큼 크진 않았는데 네. 이 얘기를 이제 놓고서 이것 때문에 뭐 테슬라 주가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까지 막 이렇게 연이어.
1: 주가 많이 떨어졌던데요? 그것 때문인가?
0: 이것 때문인가?
1: 네. 여튼, 그렇구나.
0: 네.
1: 몰랐네요. 처음 듣네요.
0: 네. 그
1: 얘기는. 예.
0: 이 얘기를 여쭤보는 이유가 이렇게 2중, 3중 이렇게 사고가 나면 뒤차가 앞차를 고쳐주는 거죠?
1: 그러니까 과실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0: 네.
1: 원인 제공이 어딘가 그거 먼저 따져야 된다고요.
0: 이삿짐 트럭, 큰 트럭이 부딪히는 바람에 이렇게 사고가 났다는 것 같은데.
1: 예, 그러면은 이삿짐 큰 트럭이 차를 쳐서
0: 네.
1: 앞차를 쳐서 앞차가 밀려서 그 앞차 치고 쭉쭉쭉 하면은 제 원인 제공 지잖아요.
0: 네.
1: 네. 그러면 이삿짐 추락이 이제 책임을 져야죠.
0: 밀려서 앞에 부딪힌 거는 책임 안 져도 되는 거죠?
1: 네, 그렇죠. 아니 서 있는데 차 가지고 밀린 거니까.
0: 이야.
1: 네. 얼마나 억울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타고 있었는데 빨간불에 네. 서 있는데 누가 쳤어요 뒤에서.
0: 네.
1: 나는 아무 죄 없어. 가만히 서 있었는데. 근데 밀렸어요.
0: 네.
1: 그 앞차를 쳤어요.
0: 네.
1: 내가 앞차를 책임을 져야 되면 그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0: 제 기억으로는 한국에선 그렇게 하거든요.
1: 아, 그래요? 왜? 미국엔 안 그래요?
0: 뭐 몇 중 추돌이 나면 무조건 뒷차가 앞차 책임지기. 진짜 억울하겠다는 걸 생각했거든요.
1: 네. 아, 미국엔 안 그래요. 원인 제공 어떻게 사고 난 걸 파악을 해야 돼요.
0: 네. 네.
1: 그러니까 그게 꼭 뒷차가 앞차를 쳐서, 앞차가 앞차를 쳐서 이럴 수도 있지만.
0: 네.
1: 앞에 사고가 먼저 났어요.
0: 네.
1: 예?
0: 네?
1: 예?
0: 네?
1: 그니까, 뭐, 앞에 서 있는 누가 쾅 받았어요. 그걸 보고, 이 뒷차가 브레이크 밟고 섰어야 되는데,
0: 네.
1: 못 쓰고 늦게 서가지고 쾅 쫓았어요.
0: 네.
1: 그러면 얘기가 달라요.
0: 아, 뒤에서.
1: 예, 네. 이제 겨울에 그런 게 많잖아요.
0: 길이
1: 미끄러져. 미끄러워요. 네. 고속도로에 차가 섰어요. 섰는데 미끄러져서 앞차를 쳤어요.
0: 네.
1: 그거 보고 뒷차가 또 미끄러져서 앞차를 쳤어요.
0: 네.
1: 그거 보고 뒷차가 미끄러져서 앞차를, 그런 거 많아요.
0: 네, 웃을 일은 아니지만.
1: 네. 네. 웃으면 안 돼요.
0: 네.
1: 근데 심각하게 사고 난 것도 있고 그런데.
0: 네.
1: 하여튼 그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이제 통상적으로, 앞차가 있는데 뒷차를 쳤어요. 뒷차가 네. 앞차를 쳤어요. 그러면은 과실은 뒷차잖아요.
0: 네.
1: 그 상황에서 또 뒷차가 중간차를 쳤어요.
0: 네.
1: 그 중간차가 밀려서 또 앞차를 쳤어요.
0: 네.
1: 그러면 사고가 두 개예요.
0: 아, 예.
1: 네, 사고가 두 개를 지급이 되는 거예요.
0: 네.
1: 그 중간차의 뒷부분은 뒷차가 책임져야 되고요.
0: 네.
1: 앞차의 뒷부분은 앞차 제일 앞차 앞에 차는 뒤 뒷부분은 중간차랑 뒷차랑 책임이 지게 되고요.
0: 또, 예.
1: 네. 그다음에 중간차 앞부분은 반은
0: 뒤에다.
1: 본인 책임이고
0: 네.
1: 그 반은 뒷사람 책임이에요.
0: 예.
1: 네. 네, 복잡해요.
0: 네, 그냥
1: 간단하게 그냥 뭐 뒤에서 부딪혔으니까 이런 이것도 아니고 내가 앞차를 쳤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겠구나 이것도 아니에요.
0: 네. 네,
1: 따져봐야 돼요.
0: 자, 요렇게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꼼꼼하게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그 사고 사례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김동석 변호사님이고요. 제가 막 이렇게 쳐봤어요. GPT한테 너 김동석 변호사님 아니? 그랬더니 딱 나오더라고요.
1: 안 돼요?
0: 왜, 안 돼요?
1: 제가 친해요, GPT하고.
0: 아, 그래요?
1: 아니, 농담이고요. 아, 그래요? 네, 몰랐네요.
0: 알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을 얘기하면서
1: 네.
0: 뉴욕에 계신 이분이니 아니면 누구니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욕 그랬더니 딱 알더라고요.
1: 뭐래요? 착하대요? 좋대요? 나쁘대요?
0: 수많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만나고 해결하고 온 김동석 변호사라고 이거 외에도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1: 네,
0: 지금 당장 안 보이네요. 어디 있는데.
1: 아니, 제 의뢰인들이 이제 다양하게 와요. 신문 보고 오신 분들도 있고
0: 네.
1: 지인들한테 소개받고 오신 분들도 있고 뭐 라디오 듣고 오신 분들도
0: 방송
1: 있고
0: 방송 들으면 알죠.
1: 그렇죠? 네. 네, 그런 분들도 있는데 요새는 챗GPT한테 물어봐서 오신다는 분들도 있어요.
0: 오, 왜? 네. 네.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구나. 이름만 딱
1: 신기하더라고요.
0: 네.
1: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알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0: 그리고 제가 오늘 알았는데 봉사활동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1: 예.
0: 예. 그런 좋은 기운들이 이렇게 번져나가는 것 같아요.
1: 예, 아니, 뭐, 받은 대로 베풀어야 된다는 좀 사고방식이 있어서
0: 네.
1: 저 나름 하고 있어요. 뭐 날리고 알리고 그런 게 포인트가 아니고 제가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 한인사회 분들이 저 많이 믿어주시고 네. 응원해주시고 의뢰해주시니까 지금 이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까지 오게 한 거는 다 의뢰인들 때문이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보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0: 네. 네. 저는 단지 의뢰인 때문일까요? 김동석 변호사님은 그 자리에 계신 게? 라는 반문을 하고 싶네요. 워낙 그 좋은 웃음과 그리고 네. 사람 좋은 기운이랄까 이런 거를 오늘도 아. 들어오면서
1: 아니에요. 저는 의뢰인 때문이에요. 의뢰인들이 있고 저 네. 믿어주시는 분들이 있고 응원해주신 분이 있으니까 제가 쓸 수 있는 거고 제 성격도 이렇게 좋게 바뀌고 이런 것도
0: 네.
1: 의뢰인들 덕분이에요. 진짜로.
0: 예전에 성격이 안 좋으셨나?
1: 아, 그건 아닌데.
0: 네. 네. 어쨌든, 한번 만나뵌다면, 만나뵈신 분들은 아마 잊을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아, 또 네. 띄워주시네요. 감사합니다.
0: 띄우려고 띄우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 아. 상황이죠. 제가 그래서 나만 느끼는 싶어서 물어봤어요.
1: 네.
0: 그랬더니 다. 그럼 그분 진짜 좋은 분이야.
1: 아, 아이, 감사합니다. 네. 아이,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렇게 좋은 사람 같진 않은데 하여튼간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네. 사람 이미지 좀 봐주셨으니까 그 좋은 사람 해야죠.
0: 네. 사람이 좋다고 해서 어떤 사건을 맡아서 해결할 때 아주 그냥 유하게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테스 형님이 질문 올려주셨는데 저희 네. 광고 듣고 나서 본격적으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궁금한 점,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고가 났어요. 언제든지 질문 올려주시면 김동석 변호사님이 바로바로 답변 드릴게요. 카카오톡은 K-Radio US 친구 추가하시고 질문 올려주시면 되고요. 생방송 스튜디오 전화가 있네요. 전화 번호입니다. 718-225-1660번입니다. 라디오 생활백서 청취하면서 궁금한 점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거든요. 전화번호 하나 기억해 주세요. 718-225-1660번입니다. 오늘은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사고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 상담번호는요. 1866-994-4949 24시간 연결 가능한 번호 646-808-7375번입니다. 이 시간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더운 여름 베이사이드 비원의 런치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살얼음 동동 띄운 냉면과 갈비 세트, 이열치열 녹두 삼계탕, 들깨 삼계탕, 매콤한 쭈꾸미 곤드레 솥밥, 장어 솥밥에 진한 대왕 갈비탕과 우거지 해장국까지 점심에는 갓 지은 무솥밥, 콩나물 솥밥, 녹두 빈대떡도 나갑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무료. 오늘 점심 무조건 베이사이드 비원이에요. 718-244-4585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에서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특별 세일 시작합니다. 비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이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또 하나의 번호 718-886-3353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도 없어요. 오늘은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2: 요즘에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 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방이 출시 대륙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5: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6: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7: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6: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8: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9: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0: 생활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단 오늘 김동석 변호사님이 오신다. 그냥 음성만 살짝 듣고 교통사고 사고상의 얘기도 나오기 전에 벌써 기다렸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2: 아, 예.
1: 테스 형님이 실제 뉴저지에서 사고가 났대요.
2: 예.
1: 근무 시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2: 아이고, 예.
1: 치료는 직장 상해보험으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상대방 가해 차량에서 보상금을 받았고요.
2: 예.
1: 근데 워커스컴에서 받은 치료비를 교통사고 가해자에게서 받은 보상비로 지불했습니다.
2: 맞아요.
1: 어떻게 이런 일이 말이 되는지 궁금해요.
2: Subrogation이라고.
1: 네.
2: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사고 나면 무조건 본인 보험으로 치료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 네.
2: 뭐든지 예외가 있어요.
1: 아.
2: 그 중에 예외가
1: 네.
2: 그 워커스컴이에요. 워커스컴인데 주마다 좀 다르긴 한데 통상적으로 미니멈 노폴트나 PIP
1: 네.
2: 커버리지 있잖아요.
1: 네.
2: 거기까지 그 워커스컴에서 그냥 내주고요.
1: 네.
2: 만약 추가를 더 넘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뉴욕이다. 뉴저지는 이제 15,000불 뭐 이렇게 다양하니까 좀 더 또 팔레시가 어떻게 된다 봐야 돼요.
1: 네.
2: 좀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서 뉴욕이다. 50,000불이잖아요.
1: 네.
2: 50,000불 치료를 다 받았어요.
1: 다 받았어요.
2: 50,000불 넘어갔어요.
1: 모자라.
2: 네. 네. 그러면 그거는 서브게이션을 상대방 쪽에서 받을 수 있어요. 보상금에서 갚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보상금 상대방 쪽을 싸워서 보상금 받을 때
1: 네.
2: 이 워커스 컴에서 갚아야 이 보상금에서 갚아야 될 게 있는지 없는지 미리 알아야 돼요.
1: 네.
2: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00,000불에 합의를 하려고 그래요.
1: 네.
2: 근데 워커스 컴이 연락해 봤더니 아, 우리 지금 치료비가 지금 받아야 될 게 한 25,000불 돼.
1: 네.
2: 그럼 그것까지 받아내야 돼요.
1: 125,000불.
2: 그렇죠.
1: 네. 네.
2: 그것까지 싸워서 받아내야 돼요. 잠깐만, 너 100,000불 준다 그랬지? 그거 갖고 안 돼. 왜? 치료비도 내야 돼.
1: 네. 네.
2: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내야 된다고.
1: 네.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다 지불했다는 걸로 봐서 다 사인하고 나중에 이 사실 알게 된 건가요?
2: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네. 보통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예,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서브게이션은 그러니까 그 워커스 컴에서 나간 그 메디컬 익스펜스는 상대방 그 가해자 보험을 통해서 이제 받아 가시고요.
1: 네.
2: 그다음에 그 워커스 컴에서 보상금도 받으실 수 있으세요.
1: 네.
2: 예. 네. 근데 그럼 그 절차가 맞습니다.
1: 예. 예. 이게 말이 됩니까 하셨는데 말이 된다는
2: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했어야 돼요. 좀 어떻게 꼬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1: 네.
2: 지금 그 합의하기 전에
1: 네.
2: 우리는 워커스컴 볼드에다가 그 워커스컴 이제 담당하는 변호사라든지 있잖아요.
1: 네.
2: 그러면은 서브게이션이 있냐, 갚을 게 있냐. 그러면은 이제 자기들이 조사해가지고 아 보니까는 이만큼 갚아야 된다. 그럼 이만큼 받아줄래? 알았어. 그러면 이제 싸울 때 이제 그것까지 받아줘야 된다.
1: 네. 아 그래서 무슨 이제 사고가 나거나 이럴 때 언제든 바로 상담하는 게 중요한
2: 그렇죠.
1: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인 케이스가 아니고 일하다가 사고 나신 거잖아요.
1: 네.
2: 일하다가 사고 나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노폴트나 PIP을 쓰는 게 아니고 회사 보험, 회사 워커스 컴펜세이션 보험을 써서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니까
1: 네.
2: 워커스 컴펜세이션 보드에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거기에 그 순위를 먼저 지켜줘야 돼요.
1: 순위라는 게요?
2: 그 지금 치료비.
1: 네네. 네,
2: 치료비. 그런 순위가 생긴다고.
1: 네네.
2: 그걸 지켜줘야 된다고.
1: 네,
2: 그 다음에 이제 보상금을 받아가는 거니까, 워커스 컴이 먼저 끝날 때도 있고, 보상금이 먼저 끝날 때도 있고, 다 달라요.
1: 네.
2: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야 돼요.
1: 예. 그래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냥 빨리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군요.
2: 네. 그렇죠.
1: 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상담 필요하시면 김동석 변호사입니다. 866-994-4949번이고요. 진짜 긴급 상황일 때만 이 번호 써주세요라고 말씀을 종종 하시는데 밤늦게도 괜찮습니다. 24시간 위급한 상황일 때는 언제든지 646-808-7375번으로 전화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테스 형님 답변이 됐나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시면 바로 또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2: 그래서 좀 646 얘기해서 그런데
1: 네.
2: 오늘도 이제 라디오 상담하러 나가기 전에
1: 네.
2: 전화가 오셨어요.
1: 네.
2: 운영 택시 TLC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 사고에서 사고가 나셨대요.
1: 네.
2: 예.
1: 네.
2: 그러니까 미리미리 전화 주셨으니까 저하고 통화가 됐고
1: 네.
2: 그래서 제가 이제 조치를 자세히 설명을 드렸다고요. 그럼 마음 편하게 이제 경찰 리포트 하실 수 있고 그분은 뉴욕시에서 사고 났는데도 경찰 리포트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1: 네.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네.
2: 그 동승하신 분 그러니까 그 손님들 택시
1: 네.
2: 타신 손님들 어르신들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 같아요. 근데 좀 몸이 안 좋으셨나 봐요. 뒤에 부딪혀가지고.
1: 네.
2: 그래서 그분들 앰뷸런스 타고 이제 병원에 가셔야 되는 상황이면 경찰 리포트 해주게 돼 있거든요.
1: 네.
2: 네. 그러니까 다치면은 다친 게 입증이 되면은 경찰 리포트를 해주게 돼 있어요.
1: 예.
2: 네. 그러니까 또 앰뷸런스 타고 병원 가신 분이 또 택시 하신 분이 그분의 연락처라든지 이런 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분 신분증이나 전화번호 꼭 받으라고 말씀드렸고요.
1: 네.
2: 경찰이 빨리 와주면 되는데 빨리 안 오잖아요.
1: 네.
2: 그럼 오기 전에 사진 찍어놓고 상대방의 인포메이션 받아놓고
1: 네.
2: 보험증, 뭐 운전면허증, 레지스트레이션 거 받아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좀 기다려서 경찰 리포트하고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전화 이분은 사고 나자마자 전화 주셨으니까
1: 예.
2: 제가 해야 될 것 절차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다고요.
1: 차근차근.
2: 네. 네. 근데 사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뭐 그 다음 날 전화하고 이러면은 제가 좀 아쉬운 게 좀 가끔씩 있어요.
1: 아, 네. 네.
2: 이분은 이제 블랙박스까지 있어가지고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1: 네. 네. 그 다음 날 전화 왔는데 뭐 이렇게 주로 놓치는 것들은 사고 현장 챙기는 걸까요?
2: 그렇죠. 사고 나면요 정신 없어요.
1: 그렇죠. 네. 네. 다치기라도.
2: 네. 저 앞에서 사고, 저게 사고 난 것도 아니에요. 저 앞에서 사고가 났어요. 좀 크게 나긴 했는데 차가 뒤집어졌어요.
1: 네.
2: 저는 매일마다 보는 게 사고잖아요.
1: 네.
2: 그러면 덤덤할 것 같죠?
1: 네.
2: 저도 심장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지?
1: 내가 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놀라고 있지?
2: 네. 내가 왜 이러지 보니까 사고 나니까 놀란 거예요, 저도.
1: 네.
2: 그래서 당연히 조치도 해주고 가서 물도 드리고 군인들 불러드리고 다 도와드리긴 했는데.
1: 네.
2: 나 같은 사고상에만 매일 보는 변호사도 사고 나면은 놀래더라고요.
1: 네.
2: 예.
1: 네,
2: 그러니까 사고 나면 다 놀랬고 당황스러우니까 그래서 전화라는 거예요.
1: 네. 예. 꼭 잊지 말고 그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딱 하나 떠올릴 거는 빨리 김동석 변호사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전화해서
2: 그렇죠.
1: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이제 교통사고, 사고상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요.
2: 네.
1: 일단은 제가 최근에 보험 갱신할 때가 됐어요.
2: 네. 네 축하드립니다.
1: 또 오르더라고요.
2: 네, 요새 조금씩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계속 조금씩 보험이 오르더라고요.
1: 네. 네. 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처럼 이제 갱신하실 때가 되신 분들도 있을 테고
2: 네.
1: 체크해야 될 포인트 몇 가지 보험 갱신할 때 요거 잘 봐라. 요거 한번 또 정리해볼까요?
2: 보험 갱신할 때요?
1: 네.
2: 저는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어떻게 갱신해야지 보험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거는 몰라요.
1: 네. 네,
2: 그렇지만 이제 갱신을 하시든지 새로 신청을 하시든지 현재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도 네. 수정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거는 중요시 얘기해야 될 게 이제 우리 흔히 생각하는 게 사고 나면은 해결해야 될 게 세 가지를 꼭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는 차 고쳐야 되고
1: 네.
2: 다쳤으면 치료받아야 되고
1: 몸 고쳐야 되고
2: 그다음에 상대방 보상금 받아야 되잖아요.
1: 네.
2: 자, 이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어떻게 하면은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요.
1: 아, 네. 네
2: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게 세 가지를 잘 해결해서 상대방의 보험이 있건 없건 상대방의 보험이 잘 들었건 안 들었건 내가 피해를 안 볼까?
1: 네.
2: 그러면은 차 고치는 거 확실히 하려면은 풀 커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
2: 그렇죠. 컬리션 커버리지 들어오니까 잘 들어놓으셔야 되고요.
1: 네.
2: 상대방이 라이빌리티만 있는데 프로퍼티 데미지 만불만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차 다 못 고칠 때도 있어요.
1: 예.
2: 네, 그렇잖아요. 어떻게, 차 네. 요새 차 비싸요. 만불 가지고 못 고칠 수도 있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그거 잘 들어놓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치료받는 거잖아요. 치료받는 네. 것도 이제 청취자분들 아이고 김 변호사 또 얘기하네 이럴까 5만 불 뉴욕에 5만 불인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1: 네.
2: 자, 5만 불인데 내가 만약에 사고가 너무 크게 나가지고 많이 치료를 더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생기면 5만 불까지 모자르잖아요.
1: 모자르죠.
2: 그럼 서프멘터리라고 더 들 수 있어요.
1: 아, 네. 네.
2: 옵션으로 더 듣는 거예요.
1: 네.
2: 저는 지금 조금 더 드러났거든요.
1: 네.
2: Just in case. 안 쓰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1: 네.
2: 사고 나면 또 쓸 상황이 생겨서 조금 더 드러놓은 그것도 있고요.
1: 네.
2: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 보상금 받는 거. 이제 세 번째는 보상금이잖아요. 상대방한테.
1: 네.
2: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거라고. 아니, 상대방한테 받을 건데 내 보험으로 뭘 할 수
1: 그러니까
2: 있습니까?
1: 그러니까 내가 왜 돈을 내고 있어야 돼요?
2: 네, 상대방인데.
1: 네.
2: 상대방한테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 네.
2: 맞지만 상대방이 없다든지 상대방의 보험이 없다든지 치고 도망갔다든지
1: 네.
2: 상대방 보험은 있는데 아주 적다든지 그러면 피해를 보잖아요.
1: 네.
2: 나는 이만큼 다쳤는데 조금뿐이 없어서 조금뿐이 못 받잖아요. 그래서
1: 네.
2: 재산도 없고 이런 분들한테 많이 못 받잖아요.
1: 그렇죠.
2: 그럴 때를 대비해서 본인 보험을 바꿀 수 있어요.
1: 내 보험에서 내가 받는다는 거죠?
2: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진짜 똥밟은 상황이 생기면 죄송합니다. 이제 이렇게 아침서부터
1: 네.
2: 똥밟은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그거를 잘 조치할 수 있는 보험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거를 UM이라는 거예요. Uninsured, Underinsured. Uninsured란 거는 제가 오늘 좀 말이 이렇게 빠르죠?
1: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정신없다는
2: 네. 것인데. 네. Uninsured란 거는 상대방이 뺑소니를 했다든지 보험을 가입을 안 했다든지 보험이 유효이 끝났다든지 프리미엄을 안 냈다든지 보험이 없는 분들.
1: 네.
2: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내 보험을 써서 보상금 받는 게 Uninsured예요.
1: 네.
2: 그러면 Underinsured는 뭐냐면은 보험은 있어요. 보험은 있는데 내가 다친 게 태문이도 없어요. 이거 받아야 될 게. 예를 들어서.
1: 네.
2: 모자른 거예요.
1: 완전 모자른.
2: 모자랐을 때 그거 받고 내 보험을 통해서 더 받는 보험.
1: 그
2: 두 가지가 있거든요.
1: 근데 내 보험을 통해서 그걸 이제 보상을 받으면 내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2: 과실바탕이에요. 뭐든지.
1: 아, 예. 네.
2: 과실바탕이고 클레임을 얼마나 자주 하나 이런 게 이제 좌우되는 건데 이거는 그것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게 없다고요.
1: 네. 네.
2: 그러니까 본인이 라이빌리티 보험을 잘 들어놨잖아요.
1: 네.
2: 내가 이제 가해졌을 때 상대방한테 피해자한테 보상금 줘야 되는 그 라이빌리티 보험 잘 들어놨으면
1: 네.
2: UM, UIM은 그것까지 그만큼 올려놓을 수 있어요.
1: 예. 예.
2: 내가 100만 불을 들어놨다면 100만 불까지 올려놓을 수 있고
1: 네.
2: 10만 불 들어놨다면 10만 불까지 올려놓을 수 있고 2만 5천 불뿐이 안 해놨다면 2만 5천 불까지 안 되는 거예요.
1: 예. 많이 하고 많이 올려놓는 게
2: 그렇죠.
1: 좋겠네요.
2: 예. 그러니까 라이빌리티는 비싸요. 근데 네. 그거는 본인 재산이 있으신 분은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올려놓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EMUIM도 그만큼 올리면 그 비싼 걸 두 배로 내라고 이렇게 생각할
1: 그렇죠.
2: 수 있잖아요.
1: 네.
2: 아니에요.
1: 아니에요? 네. 상관없어요?
2: 그 EMUIM 올리는 거는
1: 네.
2: 차이가 한 달에 외식 한 번 안 하면 돼요.
1: 오, 예.
2: 그 외식도 가족끼리 외식이 아니고 혼자. 네.
1: 혼자?
2: 네. 점심 한번 싸우시면 돼요. 20, 30분 그 정도뿐이 안 돼요. 한 달에.
1: 네.
2: 많이 안 내요. 그러니까는 올려놓으시라는 게 포인트예요.
1: 네. 네. UMUI.
2: 그렇죠.
1: 할 수 있는 데까지 올려놔라. 네.
2: 네. 이게 차 사고만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차 사고 났을 때 내 차하고 상대방 차하고 사고 났을 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1: 네.
2: 내가 모르는 사람 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1: 네.
2: 그래도 되고요.
1: 아.
2: 내 차 아니에요?
1: 네.
2: 남의 차 타고 갔어요?
1: 예.
2: 네. 근데 모자라요. 뭐가 될까? 보험이 없고 뭐 모자라요. 그러면 우리가 또 쓸 수 있다고요.
1: 네.
2: 반면에 걸어가다가 차에 치였어요.
1: 예. 쓸 수 있어요.
2: 나는 차 타지도 않았잖아요.
1: 네.
2: 그래도 돼요.
1: 오, 네. 예.
2: 거기다가.
1: 네.
2: 내 보험이잖아요. 내하고 내 와이프가 운전하고 하는데 우리 애가.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친구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났어요.
1: 네.
2: 자, 그러면은 내 보험의 가입자도 아니고 학교 친구 차니까 학교 친구 차의 보험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1: 제가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요. 예.
2: 근데 그럴 때도 학교 친구가 뭐 보험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뭐 어쨌든 모자르다 보험이 없다.
1: 네.
2: 그러면 내 거 또 쓸 수 있어요.
1: 그 궁금한 게요. 내 보험에
2: 네.
1: 나랑 남편은 운전자로 등록이 돼 있지만 딸은 안 돼 있다. 이래도 딸도 돼요?
2: 해당돼요. 하우스홀드로 가요. 그래서 하우스홀드. 그 집에 같이 산다는 걸 입증을 하면 돼요.
1: 네. 네.
2: 그럼 우리 직계 가족만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1: 네.
2: 나 형하고 같이 살아요.
1: 네.
2: 형도 돼요.
1: 만약에 한국에서 놀러 온
2: 그건
1: 안 돼요. 안 돼요. 아,
2: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잠깐 들리는 거잖아요.
1: 네.
2: 부모님 모시고 산다.
1: 네.
2: 부모님도 돼요.
1: 그렇구나. 네. 예.
2: 그거 왜 안 하세요? 그렇게 잘 돼 있는데.
1: UMUIM.
2: 네. 예. 돈 많이 뭐 점심 한 번만 뭐 도시락 싸우면 된다 그랬잖아요.
1: 네.
2: 왜 안 하세요?
1: 몰라서 안 했죠.
2: 그렇죠.
1: 무조건 낮추면 좋은 줄 알았죠.
2: 몰라서 안 하는 게 지금 정답이에요.
1: 예. 예. 자, 오늘 알았으니까 보험 갱신할 때 혹은 내 보험 한번 보세요. UM, UIM 어떻게 돼 있는지.
2: 이거 모르시고 못 보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1: 네.
2: 그러면 제가 Declaration Sheet이라고 종이 한 장에 Liability 얼마 들고 뭐 이렇게 쭉 적혀 있는 거 있어요.
1: 네.
2: 그거를 아예 그냥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라고 그래요.
1: 아, 그럼 쭉 봐주시는 거예요?
2: 네, 보고 이거 올리세요, 내리세요, 이건 잘해놓으셨습니다. 설명해 드릴 수 있잖아요.
1: 네.
2: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으세요.
1: 네.
2: 그러면, 아, 김 변호사 이거 뭐, 가져오면 봐준다는데 왜 사무실 없어? 어르신 분 이렇게 화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1: 네.
2: 우리 직원들이 저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다 알아요.
1: 네. 네.
2: 그러니까 아무 때나 오시면은 우리 직원들이나 제가 이제 봐드릴 수 있다고요.
1: 아니 지금 무슨 사고가 나서 뭐 소송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아닌데 변호사님 그런 걸로 이렇게 소소하게 이거 들고 찾아가고 이런 구차하는 거 아니에요?
2: 투자예요.
1: 아, 예.
2: 저한테는 투자예요.
1: 그러네요.
2: 의뢰인이 손해를 안 보게 하는 게 제 일이잖아요.
1: 네.
2: 손해를 안 보고 풀로 다 받으면 저도 돈 더 버는 거고요.
1: 네.
2: 의뢰인은 피해를 안 보게 하는 거잖아요.
1: 네.
2: 그냥 서로 상부상조예요.
1: 그러네요.
2: 네. 네. 왜 그리고 사회봉사 개념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1: 네.
2: 다 투자용으로 하는 거예요. 도움이 되니까 서로.
1: 보는 눈이 저랑 레벨이 다르네요. 자, 저희 잠시 후에 이제 자리 옮겨서 계속해서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맞습니다.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교통사고 사고상해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뉴욕 주소입니다. 플러싱 163-07 디팟 로드 스윗 넘버 101호고요. 뉴저지 주소입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에 있고요. 460 버겐 블러버드 스윗 넘버 204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보험 들고 한번 오세요. 이게 상부상조로 연결될 줄이야. 자, 상담번호 또 알려드릴게요.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 상담번호는 1-866-994-4949번입니다. 1-866-994-4949. 24시간 연결 가능한 전화번호,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전화 받습니다. 646-808-7375번입니다. 646-808-7375.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옵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4: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5: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백사.
1: 아, 제가 앞서서 이제 김동석 변호사님이 자다가도 일어나서 전화를 받는 번호다. 24시간 전화 번호다. 그랬더니 이제 변호사님이 큰일 났다고 이제 그러셨는데.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전화 받으신 적이 많으신가요?
2: 많아요.
1: 아, 네. 그러면 좀 정신도 없고 뭐 이거 힘들지 않으세요?
2: 아, 그래도 이제 보통 이제 저도 깊이 자는 편이거든요.
1: 네.
2: 예. 그러면 이제 한번 울리는 받아야 되는데 그냥 못 받고 지나가고.
1: 네.
2: 또 울려요.
1: 네.
2: 그러면 이제 무조건 아 이거 사고다가 빨리 받아주죠.
1: 예. 네. 한번 울리고 다시 안 오면 안 받는 이유는
2: 응가 못 들어서.
1: 아 네.
2: 그 깊이 잠이 들어서 모르는 거예요.
1: 자 네. 네. 이렇게 되면 24시간 번호는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해야 된다.
2: 큰일 났네 이제.
1: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만 해주십시오. 밤늦게 아, 네, 저 한 달 전에 사고가 있었는데 이렇게 네. 전화하시면 안 돼요. 네.
2: 그거는 네.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1: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동석 변호사님과 얘기 나누고 있고요. 아까 이제 보험 갱신할 때 뭐 UM, UIM 얘기를 나눴는데 그 렌트 지난번에 제 걸 보시고 렌트를 추가해서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이제 휴가철이라.
2: 네, 그러니까 이 풀 커버가 있으면 네. 컬리션 커버지가 있으면 네. 이제 본인이 과실을 했다든지 상대방 차가 없다든지 사고가 나서 상대방을 안 고치고 우리 쪽으로 고친다든지 그러면
1: 네.
2: 고치는 동안 렌트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2: 예. 네.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차 없으면 진짜 불편하잖아요.
1: 그럼요.
2: 그거를 보험을 아. 들어놔야 돼요.
1: 아 그걸 안 해놓은 건 렌트를 안 해줘요?
2: 네, 안 줘요.
1: 아, 네. 예, 저는 여행 갈 때 나는 렌트카 안 빌릴 거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군요.
2: 네, 그 렌트카가 아니에요.
1: 아, 그거요?
2: 사고 났을 때 본인 차 대신해서 탈 수 있는 렌트카예요.
1: 아, 네. 예.
2: 사고 났을 때.
1: 아. 네,
2: 그 차를 고쳐야 됐을 때.
1: 네. 렌트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잖아요. 네. 이럴 때 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 그러니까 이게 잘 따져야 돼요. 렌트카 하다가 사고 나면.
1: 네.
2: 요새 해당하는 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렌트카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사서 그 보험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1: 네.
2: 요새는 웬만한 크레딧카드 좋은 크레딧카드 특별히 이런 거는 다 렌트카 이런 거 다 커버되더라고 보험으로 그 크레딧카드로 예.
1: 카드로 신용카드로
2: 예. 예. 크레딧카드로 이제 뭐 치료비까지 커버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1: 네.
2: 예. 그러니까는 특별히 해외 갔을 때
1: 네.
2: 해외 갔을 때
1: 타주는
2: 타주, 그러니까 미국 안에 뭐 캐나다, 멕시코 요까지 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다 해결이 돼요.
1: 오, 신기하다.
2: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난 내 보험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렌터카를 사고가 나잖아요.
1: 네.
2: 그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 해당으로 이제 돼요. 그렇지만 본인이 라이빌리티만 있잖아요.
1: 네.
2: 그러면 본인 그 차가 라이빌리티만 있는 차가 되는 거예요. 렌터카 가지고 운전하다가 앞에 있는 사람 쾅 쳤어요.
1: 네. 네
2: 아파도 찌그러졌고. 본인 차도 찌그러졌어요. 렌트카인데.
1: 네.
2: 근데 라이빌리티만 들어놓으면 본인 차 찌그러진 거는 본인이 갚으셔야 돼요. 아웃 오브 파켓으로.
1: 예. 네.
2: 오. 근데 상대방은 당연히 라이빌리티 보험이 있으니까 본인 보험 처리하면 되는 거고.
1: 예.
2: 그렇게 되는 거예요.
1: 네. 아, 요런 부분들. 네.
2: 그냥 본인 보험을 쓸 거면 풀카버 있으셔야 되고요.
1: 네.
2: 풀카버 없으신 분이 렌트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본인 보험을 쓰셔도 컬리션 카버지 풀 커버를 이렇게 들어야 돼요. 보험회사에 그 렌트카 컴퍼니 통해서.
1: 네.
2: 네.
1: 요 부분 주의를 하시고요.
2: 네.
1: 네. 휴가가 끝나지 않았는데 날씨는 휴가가 끝났어요.
2: 예?
1: 아, 오늘 더웠나요?
2: 너무 날씨 뷰티풀인데요?
1: 아,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져서 네. 이대로 가을 가느냐 이런 얘기들을
2: 아, 하셨어요.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계속 더울 거예요. 이제 점점 더워질 거예요.
1: 네. 이대로 그냥 가을 겨울로 가지 않을까요?
2: I hope so.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가을이에요.
1: 예. 네. 가을이 오면 그 대신 겨울이 오잖아요. 겨울은 괜찮으세요?
2: 여름보다 겨울이 더 좋아요, 저는.
1: 오.
2: 더운 걸 좀 잘 못 참아요.
1: 예.
2: 좀 비만해서나 봐요.
1: 저도 그거였군요. 저도 사실 겨울, 가을, 겨울이 더 좋거든요. 예. 네. 자, 다음 케이스 한 번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퀸즈에 거주하는 60대 한인 남성인데요. 맨해튼에서 은행 업무를 보고 돌아가던 중에 신호가 바뀌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회전하던 SUV 차량이 보행자를 못 보고 충돌했어요.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골반골절 어깨 부상을 입었고 3개월 이상 일을 쉬게 됐습니다.
2: 아이고.
1: 이럴 때 운전자 과실을 대체 어떻게 입증해야 합니까?
2: 지금 과실 입증 됐어요.
1: 아, 이 이야기로?
2: 네. 네. 과실이쯤 됐어요. 그러니까 예외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회전이 right turn only 시그널을 받고 우회전하는 거라든지 이러면은
1: 네.
2: 통상적으로 그 don't walk sign이 붙어요.
1: 예.
2: 걷지 말라. 왜냐면 right turn only 차가 먼저 갈 거니까.
1: 네.
2: 근데 그거 말고는 stop sign이 있건 신호등이 있건 뭐 walk sign, don't walk sign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우회전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먼저예요.
1: 예. 네,
2: 보행자가 먼저예요.
1: 우회전하는 차의 경우는 보행자가 네. 무조건 먼저다.
2: 그렇죠. 예. 우회전은 무조건 보행자가 먼저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쉬워요.
1: 네. 그러니까
2: 우회전하기 전에 차 오나 사람 오나 다 봐야 돼. 자전거 오나 개 지나가나 다 봐야 돼. 스쿠터 지나가나 다 봐야 돼요.
1: 개를 쳐도 손에
2: 그렇죠.
1: 예. 네.
2: 근데 걔는 이제 사람, 우리 걔는 애완동물, 요새는 가족 같잖아요.
1: 네.
2: 물건으로 취급해요.
1: 보험에서는.
2: 네. 예. 물건을 취급하는 게 있는데, 하여튼 그걸 떠나서, 그, 우회전하는 사람 무조건 잘못이야.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 주셨잖아요. 은행에
1: 네.
2: 나와서.
1: 걸어가다가. 네,
2: 걸어가다가 우회전하는 사람이 치였다. 그러면 네. 우회전하는 사람이 잘못하게 되겠어요. 과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1: 네. 과실 여부는.
2: 그렇죠. 과실 여부는 우회전한 것만 입증이 돼 있으면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상대방 보험이 어떤 보험회사 하고 어떤 보험 팔레시를 가지고 있고 얼만큼 커버지가 있고 이런 게 이제 따져야 돼요. 왜냐? 보행자는
1: 네.
2: 그 뉴저지는 좀 달라요. 뉴저지는 본인 보행자라도 본인 보험 통해서 치료받게 돼 있거든요.
1: 네.
2: 본인 차 보험으로.
1: 예.
2: 근데 뉴욕은 보행자는 그 차 보험을 통해서 치료받게 돼 있어요.
1: 상대방.

0: 선생님에서.
1: 예.
0: 그 뭐냐면은 모든 차 가지고 있는 보험 드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고 MBX라는 회사를 보내는 거예요.
1: 네.
0: 그럼 자기들 그 돈을 저장했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노폴트 열어주고
1: 예.
0: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게 해드려요. 당연히 최저로.
1: 예.
0: 5만 불 치료받고 2만 5천 불까지 치료, 뭐, 보상금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거든요.
1: 네.
0: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1: 예.
0: 뉴저지도 있고요. 플리가라고.
1: 만약에 그 5만 불 넘으면 어떡하죠?
0: 치료비가요?
1: 네.
0: 그러면 안 돼요.
1: 아, 네. 거기까지만, 네. 어쨌든 그래도 그런 그렇죠. 좋은 네. 규정이 있어요.
0: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1: 그러니까
0: 가끔 이제 황당한 케이스 있어요. 이렇게 어떤 분이 맨하탄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차에 치였어요.
1: 네.
0: 깨봤더니 병원이에요.
1: 기억이 없어요?
0: 네, 그것도 보름 동안 콤마였어요.
1: 어떡해요?
0: 보름 동안 콤마 있는 사이에 뇌수술까지 했어요.
1: 어이,
0: 상대방은 없어요.
1: 네. 진짜 어떡해요 또?
0: 그 MBX으로 해결하는데 MBX하고 모자란 건 이제 그분 가진 본인이. 개인보험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해결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1: 예. 네. 와, 진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네,
0: 그분이 차가 있고 그랬으면 좀 좋았을 텐데 이 가난한 유학생이었어요.
1: 네.
0: 너무 마음 아팠어요.
1: 그러네. 자전거 타고 그냥 가다가.
0: 그러니까 네. 내가 잔소리 한 번만 더 할게요.
1: 네.
0: 뉴욕시 법이.
1: 네.
0: 마음에 안 들어요. 특별히 맨하탄에 스리바이크라고 네. 막 타고 다니잖아요. 헬멧 써야 돼요.
1: 안 쓰잖아요.
0: 안 써도 돼요.
1: 안 써도
0: 돼요. 18살 이상이면 안 써도 돼요.
1: 그런 게 어딨어요. 사고 나면 다치는 건 18살 그러니까요. 이상이든 이하든 네. 똑같을 텐데.
0: 머리 다치면 큰일 나잖아요. 아시다시피. 네. 저는 그래서 청취자분들, 자제분들, 자전거 타시는 분들 있고, 이렇게 뭐 자전거 많이 쓰시는 분들 있으면,
1: 네.
0: 백팩에다가 헬멧 하나 넣어놓으시고요.
1: 네.
0: 꼭 헬멧 쓰세요.
1: 네.
0: 네. 뭐 몸 다치는 거는 그렇다 쳐도 머리 다치면은 진짜 이거는, 너무 나쁜 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1: 네. 네
0: 제가 부탁드릴게요. 네, 꼭.
1: 꼭.
0: 네, 자제분들한테도 잔소리 하시고요.
1: 네.
0: 저희 애들은 그래서 자전거가 없어요, 집에.
1: 안 쓰려면 타지 마라, 이거.
0: 네. 네 저희, 예, 네, 좀, 집에 한 사연도 좀 있긴 한데, 그래서 우리 집에는 자전거가 없어요.
1: 네.
0: 애들한테 좀 미안해요.
1: 재밌는데.
0: 저도 되게 좋아해요, 타는 거.
1: 네.
0: 근데 자전거가 없어요. 네, 너무 위험해서.
1: 예. 네. 진짜. 지금 이제 애들 걱정하는 마음으로 진짜 청취자 모든 분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헬멧 갖고 다녀야 네. 된다.
0: 네.
1: 더워서 땀나잖아. 그럼 타지 마세요.
0: 그렇죠.
1: 예. 네.
0: 맞아요. 네. 딩동댕. 아, 저 너무 시원해요. 저 말 제대로 해주셨어요. 더워서 땀나면 안 타시면 돼요.
1: 예. 네. 만약에 탈 거면 꼭 갖고 다녀라. 이건 그렇죠.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다.
0: 맞습니다.
1: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런 거 진짜 무슨 캠페인 해야 될 것 같은데요?
0: 엄청 해요.
1: 아, 그래요?
0: 네, 뉴욕시에서, 네, 뉴욕시에서 네. 엄청 캠페인해요. 네,
1: 헬멧 쓰라고요?
0: 네, 안전 추구하는 거로. 네. 스피드리밋 줄이고, 뭐, 이런 거 다 캠페인이잖아요.
1: 예.
0: 네. 네, 사고 예방, 사고 사망 예방 하기 위해서 한다고요.
1: 네.
0: 네.
1: 맨날 뭐, 사고가 줄었다.
0: 네.
1: 뭐, 이런 조사 많이 나오잖아요.
0: 맞아요. 근데 나 맨하탄에 가끔씩 보면은, 양복 입었어요.
1: 예.
0: 양복, 멋있게 양복 입고, 무슨 GQ 매거진에 나올 만큼 멋있는 사람이 오, 예. 헬멧 쓰고, 자전거 타고 오면 너무 멋있잖아요.
1: 멋있어요. 네,
0: 멋있어요. 저.
1: 예. 뭐 스타일 구겨, 아, 머리 했어요. 안 써요.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0: 맞습니다.
1: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의 케이스 더 보겠습니다. 브루클린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이 뒤에서 추돌을 당했는데요. 피해자는 사고 당일에는 괜찮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0: 네.
1: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병원도 안 갔고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 아 목이 좀 아픈, 또 일주일 지나 어깨가 아픈 이렇게. 그러다 결국은 두통까지 심해져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괜찮아요.
1: 괜찮아요.
0: 네, 이분은 그래도 2주 후에 찾았으니까 괜찮아요. 여기서 키는
1: 네.
0: 사고 난 후에 사고 난 거 입증을 하셔야 되고요.
1: 네.
0: 그러니까 사고가 났다는 거 입증하는 거는 뭐든지. 어디 케이스나 다 똑같아요. 사고가 나야지 뭔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사고 난 후에 30일 안에 접수가 되냐 안 되냐 그게 키예요.
1: 30일?
0: 네.
1: 31일은 어때요?
0: 31일 되면 안 돼요.
1: 아, 예.
0: 30일.
1: 네.
0: 되게 엄해요. 뉴저지는 45일.
1: 네.
0: 그래서 30일 안에 NF2라는 거, 노폴트라는 나 노폴트 쓰겠습니다 하고 통보를 해야 돼요.
1: 네.
0: 보면서다가.
1: 오.
0: 네. 뉴저지는 45일 안에 해야 되는 거. 그것만 잘 지키면 돼요.
1: 30일, 뉴욕은 30일, 뉴저지는 45일.
0: 네, 근데 이게 웃긴 게 사고가 났잖아요?
1: 네.
0: 우리 생각은 사고 나가지고 일주일 후에 아플 거면 왜 일주일 후에 아파요? 당장 아프지.

0: 그렇잖아요.
1: 그렇죠.
0: 오, 그 부대 얼마나 세게 부딪혔으면 일주일 후에 아프겠어요.
1: 아니, 근데 이게 목이나 허리 이런 거는 그 다음날 조금 지나요.
0: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몸을 잘 만들었어요.
1: 오, 네.
0: 네. 참 신기해요. 뭐 사람 몸이란 게 네. 사람이 쇼크를 먹잖아요.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1: 네.
0: 그 몸에서 호르몬이라는 게 막 올라와요. 어드레날린이라는 게.
1: 괜찮다.
0: 한국말로 어드레날린? 뭐라고 하죠?
1: 아드레날린.
0: 네, 그거요. 네. 어드레날린이라는 게 막 올라와가지고,
1: 네.
0: 코팅이 되는 거야, 몸을. 그래서 아픈 게 억제가 돼요.
1: 아픈 줄 모르는군요, 네. 그 아드레날린.
0: 네, 어드레날린, 그거를 빼내려면 심장이 빨리 뛰어야 돼요.
1: 네. 네.
0: 그냥 사고 나면 놀라잖아요?
1: 네.
0: 제일 먼저 심장이 막 빨리 뛰어.
1: 오.
0: 뭐냐? 호르몬 만들어내야 되니까.
1: 네.
0: 왜? 놀랐으니까.
1: 예. 네.
0: 왜 놀랐어? 다쳤으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1: 그래서 바로 안 아픈 네. 거군요.
0: 그렇죠. 네. 사고 났을 땐 몰라요. 그런데 이제 슬슬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은 게 이제 나오고.
1: 네.
0: 그 좀 파열된 게 이제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아파가는 거예요.
1: 예.
0: 근데 그 가라앉는 게 사람마다 또 다 달라요.
1: 그럴 것 같아요.
0: 예. 네. 우리 와이프는 2주 걸리더라고요.
1: 2주간 몰라요. 전혀 괜찮다고 그래요.
0: 2주 멀쩡하다가 2주 네. 봤더니 제가 얼마나 제가 이래봐도 사고상의 변호사인데 네, 사고상의 와이프 변호사의 와이프를 2주 네. 동안 방치했으면 얼마나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제가 죄인이잖아요. 네. 근데 증세가 없었어요. 2주 동안.
1: 진짜로?
0: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많이 다쳤어요. 우리 와이프 피아니스트거든요.
1: 네.
0: 되게 예민한 악기 다루는 피아니스트잖아요. 네. 근데 손목도 많이 다쳤고 허리도 다치고 목도 다치고 많이 다쳤어요.
1: 네.
0: 얼마나 미안하든지.
1: 하, 근데 그거를 2주간 못 알아봤어요.
0: 네. 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주일 후에 목 아프고 일주일 후에 어깨 아프고 충분히 해요.
1: 네. 네.
0: 그러니까 그걸 아 너무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2주 후에 발견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1: 네. 네. 괜찮습니다. 이분의 네. 경우.
0: 자 그럼 이 포인트는
1: 네.
0: 사고가 났잖아요.
1: 네.
0: 저 같으면은 사고 났으면 두드려봐야 돼. 괜찮을지.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1: 병원 가라는.
0: 네. 조금만, 아, 뭐 괜찮겠지. 참지. 그러면은 이게 고질병으로 변해요.
1: 네.
0: 그러니까 검진 받아보고 하셔야 돼요. 사고 나면.
1: 사고가 났다? 아유, 괜찮다. 이렇게 넘어갈 네. 일 아니라.
0: 골병 들어요.
1: 예. 네. 꼭 체크를 해보십시오.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님인데도 아내가 다쳤는데 하나도 증상이 없어요. 괜찮네. 이러고 2주를 보내겠다니까. 예. 네. 아, 근데 30일은 그렇게 따지면 좀 짧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요?
0: 이게 봄에서 로비예요.
1: 네. 네.
0: 봄에서 로비돼서 30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30일도 너무 짧다고 생각해요.
1: 어느 정도 되면 좋을까요?
0: 없었으면 좋겠어요.
1: 이후에 네. 증상이 나타나면 네.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0: 근데 보통 30일 안에 증상 안 나타나면 안 다친 거로 취급되는 거니까 그거 맞는데
1: 네.
0: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예외는 있는 거예요.
1: 네. 저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만약에 원래 허리가 아파서 진료를 받고 있었다. 근데 네. 사고 이후에 더 아프다.
0: 네.
1: 그래서 이제 클레임을 하고 싶은데 원래 아팠잖아 이러면서 보험회사에 거부하는 경우는 없나요?
0: 있죠. 그러면 이제 원래 아픈 거 맞아. 근데 네. 원래 아픈 게 악화됐어.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허리는 조금 허리도 돼요. 허리를 MRI 찍었더니 이건 좀 설명하기 힘든데 쉽게 생각해서.
1: 네.
0: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1: 예.
0: 그 디스크라는 거는 액체예요. 예, 뼈하고 뼈 척추 사이 뼈하고 사이 액체가 있는데 그걸 뉴클리어스라고 그러거든요.
1: 네.
0: 근데 뉴클리어스 안에 이렇게 눌리면은 버징이라고 부르고요.
1: 예.
0: 안에서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뉴클리어스 안에서. 그러면 그건 애뉴럴 테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찢어져 가지고 액체가 파열됐어요. 삐져 나왔어요. 그걸 네. 허니에이션이라고 그래요.
1: 예.
0: 네, 근데 예를 왜 이거를 설명을 하냐면. 자, 계속 치료받던 사람이에요.
1: 네.
0: 버징이 있었다든지 애뉴럴 테어만 있던 사람이 사고 그 약한 부분을
1: 네.
0: 쾅 부딪혀가지고 쉽게 말해서 좀 뭔가 좀 찢어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아직 다 안 찢어졌어요.
1: 네.
0: 그래서 그 아프니까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쾅 해가지고 찢어졌어요.
1: 네.
0: 그러면 그게 악화됐어요, 안 됐어요?
1: 악화됐죠.
0: 그러면 애뉴럴 테어라는 게 허니에이션으로 바뀐 거잖아요.
1: 예.
0: 그러면 그거는 약한 사람이 이 상대방 과실 때문에 엉망이 된 거예요, 삶이.
1: 그러네요.
0: 예.
1: 근데 이게 찢어지지 않고 더 아프기만 하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0: 그러면 이제, 전에 찍었던 MRI랑,
1: 네.
0: 요번에 사고 나서 찍었던 MRI랑 봤을 때, 똑같잖아요?
1: 네.
0: 똑같으면은 그렇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cm였는데, 요번에 1.5cm다.
1: 네.
0: 그럼 악화된 거잖아요.
1: 그쵸.
0: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1: 아, 예. 대부분 이제 사고 나고 어떤 상황에 놓이면 아 이거 안 될 것 같아서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변호사님과 얘기 나누면서 느낀 게 다 되네요. 대부분.
0: 다 된다는 것보다 네. 두드려 봐야죠.
1: 찾아봐.
0: 확실하게 하고 되는지 네. 안 되는지 파악을 해야죠.
1: 병원에 꼭 가서.
0: 네. 그러니까 네. 변호사 만나 상담하고 네. 노포츠 열어서 검진 받아보고 아 봤더니 아, 당신은 문제 없습니다. 다 건강하네요.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케이스 안 하면 돼요.
1: 아, 예. 그래도 네. 괜찮아요?
0: 그럼요.
1: 오, 예.
0: 네. 그런 분들 많으세요?
1: 예.
0: 네, 그러면, 아, 변호사님 미안해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요. 있으세요.
1: 너무 미안해요.
0: 하나도 미안할 거 필요 없으세요.
1: 왜요? 미안하죠. 일하셨는데.
0: 아니요. 맞아요. 돈도 썼고, 보상금도 못 받았어요.
1: 네.
0: 이, 안 하니까. 그죠? 네. 그렇지만은 그분하고 저하고는 릴레이션십이 생긴 거잖아요.
1: 참, 남다르단 말이죠. 네.
0: 그 릴레이션십은 저한테 되게 중요해요.
1: 예. 네.
0: 제 사람 만든 거잖아요.
1: 그럼요.
0: 그러니까 한 케이스 한 케이스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는.
1: 진짜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일이 있고 나면 무슨 일이 추후에 발생하면 당연히 김동석 네. 변호사님 찾겠죠. 네.
0: 그거 뭐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인상 쓰고 화내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사무실은요.
1: 네.
0: 그럼 제가 화나요. 네.
1: 김미서 잠깐 돌아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네. 왜냐면 아니, 직원들이 짜증낼 수도 있잖아요. 아니, 차 다 고쳐주고.
1: 막 다 했는데.
0: 노폴트 다 해놨는데. 네. 안 하신다고? 그러면은 화낼 수는 있지만 제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1: 화내지 말라고. 네. 네.
0: 참, 당신 부모님 도와준 걸로 생각하고 끝내라고 넘어가라고.
1: 네. 네. 참 리더가 중요합니다.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입니다. 뭐 이제는 아실 분들 다 아시고 김동석 변호사 알지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또 얼핏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좋은 일도 하고 계시다고요.
0: 아 예, 뭐 봉사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사람들이라고 방법이라는 웹사이트가 지금 운영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1: 지금 네.
0: 디맨드가 많이 없어져 안 하고 있는데,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좋은 사람들이라는 단체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고상해 변호사, 상법 변호사, 이민 변호사, 부동산 변호사,
1: 네.
0: 뭐 형사법 변호사 이런 분들이 한인 사회에서 계속 일하시는 분들 이제 많이 받았으니까 보답하는 개념으로 이제 단체가 있는데
1: 네.
0: 그런 분들 있으면은 전화 주시면 제가 도와드려요.
1: 네. 네.
0: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1: 방법.
0: 방법을 드리는 거죠. 네.
1: 네. 사실 진짜 방법이 없다, 방법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방법을 찾아주는 네. 좋은 일도
0: 해요. 네. 웬만하면 그냥 많이 전화와요. 사고상이 아닌 거로도 많이 전화와요.
1: 네. 네.
0: 당황스러워, 어쩔 때는. 너무 많이 전화와요. 그래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이제 아는 지식을 도와드릴 수 있는 분은 도와드리세요.
1: 네. 네.
0: 길이라도 잡아드릴 수 있게.
1: 방법을 같이 한번 찾아보는군요.
0: 네. 네.
1: 김동석 변호사입니다. 이거 말고 또 그 음악으로 또 봉사하고 계시는데.
0: 아, 그거는 그
1: 선교라고
0: 해요. 뉴욕 기독교 여자 선교회라고요.
1: 네.
0: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 음악 하시는 분들이
1: 네.
0: 그 봉사하는 분들이 이제 더 봉사하고 싶어서 그 젊은 애들 학생들 가리켜서
1: 네.
0: 이제 공연도 해주고 그분 그 애들 데리고 이제 선교도 가고
1: 네. 네,
0: 그래가지고 뭐 국악팀도 있고 오케스트라도 있고 합창단도 있고 여성 합창단도 있고 뮤지컬 팀도 있고
1: 네.
0: 찬양인도 그 프레이스 팀도 있고 이제 다양해요. 한 80명 돼요 멤버가.
1: 무료로 음악 교육을 시키고.
0: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 피만 조금 내고요.
1: 네. 네
0: 그래가지고 배워서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1: 네.
0: 그래가지고 배워서 이제. 성교 가시는 분들, 뭐 교회에서 이제 뭐 행사 있으면 가서 도와드리고,
1: 네.
0: 우리가 직접 성교 가서 공연도 해주고. 최근에 필라델피아도 갔다 왔어요.
1: 오, 어땠나요?
0: 저는 못 갔어요.
1: 아, 자, 그러면 그 후일담은 다음에 방송 오실 때 잘
0: 네.
1: 전해 듣고 오시고요.
0: 네.
1: 자, 오늘 벌써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와 함께 했고요. 뉴욕과 뉴저지에 사무실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866-994-4949. 24시간 전화는요, 646-808-7375번입니다. 김동석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악 펠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에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유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솝,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제외 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쥐씨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씨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투표 통계 조작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선관위 직원들이 허위 입력 행위와 관련해서 최종 투표율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정책 의총을 갖고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없애고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을 확정했고 이르면 다음 주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 당대표 후보는 3명, 최고위원 후보가 8명으로 좁혀진 가운데 검경합동수사본부는 민주당에도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집단 가입한 정황을 파악했다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한판 브리핑과 이어진 여의도 외전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CBS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네, CBS 박정희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예, 오늘도 방원석 전 의원님 나오셨고요. 네, 오랜만에 또 반가운 얼굴 금태섭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아침 그 프로그램 앵커로 활약하시다가.
4: 예, 1년 동안 했었는데 예.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그만두게 되고 앞으로 여기 자주 오겠습니다.
1: 아, 예. 여기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 박재 자주 오신다 했으니까.
5: 아니 근데 오랜만에 금 의원님 좀 뵀는데 예. 2024년 12월 4일이 생각나요.
1: 아, 그때
5: 개원 다음 날.
4: 아, 예, 여기
5: 여기 CBS 특집방송에 예, 예, 예. 저하고 금 의원님하고 지금 자리가 바뀌었어. 제가 그 뒤에
4: 맞아요.
5: 금 의원님이 예, 여기 앉았고
1: 예. 맞습니다.
5: 그때 진행하다가 박재영 앵커가 그 앵커의 눈물을 흘렸어요.
1: 맞아요, 맞아요.
5: 그날이에요.
1: 그날에 그 멤버가 그때 모였어요.
4: 제가 여기서 그 뭐 이게 친이 쿠데타다 네, 그 맞아요. 얘기를 했었죠, 진짜. 네, 네,
1: 정말. 두 분의 설명으로 제가 정확히 이해를 했고 우리 김수인 평론가는 12월 3일 밤에 같이 방송했어요.
3: 아, 네. 당시에.
1: 향기 태엽날 밤에.
5: 내란 극복에.
1: 네, 밤 11시 반에 네. 방송 시작하면서 사진 찍고 시작해서 아, 우리 끌려간다 하면서 아유, 다 같이 있어요, 지금. 자, 선관위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관위, 네, 선거관리 부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직원들이 아 이거 최종 투표율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명을 했다면서요?
3: 네, 검경합수부는 6.3 지방선거에서 지역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를 오입력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 선거관리 시스템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1: 예.
3: 오입력이 발생하면 상부의 보고에서 결재를 받고 수정을 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로 실무자가 임의로 허위 입력했다는 내용인데요.
1: 예.
3: 어제 합수본이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들은 허위 입력 혐의는 인정을 했습니다만 최종 투표율이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1: 예.
3: 투표자 수 오입력 그리고 통계 조작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숫자를 맞췄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취지였고요. 그리고 오늘 합수본은 어제에 이어서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1: 예. 일단 그 전산에 입력 잘못한 거, 또 무단 수정했던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잘못된 게 있는데 본인들은 문제가 아니다 이런 취지인데 최근에 또 드러난 비유가 많잖아요. 정리해 주시면.
3: 네, 그렇습니다. 일단 투표자 수 오입력 문제부터 설명을 드리면 선관위는 투표자 수를 선거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마다 집계를 합니다.
1: 예.
3: 그날 총 12번 집계를 하는 거고요. 투표소 관리관이 전화로 투표자 수를 보고하면 읍면동 선관위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시군 선관위, 시도 선관위, 중앙선관위 이렇게 순차 보고하는 시스템인데요.
1: 예.
3: 합수본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수 오입력을 알고도 이를 감추기 위해 중앙선관위 관계자와 투표수 입력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예.
3: 특정 시간대에 투표수를 실제보다 많이 집계해서 등록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 다음 시간대 투표수를 실제보다 적게 입력해서 총 합계를 맞추는 방식이라고 하고요.
1: 예.
3: 합수본은 조작 모의 정황을 담은 내부 메신저 기록도 확보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투표수 전체를 허위로 꾸미거나 후보자별 득표수를 조작한 사례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 예.
3: 아직까지 뭐 고의적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 여기까지는 좀 선을 긋고 있고요.
1: 예.
3: 그리고 한편 합수본은 선관위 직원들의 해외 출장 관련 의혹이라든지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낮춘 경위 이런 점들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이거 정말 큰일인데, 이게 투표자 전산 입력을 잘못했다는 건데. 자, 누구부터 하시고, 금 위원님부터 먼저 해주세요.
4: 예, 네. 이거는 뭐, 범죄입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죄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제 이 일만 놓고 보더라도, 네. 선관위가 자체적인 어떤 그, 감사, 감찰 이런 프로그램이 없다는 게 드러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지금은 검찰이 많이 약해졌지만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을 때도 예. 내부 어떤 저 이 감사 절차 같은 게 있었습니다.
1: 예.
4: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고등검찰청에서 지방검찰청에 와서 그 전에 있었던 기록을 다 꺼내서 이게 제대로 됐니 말았니 따지거든요.
1: 예.
4: 이게 한 번만 선관위에서 그런 게 있었으면 이걸 바로 고발은 안 하더라도 이거 문제되면은 이건 처벌받는다. 이건 뭐 공무원직도 날아가는 거고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이게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 행해지고 또 만약 발각된 상황에서도 아니 결과적으로 맞추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1: 예.
4: 내부적인 통제 장치가 전혀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1: 범죄입니다.
5: 아니 이게 선관위의 불법 부실 도덕적 해이의 끝이 어딘지 도대체 이게 가늠이 안 되는 예. 상황인데요. 저는 이 뉴스를 접하고 이게 이제 투표수를 입력을 조작한 거잖아요.
1: 그렇죠.
5: 득표수 입력 조작이라고 안 했을까라는 의심이 들어요, 실제로.
1: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 저는 부정선거에서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1: 네, 네, 네.
5: 근데 이 뉴스를 보는 순간 저게 가능했다면 나쁜 마음을 먹으면 혹은 실수로라도 네. 득표수 입력에 있어서 비슷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1: 네.
5: 그래서 저는 지금 특검법이 국회에서 합의됐는데 이 특검의 범위를 넓힌 나이 있더라도 좀 발본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 것 네, 같고 네. 지금 검경합수본에서 이 정도 드러났는데 검경합수본 수사도 이제 못 믿을 거예요 국민들이 이 정도면.
1: 예.
5: 그러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특검이 어쨌든 합의가 됐으니까
1: 예.
5: 빨리 어쨌든 세부사항들 확정 지어가지고 수사 범위를 넓히더라도 특검 수사를 해서 탈탈 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1: 예.
5: 일단 선관위가 지금 헌법상의 기구에서 제약은 있겠지만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해체를 하든 어떻게 하든 걸피 위해서 필요하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서
1: 예.
5: 근본적으로 아니 이게 선거에 대한 신뢰가 담보가 안 되면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1: 예.
5: 가뜩이나 부정선거론이 우리 사회에
1: 예.
5: 그 음모론으로 지금 올림픽 공원에도 좀 매일 저러고 있는데
1: 예.
5: 이거는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돼버렸어요.
1: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 부정선거론자들이 전산 입력 그걸 통해 조작을 핵심적인 부정선거 기재를 얘기하고 이게 지금 실제로 마음먹고 가능하다는 게 좀 나온 거니까 김수인 보는 거야.
3: 네. 근데 사실 투표자 수 오입력 같은 경우는
1: 네.
3: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왕왕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인데
1: 예.
3: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의 조치입니다.
1: 그러니까. 네.
3: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것이 잘못된 보고였다라고 다시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또 그 규모가 심각하다거나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를 경우는 징계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1: 네.
3: 되는데
1: 네.
3: 이런 것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그냥 그 다음에 있었던 것만 그 또 다시 숫자를 맞춰 놓으면 그만 아니냐.
1: 예.
3: 이걸로 당락에는 지장이 없는 거 아니냐. 뭐
1: 예.
3: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1: 사실
3: 이번에 투표자 수 오입력뿐만 아니라 허위 입력 사례가 전에도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선관위에서 그냥 넘어갔던 이유로 당락에는 영향이 없는 거였다.
1: 예.
3: 네. 오직 그것만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1: 예.
3: 사실 국민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애써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고민 끝에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1: 그러니까요.
3: 국민들도 투표를 할 때 행여나 내 한 표로 승부가 결정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거든요.
1: 예.
3: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좀 소용없게 만드는 그런 행위인 것 같습니다.
1: 자, 대안이 뭘까요?
4: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가 대안이 사실은 마땅치는 않습니다.
1: 없어요?
4: 이제 많은 국가에서는 네. 행정부가 사실 저 이 선거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1: 네.
4: 우리가 만약에 행정안전부에서 선거 관리 한다 그러면
1: 네.
4: 여야가 서로 그 어떻게 믿냐 뭐 이렇게
1: 그렇죠.
4: 나올 거기 때문에 선관위 제도 어떤 제3의 기구를 두는 것을 없애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네.
4: 다만 이 개헌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지 이거를 고친다면
1: 네.
4: 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든 하여튼 이 감찰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1: 네.
4: 지금은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선거 결과에 영향이 있어야만 소송을 통해서 이게 구제를 받는 절차거든요.
1: 예.
4: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는 그거에만 영향이 없으면 여기서 뭐 하더라도 아무도 관심 없고 누가 볼 사람도 없으니까 안 하게 되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모든 이 투표 업무, 개표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하는 절차가 있어야만
1: 예.
4: 이런 일이 없어질 겁니다.
5: 그러니까 저는 개헌을 해야 될 것 같고요.
1: 개헌.
5: 필요하다면 여야 합의하에 원포인트 개헌을 이것만이라도 해야 됩니다.
1: 선거제도.
5: 왜냐하면 내년에도 재보궐선거가 있고 2년 뒤에는 총선이 있어요. 근데 이거 그냥 어설프게 고친 채로 예. 총선 또 맞이할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독립기구라는 위상은 제가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독립기구이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외부의 감시를 받는 예. 그런 기구여야 될 것 같고
6: 예.
5: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임을 하는지예요. 이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4: 없습니다.
5: 그냥 관행으로 생긴 네. 것 같아요. 네.
6: 아.
5: 그렇다 보니까는 선관위가 자기를 사법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6: 아하.
5: 그래서 국회고 뭐고 안중에 없는 거예요.
6: 아하.
5: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고쳐야 되고 선관위가 전국에 200 뭐 몇십 개가 있는 겁니다.
6: 예.
5: 꼭 200 몇십 개가 있을 필요가 있는지도 시군구 선관위 같은 조직이 필요한지도 솔직히 의문이에요. 그래서 선관위 개혁을 한답시고 예. 선관위 규모를 늘려놓으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해경 막 그때 문제 삼아가지고 해경 해체하고
6: 예.
5: 해경 넣은 거 아시죠 나중에. 다시 복원될 때
6: 네.
5: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 늘리는 이 방향으로 이게 잘못 어떻게 보면은 결과될 수도 있어요. 그런 점도 경계해야 된다고 보고 어쨌든 이대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6: 예, 참 어렵네요. 어려워요. 이게 참 부정선거론이 참 우리 민주주의를 그, 아, 참 병들겠다라는 지적 많이 했었습니다. 이 선관위 관리도 이렇게 부실했으니까 참 이걸 다시 바닥부터 근본을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건데 미국이 60개 국가를 대상으로 강제 노동 관세 부과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도 포함이 됐네요.
3: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 내지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를 했습니다.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기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이용해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었는데요.
6: 예.
3: 이 시한이 내일 7월 25일 끝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301조를 활용해서 새 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6: 예.
3: 적용 관세율은 국가별로 다른데 캐나다, 멕시코, 영국, 인도 등에는 10%가 적용됐고 한국, 일본, 스위스 등의 경우는 기존 최혜국 대우 관세가 12.5%보다 낮으면 최종 관세율을 12.5%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6: 예.
3: 새 관세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내일 0시를 기해서 시행됩니다.
6: 예, 이게 이제 301조 관세가 모두 적용되면 우리 대한민국 제품에 부과하는 총 관세율이 15%를 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일단 정부는 미국이 15% 상한선은 준수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3: 네. 앞서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을 했고
6: 예.
3: 미국이 예고한 25% 상호 관세는 15%로 낮추는 데 합의를 했었습니다.
6: 예.
3: 산업자원통상부는 총 관세율이 15%를 넘으면 안 된다고 미국에 강력 요청을 했고요. 미국 측도 기존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알려졌습니다.
6: 예.
3: 정부는 그동안 미국 정부와 협의를 이어왔는데요. 최종 발표를 앞두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각각 미국의 상무부 장관과 USTR 대표를 만나서 정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다만 USTR이 진행하고 있는 무역법 301조 조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추가적인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6: 예, 이게 참 대외 약자가 많은데 관세 한동안 잠잠하다가 또 다시 이제 등장한 이름입니다.
5: 근데 그 청취자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 무역법 301조 흔히 슈퍼 301조라고 예, 부르는데 예, 예. 이게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를 예. 하는 거예요.
6: 예.
5: 그러니까 미국이 부당하게 상대국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무역으로 손실을 입었다면
6: 예.
5: 그에 대해서 관세 등으로 보복 조치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번에
6: 예.
5: 강제 노동 그리고 뭐 과잉 생산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60개국을 상대로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선 건데
6: 예.
5: 거기서 그 강제 노동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중국의 신장 지역 있잖아요. 거기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나라다. 그 60개국이.
6: 예.
5: 그리고 과잉 생산은 국내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생산을 더 늘려가지고 그거를 미국에 부당하게 수출했다 뭐 이런 거예요.
6: 예.
5: 근데 그 대상국들이 어디냐면 전부 미국하고 무역 흑자가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냥 미국이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6: 예.
5: 그리고 16개 그 과잉 생산에 대해서는 부지적 과잉 생산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해서 추가로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까지 예고를 지금 하고 있어요.
6: 예.
5: 근데 트럼프만이 아니고 예전에도 미국한테 이거 가지고 뭐 항의하고 문제 제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깡패짓 비슷한 거를 미국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한 건데 네. 최소는 한미 간에 상호관세 합의를 15%로 지난번에 합의를 했잖아요. 네. 그거 넘지 않도록 네. 최대한 협상력을 발휘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4: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별 방법은 없는데 그래요? 사실은 트럼프 정부가 이기돼서 관세를 세게 들고 나오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게 결국은 미국의 어떤 발등을 찍을 거라는 예상도 많이 했습니다. 예. 인플레가 심해질 거고 미국 소비자들이 오히려 그거를 부담하게 될 거고 결국 이 관세금이 어디로 부담이 되냐 하는 것은 이 미국 소비자들한테 전가될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예. 지금 상당 기간 시행을 해봤을 때 예. 뭐 트럼프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지만 관세가 어떤 큰 부작용을 초래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민주당 사이드나 옛날에 관세 정책 반대하던 경제학자들마저도 여기에 대해서 별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갈 겁니다. 아까 슈퍼 301조 얘기하셨는데 이 슈퍼 301조랑 무역법 301조가 좀 다른 거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예. 온갖 그 구실을 대서 이 관세는 유지를 하고 적자폭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예. 이거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저 반대를 하거나 부당하다고 한다 그래서 뭐 그쪽에서 들을 거는 전혀 없을 거고 저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하여튼 합의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우리가 어떤 저 본보기가 안 되도록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작은 나라로서 좀 울분을 느끼지만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6: 김정은 장관이 굉장히 또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바빠지면 좀 안 좋은 시그널인데. 제가 김승현 평론가.
3: 네, 미국의 행보에 대해서 방심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6: 그러니까요.
3: 왜냐하면 네. 뭔가를 합의를 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일이 벌어지고 있고 뭐 그게 일종의 위협으로 끝날 때도 있겠지만 또 실제로 더 압력을 주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 지렛대를 살리려고 하는 게 미국의 특징이라서
6: 예.
3: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집중을 하겠지만 무역법 301조 조사 이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아까도 이제 보조금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이게 걸려들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6: 예.
3: 예를 들어서 뭐 정부의 산업에 대한 지원이 생산 능력을 왜곡하고 있다든가
6: 예.
3: 뭐 국내 소비가 감당하지 못하는 생산량을 수출을 한다든가 그리고 중국산 제품이 한국을 통해서 우회 수출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국에서 들여다볼 텐데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는 사실 예전에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뭐 대중국 관세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에 대해서 좀 세게 드라이브를 건 부분들에 대해서
6: 예.
3: 후임인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그렇게 크게 방향을 수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이 다른 정부보다 좀 거칠다는 특징은 있는데 사실 이 기조 자체는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맞아요. 계속될 수 있다는 예. 점. 그래서 이 한국 정부 입장에서 좀 장기적으로도 미국이 이러한 변화 같은 것들을 주시하면서 좀 새로운 대응책들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6: 예, 저희 무역 세계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또 우리 정부도 정말 유연하게 대응해야 될 것 같고 자 하나 더 짚어봅니다. 세계 재산 분할 관심 모았죠. 최태원 회장과 노사영 관장의 이혼 소송 오늘 파기환송심이 있었는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 이러한 내용이었네요.
3: 네, 최태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 환송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6: 예.
3: 서울고법 가사 1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9,440억 원 및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음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이자까지 지급을 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6: 예.
3: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인정하면서도 주식 자체는 나누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6: 예.
3: 이번 판결은 2심 판결처럼 주식을 공동 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노 관장의 기여를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였고요. 다만 대법원 파기 환송 취지를 반영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 측 300억 원 지원금은 재산 분할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최 회장이 경영권 유지나 경영활동 차원에서 증여했던 주식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를 했기 때문에 금액 규모는 줄었습니다.
6: 예.
3: 그러니까 대법원이 파기환송하기 전에 2심에서 재산 분할액이 1조 3,800억 정도였거든요.
6: 예. 예,
3: 거기에 비해서는 줄어든 금액이고요. 또 SK 주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것도 쟁점이었는데 파기환송심 변론이 종결된 지난 6월에 장중 81만 5천 원이 SK 주식이었는데요.
6: 예.
3: 그 가격이 아니라 항소심 변론 종결일이었던 2024년 4월의 주가인 16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6: 예, 2020년 4월은 16만 원이었군요.
3: 네, 많이 됐죠.
6: 좀 뭔가 새롭게 느껴지는데. 자, 일단 우리 법률가이신 금태섭 의원님.
4: 예, 예.
6: 이 쟁점 중 하나가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이걸 또 재산 기업으로 인정하느냐 이 부분도 쟁점이었던 것 같은데 전반적인 재판에 대한 총평이랄까요?
4: 뭐 이 저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에 대해서는 법원이 명확하게 예. 이거는 인정을 해줄 수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예. 다들 뭐 이 문제는 정리가 된 상태인 것 같고요.
6: 예.
4: 다만 이제 이게 과연 경영에 얼마 어떤 영향을 끼친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6: 아, 그래요?
4: 예,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예. 보면 이제 크게 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6: 아.
4: 사실은 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가를 어느 때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정말 엄청난 금액이 될 수도 있었는데
6: 예.
4: 그렇지는 않고 또 예. 주식 자체를 분할하라고 나누라고는 안 했거든요.
6: 예.
4: 현금으로 했기 때문에 이 선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6: 예.
4: 다만 이제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지금 파기환송심이기 때문에 다시 상고를 한번 해서 다툴 수는 있는데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6: 이자 부담. 예, 박 의원님.
5: 다시 상고한다고 바뀔까요? 파기환송에서 어쨌든 대법원에.
6: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에서
5: 파기 취지를 다시 반영해서.
6: 반영한 고등법원이 한 예, 거죠.
5: 고등법원의 그러니까? 결정이어서 제가 보기에 바뀔 것 같지 않고. 아니 비상이죠 사실은 SK로서는 물론 SK 입장에서는 이게 주식을 현물 분할해가지고 양도하는 게 최악이었는데 그건 피했어요.
6: 예.
5: 그러니까 기업 경영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법원이 현금으로 했는데
6: 그렇죠.
5: 아니 현금 9천억 원이 어디 있습니까? 의외로 재벌들이 현금 별로 없어요. 이건 마련해야 되는데
6: 그럼
5: 결국
6: 많아요,
5: 담보 대출해야 되잖아요. 주식 담보 대출하고
6: 예, 그렇죠.
5: 막 배당 늘리고 막 여러 가지 좋지. 또 비상장 회사 동원하고 비상이죠 비상. 기업 경영에도 뭐 이런저런 영향이 있을 겁니다, 아마.
6: 예.
4: 좀 가십성이긴 한데 하여튼 그 재계에서 만나보면은 예. 이 이혼과 관련돼가지고 이건 뭐냐 이혼 사건은 항상 감정 싸움인데 예. 그 최태원 회장의 행보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이제 막 이렇게 한 거 뭐 이래가지고
6: 예.
4: 그게 아마 법원에도 법원 판결에도 조금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6: 아.
4: 그러니까 이.
5: 배심죄.
4: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재계 쪽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공식 행사에 예.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새로운 분하고 같이 나오고 하니까
6: 예.
4: 거기서
6: 예.
4: 이제 막 쌈도 벌어지고 이런 뒷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6: 이거 자세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방송용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지
4: 그렇습니다.
6: 않겠습니다.
4: 예.
6: 김수인 평론가도 한 말씀 주시면.
3: 네, 일단 이번에 뭐 이 세계의 판결을 통해서 판례가 남는 거잖아요.
6: 예.
3: 결국에 이 주식이라도 혼인 중에 그 가치 형성에 기여하면은 지분이 인정된다는 점, 예, 이 점이 남아서 앞으로 또 뭐 비슷한 사건이 있을 경우에 예, 그런 또 이제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이고
6: 예.
3: 그 당장에는 최태원 회장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뭐 그게 관건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 뭐 현재 회사 사정 뭐 매각 뭐 합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추진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경영권 문제가 무엇보다 있기 때문에
6: 예.
3: 이걸 뭐 주식을 팔아서 처분할 수는 없을 걸로 보이고 뭐 담보 대출을 받는다든지
6: 예.
3: 배당금을 확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6: 근데서 변호사께서 만약에 변호사라면 이거 다시 항고하시겠어요?
4: 글쎄요, 변호사들이야 상고하면은 돈이 되니까 무조건 하자고 무조건 하자고.
6: 아,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4: 근데 이게 예. 이 사건은 제가 알기로는 법조계에서 시작할 때 양측 변호사들이 굉장히 자신 있어 했는데.
6: 아, 서로 양측이.
4: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1심에서
6: 아.
4: 너무 크게 최태원 회장이 이긴 겁니다.
6: 아.
4: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은 변호사들이
6: 야.
4: 아, 이게 위에 가서 깨지고 저 위자료의 저기 저 이 재산 분할 금액이 엄청 늘어날 수 있다고 여기면서도 그때 300억인가 밖에
6: 맞아요,
4: 안 됐잖아요.
6: 맞아요.
4: 그러니까 네. 말을 못하고 있고 좀 이쪽은 아이 거봐라 우리가 이긴다 그랬다가 방심한 게 있어서 근데 이제는 뭐 저 더 이상 뭐 상고한다고 해서 다시 불리해지거나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6: 예.
4: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시간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뭘 팔든지 해가지고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상고 포기하고 딱 하면은 그럼 돈 줘라 이렇게 될 텐데 물론 뭐 안 주면 이자 내면서 안 줄 수는 있다고 쳐도
6: 예.
4: 여기 뭐 압류 들어 지금도 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필요로 하고 또 어느 정도 뭐 가능해 보이진 않지만 뭐 협의라도 하고 하려면 조금 좀 시간 벌기용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싸게.
6: 예.
5: 아니, 돈을 빌려달라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6: 예. 일단 여기까지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7: 내전보다 짜릿한 진짜 고수들의 진검승부. 여의도 외전.
6: 네, 10에서 박종희 한판 승부 여의도 회장 오늘도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먼저 이동학 전 더불어민당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8: 안녕하세요.
6: 그리고 정호기임 전 의원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9: 네, 안녕하세요.
6: 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또 우리 네 분이 재판 얘기 하셨기 때문에 정 의원님은 이 세 개의 판결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태원 노소영 사건.
9: 네.
6: 아, 사건이 아니죠. 소송 결과.
9: 아, 근데 또 재상고도 할 수 있어요?
4: 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네.
9: 여기서 정리들 하시기 바랍니다.
4: 아니, 어, 제가
6: 권위가 있어. 권위가 있어.
5: 아니, 저게 현실적인 판단이에요.
6: 아, 네. 여기서 저들만
5: 변명하신 변호사들만 돈 벌어요.
6: 아.
9: 아니, 그리고 네. 그 노 관장에게도 이 정도면
6: 네.
9: 그동안에 본인이 겪었을 네. 여러 그 상처와
6: 아, 네.
9: 그다음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6: 예.
9: 물론 이 금융치료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6: 아.
9: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대한민국 최초의 가장 많은 액수일 것 같은데요.
4: 최대죠 지금까지.
9: 최대죠. 네, 최대 역대 최대일 것 같아요.
6: 거의 1조잖아요.
5: 인정해주셨죠.
9: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저 최 회장은
4: 네.
9: 사랑하시면 되잖아요.
6: 이동학 최고는
8: 이혼은 흠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을 행복하게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5: 아니 저는 재벌과 네, 네. 이혼이 확 줄어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6: 아 이번 판결 때문에?
5: 아니 구조가 비슷하면
6: 아.
5: 예를 들어서 주식을 취득했는데 그게 대부분 결혼 이후야. 그러면 이 판례에 해당할 수 있잖아요.
4: 그렇죠.
8: 네.
5: 아니 그런 제가 경우에는 이혼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아요.
8: 아니 유럽 애들도 이것 때문에 아예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5: 아예 안 한다.
8: 네. 원인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안 하는 거지. 그냥 동거만 하는
4: 동거만 하려고 한다고 해도 네. 이거는 이혼이라는 게 이 저 뭐 여성 측 잘못으로 이혼하건 남성 측 잘못으로 이혼하건 네. 재산 분할 청구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9: 맞아. 똑같아. 네, 달라졌어요.
6: 예, 각종 법률 상담은 금태섭 변호사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유능해요. 예.
4: 아, 네.
6: 자, 상담은 정옥임 박사님께 하시면 돼요.
9: 저도 뭐 그렇게 상담할 만한 그런 건 안 되는데요.
6: 예.
9: 미국화 되는 것 같아요. 아마존 외에, 그, 네. 그쵸? 예. 네.
8: 상담은 제가 잘합니다.
6: 알겠습니다.
8: 안 해봐도.
6: 아, 정책 얘기 하지 말까요? 네. 다시 정책으로 들어가면. 자,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예비 경선을 통과한 이제 3명의 당대표 후보 모두 첫 행보가 시작이 됐는데, 일단 정청래 후보는 김경수 전 지사 조찬을 해동했고, 충청을 갔고, 송영길 후보는 전북을 갔고, 김민석 후보는 인천에 가서 박찬대 시장을 만났습니다. 인천 얘기 나왔으니까. 자, 우리 이동학 최고.
8: 아니, 이제 최근에 쿠팡 또 물류창고
6: 네,
8: 불나가지고 네. 엄청나게 바쁘셨거든요, 시장이.
6: 예, 예, 예. 예.
8: 그리고 밤새 뭐 잠도 못 자고 계속 그러고 했는데, 김민석 후보는 거기 가서 그런 메시지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서로 오갔던 것 같고,
6: 예.
8: 김경수 지사도 그렇고, 뭐 전북도 그렇고, 지금 후보자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갔다 온 곳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로테이션으로 계속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10: K라디오.
11: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올여름 기력 보충은 전통 바베큐 명가 베이사이드 B1이 책임집니다. 주문 즉시 잡은 싱싱한 자연산 장어를 소금, 고추장, 데리야끼 소스로 정성껏 구워드리며 녹두삼계탕과 들깨 녹두삼계탕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트러플 소금과 생와사비로 품격을 높인 최고급 프라임 갈비, 씹는 맛이 일품인 멍석 갈비까지 넓은 단체석과 편리한 주차장, 각종 모임에도 완벽합니다. 여름 보양식과 정통 바베큐는 베이사이드 B1입니다. 718-224-458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백도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2불99, 체리 파운드당 3불99, 시험루 수박회당 5불99, 파 5번들당 1불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냉동 훈제오리 팩당 8불99, 양념 목동심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네, 한 가지 바라는 건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신천지권이라든가 또 이제 보안수사권이라든가 뭔가 우리 진영적으로 혹은 국민들에게도 뭔가 예. 뚜렷한 뭐 이 결과적 도움이 없는 것들은 최대한 억누르고 민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보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예. 정의원님도 한 말씀 주실까요?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네. 예, 그렇게. 예.
2: 그렇게요.
1: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2: 지금 신천지가 김민석 후보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보안수사권과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정말 개탄스러운 마음인데 예. 아마 요 자체 이슈만으로 보면은 정청래 후보 지지자들은 단단하게 뭉쳐져 있잖아요. 전면 폐지로.
1: 예. 예.
2: 그래서 지금 처음에 우리가 예측했던 방향보다는 훨씬 다이나믹하게 지금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
1: 아.
2: 그렇게 보여요. 이게 구경하는 사람은 흥미진진한데
1: 예.
2: 본인들은 지금 거의 피가 마르는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요.
1: 예. 이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투표했는지.
2: 아, 몇 등인지?
1: 예, 개인에게는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3: 본인들은 알겠네요.
2: 아니, 근데 왜 양심도 없이 전부 1등이라 그래요. 1등 아닌 사람이
4: 아니,
2: 지금
4: 기싸움이니까요.
2: 예.
4: 아. 아니, 근데 어때요? 전 이동학 그 최고위원한테 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민주당 계시니까 이 당원들이 아 그 저기 저 이 뭐야 보안사건 문제를 보면 정청래 대표를 찍어야겠다 뭐 김민석 찍어야겠다 이렇게 영향을 받나요? 제가 봐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민주당원이라면 지금 대통령이 1년 반 되셨는데 여기서 누가 되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거를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밖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계속 대표를 하셨지만 이제 청와대하고 계속 불협화음이 있었기 때문에
1: 예.
4: 집권 1년 반 만에 다시 되면은 대통령이 너무 레임덕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막상 민주당 내부 사정 그런 것 같진 않아요.
0: 아니요. 저는 그게 일단락 되면 예. 그 기준, 지금 말씀해 주셨던 후자의 기준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1: 아.
0: 네, 대통령과 링크 시켜가지고 실제 네. 집권 여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1: 예.
0: 그런 영향이 돼?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질문으로 계속해서 후보자들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고 두 예. 번째로는 총선 승리할 수 있어?
1: 아.
0: 그러면 우리 진영 똘똘 뭉쳐가지고 확장까지 이뤄낼 수 있어? 이 부분까지 아마 보게 될 것 같아요.
1: 네.
3: 그래서 일반적인 흐름은 네. 지금 이제 이동학 최고가 설명한 대로 그렇게 가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집권 1년 네. 반밖에 네. 안 됐기 네. 때문에.
1: 예.
3: 근데 그걸 차단하려고 유시민 작가가 나서서 대통령은 개파의 수장이다. 그리고 진영의 혼돈을 부르고 있다. 이렇게 하면 필연적으로 실패하는 길로 가고 있다 얘기하잖아요.
1: 예.
3: 이게 당원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흐름이
1: 예.
3: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예. 유시민 효과가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그 밖에 이제 정청래 대표의 약간 엄살? 뭐 약자 그 코스프레 언더독 네. 전략
1: 네.
3: 이런 게 미치는 효과가 있고 이슈 효과도 있죠.
1: 예.
3: 보안수사권 문제가 부각이 되니까 그걸 강하게 어쨌든 이 요구했던 당원들은 결집하잖아요. 그게 이제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불만스럽게 지켜본 입장에서 제가 뭐 이해관계자는 아니지만
1: 예.
3: 그래도 집권여당의 전당대회 수준이 예. 조금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서로 이제 핏줄 논쟁에서 급기야는 신천지까지 나왔어요.
1: 적통.
3: 근데 미래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미래가 대한민국에서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 누가 줬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집권여당의 전당대회라면 적어도.
1: 예.
3: 근데 그 얘기를 어떤 후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후보는 원래 뭐 별로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큰 기대가 없었는데.
1: 네, 그런 얘기를 안 하죠.
3: 총리는 얼마 전까지 국정 2인자 하셨잖아요.
1: 예. 그러니까
3: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목표와 방향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얘기를 해요.
1: 예.
3: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전당대회 전면 등장하면 조금 달라지지 않겠나 경쟁의 수준이. 근데 김민석 총리가 신천지 얘기만 하고 이 뭐 별다른 포지티브한 그런 비전이나
1: 예.
3: 방향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여당 전당대회가 누가 이기든 간에
1: 예.
3: 뭔가 발전적인 모습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1: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이제 김민석 후보를 향해서 호남은 참 변화무쌍하다. 김민석 후보의 전략을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거든요. 호남은 변화무쌍하다. 요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호남이 지금 변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뭐예요 이거?
4: 근데 뭐 저 송영길 전 대표도 이제 후보를 나서서 거기가 호남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1: 예.
4: 이제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박원석 의원님 얘기 들으면 생각한 게
1: 예.
4: 친문 쪽에서도 지금 뭐 정청래 대표나 저 유시민 작가나 이런 분들도 정말로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이런 식으로 갈등이 격화되다가 정청래 대표가 승리하면 예. 아주 이상해질 거다 모양이 그 생각은 할 거거든요. 예. 근데 왜 이렇게 하냐? 그건 지난번 총선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다음번 총선에 우린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하면서 바라는 건 뭐냐 하면 예. 이 메시지를 바랄 것 같아요. 이번에 김민석 총리가 대표가 돼서 쭉 가더라도 예. 민주당의 이제 그 예전의 주류 세력 친문을 또 다시 내치거나 이러진 않을 거다. 어느 정도 이거를 보장을 해줄 거다. 예. 나는 근데 김민석 총리 쪽에서는 또 전혀 그런 메시지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계속 이렇게 강하게 신천지 얘기하고 뭐 하는 게 예.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예. 민주당을 싹 정리를 해야겠다. 전부 내 편을 만들고 싶다. 왜냐하면 그 트라우마가 또 있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 체포동의안 가결을 했을 때.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양측이 서로 이 원하는 거는 뭐 저쪽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이거를 안 해주고 있는 거죠.
1: 정 의원님.
2: 근데 그 신천지 얘기 말이에요. 예. 이거 김민석 후보가 호기롭게 제시한 던졌죠. 거잖아요. 예, 예. 그랬다가 별게 아닌 게 나오면 이거 된통 반격을 당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고요.
1: 예.
2: 그다음에 그 총선의 기억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중적인데 지금 너무 고차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1: 저차원적으로.
2: 왜냐하면 예. 이 정치가 철인 정치가 아니라 민주 정치거든요.
1: 그렇죠.
2: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표장에 나가서 그 후보를 뽑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할 수가 있어요. 정철래가 보니까 아 정청래지.
1: 예, 정청래.
2: 정청래가 생각해 보니까 사돈의 이촌이었어. 아. 뭐 이런 것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가만히 들어가서 얘기 들어보면은 예. 그 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 이게 누구 편인가. 아. 그러니까 조직관장을 어떤 식으로 그 조직 관리한다 그러면 뭐 거창하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되게 단순해요. 과거에 말이에요. 그 노사모 신드롬이 있을 때
1: 예.
2: 정치학과 교수 한 분이 예. 노사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가 분석하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간 분이 있어요.
1: 예.
2: 너무 놀랬대요. 그러니까 노사모 그러면은 저녁마다 뭔가 주제를 정해서 예. 열띤 토론을 해갖고 뭔가 결론을 낼 줄 알았는데 예.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제 입으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1: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2: 바로 이 전당대회도 예, 예. 그런 예. 동학이 작동하는 단지 우리가 이제 그거를 분석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1: 예.
2: 그래서 정청래식 방법이 오히려 먹힐 수도 아까 뭐라 그러셨지? 정청래 후보는 미래에 대해서
1: 얘기를 안 한다.
2: 네.
1: 예,
2: 뭐
1: 너무
2: 그게
1: 예.
2: 통할 수도 있다니까.
3: 예. 아니 뭐 그렇죠. 그러니까 정청래 그 후보가 예. 다른 건 몰라도 민주당 당원들의 당심을 읽는 감각이나
1: 네.
3: 이런 거는 굉장히 탁월할 거예요. 그분이 조직동원. 오랫동안 그 정치를 했어요. 오랫동안 당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유대감을 쌓고 기반을 만드는 정치를 정치 등장하면서부터 한 분입니다. 게다가 이제 커뮤니티에 가가지고 본인이 직접 글 올리고
1: 딴지 게시판?
3: 거기서 민심을 읽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전략이 없는 게 아니고 저게 전략이에요. 정청래 대표의 지금 이제 선거 전략이라는 게 매우 단순화시켜서 선명한 개혁. 검찰개혁 1인 2표 당원 주권 이거다. 근데 그게 소구하는 당원층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만 봤으면 초반에 분위기만 봤으면 아니 대통령이 밀어주고 총리까지 지냈고
1: 네.
3: 뭐 김민석 후보가 그냥 이기는 거 아니야 쉽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양상이 이렇게 안 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4: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밖에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는 김민석 총리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 예.
4: 막상 민주당을 오래 출입한 정치부 기자들은 정청래 후보가 이길 수 있다. 그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박원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쪽도 지금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지 않고
1: 예.
4: 사실은 그 보안수사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민생하고 큰 영향이 없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신천지 가지고 싸우고 하다 보면
1: 네.
4: 결국에 가서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정말로 어려워질 수 있다. 왜냐하면 1년 반 됐지만 슬슬 얘기가 나오는 게 이재명 정부 돼서 바뀐 게 뭐냐. 그동안은 이거 뭐 미국하고 관세 협상도 잘 된 것 같고 뭐가 네. 된 것 같고 하지만 부동산이 이제 점점점 불만이 쌓여가고 네. 대토론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계속 내세웠던 게 코스피였는데 네. 코스피도 이제 떨어지면서 막상 코스피로 주식시장에서 돈 번 사람은 얼마 안 된다. 그걸 한 게 뭐 있냐. 그런 걸로 봐서 양측이 지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0: 아, 김민석 후보가 애초에 이거 김빼기용으로 작업 뭐 미리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였구나. 만약에 그 작업이 안 됐었고 신천지 예.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예. 회자가 되지 않았었더라면 예. 느닷없이 오늘 이 단독 기사가 나왔을 때 예. 민주당이 받을 후폭풍은 엄청났었을 것 같은 거예요. 일이 지금 이미 김이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 않게 예. 신천지 뭐 한가하게 그런 예.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 실제로는 제가 볼 땐 그거를 약간 내다보고 미리 김빼기 작업을 해놓은 것이 아니냐.
1: 김민석 후보에게 미래 얘기가 있었군요.
0: 네, 그렇죠. 그리고 그저께인가 단서가 나왔잖아요. 네. 정청래 후보를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네. 질문에 나는 네. 정청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1: 맞아요. 네.
0: 그리고 난 본선 올라갈 때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근거를 얘기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근거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전 근거가 그냥 경찰에서 나온 것 같아요.
2: 아니, 지금 그 말씀을
0: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아요?
2: 나도 지금 다른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1: 다른 해석해 주세요.
2: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일단 그 처음에 신천지 얘기를 할 때 신천지만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했단 말이야.
3: 삼자 네. 비밀려담.
2: 맞아요. 그래놓고 지금 합수부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딱 깃발을 들고 김민석이 얘기를 했어. 근데 보니까 이 컨텐츠가 부실한가 봐. 아직까지 아무 얘기도 안 나오고 보면은요. 그러니까 네. 합수부가 나름대로 네. 아 여기서 지금 어? 대통령이 그렇게 애정하는 후보가 네. 신천지 얘기를 했으면 합수부가 뭔가 아 이건 내 생각이야. 합수부가 꼭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합수부. 예.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 백업을 한답시고 보니까 민주당에도 있어 이렇게 나온 거야. 네. 근데 저렇게 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네. 그러면 민주당이랑 지금 5만 몇천 명 신천지
1: 국민의힘.
2: 그 당원이 네. 있다는 국민의힘이랑 네. 뭐가 달라? 도킹개끼니지.
3: 예. 근데 이게 물론 이제 경찰 좀 그 검경 합동 수사단의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데 예. 오늘 그 보도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전당대회 개입하고는 관계가 없고 과거에 어쨌든 그 이 전당대회 개입 했거나 예. 혹은 과거에 민원이나 지역구에 뭐 현안이 있어가지고 예. 당원 가입을 한 예. 이건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에 비하면 김민석 총리의 일성이 사실 너무 나간 측면이 있어요. 3자 비밀연합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1: 반명연대.
3: 3자 비밀연합을 얘기하면 이거 전당대회 개입하기 위해서 모종의 음모가 작동하고 있고 그 중심에 신천지가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예. 근거가 뭐냐. 2단계에서 지금 경찰 저 합동수사단 발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꼭 그런 의도가 아니더라도 서포트해 주는 거 아니야? 예. 이런 해석도 나올 수가 있는 예. 거예요. 한편에서는 예. 아직 수사가 여물지 않았는데 예. 아직 이게 발표할 만한 예. 공표할 만한 수준이 아닌데 예. 정치적으로 조금 좀 곤란할 수 있으니까 서포트해 주는 건 이런 해석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1: 예.
3: 그래서 김민석 후보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뭔지를 밝혀야 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저분이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 아니라면 그냥 뭐 전당대회에서 상대 후보를 향한 어떤 프레임을 친다 이렇게 예. 할 수도 있는데 예. 아니 정부 책임자였는데 근데 그런 분 입에서 3자 비밀연합 얘기가 나왔으면은 왜 그런 판단에 이르게 됐는지 무슨 근거인지 이 얘기를 좀 해야죠.
1: 그래서 친청계 이제 최고위원 통과한 세 분은 한 목소리로 기자회견하면서 이거 잘 제대로 얘기하면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4: 아니 그 당연히 사퇴는 안 하겠네 안 할 텐데 근데 이제 그 아까 제가
1: 압력을 받겠죠.
4: 불체포 특권 때도 얘기했지만 네. 그때도 이제 이재명 당시 당대표 쪽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아마 직접 말씀하셨을 거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말하자면 검찰하고 짜고 나를 구속시키려고 했다. 이런 시각이 있는 거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게 나온 거고 또 예. 이제 이 친청 쪽에서는 그래서 그런 근거를 대라 이러는 건데 워낙 민주당이 지금 근거 없는 얘기를 많이 양쪽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예. 이게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는데 다만 그래도 김민석 그 총리한테 저는 약간 점수를 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 그렇게 개업난다고 할 때 우리가 맞아. 정말 완전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렇죠. 약간 좀 네.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는데 네. 개업이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할 때는 지금 다들 이게 뭐 없는 거 아니냐 우리도 다 그러고 있지만 네. 실제로 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약간 그런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2: 그 얘기를 제가 들으려고 했는데 네. 왜냐하면 네,
1: 마이크를 사랑해 주세요.
2: 네. 네. 그 개업날 네. 왜 당신은 투표하지 않았어?
1: 아.
2: 감기약 먹었다고? 먹고 잤다고? 감기약이 뭐야?
1: 성분이 뭐야?
2: 했는데 느닷없이 네. 김어준 방송에 가가지고 담을 타는 그 영상이 CCTV. 나와가지고 네. 한 번에 제압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밥이 뜸들이기를 기다리듯이 그래 계속 그래 놓고 이제 결정적인 만약에 그렇다면은 김민석의 정치력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인정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서 합수부 얘기에 그냥 그 기대 가지고

0: 이런 식이라면은
1: 그러면은
0: 예, 네, 그러니까 네. 판단을 요구하고 우리가 이제 기다려야죠.
2: 아니 근데 전 네. 뒤에 거 이거 안 나오더라도 네. 이미 역할은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0: 네.
2: 뒤에 게 안 나오더라도 그리고 보시면
1: 못하겠대요. 우리 정홍의원님은
2: 네. 합수부 수사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네. 실제로 2인자가 그 녹취했던 거 있대. 윤석열 측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입당시키라고 했고 이런 부분들까지 다 밝혀져 버린 거잖아요. 네. 민주당은 그 연결고리가 누구인지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아. 그럼 지금 오늘 보도 나온 거는 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건은 뭐 모르겠어요. 개별적으로는 가입했던 건지. 근데 조직적으로 가입한 정황이 나온 거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입을 하려면 적어도 네.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네.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 6개월이잖아요. 예, 예. 네, 저희 민주당 당원들 전부 다 8월 말까지 입당해서 끝냈거든요. 어허. 그럼 선거 앞두고 하면은 지금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못 미쳐. 지금 치러지고 있는 전당대회도 영향을 못 미쳐. 그럼 내년, 내후년 가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건데 제가 추론하는 가설은 국민의힘도 이렇게 터져가지고 6만 5천 명이 가입했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가 네.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계속 공격할 수 있죠. 네. 근데 신천지 차원에서는 보험이라도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 정도 세력이 야, 지금부터 빨리빨리 가입해. 민주당도 우리가 다리를 걸어보자. 해가지고 그런 작전을 짜다가 네. 지금 걸린 거죠.
3: 아니, 뭐 좋은데.
1: 좋은데. 혼자 비밀이었나 열심히 한다 이런 느낌이야.
0: 그러니까 거기서 걸린다니까.
2: 아니, 제가 볼 때 그거는 이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거지.
4: 해석의 여지가
2: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고 네. 저는 왜요? 저는 다 구분해서 해석했는데.
1: 예, 좋아요.
0: 아니, 아, 너무 했습니다. 너무 했어.
3: 워딩으로 네. 삼자 비밀연합. 그렇죠. 네. 이라는 얘기를
0: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3: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 예. 김민석 총리의. 뭐 김민석. 본인이 하신다고 하니까 예, 예. 기다려보죠. 뭐.
0: 그게 시간이 많아 설명이 안 되면 예. 굉장한 공격을 할 거예요. 이 저기 뭐야.
1: 최민희.
0: 그러니까.
1: 네. 의원. 뭐 또 이제 한민수 의원. 그리고 이성윤 의원 이분들이 이제 계속 공격하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그 어제인가요? 오늘이죠.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보안 수사권 당론으로 추인해 갖고 이제 다음 주 30일 본회의에 처리할 것 같아요. 이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 자, 우리 금태섭 의원님께서
4: 보안 수사권 얘기를 하면 여기가 뭐 제가 몇 시간을 얘기해도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니니까 일단 몇 가지 점을 짚어 본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안사건을 폐지하는 당론을 만들어서 지금 30일 날 통과를 시켰을 때 예. 만약에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되면은 그대로 갈까? 아. 저는 당원들 사이 그 불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김민석 총리가 사실은 출마 선언을 하면서 네. 보안사건은 유지가 필요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네. 폐지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사람들이 볼 때 아 이게 그동안 해온 행보랑 너무 안 맞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전당대회니까 이러지만 저거 끝나면 또 할 거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불신의 불씨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또 밖에서 보기에는 보안사건은 지금 젊은 변호사들이 정말 절규를 하면서 이건 살려야 된다. 아. 이게 사건을 하다 보면 너무 의뢰인들이 안 됐고 정말 이게 저 특히 범죄 피해 입으신 분들이 2년 3년씩 그러니까 네. 이 뭐 살려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저같이 나이 든 사람이 보기에는 네. 이게 대세에 영향이 없다. 지금 너무 많이 망가져가지고 보안 사건 하나 살려놓는다고 우리 형사 절차가 살질 않는다. 지금 우리는 엉뚱한 데 매달려 있는 거지 네, 네. 이 검찰이라는 걸 아예 없애면 없애지 검찰의 중요한 기능 하나가 경찰 통제인데 통제를 전혀 못하게 만들어놓고 보안 사건만 마치 그것만 있으면 뭐라도 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되는 게 크게 문제인데 또다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나 먹고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사실은 보안수사권 같은 검찰개혁 같은 거를 그 민주당이 이제 어떤 주제로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청, 경찰서, 법원 드나든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검찰개혁 하자 그러면 그냥 그 구호에 따라가는데 마찬가지로 오히려 그 반대로 지금은 보안수사권을 살리냐 죽이냐 하는 게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내 삶과는 너무 상관없는 문제를 가지고 정말 사생결단을 그것도 민주당 내에서 내고 있으니까 예. 전반적으로 저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데 요인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 예.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범죄 피해를 당한 국민 입장에서 보기에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잘라보면 되는 거잖아요. 내 사건이, 내 피해가 빨리 회복되고 어쨌든 이 피해를 입힌 사람이 처벌되는 게 국민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이번에 장윤기 사건 같은 거,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거 이런 걸 보면 보완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밝혀지지 않을 실체가, 범죄 실체가 이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봐요. 민주당한테.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 보완 수사권마저 폐지하자는 게. 그러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수사 기소 분리가 원칙 아니야? 그러니까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해요. 누구를 위한 건지 답을 못하고.
1: 누가 좋아지느냐.
3: 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거 완전 폐지하고 오늘 보니까는 중수청에 주겠대요.
1: 중수청에 보안수사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
3: 그럼 제가 또 물어보고 싶습니다. 중수청에서 내린 수사 결론을 공수처에 이관했을 때 그때 보안수사는 누가 하나요? 중수청 수사는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근데 보안수사를 검찰이 하는 이유는 공소를 제기하기 위함이잖아요. 법률적으로 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되고 공소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아 이거는 좀 보안수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좋아요. 뭐 경찰 그거 도저히 못 믿겠으니까 검찰을 이 중수청한테 준다고 치면 중수청의 수사 결과에 대한 보안수사는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또 이제 수사 기소 분리가 원칙이다 이렇게 답을 이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할 거예요. 예. 저는 지금 국민 여론을 보세요. 최근 들어서 60 뭐 몇 퍼센트가 이게 필요하다라는 예? 여론으로 여론이 바뀌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그동안의 강경한 목소리 밀려서 제대로 된 토론이나 의견 제출이 안 나오다가 법안까지 제출이 됐는데 전당대회 앞두고 이게 이제 쟁점화되는 거를 서로 꺼려하고 피하려다 보니까 서둘러 덮는 모양새거든요. 이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죠, 민주당이?
1: 30초?
0: 그 지금 보안수사권 당론 추인에 대해서 예. 당론 추인만은 막아달라고 이소영 의원이 맞아요. 얘기하자 예.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의원이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 보안수사권 얘기할 때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예시로 하면서 이걸 폐지한다 그러는데 예. 이런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 이거 사실 정무적으로 생각하면요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이제 쾌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예. 자, 일단 오늘 여의도 회전 오랜만에 금태섭 의원 나오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예, 네, 자주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4: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한판 승부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토요일 주일까지 비 소식이 많이 있군요.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5: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체인 유저지 한남체인 핫썸머 쿨세일 그린그레이 호박 2파운드 99센트 백도 싱글박스 27불 99 수박 4불 99 가주산 한국포도 3파운드 9불 99 우리 가족 밥상을 더 맛있게 CJ 알뜰 모음전 혜택을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유에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드디어 드디어
1: 내일이다
0: 드디어 하고 있잖아요 드디어 네 안녕하세요 이성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성룡아입니다
0: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0: 우리가 매일 먹는 밥, 참 이 밥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단 한 끼 한 번 먹었던 그 밥 한 그릇이 평생 우리 가슴 속에서 또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지금도 생생한 거, 이거 정말 신기한 일이죠.
1: 그렇습니다. 그 한 끼가 그 다른 기억은 다 없어도 그 한 끼에 그때 느꼈던 그 온기, 그 느낌,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0: 온기 좋다.
1: 네.
0: 온기.
1: 네.
0: 자, 오늘 주제가 너무 가슴에 와닿는 그런 주제. 이번 주 주제는
1: 네.
0: 내 인생에서 잊지 못할 한 끼였는데요.
1: 네.
0: 오늘 여러분들께서 정말 손수 섬성 몫으로 적어주신 그 여러분의 사연들 오늘 네. 주간베스트 특집으로 꾸며줍니다.
1: 많은 분들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1: 네.
0: 자, 진짜 누군가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축복의 성찬이었는 반면 또 누군가에게는 낯선 이민 땅에서의 눈물 젖은 빵이기도 했고요.
1: 또 어떤 분께는요, 지금은 만날 수 없는 그분과의 마지막 추억이기도 했습니다.
0: 자, 이번 주에 들어온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 글들, 정성 어린 글들을 하나하나 읽고 또 어쨌든 또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면서 오늘 방송을 준비했지만 사연들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어떤 사연들을 정말 이렇게 묵직해지기도 하고
1: 맞습니다.
0: 먹먹해지기도 하는 그런
1: 맞아요,
0: 사연들도
1: 맞아요.
0: 있었습니다.
1: 맞습니다. 네,
0: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여러분이 한자 한자 이렇게 소중히 보내주신 그 마음 덕분에 저희가 오늘 아주 따뜻한 온기로 꽉 찰 것 같아요. 보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따뜻한 음악 한 곡 먼저 듣고 본격적으로 주간 베스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0: 자, 따뜻한 음악 하면 또 이 노래죠. 네, 비틀즈가 들려주는 따뜻한 트위스트 앤 샷 듣고 돌아올게요.

0: 아우, 우리 올드팝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어깨가 들썩들썩 가만히 못 있는 엉덩이가 이거 왜 이러나 할 정도로 약간 신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1: 네, 비틀즈 노래는 언제 들어도 정말 좋네요.
0: 그러니까 21세기를 네. 이해하려면 비틀즈를 들어라. 네. 네, 그 번스타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지휘자가 네. 했었던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얘기는 아니에요.
1: 근데 비틀즈는 정말 호불호는 없는 것 같아요.
0: 아, 그런가요?
1: 네. 비틀즈 싫다고 하는 분 거의 못 만나봤어요, 저는.
0: 인생에 그 약간 그 네트워크의 폭이 좁은 거 아니에요?
1: 약간, 아, 그래요?
0: 네, 아이리시 말고 네. 약간 스웨덴이시나 네. 약간 북유럽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1: 제 폭이 좁았나 봐요?
0: 괜히 트집 잡는 거예요. 하긴 정말 제 주위에도 비틀즈를 네. 좀 이렇게 별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간 베스트 특집으로 내 인생에 잊지 못할 한 끼를 나눌 텐데 오늘 한 시간 내내 감동과 웃음과 눈물과 재미가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오늘 한 시간 꼭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가장 마음에 남는다 하는 그 사연 꼭 네. 뽑아서 네. 투표를 해주십시오. 네.
0: 카톡으로 투표도 해주세요.
1: 네, 가장 많은 표를 받으신 분께 저희가 H마트 상품권 100으로 우송해드립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더 하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 하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구구하세요. 구구.
0: 아, 저희 한식음악다방은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예, 또 저희가 주간에 가장 재밌었던 베스트 클립들을 모아서 하이라이트로 여러분 만나뵐 수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 am1660.com에 오셔서 저희 성우 영아씨하고 저 사진 있는 그 사진 있는 대로 들어가시면 지난 방송들 저희가 좀 재밌는 방송들 잘라서 올려놓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주간 베스트 특집이나 이런 것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액기스만 모아뒀습니다. 네.

0: 그 미국 처음 오셔가지고 뭐 오셨는지 기억나요?
1: 저는 한인타운으로 가서 저는 언니가 마중을 나왔었는데요.
0: 한인타운이라면 여러 군데가 있는데.
1: 네, 저는 캘리포니아에 제일 먼저 갔었어요.
0: 아, 네, 서부에.
1: 네, 그 당시에.
0: 웨스트코스트요.
1: 맞습니다. 웨스트코스트에 다 갔들 했었죠. 갔더니요. 네. 거기서 가장 유명한 순두부집이라고 저를 순두부집으로 데려가주던데요.
0: 그냥 네. 주머니에 맞춘 거 아니고요?
1: 모르겠어요. 당시에는 그 순두부집이 굉장히 뜬다고 맛있다고 소문이 나 있다고.
0: 자, 그럼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네. 맛있었나요?
1: 근데 저는 순두부를 거의
0: 아니 처음 맛있었냐고 물어보는데
1: 먹어봤는데요. 네. 아, 이것이 바로 순두부구나 하고 느꼈죠.
0: 그러면 맛있었던 거예요?
1: 그런 거겠죠. 그 후로도 계속 찾아갔던 거 보면 맛있었나 봐요.
0: 네. LA 얼마나 사셨어요, 그래?
1: LA에서 한 2년 정도 있었어요.
0: 네. 웨스트코스트에 2년을.
1: 그렇습니다.
0: 어쩐지 약간 이렇게 반쪽만 타신 것 같은 얼굴이. 아, 그렇군요. 자, 여러분도 아마도 이게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은 막 네. 50년 넘게 되신 분도 계시거든요.
1: 네.
0: 그런 분들 일치라도 네. 미국에 처음 오셔서 간식당 얘기하면 2시간 동안 얘기하세요.
1: 그렇다면 성우 씨는 어디에서 무엇을 드셨나요?
0: 저는 지금은 추억의 식당이 된 없어졌어요.
1: 아하, 그렇군요.
0: 금강산.
1: 아, 네. 네,
0: 플러싱에 있던 그 유명한
1: 맞아요.
0: 그 폭포 있던 아하. 그 식당. 예. 네. 저는 금강산에서 밥을 먹었어요.
1: 뭘 드셨는지 생각 안 나지만 그 식당이 좀 머리에
0: 많이 남죠. 많이 남죠.
1: 기억이 남아 있군요.
0: 정말 특이했어요.
1: 네. 아, 식당에 폭포가 있다니 이러면서 놀라셨군요.
0: 그렇죠. 네, 네. 저는 설렁탕을 먹었습니다. 그냥 비행기에서 그런 밥 먹다 보니까 갑자기 국물이 땡기더라고요.
1: 그렇죠.
0: 한 설렁탕을 먹었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인생의 우리 이민 생활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혹은 30년이 됐든 누구나에게나 추억이 남아있는 혹은 한국에서의 그 잊지 못할 한 끼 여섯 분의 사연을 모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인생의 한 끼는 무엇일까요?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네. 첫 번째 사연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하겠습니다.

0: 자, 군인 사연입니다. 역시 안 나올 수가 없는
1: 군가가 등장을 네, 했습니다.
0: 군인 사연입니다. 이성훈 송영아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살아오면서 먹었던 수많은 식사 가운데 평생 잊지 못하는 충성 함께 저녁 식사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때는 제가 카투사로 군복무를 하던 1980년대 나이가 조금 있으시네요. 9월이라고 아까 보내셨죠? 네, 9월입니다. 9월 중순입니다. 저희 부대는 훈련을 위해 충북 제천으로 떠났습니다. 시누크 헬리콥터, 그러니까 CH-47의 뒷문을 집차 한 대와 훈련 장비를 모두 실었습니다. 부대원들이 기체 양쪽에 나란히 앉자 프로펠러가 힘차게 돌기 시작했고 팍팍팍팍팍팍팍 이렇게 도는 거죠. 거대한 쇳덩이 같은 헬리콥터가 하늘로 솟아올랐죠. 그날 저녁 처음으로 하늘에서 우리나라 농촌을 내려다봤습니다. 성냥갑처럼 작게 보이는 집들과 들판이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울고 넘는 박달재를 지나자 제천 의림지와 폐쇄된 군 활주로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활주로 옆 과수원을 지날 때는 헬리콥터의 거센 바람에 헬리콥터 이거 정말 사람 날아갑니다.
1: 맞아요. 네,
0: 헬리콥터의 거센 바람에 사과나무가 크게 흔들렸고 사과 몇 알이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훈련지에 도착한 우리는 천막을 치고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임 상사가 마을 주민들에게 헬리콥터를 한번 세워드리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미군 조종사가 민간인을 태웠다가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결국 그 약속은 지키지 못했고 기다리셨던 주민들은 무척 아쉬워하셨더랬죠. 그랬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마을의 한 어르신께서 우리 부대원 가운데 4명을 집으로 몰래 초대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됐었죠. 이거 뭐 미모로 뽑았을까요?
1: 그러니까요.
0: 뭘로 뽑았을까요? 당시 우리는 매일 전투식량이나 미국식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었던 차에 그날 할머니와 어머님 그리고 딸까지 3대가 함께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1: 야,
0: 이거 딸과 결혼한 얘기 아니야 이거? 말 그대로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푸짐한 밥상이었죠. 따뜻한 밥과 정성 가득한 반찬들 그리고 딸. 딸 얘기는 없습니다.
1: 없습니까?
0: 제가 집어넣습니다. 네. 몸을 보호해주시는 귀한 약선 음식까지. 오랜만에 맛보는 집밥이라 얼마나 맛있었는지 우리 모두는 배가 터질 만큼 먹었죠.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군인들을 그저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에 초대해 주시고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접해 주셨으니까 말이지요. 식사를 어느 정도 마친 뒤 우리는 어떻게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미군 비상용 전투식량 시레이션을 모두 모아 어르신께 드렸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전투식량이 그 뭐라고 그래도 당시 우리에게는 그것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었더랬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밥상과 시골 마을의 따뜻한 인심 그 따님을 이 따님 얘기는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군생활이 힘들고 고단했던 시절 낯선 군인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 주셨던 따뜻한 밥 한 끼 그 한 끼에는 음식보다 더 귀한 그분들의 정과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를 따뜻하게 맞으셨던 제천의 어르신들과 가족분들께 그리고 따님께 이 따님 얘기는 없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덕분에 그날의 저녁 식사는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기억에 남는 한 끼로 지금까지 남아 있네요.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방송 진행해주시는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방송 오래오래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충성!
1: 충성!
0: 네, 그린 얘기 안 나올 수 없죠. 인생의 밥 한 끼.
1: 아니 제가 들어도 네.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0: 그죠?
1: 네.
0: 아니 이 얘기는 한끼로... 없습니다.
1: 이 한 끼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어요? 혹시 그 따님이 지금
0: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든지 한번 이거 엮어보려고 항상 이게 항상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제가 네. 지어낸 얘기예요.
1: 네, 여러분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네.
0: 1번 사연 카츄샤 충북 제천 사연이었습니다.
1: 야, 아이, 근데 재밌네요. 그날 탔던 헬리콥터 기종까지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0: 대단하죠.
1: 네.
0: 이게 한국 군발이하고 미국 군발이하고의 차이예요.
1: 야, 세상에 정말 디테일하면서. 네. 근데 그 상황 자체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0: 그런가요?
1: 네. 어떻게 이름도 모르고 그 나라를 지킨다라는 그 마음, 그 군인에 대한 감사한 네. 그 마음 한 가지로.
0: 그러니까.
1: 네.
0: 그 시사를 챙겼을까요?
1: 막 상다리가 부러지게 그러니까. 이렇게 차려가지고 대접을 네. 하다니요.
0: 그 집에 딸이 있거든요.
1: 아니 만약에 네. 헬리콥터에 몰래 태워줬다던가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0: 혹시 그 뒷얘기가 또 뭔가 재미난 게 있으면 저희 또 한시의 막다방으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1번 사연이었습니다. 자, 재밌네요. 자, 2번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군가는
1: 이번 사연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훈 형님, 영화씨 반가워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한 끼는요, 바로 호화로운 레스토랑이 아닌 90년대 중반에 서울 신림동의 한 좁디 좁은 옥탑방에서 먹은 짜장면 곱빼기 한 그릇입니다.
0: 90년대 중반에 20대면은 지금 저한테 형님이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1: 20대 당시 혈기만 왕성하고 주머니는 텅 빈 청춘 시절이었죠. 시골에서 올라와서 겨우겨우 구한 첫 자취방이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 옥탑방이었는데요. 이삿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 몇 개 또 밥통 하나 책 몇 권이 전부였지만 한여름에 이 뙤약볕 아래 계단을 오르내리느라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고생한 고향 친구와 주머니를 탈탈 털어보니 딱 짜장면 곱빼기 한 그릇 값 그리고 군만두 한 접시 값이 나오더군요.
0: 아이고.
1: 배달 온 짜장면을 바닥에 깐 신문지 위에 놓고 젓가락 두 쌍을 쪼개 나눠 쥐었습니다. 야야, 너 많이 먹으라니? 아따 자식아, 무거운 건 네가 다 들었잖여. 네가 더 무거워. 서로서로 양보를 하다가 결국 단무지 하나까지 딱 반으로 잘라 먹으며 까르르 까르르 웃던 그 시절. 면발은 다 엉켜 있었고 장은 조금 짜서 목이 막혔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콤하고 맛있었던 한 끼였습니다. 그때 그 시절 무서울 것 없고 꿈으로 가득했던 그 친구는요, 지금 멀리 유럽에 있어서 자주는 보지 못하지만 지금도 짜장면 냄새만 맡으면 그 싱그럽던 청춘의 한 페이지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친구야, 보고 잡다.
0: 그렇구나. 남의 사연 같지가 않네요. 이거 왠지 내가 쓴 것 같은데.
1: 근데 저는요, 이 사연을 읽으면서 딱 꽂혔던 게요, 친구가 이사 올 때 이렇게 도와줬잖아요.
0: 네.
1: 근데 친구와 본인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보니 네. 그러니까 그 친구는요, 와서 이삿짐도 도와줬고 밥값까지 냈어요.
0: 아.
1: 네, 이런 친구가 어딨어요.
0: 거의 프로파일러급의 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네요.
1: 저는 거기에 다 꽂혀가지고 야, 이 친구 대단하다.
0: 야.
1: 야, 너 한턱 싸라 이래도 모자랄 판에.
0: 이런 게 진짜 찐이죠.
1: 그러니까요. 같이 주머니를 털어줬다니요. 그러니까.
0: 양말 속에 만 원짜리 있는데 지만 나가서 저럴 때 가서 딴 거 사 먹고 영화 보고 여자친구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돈 없다 그러고 이런 거 이런 놈의 친구들만 제 주변에 많아가지고.
1: 아, 그리고 이사할 때 나 그날 바쁜데 막 이러고 꽁무니 빼지 않고.
0: 많죠.
1: 그러니까요.
0: 많죠.
1: 이렇게 네. 와서 같이 그 뗏약볕에 5층의 옥탑방이라뇨.
0: 옥탑방이면은 계단이 그 조그만 거 그 철제잖아요. 보통 그 당시면.
1: 맞아요.
0: 90대인데 되게 힘들어요. 좁고.
1: 그럼요. 그거 몇 번만 오르락 내리락 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거기다 밥값까지 내고 세상에 이런 친구 없습니다. 이번 사연자님, 아, 이 친구들한테 잘하셔야겠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번 사연까지 들어봤고요.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서 3번 사연부터 다시 나눠보도록 할게요.

0: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1: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0: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2: 뱅크오퍼 홈모기지.
3: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4: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방이 출시, 대륙 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5: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6: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7: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8: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7: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8: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9: 빔덴탈.
8: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9: 빔 덴탈.
10: 자, 한시의 먹대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한 번, 세 번, 3번 오늘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3번 사연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제목은 마켓입니다. 마켓. 아내에게 말했다. 혼자 다녀와. 등 떠밀고 나는 차 안에서 지나가는 사람 구경.
11: 나쁘다.
10: 빈손으로 들어간 그녀. 잠시 후 두 손 가득 카트 가득 나오는 모습. 이건 장보기인가 마술 공연인가. 사람들은 모두 카트 끌고 바쁘다. 저마다 집으로 가져가는 오늘의 행복 보따리.
11: 오.
10: 나는 상상한다. 오늘 저녁은 갈비일까 돼지불고기일까. 배에서는 이미 밥 두 그릇 예약. 그러나 시간은 자꾸 가고 아내는 안 나온다. 마켓문 닫을 때까지 쇼핑하는 건가? 혹시 나보다 카트와 사랑에 빠진 건가? 허기진 남편은 차 안에서 아내의 무사 귀환을 기다린다. 약간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을 네. 귀로 듣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작품성. 이거 혹시 한국에서 한강 작가가 몰래 보낸 것 같기도 하고요.
11: 약간 시 같아요.
10: 그러니까.
11: 네. 그래서 전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이렇게 찝히는 포인트들이 있네요.
10: 뭘 발견했나요?
11: 아니 왜 아내 혼자 들여보냅니까? 같이 가서 카트도 밀어주고 하셔야지요.
10: 이 사연 보내신 분.
11: 근데 또 한 가지 칭찬해드릴 것도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15 듣고 돌아와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10: 하겠습니다.
12: 할게요.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0: 네, 한시의 먹다방 주간베스트 특집 내 인생에서 잊지 못할 한 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뭘까요?
11: 칭찬해드릴 거요? 칭찬해드릴 거는요. 오늘 저녁은 갈비인가 돼지 불고기인가. 배에서는 이미 밥 두 그릇 예약. 이게 나는 반찬 투정을 안 한다. 그 무엇이든 아내가 사오는 그대로 나는 맛있게 먹을 것이다. 이 마음의 자세. 아주 좋잖아요.
10: 다행이에요. 이거를 사오면 본인이 지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까봐 조마조마 했었는데 다행이에요. 맛있게 먹어주면 되는 거군요.
11: 아니, 이 자세가 좋잖아요. 막 이렇게 막 나는 이거는 싫어, 저거는 좋아, 이거 사와, 저거 사와.
10: 아, 왜 돼지고기 사왔어?
11: 그러니까요.
10: 아, 왜 소고기야? 돼지고기, 고기는 돼지고기지.
11: 그렇죠. 아내가 무엇을 사오든지 나는 무조건 맛있게 먹겠다. 이러는 마음가짐. 아주 네. 좋아요.
10: 칭찬합니다.
11: 네. 네.
10: 지금 사연은 3번이었습니다. 3번 사연은 마트였어요. 자, 4번 사연 만나봅니다.
11: 4번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10: 요 사연은
11: 네.
10: 음악이 좀 다른 거여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음악을 한번 바꿔볼게요.
11: 네. 사연에 맞는 음악
10: 음악으로
11: 주세요.
10: 한번 바꿔볼게요.
11: 안녕하세요. 음악다방 식구 여러분. 오후의 나른함 속에서 잠시 짬을 내어 가슴 한구석에 아껴뒀던 아련하고 따뜻한 이야기 하나 띄워봅니다. 어릴 적 저는 너무 약해서 한동안 다들 죽은 목숨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무언가 먹기만 하면 서슬푸르게 토해내고 뼈만 남도록 말라가던 시절. 아무것도 먹이지 못하고 쓰러져가는 자식을 바라보며 우리 어머니 가슴은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을까요? 모두가 포기하려 할 때도 어머니는 결코 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오래돼서 식초가 돼버린 막걸리를 먹여보라는 한 이웃분의 말을 듣고 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걸 제 입에 흘려 넣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그 뒤로 식욕이 돌아왔고요. 저는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답니다. 어머니의 그 끈질긴 사랑과 정성이 저를 살린 거였죠. 그렇게 저를 키워내신 어머니께서 3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10: 아유, 네.
11: 가만히 되짚어보니 어머니와 함께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나누었던 게 무려 9년 전 일이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어엿한 가장이 돼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딸을 낳고 삶에 제법 여유도 생겼는데 이제 정작 그 흔하고 쉬운 밥 한 끼를 어머니께 대접해 드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 삶은 늘 한 박자씩 늦게 깨달음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오랜만에 한국으로 갑니다. 어머니 산소에 들러서 늦은 인사를 올리고 어머니 대신에 홀로 계신 장모님께 맛있는 한 끼, 아니 그동안 못다한 많은 끼니를 정성껏 대접해드리고 오려고 합니다. 계실 때 잘해야 한다. 살아가면서 늘 마음에 품었던 말이지만 막상 제가 어른이 되고 하나이의 아빠, 엄마가 되고 보니 비로소 이제야 보입니다. 부모라는 이름 뒤에 감춰져 있던 수많은 사랑과 인내, 보살핌과 고통, 그리고 슬픔과 기쁨, 그 숭고한 희생의 깊이를 말입니다. 이제야 그 마음을 알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낍니다. 오늘따라 어머니가 생각나는 오후입니다. 음악다방 식구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요,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 한 번 더 꼭 잡아주세요. 모두 건강하고 해피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자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만나봤고요. 두 분의 사연이 남았네요.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Best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을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해드립니다.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요, 여름 침구류를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0: 우리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앤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 무더운 여름을 알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또 주인, 또 주인과 반려동물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제네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1: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350가지 유기농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블루바드 929-845-0958번입니다.
0: 이상 공동 제공으로 한시의 음악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5번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꾸러미를 한번 촤 풀어볼게요.

0: 성훈 씨, 영화 씨, 반가워요.
1: 안녕하세요.
0: 네, 뉴저지에서 매일 곡곡 생각날 때마다 라디오 잘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이번 주 주제를 들으니 제 인생에서 가장 식은땀 흘렀던,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고마웠던 한 끼가 저에게도 있었더라고요. 때는 30년 전,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받으러, 지금의 아내와 결혼 허락을 받으러 전라도 순천에 있는 장인어른 댁에 처음 인사를 갔던 날이었습니다.
1: 떨리셨겠어요.
0: 이거 뭐 진나도잖아요. 또 이게 또 굉장히 긴장되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저희 장인어른은 순천 토박이 뒤졌네. 자칭 안아준 이 그 텃세라 그러죠.
1: 네.
0: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전라도도 그렇고 경상도 분들도 그렇고. 자칭 안아주는 맵부심의 대가셨습니다.
1: 상상된다.
0: 다 갖추셨네.
1: 그 뒤에 이야기가 무섭다.
0: 다 갖추셨어. 네. 반면에 저는 신라면을 물에 씻어 먹을까 고민하는 자타공인 맵찔이었습니다.
1: 아, 맵부심과 맵찔이가 붙었군요.
0: 진라도와 서울. 하지만 장인어른께 듬직하고 강한 사익감의 인상을 남기고 싶었던 저는 식사전부터 호기롭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1: 큰 소리나 치지 마시지.
0: 우리 아빠가 그 매운 것을 겁나 잘 먹어보는디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겠죠. 와이프 되신 분이. 아버님, 저 서울산에 치우는 매운 거 진짜 잘 먹어요. 저 그 맵다는 멕시칸 고추도 말해요. 멕시코 사람들 맨크롬 아주 잘 먹습니다. 잠시 후 장인어른께서는 힐끔 저를 보시더니 아따 그런가 하고 씩 웃으시며 청양고추가 산처럼 수북하게 올라간 매운 갈비찜을 내오셨습니다.
1: 아, 그 말씀만 안 했어도
0: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날 것 같은 비주얼이었습니다. 또 사위감이 왔는데 산처럼 쌓였겠죠. 침을 꼴깍 삼키고 갈비 한 점을 입에 넣는 그 순간, 세상에, 혀에 불이 붙는 게 아니라 뇌에 번개를 맞는 느낌이었어요.
1: 어떻게 하면 좋아.

0: 번개를 맞는 느낌. 당장 불을 찾고 싶었지만 장인어른의 매서운 눈빛을 보며 안 매운 척 허세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먹었을 거냐 서로 계속 만들면서 아따 맛있는가? 너 더 먹세? 막 이러면서 아버님 생각보다 안 매운데요? 아주 착착 감기는 게 달달한데요? 제 입은 그렇게 거짓말을 할지언정 제 정수리는 정직했어요.
1: 어떻게 하면 좋아?
0: 정수리에서 폭포인가요? 땀이 쏟아지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 나중에는 혀가 살짝 마비가 오면서 불독처럼 살짝 입술이 불어오기 시작했죠. 그런 저를 갖는 눈으로 지그시 바라보시던 장인어른이 껄껄 웃으시면서 그 임자 냉장고에서 그 우유 가져와서 아따 이 사람아 입술이 그냥 터져붙네. 맵찔이면 맵찔이라고 말을 하지 그 장인한테 잘 보려고 요렇게로 매를 써보라 그래요? 어미 지혜분 거 그 우유 퍼뜩 마셔보라. 그날 우유를 나발 부른 제 모습이 하지만 어르신이기 때문에 뒤로 돌아서 나발을 불었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순박하고 귀여워 보셨는지 장인어른께서는 아따 이런 놈이라면 그냥 내 딸 안 굶기고 어쨌든 먹여 살리겠네 하며 흔쾌히 결혼을 승낙해 주셨고 얼마 후 정말로 결혼해서 그 후로 이차저차 살다 보니 미국까지 건너와 살면서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흘러 애들도 다 키우고 중년이 되었네요. 지금도 가끔 한국에 나가면 장인어른이 아 우리 사후 왔는가 하시며 아 슬쩍 고추 뺀 안 매운 갈비찜을 내주신답니다. 그때 그 시절 땀 흘리며 먹었던 순천의 그 매운맛과 장인어른의 따뜻한 정이 유난히 그리워지는 오후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쩜 이렇게 글들을 다 잘 쓰시는지.
1: 아니 듣다 보면은 네. 그 모습이 눈에 이렇게
0: 선명하게
1: 그림이 그려져요. 아. 네, 어찌나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를 해주시는지요. 네. 아, 제 혀가 다 얼얼할 지경이에요.
0: 얼얼할 지경이었어요.
1: 그러니까요.
0: 저도 막 뭔가 막 매운 걸 먹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요 매운 갈비찜 순천 이야기는 5번이었습니다.
1: 네.
0: 자 이제 마지막 사연 남았네요. 여섯 번째 사연입니다.
2: 안녕하세요 다방 식구 여러분. 오늘은 식구분들께 보내주신 아 정겹고 가슴 따뜻한 추억 속 사연 하나를 함께
0: 네 음악다방 식구들에게 보내드리는
2: 네. 때는 2000년이 되기 직전에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았던 날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여기서. 설레는 마음으로 웨딩 사진을 찍고 둘만의 첫 보금자리에 들어섰는데요. 아, 집안에는 식탁은커녕 제대로 된 가구 하나 갖춰져 있지 않은 텅 빈 상태였죠.
0: 그렇죠.
2: 하지만 뭐가 그리 좋았을까요? 거실 바닥에 신문지 쓱쓱 깔아놓고 부스터 위에 후라이팬 하나 올려뒀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랑이 친정 부모님과 저를 위해서 정성껏 삼겹살을 구워주기 시작했어요. 고소한 냄새가 텅 빈 집안에 가득 퍼지던 그 순간 신문지에 둘러앉아서 먹었던 그 삼겹살의 맛은 정말이지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0: 이게 H마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2: 세상 그 어떤 훌륭한 레스토랑의 요리보다 더 근사했거든요. 그런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저희 신랑이 군대 취사병 출신이더라고요.
0: 이걸 모르고 결혼했다는 게 이게
2: 그러니까요.
0: 무슨 얘기야?
2: 그 어쩐지 그냥 대충 설렁설렁하는 것 같은데 아니 왜 이렇게 맛있지 싶었는데 다 그만한 내공과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0: 아, 그럼요.
2: 그렇게 텅 빈 방에서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고기를 구워주던 신랑. 이 신랑과 손을 잡은 지 벌써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네요. 요즘도 저희 남편은요. 노릇노릇한 삼겹살 구이 또 새콤달콤한 파무침 하나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진짜 전공자랍니다. 살면서 수많은 음식을 먹어봤지만요. 결국 가슴속 깊이 남는 건 누가 어떤 마음으로 차려준 음식인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텅 빈 곳에 신문지 깔아놓고 나눴던 그 삼겹살 한 점에는요. 앞으로 함께할 우리의 생활에 대한 설렘 또 가족을 향한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었기에 30년이 지난 지금도 최고의 맛으로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기억이 되는 거겠죠. 오늘 저녁엔 여러분도 삼겹살 한 점, 이 정성스러운 한 끼 어떠실까요?
0: 자, 6번 사연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만나봤습니다. 이게 추억의 잊지 못할 한 끼의 식사가 된 걸로 봐서는
1: 네.
0: 지금까지 아직 잘 살고 계시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1: 그러니까요.
0: 내가 그때 그 삼겹살을 먹었는데 내가 정말 미친 막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건 내내 그러네요.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서 정말 좋네요. 자, 오늘 이렇게 6개 사연 내 인생에 잊지 못할 한 끼를 오늘 한번 만나봤습니다.
1: 여러분은 어떤 사연이 가장 마음에 남으시나요? 한 끼 한 끼 이 음식이 나올 때마다
0: 네.
1: 저는 정말 여러분의 그 상황이 저절로 이렇게 머릿속에 싹 그려지면서
0: 네.
1: 마치 제가 그 삼겹살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고소한 냄새가 풍겼다가 또 어머니랑 함께 있는 것처럼 따뜻해졌다가 네, 오늘 아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0: 자, 사실 이 우리가 이 한 끼를 잊지 못하는 이유 오늘 네. 사연을 통해서도 만나보셨지만
1: 네.
0: 그 음식도 음식이지만
1: 네.
0: 그 음식의 맛도 보다는
1: 네.
0: 그 시간을 함께 썼던 그 추억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기억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1: 저는 이렇게 한 끼쯤은 아 이거 정말 너무 맛없어서 기억에 남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0: 줄 알았는데 네. 안타깝게도 없었어요.
1: 한 분 한 분 다 너무 막 사랑과 정성이 가득 들어간 네. 그런 한 끼들이었습니다. 네.
0: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배가 아팠어요.
1: 오늘 네.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도 그런 따뜻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0: 좋겠네요.
1: 네.
0: 자, 우리 영아 씨는 다음 주에 휴가를 가요.
1: 네, 제가 휴가를 다녀옵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 아마 성우 씨가 잘 지켜주고 계실 거예요.
0: 네, 네. 저 많이 외로울 것 같으니까 여러분 많이,
1: 많이
0: 와주셔서
1: 놀아주시고요.
0: 네, 영아 씨 대신 저와 함께 또 한 주 동안 음악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아, 중복이에요, 내일.
1: 네. 오, 내일이군요.
0: 내일 중복입니다.
1: 네. 네. 내일 또 삼겹살, 아니 삼겹삼계탕
0: 네.
1: 먹으러
0: 맛있게
1: 가야
0: 또 드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건강하게 월요일 날 다시 돌아올게요. 이성훈이었습니다.
1: 성령하였습니다.
0: 잘 다녀오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아 펠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유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숲,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제외 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 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쥐시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시 비타민 김전입니다.
0: 끝까지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은 금요일 오후 2시. 점심도 먹었겠다. 에어컨 바람도 시원하겠다. 슬슬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시간인데요. 하지만 오늘은 좀 쉴 틈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잠이 확 날아난 맑은 후 황당한 일들이 참 많거든요. 최근 이곳 미국에서는요. AI 주문 로봇이 손님의 말을 엉뚱하게 알아듣는 바람에 버터 하나를 주문했는데 9개가 들어가고 치킨 너겟은 끝도 없이 추가가 되고 심지어 아이스크림에 베이컨 토핑까지 얹어지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똑똑한 줄만 알았던 AI도 가끔은 사람보다 더 엉뚱한 실수를 하네요. 금요일 세상을 웃고 놀라게 한 황당한 해외 토픽들 함께 만나보실 거고요. 빠질 수 없는 금요일 비타민 퀴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른한 오후를 단번에 깨워줄 신나는 음악 그리고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금요일 오후에 활력 충전소 2시 비타민 함께 달려볼게요.

여러분의 귀를, 마음을,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지원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새롭게 입장해주실 분을 기대하며 K-Radio 비타민 친구 맺어보실게요. 휴대폰을 꺼내시고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키세요. 메인 페이지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 버튼을 클릭. 자,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시죠? 클릭하시고요. 컴퍽컴퍽 하고 있는 커서 옆에 저희 K-Radio 카카오톡 아이디죠. K-Radio US, K-R-A-D-I-O-U-S 치시고 검색. 자, 그랬더니 K-Radio 카카오톡 창이 뜨죠. 친구 추가 꾹 눌러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사연도 보내주시고 잠시 후에 있을 퀴즈의 정답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 비타민 퀴즈 있으니까요. 어서 들어와 주시고요. 오후에 충전 타임 2시의 비타민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트레스를 확 날려줄 2시의 비타민 금요일 퀴즈. 자, 오늘의 퀴즈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식사 자리에서 이 행동을 하면 주변 사람들의 눈총을 받거나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고 맙니다. 그런데요, 이집트나 중국, 필리핀 등지에서는 식사가 끝난 뒤 이 행동을 아주 우렁차고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요리사에 대한 최고의 찬사이자 에티켓이라고 합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배가 터질 것 같습니다 라는 감사의 표시이기 때문이라는데요. 만약 식사 후에 이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주인이나 요리사가 오히려 음식이 맛이 없나 하고 서운해한다고 합니다. 귀여운 생리 현상이자 문화적 반전이 숨어있는 이 행동 무엇일까요?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크게 하품하기, 2번 크게 트름하기, 3번 크게 노래하기, 4번 크게 웃기. 자, 생방송 카카오톡 창에 정답 올려주세요. 오늘도 두 분께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원에서 양배추즙 한 달분 한 박스와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H마트 상품권을 드립니다.

여름 날씨에 지친 청취자를 배려한 사제선다형 문제를 출제해주신 김지원 DJ님 감사해요. 아, 보내주셨어요. 과연 정답일까요? 많은 분들 올려주셨어요. 두구두구두구. 시간이 여유가 많아요. 아니다 싶으면요. 바꾸실 수 있습니다. 문자 한 번 더 알려달라고요. 좋아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자,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배가 터질 것 같다라는 감사의 표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행동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눈총을 받거나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곤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집트나 중국, 필리핀 등지에서는 식사가 끝난 뒤 이 행동을 아주 우렁차고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요리사에 대한 최고의 찬사이자 에티켓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에티켓 무엇일까요? 1번 크게 하품하기, 2번 크게 트림하기, 3번 크게 노래하기, 4번 크게 웃기. 사지선다형이니까 이 노래가 어울릴 것 같아요. 박은경 1234.

0: 좋고 날씨도 좋은 금요일 도시의 비타민 오늘도 변함없이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더 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상담 전화번호 에스더 화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독립기념일을 맞아 국보가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베이사이드 남성복 매장 양복 전 품목 최초 50% 할인, 여름 캐주얼 최대 75% 할인, 유니온 여성복 최대 75% 할인. 유니온점과 노던점 국보 이불에서는 여름 친구료 최대 60% 할인. 올여름 최고의 쇼핑 기회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백도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2불99, 체리 파운드당 3불99, 시험뉴스 밖에당 5불99, 파 다섯 번들당 1불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냉동 훈제 오리 팩당 8불99, 양념 목동심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4: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3: 북유럽?
4: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3: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5: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네, 정답들 많이 올려주고 계시고요. 너무 쉬웠나요? 여러분들의 하루를 찌르는 반전이 있을 수 있어요. 바꾸실 분 얼른 바꿔주시고요. 뭡니까? 사지선닭인데 굳이 5번을 만드신 분, 5번 당구 보내주셨어요. 감사해요. 자, 여러분 지금 밖은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르륵 흐르는 한 여름인데 어제 오늘 아침이 조금 시원하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무더위에 패딩보다 더 두꺼운 빨간 외투를 입고 흰 수염을 휘달리면서 단체로 정모를 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에이 설마 진짜로요? 누구냐고요? 진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들입니다. 지금 유럽 덴마크의 올보르라는 도시인데요. 거기서 전 세계 산타들이 수백 명씩 모이는 세계 산타클로스 총회가 한창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1957년부터 시작된 엄청 유서 깊은 축제라고 하는데 아니 왜 하필 겨울을 다 놔두고 이 더운 여름에 모일까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요 이유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겨울에는 전 세계 아이들에게 선물을 배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니까 비교적인 비수기 있잖아요. 지금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들한테는 비수기잖아요. 이 비수기에 모여가지고 워크숍을 하는 거죠. 회의 안건도 엄청 진지 모드입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 배달 루트 최적화 방안부터 시작을 해서 선물 포장 빨리하게 기술 공유 그리고 전 세계 좁은 굴뚝들을 무사히 통과하기 위한 다이어트 기준 책정까지 아주 치열하게 토론을 벌인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섭씨 30도가 넘는 뼛속까지 더운 날씨에 다 같이 빨간 옷을 맞춰 입고 거리를 행진하면서 아이들에게 호호호호 하면서 인사를 건네는데요. 보기만 해도 제 겨드랑이에서 막 땀이 차고 막 그러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뭉클하고 멋지다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이렇게 전 세계 아이들의 그 예쁜 동심, 그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무더운 한여름 그 더위 속에서도 땀 흘려가시면서 헌신하고 계신 거니까요. 이 멋진 어른들의 산타 축제에 우리도 다 함께 마음 가득 담아 박수라도 좀 보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수! 겨울에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라고요. 여름부터 땀방울 흘리며 준비하고 계시는 산타 할아버지 덕분에 이번 크리스마스도 기쁨으로 넘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이거 참 좋아하는데 엄마들은 못 먹게 하죠? 초콜릿 드라이브 모이다 밴드.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마음 약해지게 이거 아닌가요? 하고 물어보지 마세요. 아무튼 두구두구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이번 퀴즈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이집트나 중국, 필리핀 등지에서는 식사가 끝난 뒤 이 행동을 아주 우렁차고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요리사에 대한 최고의 찬사이자 에티켓이라고 합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배가 터질 것 같습니다 라는 감사의 표시이기 때문이라는데, 만약에 식사 후에 이 소리가 나지 않으면요, 주인이나 요리사가 오히려 음식이 맛이 없나 하고 서운해한다고 합니다. 귀여운 생리 현상이자 문화적 반전이 숨어있는 이 행동 무엇일까요? 하고 보기 드렸죠. 1번은요, 크게 하품하기. 2번, 크게 트림하기. 3번, 크게 노래하기. 4번, 크게 웃기. 하나 힌트 드릴게요. 그냥 하나 아닌 답을 보내주신 분, 뭐 요거 말씀드리면은 일단 보기 하나는 제껴지는 거잖아요. 웃어주기 아닐까요? 보내주셨어요. 요건 아닌 걸로.

문제가 쉬웠는지 평상시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사진. 소셜미디어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 SNS에서 좋아요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사진은 뭘까요? 멋진 풍경도 아니고 유명 연예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되게 의외예요. 달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2019년 1월 별스타그램 월드 리코드 에그라는 계정이 생겼는데요. 첫 게시물이 갈색 달걀 하나를 흰 배경 위에 올려놓은 아주 평범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글 한 줄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사진을 인스타그램에서, 아이고 말해버리고 말았네? 이 별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사진으로 만들어봅시다. 함께 세계 기록을 세워봅시다. 당시에 이 별스타그램 최다 좋아요 기록은 미국의 유명 방송인 겸 사업가 카일리 제너가 딸의 탄생을 알리면서 올린 사진이었어요. 좋아요가 무려 1,800만 개였는데요. 사람들은 연예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힘으로 기록을 깨보자 하는 놀이에 동참을 하기 시작합니다. 친구에게 공유하고요. 또 공유하고 공유하고 공유하고. 공유 중요해요. 공유 참 잘생겼죠? 결국 달걀 사진은 불과 며칠 만에 기존 기록을 넘어섰고요. 수천만 개의 좋아요를 받으면서 세계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더 재밌는 건 그 다음입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이 달걀의 주인이 누구냐며 궁금해했는데 알고 보니 특정 유명인이 아니라 영국의 광고 기획자들이 시작한 이 바이럴 프로젝트였다는 거죠. 그리고 관심이 폭발하자 달걀 껍데기에 금이 가는 후속 사진을 올리면서 이 SNS 압박 때문에 달걀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설정으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까지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장난처럼 시작된 달걀 사진은요, 세계 기록을 세웠고 또 마지막에는 좋아요 숫자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아주 아름다운 메시지까지 남깁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우승 직후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는 리오넬 메시의 사진이 등장을 하면서 넘었습니다. 자, 지금은 메시의 월드컵 우승 사진이 별스타그램 역사상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게시물로 남아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건 뭐 이번 월드컵은 스페인이 차지를 했죠. 참 멋있었어요. 그런데 우승 세레모니만큼 화제가 된 장면이 하나 있었으니 그거 얘기 안 하고 갈 수 없겠더라고요. 스페인의 19살 신성 라인 야말이 야말야말 이 야말이 경기 직후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이 바로 패배한 아르헨티나의 대선배님 리오넬 메시였죠. 사진도 아주 좀 울컥했죠. 둘이서 이제 포옹하는 장면이 막 있었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짧게 포옹을 나눴지만 이후 야말이 공개한 이야기에 따르면 메시는 자신에게 내 길을 계속 가라. 미래는 너의 세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멋진 말을 했어요. 자, 음악을 살짝 바꿔볼게요. 야말은 그 한마디가 월드컵 금메달만큼이나 소중했다는 말을 했고요. 패배한 순간에도 다음 세대를 응원한 한마디가 오히려 우승 장면만큼 오래 기억될 명장면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에 더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죠. 2007년 바르셀로나 자선 행사에서 20살의 메시가 생후 몇 개월밖에 안 된 아기, 그때는 아기였다고 해요. 당연하죠. 이 야마를 안고 목욕을 시켜주는 사진이 남아있습니다. 그때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겠죠. 19년 뒤에 월드컵 결승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상대 선수로 만나고 또 경기 후에는 선배가 후배에게 미래를 응원하는 말을 건넬 줄을 그 누가 알았을까요? 그래서 많은 해외 언론이 이 장면을 세대 교체를 상징하는 포옹, 축구가 건넨 가장 아름다운 바통 터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기네스북에는 없지만 축구 역사에는 분명 남을 한 장면. 그게 어쩌면 이번 월드컵의 최고 기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0: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원 플러싱 154-08 노던블루바드 929-845-0958 929-845-0958 오늘 퀴즈 맞히신 분 정답자 받으실 상품도 여기서 수령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일이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선물 받으시고 그냥 싹 나가지 마시고요. 한 바퀴 쑥 둘러보시면서 또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다 유기농 제품들이라고 하니까 또 한번 한 바퀴 돌아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내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올 여름 기력 보충은 전통 바베큐 명가 베이사이드 B1이 책임집니다. 주문 즉시 잡은 싱싱한 자연산 장어를 소금, 고추장, 데리야끼 소스로 정성껏 구워드리며 녹두 삼계탕과 들깨 녹두 삼계탕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트러플 소금과 생와사비로 품격을 높인 최고급 프라임 갈비, 씹는 맛이 일품인 멍석 갈비까지 넓은 단체석과 편리한 주차장, 각종 모임에도 완벽합니다. 여름 보양식과 정통 바베큐는 베이사이드 B1입니다. 718-224-4585 718-224-4585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체인 유저지 한남체인 핫썸머 쿨세일 그린그레이 호박 2파운드 99센트 백도 싱글박스 27불 99 수박 4불 99 가주산 한국포도 3파운드 9불 99 우리 가족 밥상을 더 맛있게 CJ 알뜰 모음전 혜택을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4: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0: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사 7163504199 보엔사.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드디어 퀴즈의 정답을 말씀드릴 시간이죠. 자, 중국이나 이집트, 필리핀 등지에서는 식사가 끝난 뒤 이 행동이 아주 우렁차고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요리사에 대한 최고 찬사이자 에티켓. 이 에티켓은 무엇일까요? 가 문제였어요. 정답은 2번 크게 트림하기였습니다. 꼭.

자, 오늘도 점심 드시고 라디오 들으시면서 시원하게 에티켓 차리신 분들 본의 아니게 최고의 찬사를 보내신 겁니다. 자, 정답자 가운데요 제가 축하드립니다 카톡 남겨드릴게요. 그분이 바로 오늘의 당첨자입니다. 참 재밌네요. 반대로요 이탈리아 같은 곳에서는 식탁에서 음식에 소금이나 후추를 더 쳐서 먹으면 요리를 왜 이따구로 했어 라는 의미로 요리사의 솜씨를 무시하는 엄청난 결례가 된다고 하니까요. 해외여행 가시거나 외식 계획 있으신 분들은 그 나라의 에티켓 꼭 참조하시면 좋겠네요. 좋아요보다 더 오래 가는 거는 사람의 마음이죠. 세상에 별별 기록이 많지만요. 웃음이 오래 가는 기록이 제일 좋더라고요. 주말엔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월요일 비타민 가득 담고 돌아올게요. 도시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유회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릭세이지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4시를 알려드립니다. 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오랜만에 목걸이를 좀 해볼까 하고 꺼냈는데 그 긴 줄이 지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돌멩이처럼 뒤엉켜 있던 경험. 저만 있는 거 아니죠? 이럴 땐 너무 많은 걸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저 내 손끝을 따라 올라오는 작은 틈 그 하나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먼저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살살살살 흔들어주면서 좀 더 큰 틈을 만들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 줄 하나를 빼내고 다시 틈을 만들고 다시 빼내고 아,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하나 싶죠. 그런데 언젠가는 됩니다. 언젠가는 풀린다니까요.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 풀리더라고요.

가요계가 싫어서 떠났다는 이상은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이상은입니다. 언젠가는.

0: 오늘 오프닝에서 목걸이 줄 푸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엉켜있는 목걸이 줄 푸는 거, 이거 인격 실험? 성격 테스트 제대로 됩니다. 이게 처음에 손톱 끝으로 해보는데 하다하다 안 되면 결국 핀셋을 찾게 되죠. 처음엔 전혀 안 될 것 같았는데 한번 풀리면 그게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결국 다 풀리게 되더라고요. 다 풀고 나면 얼마나 뿌듯한지 밀린 숙제 다한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 세상 일도 처음만 좀 어렵지 하나씩 하나씩 아주 자그마한 것부터 풀기 시작하면 역시 잘 풀리더라고요. 우리네 인간관계도 엉켜있던 목걸이 줄 풀리듯 술술 잘 풀어 나갔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2026년 7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알뜰살뜰 생활상식 이어지겠고요. 2부에서는 금요일의 남자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 나오셔서 한 주간의 세일 품목 소개해 드릴 텐데요. 어제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방정일 부장님 부친께서 어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오늘 한국으로 나가셨는데 대신 우리 H마트의 지점장님이 나오셔서 세일 상품 소개해 주실 텐데 아무쪼록 상 잘 치르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입니다.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나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금토일 한정 판매 3불 99 유기농 딸기 팩당 3불 49 유기농 캐나다산 팽이버섯 팩당 3불 4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7불 99 헤어룸 막국수 소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조한 날씨로 7월 들어 프랑스 곳곳에서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서부 해안가 숲에서 불이 나 만 명이 넘는 주민과 관광객이 대피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프랑스 메도 와인 산지 바로 남쪽에 있는 곳에서 불이 나 어제까지 약 2,400헥타르를 태웠는데 이는 런던 히스로 공항 면적의 두 배의 규모라고 합니다. 당국은 약 700명의 소방관과 여러 대의 소방헬기 등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당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대 캠핑장 8곳에서 휴가를 즐기던 관광객과 지역 주민 등 2만 명을 예방 차원에서 대피시켰으며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상기후로 인해 특히 유럽 쪽에서는 산불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특히 프랑스에서는 이달 초부터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남부지역을 시작으로 중순엔 파리 외곽에 있는 퐁텐블로 숲에 불이 나 숲의 10분의 1이 소실됐으며 현재 스페인의 산불은 수도 마드리드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대규모 대피령까지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번 산불은 여러 마을들로도 퍼지고 있는데 원래 큰 산불이 진행 중이었고 여전히 불타고 있는 이웃주의 대형 산불이 이곳까지 번져온 것입니다. 현재 산불 지역으로 통하는 여러 군데의 도로들은 이미 모두 폐쇄됐고요. 수십 명의 소방대원과 소방용 항공기, 비상 구급대원들이 폭염과 거센 강풍 속에서 불길과 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 인도양의 섬나라 스리랑카 당국은 9년 만에 최악인 뎅기열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자 군용 드론까지 동원이 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주택이나 학교 등 옥상의 고인물을 비롯한 모기 서식 장소 파악을 위해 최근 군에 드론 활동을 지시했으며 경찰에는 주택을 일일이 방문해 모기 서식 장소를 없앨 것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9년 만에 최악인 뎅기열 바이러스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해마다 뎅기열 바이러스 감염으로 수십 명이 사망하는 스리랑카에선 지난 2017년 역대 최악의 뎅기열 유행으로 450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뎅기열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사망자 수가 56명에 달하고 있고 또 7만 7천여 명은 감염이 됐으며 이달에만 감염자의 4분의 1 이상이 보고가 돼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들어서만 고인 물 등 모기 서식 장소 1만 천여 곳을 제거하고 모기 서식 장소를 방치한 부지 4천여 곳의 소유주에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스리랑카 전국에서 감염이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수도 콜롬보를 비롯한 도시에서 감염 보고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당국은 의료기관 수용 능력을 넘어서자 증세가 미약한 경우는 자택에서 회복치료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스리랑카에서는 4개의 변종 뎅기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어 감염 확산세 차단이 쉽지 않다고 보건당국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행 중인 4개의 변종 중 하나에 감염됐다가 회복이 되면 해당 변종에만 면역력을 지닌다고 하는데요. 특정 변종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은 다른 변종을 지닌 모기에 물리면 또 감염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증상이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당국은 백신 개발을 검토하지만 전문가들은 4개 변종이 유행 중이어서 개발이 매우 힘들 것이라고 말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뎅기열 바이러스 매개인 모기들이 세계적인 기온 상승에 따라 유럽과 지중해 등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밖에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칠레를 강타하면서 최소 10명이 사망을 하고 4명이 실종됐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폭우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칠레에서는 현재까지 주민 10명이 사망을 했고 4명이 실종이 됐으며 부상자도 17명 발생했는데 홍수와 토사 유출로 주택 2,100여 채가 파손이 됐고 강범람으로 도로가 막히면서 10만여 명의 주민이 고립됐으며 이재민도 2,400여 명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침수와 도로 유실은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시속
160km에 달하는 강풍이 몰아치면서 정전, 단수 피해까지 속출했다고 하는데요. 엘니뇨 현상과 연계된 폭우가 잇따르자 정부는 재난사태를 선포하면서 칠레 대통령은 피해 현장 기자회견에서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짐에 따라 헌법상 비상사태 발령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사태가 선포되면 정부는 군 병력을 배치하고 이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구호자원을 한층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데 칠레 기상청은 10개 주 이상 여러 구역에 155에서 287mm의 강수량이 기록됐으며 이는 해당 지역의 한 해 전체 강수량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이상기후 소식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화창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 DMB 지역. 요일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금요일 오늘은 쾌적하고 대체로 건조하지만 구름이 지역 전역으로 더 많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동쪽에서 남동쪽으로 시속 5에서 10마일가량의 바람이 불고 있고요. 오후 늦게 주로 I-81 서쪽 지역에서 산발적인 소나기가 내릴 수 있지만 DC 지역은 건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또 다른 시원한 밤으로 많은 교외 및 농촌 지역은 50도 후반에서 60도 초반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부분적으로 흐린 가운데 구름과 약간의 햇빛이 섞여 있으며 기온은 평년보다 약간 낮아 80도 초중반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특히 산악지역과 인터스테이트 81번 서쪽 지역에서는 아침 시간대에 소나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쪽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워싱턴 주변 대부분 지역은 건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밤 최저기온은 오늘과 같은 66도, 섭씨 19도로 바람 또한 동남 동풍으로 가볍게 불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산발적인 소나기와 뇌우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그야말로 여름 패런이 일요일부터 점차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며 기온과 습도가 상승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80도 중반에서 90도 정도까지 오를 것이며 부분적으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지만 바람은 불고 변화 또한 심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후 들어 고립된 폭풍이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은 88도, 바람은 남서풍으로 가볍게 불겠지만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상조종기가 늦은 오후와 저녁에 몇 차례 폭풍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더 강한 폭풍은 돌풍과 함께 많은 강우를 동반할 수 있다는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소방청입니다. 1급 비밀.

생활 상식.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찌는 듯한 무더위는 아니지만 다음 주부터 다시 9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찾아온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에어컨이 시원하기는 합니다만은 에어컨 알러지 있으신 분들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에어컨 바람 싫으신 분도 많으시죠. 그렇다고 선풍기를 틀자니 선풍기는 그렇게 썩 시원하지는 않고 근데요 선풍기를 틀어도 덥다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에어컨 켜기엔 부담스럽고 선풍기는 영 시원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이스팩 하나로 시원하게 만들기가 있는데요. 선풍기는 앞으로 바람을 내보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바람은 뒷면 그릴로 빨아들인 공기가 통과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면 선풍기 뒷면에 차가운 물체를 두는 것만으로 앞으로 나오는 바람 자체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데요. 아이스팩을 활용하면 별다른 장비 없이도 집에서 바로 시도할 수 있습니다. 꽝꽝 얼린 아이스팩 두세 개를 준비해 주세요. 큰 아이스팩 하나보다 작은 사이즈 여러 개를 분산해서 붙이는 것이 냉각 효과가 더 좋으니까요. 반드시 얇은 수건이나 천으로 아이스팩을 감싼 뒤 고무줄이나 끈으로 선풍기 뒷면 그릴에 고정합니다. 아이스팩을 모터나 그릴에 직접 닿게 두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얼음이 녹으면서 생기는 물이 기기 안으로 자칫 들어갈 위험도 있으니까 철제 바구니나 거리형 소품을 활용해 그릴에 걸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시원한 바람을 빨리 느끼고 싶어 아이스팩을 선풍기 앞쪽에 두는데요. 이는 효과가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선풍기 뒷면. 다시 말해 공기를 빨아들이는 흡입구 쪽에 아이스팩을 붙여야 바람이 나가기 전에 공기 자체가 먼저 차가워지거든요. 뒷면에 부착하면 선풍기가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를 흡입하게 되겠죠? 그 공기가 앞으로 그대로 나오면서 체감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아이스팩을 붙일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흡입구를 막지 않는 것인데요. 선풍기 풍량은 앞쪽 날개뿐 아니라 뒤쪽 환경에도 영향을 받는데 아이스팩이 그릴 전체를 덮어버리면 공기가 충분히 빨려 들어가지 못해 오히려 풍량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뒤쪽 그릴 주변은 최대한 비워두고 아이스팩은 그릴 일부에만 걸치듯 고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선풍기를 벽이나 가구에 바짝 붙여두는 것도 흡입을 방해함으로 뒷면 공간을 충분히 널널하게 확보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팩은요, 시간이 지나면 녹으면서 냉각 효과가 줄어들고 감싸둔 수건도 축축해집니다. 선풍기를 오래 틀 예정이라면 수건과 아이스팩을 미리 여분으로 준비해서 중간중간 교체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녹은 물이 수건 밖으로 새어 나오지 않는지 중간에 한 번씩 확인해 주는 것도 좋고요. 또한 바람 세기를 강풍보다는 미풍으로 설정을 하면 피부에 닿는 마찰열이 줄어들어 오히려 더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강풍은 모터 발열도 커져서 시간이 지날수록 바람에 더운 기운이 섞이기 쉽습니다. 외출 후 돌아왔을 때는 선풍기를 창문 쪽으로 향하게 틀어 실내에 갇힌 더운 공기를 먼저 내보내는 것도 체감 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특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에어컨 바람 아유 얘 나는 춥다 하시면서 싫어하시는데 부채나 선풍기 오히려 너무 좋죠. 근데 그동안 선풍기나 부채 등이 조금 마음에 안 드셨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0: 거예요.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스 앤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4: 어,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6: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6: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38년 전 미국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직후 서로 바뀐 두 남성의 운명이 DNA 검사를 통해 뒤늦게 확인한 황당한 소식입니다. 카일 바이린과 제레미 모리슨이란 두 남성은 1988년 1월 유니티 메디컬 센터에서 태어난 이들로 수십 년 동안 서로 다른 가정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뒤바뀐 사실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DNA 검사 키트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는데요. 바이린은 DNA 검사 결과를 유전자 계보 사이트에 올린 뒤 자신과 혈연관계라는 낯선 여성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모리슨도 DNA 검사를 받았고 추가 유전자 검사 끝에 두 사람이 태어났을 때 서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진실을 알게 된 가족들은 병원이 자신들의 삶을 통째로 앗아갔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바이린을 키운 어머니는 바이린은 여전히 내 아들이고 그건 변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내 진짜 아들과 보냈어야 할 세월을 잃어버린 기분이다라고 전했으며 이어 그녀는 지나간 세월을 어떻게 돌이키겠나 아이의 첫걸음도 운전도 결혼식도 다 놓쳤는데 무엇으로 보상받겠느냐라고 털어놨습니다. 모리슨 역시 아이가 바뀌지 않았더라면 노스타코다의 광활한 곡물농장에서 친형제와 아버지와 함께 땀 흘리고 있었을 것이라며 흘러간 세월에 대한 짙은 아쉬움을 내비쳤는데요. 온 가족이 밝은 머리색인 집안에서 유일하게 어두운 머리였던 바이린은 가족과 정치적 성향이나 가치관까지 번번이 달라 도대체 진짜 가족이 맞나? 아, 왜 이렇게 다를까? 라는 생각을 자주 했었다고 합니다. 현재 두 사람은 자신을 키워준 부모를 여전히 진짜 부모로 따르며 깊은 애정을 품고 있는 동시에 혈연으로 맺어진 친가족과도 새로운 인연을 엮어가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당사자인 두 남성은 현재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병원 측은 안타깝게도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진상을 밝혀줄 의료 및 인사 기록은 모두 사라졌고 당시 분만실에 있던 직원도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라며 선을 그었다고 하네요. 아이고, 38년 전이면 그때 의사들이 서른살이라고 해도 아이고 현재 칠순이 넘었을 텐디 은퇴했겠죠. 이 억울하다는 말은 이럴 때 하는 말인 것 같으네요. 이 근데 같은 핏줄이라고 해도 똑같지 않네. 저걸 내 뱃속으로 났나 싶을 정도로 폐 죽이고 싶을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디. DNA가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3살 여자아이가 집 대문 안쪽에 놓인 아마존 택배의 봉투를 잡으려다 그 아래 숨어있던 방울뱀의 왼손을 물렸는데 다행히 아이는 항독소를 투여받고 소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북쪽 산타클라리타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택배를 가져오려고 밖으로 나갔다가 이런 참변을 당했는데 아이 아버지가 온라인 모금 페이지에 올린 글을 보면 갈색 완충 봉투 아래에 방울뱀의 일종인 남태평양 방울뱀이 숨어있다가 소녀의 왼손을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즉시 딸을 데리고 인근 식료품정 주차장으로 이동을 해 구급대와 합류했으며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져 항독소를 투여받은 뒤 소아 중환자실이 있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이 돼 두 차례 추가 투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소녀의 왼손에는 아직 멍이 남아있지만 기운을 되찾아 평소처럼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소녀는 뱀이 왜 나를 물었어? 하고 계속 묻는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올해 방울뱀 물림 사고가 이례적으로 많이 신고가 됐는데 접수된 신고만도 무려 277건으로 연간 평균의 거의 두 배에 가깝다고 합니다.
뱀의 종류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해 올해 캘리포니아에서 뱀에 물려 숨진 사람은 3명으로 예년 연간 평균 1명의 3배인 셈인데요. 현지 보도에 의하면 지난 3월 이후 이어지는 폭염 등 이례적인 고온으로 방울뱀 활동이 늘어난 점을 사고 증가 배경으로 꼽고 있는데 방울뱀은 대체로 사람을 피하지만 위협받거나 궁지에 몰리거나 갑자기 놀라면 문다고 하네요. 아니 말이요 막걸리요. 아니 위협받거나 궁지에 몰리면 굳이 뱀이 아니더라도 지렁이도 물어. 뭔 소리요. 다음은 본국의 소식으로 해수욕장에 두고 온 아이패드를 하루가 넘도록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비닐에 싸서 제자리에 보관해둔 사연이 온라인에서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딸과 단둘이 해수욕장에 가 그늘막을 치고 잘 놀고 왔다는 여성은 다음날 저녁 아이패드를 쓰려고 보니 바다에 두고 온 게 갑자기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녀는 24시간 이상 지난 데다 성수기라 피서객도 많아 기대는 안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가봤는데 어떤 분이 아이패드를 비닐에 고이 싸서 그 자리에 놔주셨더라. 너무 감사하다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사연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하며 수많은 공감을 얻었는데 무엇보다 비에 젖을까 봐 비닐까지 씌워준 배려가 감동적이라며 진짜 이런 나라는 없다. 이게 가능한 건 우리나라뿐인 것 같다라며 훈훈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댓글도 이어졌는데 한 누리꾼은 아이와 드라이브를 갔다가 전망대에 아이패드를 두고 왔는데 남편이 밤늦게 찾으러 갔더니 벤치에 그대로 있었다라며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작성자도 나도 덜렁대는 편이라 카페에 명품 지갑을 두고 6시간 뒤 찾으러 간 적이 있는데 그대로 있었다며 대한민국 최고라고 답글을 남겼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만큼 CCTV가 많은 나라가 없어서 그랴. 그러고 아이패드나 전화기는 위치 추적이 되기 때문에 가져갔다간 금세 잡힌다니까. 똑똑한 놈이 발견여서 되돌려준겨. 멍청한 놈들이나 훔쳐가지. 개봉 첫 주말 전 세계에서 2억 6,400만 달러, 약 3,900억 원의 티켓 매출을 올린 영화 오디세이 촬영에 쓰인 바이킹선의 수리비 6천 달러 지급 여부를 놓고 선박 소유단체와 유니버설 픽처스가 맞서고 있다는 어이없는 소식입니다. 선박 소유단체는 청구한 지 1년이 되도록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유니버설 측은 수리비를 포함한 관련 청구액을 모두 지급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서부 베름난드주에서 바이킹 마을과 박물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바이킹 알레덴의 수리비 미지급 주장과 유니버설의 반론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0: 있으니까 사골곰탕 드실 분들은 진간사골곰탕 세일하고 있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 오시면은 네. 아, 참 요걸 말씀드려야 되겠네.
1: 뭐요?
0: 그 스마트 카드 온이라고 늘 신문이나 이거 앱으로 받아보시는 분들
1: 예 있죠.
0: 늘 헷갈리실 텐데 네네. 거기 보면은 여기 저 왼쪽 그 중간 오른쪽 중간에 보면은 네네. 스마트 카드 멤버 온이라고 해서 그 빨간 박스에 들어간 거 있어요.
1: 네네.
0: 그게 이제 스마트 카드 아이템인데 꼭 스마트 카드가 있어야지 고가격이 적용된다는 거.
1: 아하.
0: 그런데 만약 카드를 집에 놔두고 안 가져왔어, 그럼 잊어버렸어. 이런 분들은 계산대 직원한데.
1: 네네.
0: 내가 지금 스마트 카드가 없으니까 H마트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카드를 긁어줘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
1: 아.
0: 안 긁으면은 걔네들은 몰라.
1: 모르죠.
0: 그냥 쭉 스캔을 하고 그냥 토탈 딱 눌러서 돈 차지하니까
1: 그럼요.
0: 엉뚱하게 돈 저기 낭비하지 마시고
1: 네네.
0: 경기도 어려우니까 꼭
1: 아.
0: 카드 안 가져오면은 얘기해 달라는 거.
1: 이런 꼼꼼함까지 너무너무 감사하네. 예.
0: 예. 그리고 그 희한한 만두가 하나 들어왔어요.
1: 어떤 만두인데요?
0: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이게 엄청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1: 어떤 만두가요?
0: 감액골 만두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1: 저는 홍진경 만두가 그래도 제일 맛있었는데.
0: 홍진경 만두 맛있죠?
1: 맛있죠.
0: 홍진경 만두 맛있어요. 예. 네.
1: 근데 감액골?
0: 감액골.
1: 그래요?
0: 남대문 감액골, 이게 왕만두 스타일이에요. 큰 만두인데.
1: 네.
0: 그, 저기, 번처럼 생긴 큰 만두인데, 그게 이번에 돌아서 꿀 10불 99 세일을 하고 있는데.
1: 예.
0: 예, 그래서 그거 한번 오늘도 보니까 그거 사가시는 손님들 많더라고요.
1: 아~
0: 혹시 왕만두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1: 예예.
0: 그 작은 만두야 홍진경 만두나 비비고 이런 거 드시면 되는데
1: 네네.
0: 왕만두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꼭 한번 감액골 왕만두 한번 드셔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1: 아니 지금 이거 감액골 왕만두 리뷰가 상당히 좋은데요. 완전 옛날식 만두로서
0: 네.
1: 와 이거 굉장히 맛있나 봐요.
0: 이거 그러니까 아는 손님만 아는 것 같아.
1: 예.
0: 우리처럼 미국에 오래 사는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요.
1: 그래서 저도 지금 처음 들어서 지금 급하게 네. 이제 그 보니까 남대문 시장 맛집 감액골
0: 맞아요.
1: 손만두 왕만두.
0: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손만두 이렇게
1: 예,
0: 있죠.
1: 예예예. 예. 알겠습니다.
0: 그래서 요거 혹시 왕만두나 이렇게 큰 사이즈의 만두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번에 한번 H마트에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0: 자 다음 수산부요.
1: 수산부.
0: 아, 윌 요구르트 제가 얘기 안 했죠?
1: 네.
0: 아, 윌 요구르트, 이거 저기 뭐야, 손흥민 요즘 얼굴이 빠졌어요.
1: 아우, 그러게. 아유, 섭섭해, 네, 섭섭해.
0: 계약이 끝난 것 같아. 손흥민 얼굴은 빠지고, 이제 그냥 윌로 나오는데, 요거 한번 드셔보시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저는 가끔씩 먹어요. 그런데 혹시, 그러니까, 그, 화장실을 볼 때 좀 개운하지 않다. 그런 분들은 요거 드시면은, 이게 종류가 네 가지예요. 딸기 맛도 있고 오리지널 맛도 있고 그다음에 그 저기 뭐 슈거가 없는 것도 있고
1: 네네.
0: 혹시 당 걱정되면은 슈거 없는 거 드시면 돼요. 그래도 맛이 이제 뭐 전혀 떡떡한 건 없으니까 요거 드시면 좋은데 요거 한번 제가 먹고 이제 그 후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1: 가격은요?
0: 저는 뭐 가격 399 세일하죠.
1: 오, 399. 제가 네. 599 때도 그냥 저는 꾸준히 사서 먹거든요.
0: 네.
1: 저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 아니 언제부턴가
0: 아시는구나.
1: 손흥민 얼굴이 안 보여서 서운해가지고.
0: 예. 손흥민 저기 뭐야 그게 딜이 끝나서 빠진 거고
1: 네.
0: 똑같아요. 예, 이빌 요구르트인데 요걸 화장실이 저기 저거 하신 분들은 드시면은
1: 네.
0: 배가 안 아프더라고. 왜냐면 이거 요구르트란 게 몸에 안 맞으면은
1: 아파.
0: 잘못하면은 배가 아파가지고 이제
1: 맞아.
0: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경우가 생각이
1: 네.
0: 있는데
1: 네. 네.
0: 그런 게 전혀 없어 이거는.
1: 이거요 잘못
0: 예.
1: 먹으면 그런 거. 네. 방귀 끼다가 실례할 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0: 그러니까.
1: 돼. 잘 드셔야 돼요. 네. 네.
0: 그래서 요거 혹시 화장실이 불편하신 분들 있으면은 꼭 이 기회에 한국어 세일이면 좋아요.
1: 너무 좋죠.
0: 네, 세일이 너무 좋은 가격. 이게 네 개 들었거든요.
1: 네.
0: 한 팩이. 네, 그럼 하나에 1불짜리니까 어느 요구르트도 미국 요구르트 1불하는 게 없잖아요. 요즘
1: 이보다 더 쌀 수 없어요. 네.
0: 더 쌀 수 없어. 미국 요구르트도 여기서 만드는 것도 1불 49전, 1불 99전이에요, 하나에. 그런데 한국에서 넘어온 게 이게 하나의 1불 꼴이라면은 입세 사드시면 좋다는 거.
1: 네.
0: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한국쌀 세일 나왔어요.
1: 오.
0: 섬진강, 그, 저기, 뭐, 새 청무쌀.
1: 네.
0: 그거 세일 나왔는데 29불 99고. 한국쌀 혹시 찾으신 분이 있으면 이거 한번 이번 기회에 드시면 좋고요.
1: 네.
0: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고등어랑 연어 스테이크 세일 나왔습니다.
1: 아 연어, 예.
0: 네, 799 연어 스테이크. 요거 한번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수산부에서는 뭐 다른 세일도 많아요. 뭐 새우도 있고 뭐 장어도 있고 한데.

0: 요거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고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오리. 오리 세일 나는데, 오리 말고, 영게 말고 또 세일 나는 게, 네. 저기, 오리, 그, 저기, 뭐, 주원 농산에서 나오는 그 오리 있죠? 네. 훈제 오리. 요거 20달러 99 세일을 하고 있고요. 오.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수육 삼겹살.
1: 또 남성분들 네. 수육 좋아하시지.
0: 아, 이거 드셔야 돼. 왜냐면은, 네. 요즘은 이제, 그, 저기, 뭐, 돼지고기가 건강에 아무 해롭지 않다고, 팻이. 네. 최근의 자료예요. 그래서, 혹시 때 때문에 걱정하신 분들 있으면은 베이컨 같은 건 안 좋고 그건 프로세스된 고기니까 네네. 그거 아니고 생 고기로서 팻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요즘 이제 최근 학계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네. 또 건강에도 이게 뭐 그렇게 좋다네 돼지 팻은 예. 그래서 돼지고기 때문에 혹시 팻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건강 걱정하신 분들 있다면 그 걱정 안 해주셔도 된다는 거 이제 최근 의학계에서는 돼지고기 프로세스 된 거 말고 네? 그러니까 베이컨이니 햄이니 이런 거 말고 생으로 된 돼지고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
1: 아무
0: 지방도.
1: 문제가 없다. 네. 네.
0: 그래서 이게 최근 내용이니까 이번 주 다행히 또 세일이 나왔어요. 699에. 네. 그러니까 요거 한번 또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기 중에서는.
1: 알겠습니다.
0: 자, 그러고서는 얘기해도 되나요?
1: 예, 한 2분 정도 시간 더 있습니다. 네, 네. 아유, 그냥 네. 하나라도 더 말씀해 주시고 싶어가지고. 네.
0: 네. 그러고서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아까 제가 그거 얘기 드렸는데, 저기 뭐야, 저기 운하기.
1: 운하기.
0: 운하기 7분 99. 네. 네. 9원지짜리예요 네. 운하기. 뭐 799면 9원지면 가격이 되게 좋은
1: 아우,
0: 거니까.
1: 엄청 좋은 거죠.
0: 예, 요거 혹시 그 저기 여름에 예, 그거 하신 분들 있으면은 네네. 세미나 음식으로 좋으니까 꼭 한번 드셔가지고 요거 사놓고 드셔야 되는 아이템이에요. 이런 거는
1: 그거 제가 자주 세일을 안 하기 때문에 저도 한 이제 네. 두세 개 사다 놓고 지금 냉동실에 있는데 꼬리가 있어서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0: 두세 개 안 돼. 두세 개 효과 못 봐요.
1: 아, 그래요?
0: 한 박스를 사셔야 돼. 사면 한 박스 사놓고 아~ 한 달을 먹어봐야 이거 효과가 나요.
1: 알겠습니다. 다시 오늘 사러 네. 갑니다. 네네네. 네,
0: 이 박스를 사놓고 드셔야 되는 아이템이에요. 그게 두 개, 세 개 먹고 효과 보기를 바란다면 그 도둑놈 심보예요. 그렇게 드시면 안 되고, 그걸 그저 먹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꼭 한 박스 사놓고 한 달을 먹어보고 효과를 못 봤다. 네. 내일 오세요. 제가 저기 뭐야 그 다 컴플레인 받아드릴 테니까.
1: 아유.
0: 꼭 한 달은 드셔보시면 이제 불명한 개런티를 합니다. 효과 봅니다.
1: 네네. 장사를 아주 잘하시네.
0: 그리고 뭐 라면이니 쌀이니 이런 건 제가 과자니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네네. 희한한 아이템이 하나 있어서 요것만 알려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 네네네.
0: 이거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엽기 떡볶이?
1: 아니요.
0: 못 들어보셨어요?
1: 엽기 토끼는 들어봤어요.
0: 아니 토끼 말고 엽기라고 엽기적인 떡볶이라고 이게 또 대박치는 한국에서 아이템이라고 그래가지고 들어온 건데
1: 네네.
0: 지금까지 세일을 안 했어요. 제가 받고 팔다가 이제 그 세일을 하니까 네. 요거 지금 999에 세일하고 있어요. 예전에 보통 로제 떡볶이는 비싸거든요.
1: 네.
0: 그런까지 다 합쳐 퉁쳐가지고 그냥 999 하니까 혹시 엽기 떡볶이라고 그 인터넷 찾아보시고 마음에 드시거나 뭐 한번 추라이하고 싶다 이게 그렇게 대박신 아이템이면은
1: 네.
0: 꼭 H마트 오시면은 지금 세일하는 세일 가격 999에 이렇게 떡볶이 한 봉다리씩 사갈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네 가지 맛이니까 가지가지 사가셔서 한번 해보시는 게 요것까지 설명을 드리면 제가 다 드린 것 같아요. 나머지는 너무 많은데 일단 와보시라는 거 한번 와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라는 거 네.
1: 일단은 와보시라는 거. 네. 자,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 옛날 예.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자, 지금까지 예, H마트의 페어팩스 우리 지점장님이십니다. 박정환
0: 네,
1: 지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고요.
0: 네.
1: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자,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주말 푹 쉬고요. 월요일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2: Q의 부동산이 보인다.
3: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 7577입니다. 키윤의 부동산이 보인다를 통하여 부동산 관련 상식과 지식을 수년째 전달하다 보니까 간혹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하고 문의해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부동산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 60시간을 강의할 수 있는 Real Estate Pre-Licensing Education Instructor Certification을 가지고 라이선스를 위한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간단히 버지니아에서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는 절차를 현재의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라이선스는 흔히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Sales Person 라이선스가 있고 다음에는 Real Estate Broker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처음 라이선스를 취득하시는 분들은 Sales Person 라이선스를 어플라이 하셔야 하는데 버지니아의 경우 공인된 라이선스 교육 학교에서 공인된 강사로부터 60시간의 수업을 들으셔야 정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보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온라인 학교도 있고 부동산 회사에서 운영하는 여러 학교들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DPOR로부터 공인된 학교인지 공인된 강사인지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60시간은 공인된 강사가 수업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받으신 수업이 무효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60시간 교육을 마치시면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National Portion, State Portion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즉 연방정부의 시험이 있고 각 주마다 따로 요구하는 주정부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내셔널 시험은 105분 동안 80문제를 풀어서 70%를 맞춰야 하고 버지니아 스테이트 시험은 45분 동안 40문제를 풀어서 75%를 맞추어야 통과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오래전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암기 과목과 이해 과목으로 나누어 공부하던 기억이 있으시죠? 암기 과목은 책을 달달달 외우고 시험을 보고 이해해야 하는 과목은 컨셉을 알기 위해서 애쓰시던 기억이 있으십니다. 미국에서 부동산 라이선스 시험은 컨셉 위주의 질문들이 대부분입니다. 간혹 책을 외우다시피 공부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 시험 문제는 책에 나오는 문장 그대로 나오는 내용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컨셉을 이해하고 아셔야 풀리는 문제이고 어떤 예문을 가지고 그 안에서 몇 가지 질문이 파생되기 때문에 그 예문에 나오는 컨셉을 이해하시는 것이 시험을 쉽게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셨다면 다음 순서는 라이선스를 받고 브로커리지 회사, 즉 부동산 회사에 조인하시는 일입니다. 이후에는 지역의 어소시에이션에도 조인을 하셔야 그 지역에서 세일즈 활동을 하시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북버지니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NBAR, Northern Virginia Associate of Realtor에 조인하시게 되면 Virginia Associate Realtor 그리고 National Associate of Realtor에 함께 동시 가입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아있죠. 라이선스를 받고 부동산 세일즈로 도전을 한다면 과연 1년 수입은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저의 대답은 무한대입니다. 세일즈 직업이 한편으론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력한 만큼 계속 수입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며 내 손님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보금자리를 거래한다는 큰 보람도 있습니다. 매력적인 직업이라 적극 추천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4: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5: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6: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닻을 내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 보이지 않는 어둠까지 모두 아시는 주님.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붙잡고 망망한 저곳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흔들리더라도 그 손을 놓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은 302장 찬송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김성범의 찬양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험한 고갯마루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 성령께서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2장 겸손이 주를 섬길 때 김해시립 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임정원의 음성으로 비둘기같이 온유한 그리고 CBS 중창단의 찬양으로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김성수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실로암 성기합창단의 성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들으시고요. 박운성님께서 청하신 라엘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휴대전화 뒷번호 9167번 명진님 늘 출첵하고 듣게 하고 있어요. 하트까지. 감사합니다. 샬롬큐님께서는 찬양 한 곡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 행복합니다. 출근길이 가볍네요 하시면서 신청곡 적어주셨는데 보내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음에 보내드릴게요.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오신 마라나타님께서는 매일 내가 매일 기쁘게로 시작해 내가 매일 기쁘게로 하루 마감합니다. 새벽 시간에 함께해 주시고 또 주무시기 전에 밤 8시에서 10시까지 조이포유 재방송도 함께해 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유동근님께서는 조금 일찍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향하며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여름 휴가로 휴가지에서 인사드려야겠네요 하셨어요. 어디로 가시나요? 그냥 휴가지라는 말만 들어도 제 마음도 설레는데요. 동방현주의 사명 정해주셔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유리정우님께서 정하신 지선의 염려하지 말라 함께 할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은 남설아 금강초롱님께서 신청하신 곡 보내드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프레이즈 유니온의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겠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8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카드놀이에서 유래된 것으로 도미노가 있습니다. 세워놓은 패 하나가 쓰러지면 그 옆에 패들도 차례로 넘어가는 모습에서 도미노 효과라는 말이 생겼는데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도미노는 자주 일어나죠. 작은 말 한마디가 다툼을 키우기도 하고 사소한 실수가 더 큰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기분 좋은 도미노 현상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양보, 웃음, 사소한 친절. 이런 순간들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기분이 좋아진 그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베풀게 됩니다. 긍정의 에너지가 주변으로 번지는 거죠. 이렇게 다정한 효과가 조금 더 살만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기분 좋은 도미노의 첫 번째, 내가 돼보면 어떨까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토셀리의 세레나데에 새소리를 더한 나이팅게일의 세레나데 보내드렸습니다. 앙드레 류가 주연은 마스트리히트 살롱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양보를 한다는 건 그 순간은 내가 좀 손해를 보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결국 서로를 더 편하게 만들고 세상을 더 살만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건 그대로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먼저 한 걸음 물러서면 상대도 마음을 열고 또 그 마음은 또 다른 좋은 행동으로 이어져서 기분 좋은 일이 이렇게 도미노처럼 계속되는 거죠. 배려가 배려를 부르고 또 친절이 친절을 낳고 웃음이 웃음을 번지게 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루드비히 판 베이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7번 D단조 작품 번호 31의 2번 템페스트 가운데 3악장 알레그레토 보내드렸습니다. 게하르트 오피츠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뱃살이 뚠뚠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 사연입니다. 스피커 볼륨 평소보다 약간 더 높여 사무실의 클래식한 분위기를 구석구석까지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아, 함께 사무실 쓰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겠죠?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 사무실에 울려 퍼지면 사무실이 순간적으로 낭만적인 공간으로 변할 것 같은 그런 음악입니다. 멘델손의 피아노 트리오 1번 D단조 오프 49 가운데 아름다운 2악장 안단테 콘모토 트란퀼로 보내드릴게요. 보자르 트리오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펠릭스 멘델슨의 피아노 트리오 1번 D단조 작모너 49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트랑퀼로 보자르 트리오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남자가 마늘을 깐다. 한 손에 엉거주춤 칼을 빗겨들고 다른 손에는 얇은 비닐장갑을 꼈다. 손톱 사이로 스며든 마늘 냄새는 몇 날 며칠이 가도 없어지지 않는다. 마늘이 그렇게 독한 놈이다. 보통 볼 때는 평범한 채소다. 다른 채소나 양념거리에 비추어 특이한 성깔을 보이지 않는다. 껍질이 벗겨지고 자신의 몸에 작은 생채기라도 하나 나게 되면 진액을 흘려내고 특유의 독한 냄새를 풍긴다. 스스로 안에 쌓은 독기를 그렇게 밖으로 뿜는 것일까? 밝은 햇빛, 맑은 바람, 순한 물을 먹고 자라 웬 표독을 그리 떨어대나 싶다. 하지만 삼동의 긴 추위와 쌓인 눈 속에서 혈혈단신 푸른 잎으로 버티고 견디어왔다. 그 녹록지 않은 인고의 세월이 몸 안에 가득 차올라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늘을 날것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그리 많지 않다. 우리처럼 매운맛의 혀가 특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일해 백리. 마늘이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우리만큼 마늘을 사랑하는 민족은 없다. 김치며 국, 반찬, 웬만한 먹거리에 마늘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다. 삼겹살을 구워 상추에 싸면서도 마늘이 빠지면 제맛이 나지 않는다. 한 사람 먹는 마늘 양이 압도적으로 세계 1등이다.

마늘을 까면서 그 남자는 겹겹이 둘러친 껍질을 보며 감탄한다. 아, 이것도 제 한몸 지키고 보존해보겠다고 철갑옷 입은 중세기사처럼 보호막을 치고 또 둘렀구나 하고. 마늘 하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마늘통을 우선 쪼개야 한다. 전체를 둥글게 둘러싼 그 껍질 속에 여러 개로 나누어진 마늘 쪽이 들어있다. 그의 어머니는 해마다 마늘을 까서 보내주셨다. 믹서기에 다져서 먹기 좋을 만큼의 크기로 냉동고 안에 얼려두었다가 보내주곤 하셨다. 그는 지금 마늘을 까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오랜 시간 혼자서 그 많은 마늘을 까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마늘통을 쪼개고 마늘을 잘라내고 껍질을 발라내면서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아무 생각 없이 마늘만 까셨을까? 마늘통 하나에서 아들의 얼굴을 보고 손잡고 둘러선 마늘 쪽에서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들이 어울려 지내는 가화만사성의 그림을 떠올리며 입가에 잔잔한 웃음이라도 지으셨을까? 마늘을 까면서 그는 곰처럼 묵묵히 견디는 끈기를 다시 배우고 싶어 한다. 포근한 무명빛 어머니를 떠올려도 본다. 오늘 마늘을 까는 남자, 그는 바로 나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다빗 포퍼의 가보트 디장조를 야노 슈타커의 첼로와 시게오 네리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음악에 앞서 제가 소개한 이야기는 작가 오광천의 수필집 별이 뜨는 아침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글을 읽다 보니까 저는 마늘보다 어머니가 먼저 떠올랐어요. 예전에는 그저 냉동실에 늘 있던 다진 마늘이었는데 그 뒤에는 껍질을 까고 다지고 또 소분해서 얼려두셨던 어머니의 긴 시간이 숨어 있었던 거죠. 사랑은 뭐 대단한 거창한 말보다 이런 수고 속에 더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미처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던 평범한 일들, 또 그 평범함의 소중함을 떠올려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마늘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사랑하는 민족이 없죠. 최근 들어서는 예전에는 마늘 냄새만 맡아도 막 싫어하던 유럽 사람들도 마늘의 맛을 좀 많이 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거부감이 덜해진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 보면 마늘 냄새 난다고 피하고 이런 외국 사람들도 꽤 많았잖아요. 사실은 폐가 되긴 하죠. 마늘 먹을 땐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 고기 먹으면서 생마늘 먹는 거는 맛있어도 참아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셀라님이 사연 주셨네요. 아침마다 정원님께서 읽어주시는 책 한 구절에 나의 서가의 책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얼마 전에 소개해 주신 진짜 새랑 눈이 마주쳤다니까요를 읽고 있고 다음으로 정지선이 출발선이 될 때를 읽을 참입니다. 존 레논을 생각할 때 나는 바나나를 깐다도 메모해 놓았네요. 정원님의 목소리 덕분에 독서량이 부쩍부쩍 크고 있답니다 하셨어요. 아 정말 이런 자화자찬은 좀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너무 좋은 방송이에요. 우리 한랑은 음악도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좋은 책도 소개해드리고 무엇보다 또 이런 우리 아당님들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따뜻한 사연들이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금상첨화죠. 아주 좋은 습관 가지셨네요. 아셀라님.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산골짝의 등불 로저 와그너 합창단의 정다운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조서 와그너 합창단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산골짜기의 등불.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쇼팽의 왈츠 전곡을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실 작품은 쇼팽의 왈츠 5번 A플랫 장조 오푸스 42, 흔히 그랑 왈스라고 불리는 곡입니다. 그랜드, 이름처럼 규모가 크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 화려하고 품격 있는 콘서트 왈츠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 길이도 상대적으로 조금 긴 왈츠이기도 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경쾌한 리듬과 눈부신 기교가 이어지지만 그 속에서도 또 쇼팽 특유의 우아함 또 시적인 감성은 잃지 않습니다. 화려함과 품격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쇼팽 왈츠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 곡을 마리아 조앙 프레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쇼팽의 왈츠 5번 A플랫 장조 그랑발스 오프 42 마리아 주앙 프레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또 쇼팽이 여기서는 아주 재미난 시도를 했죠. 3박자, 원래는 왈츠 3박자인데 멜로디를 그 가운데 2박자로 나눠서 마치 4분의 3박자의 곡이 4분의 2박자로 들리게끔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기법을 썼습니다. 또 중간중간 나오는 서정적인 선율 너무 매력적이죠. 자, 이어지는 사연입니다. 따시개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신청곡 여러 번 올렸다가 지나쳐버리시니까 이젠 서운함이 올라올까봐 용기를 못 내겠어요. 유유하셨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글 올리는 거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는데 이런 마음도 단련이 돼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제 일상의 활력입니다 하셨어요. 따시개님 그러셨군요. 아유 상처받으셨다니까 죄송한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청곡 보내오시는데 다 들려드리기도 힘들고 때로는 골고루 못 들려드려서 그게 가장 죄송해요. 이렇게 제가 뭐 어떤 청취자분을 편애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다투다가 얼른 게시판에서 이거 지금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신청곡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숙고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음 푸시고 또 그래도 용기 내셔서 신청곡 하세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얼마 전에 우리가 아리아의 초상에서 함께했던 오페라 바그너의 타노이저 가운데 저녁별의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치 죽음의 예감처럼 황혼이 대지를 덮고 오 사랑스러운 나의 저녁별이여 라는 아리아입니다. 기억나시죠? 베이스 바리톤 톰 크라우즈의 이 노래 그리고 아르지오 과드리가 주연하는 빈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하시죠.

바그너의 오페라 타노이저 가운데 저녁별의 노래 보내드렸습니다. 베이스 바리톤 톰 크라우저의 노래 그리고 아르제오 쿼드리가 주연하는 빈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경쾌한 삼바 음악 한 곡 준비해봤습니다. 마스게나다, 그 무엇보다 더 세르지오 멘데스와 브라질 66, 66의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1부 끝곡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김효근 씨, 김효근 곡 첫사랑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김순영의 목소리였습니다. CBS 마이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프란츠 페터 슈베르트의 4개의 즉흥곡 도이치번호 899 가운데 3번 G플랫 장조 안단테를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라일락 향기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하루의 시작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멋진 프로그램 덕분에 매일매일 행복한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정리한다고요? 그러면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음의 정리가 좀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아 그렇게 해드릴 수 있다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음악으로 정리, 하루의 시작을 잘 정리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이 곡은 어떨까요? 굉장히 벅차오르는 곡인데요. 뭔가 마음이 좀 이렇게 널찍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홀스트의 관현악 모음곡 행성 가운데 네 번째 곡 목성, 기쁨을 가져오는 자 보내드립니다. 앙드레 프레비니지언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구스타프 홀스트의 관현악 모음곡 행성 가운데 네 번째 곡 목성 기쁨을 가져오는 자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너는 나의 봄이라는 닉네임 쓰는 분입니다. 아우 낭만적이에요. 아주 닉네임이 너는 나의 봄. 정원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딸이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소식에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가 태교에 좋을 것 같아 매일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저 잘했죠? 하셨습니다. 아유 잘하시다마다요.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마지막까지 잘 관리하셔서 아름다운 아이 편안하게 만나보실 수 있도록 저도 응원드립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들 함께하겠습니다. 아기가 행복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들. 자, 이 음악도 아주 편안하고 아름다운 음악인데요. 드뷔스의 낭만적 왈츠 보내드립니다. 사비에르 드 메스트레의 하프 연주로 함께 하시죠.

클로드 드뷔스의 낭만적 왈츠 보내드렸습니다. 사비에르 드 메스트르의 하프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하늘바다님 사연입니다. 아침 산책 대신 집에서 홈트 하고 있습니다. 클래식과 차 한 잔, 클래식과 독서의 조합만 생각했는데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하는 홈트, 홈트레이닝. 색다른 맛이 있습니다 하셨어요. 아, 또 이것도 좋죠. 또 너무 덥고 습할 때는 조금 쾌적한 실내에서 홈트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그러다가 그래도 바깥 공기, 산소를 좀 마셔야겠다 싶으시면 또 산책을 가시면 되고요.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하는 홈트도 좋죠.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오프 35 가운데 2악장 칸토네타 안단테 준비했습니다. 이 D장조와 D장조 1, 3악장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G단조의 멜로디입니다. 뭔가 쓸쓸한 그런 멜랑콜리한 멜로디인데요. 고토 미도리의 바이올린,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35 가운데 2악장 칸쪼네타 안단테 고토 미도리의 바이올린 그리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2악장에 붙어있는 타이틀이 칸쪼네타 이게 가요풍의 멜로디에서 그 다음에 또 3악장으로 이어지면 아주 신나는 리듬이 아주 돋보이는 활기찬 3악장으로 이어지죠. 이것도 아타카로 이어지기 때문에 끝이 조금 이렇게 끝나나 하게 조금 느껴지셨을 텐데 사실은 바로 뒤에 이제 3악장이 이어집니다. 자, 라미맘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합창철에 배운 노래, 평소 즐겨 부르는 노래가 아닌데도 음과 가사가 줄줄 나오는 거 보면 제가 음악 시간을 좋아했나 봐요. 신기한 음악의 힘, 아름다운 당신에게도 저의 힐링이자 에너지원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음악 시간을 워낙 좋아하셔서 그렇기도 하시지만 이 10대의 메모리는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저도 그 수많은 피아노 곡들을 배우고 익혀서 연주해오는데 오히려 작년, 재작년에 배운 음악보다 그 10대 때 배운 곡들이 머릿속에 훨씬 더 단단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0대 학생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지금 익히는 것들이 평생 자산이다. 많은 레퍼토리를 늘려라. 권고하곤 하죠. 자, 이어진 음악은요. 클로드 볼링의 플루트과 재즈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가운데 아일랜드의 여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장피에르 랑팔의 플루트,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클로드 볼링의 음악 보내드렸습니다. 플룻과 재즈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가운데 아일랑의 여인, 장 피에르 랑파르의 플룻과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영화 러브 스토리 가운데 Where Do I Begin 이 곡을 아쿠아렐 기타 콰르텟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화 러브스토리 가운데 Where Do I Begin? 아쿠아렐 기타 콰르텟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스티븐 포스터의 꿈길에서 Beautiful Dreamer 보내드리겠습니다. 몰몬 테바너클 콰이어의 연주입니다.

스티븐 포스터의 꿈길에서 뷰티풀 드리머, 몰몬 테버너클 콰이어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Before the Rain, 리오스카의 하모니카 연주로 띄웁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운동과학자요, 스포츠의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운동을 하라라고 권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운동 세계의 민낯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떤 운동을 해도 10명 중에 3명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3명에 들어가는 분은 차라리 오늘 운동을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살 빼려고 운동했는데 이유 없이 살이 찝니다. 근데 왜 찌느냐? 우리 한번 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만 체크하세요. 60에서 70 정도 되는지 보세요. 만약에 90, 100이면 오늘 운동하는 거 어렵습니다. Hello, Sebastian! 자, 저는 스포츠의학 박사 홍정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조금 운동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아마 SNS상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간을 보내시면 이렇게 단체로 뛰는 분들 많이 보시죠?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러닝 붐이 불면서 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건 어때요? SNS상에 자기가 운동하는 것 보여주면서 이런 전문 용어로 오운완, 오늘 운동 완성했다 하면서 저렇게 근육을 보여주면서 근육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질투가 나는데 이런 거 하면서 이런 건 어때요? 좀 우아하게 호흡 들이마시고 내뱉고 여러분 이런 지금 세 종류의 운동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시면 좋겠지만 여러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고 이러한 영상들이나 이미지가 나에게 자꾸 보여질 때 뭔가 나도 저렇게 운동하고 싶은데 하면서 지금 이 그림처럼 아 나도 해야 하는데 라고 올리면서 뭔가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내가 결핍된 것 같고 뭔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얻을 수 있죠. 만약에 오늘 이 세바시 강연장에 그런 마음을 최근 일주일이나 2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느낀 분이 있다면 한번 손 들어보시죠. 예, 꽤 많습니다. 예, welcome.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나는 왜 그렇지 못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뒤로 물러나게 되는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자, 운동을 했더니 한 번이라도 아팠던 분들 손 들어보십시오. 네, 전부 다네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운동을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몸이 이렇게 아파요. 그래서 저는 5km 마라톤을 친구 3명과 함께 한번 멋있게 뛴다고 옷까지 사고 신발도 멋진 신발을 사서 한번 뛰고 지금 1년 7개월째 못 뛰는 분을 알아요. 그런데 걷는 것조차도 힘든 분들이 있죠. 여러분, 이 운동 뒤에 불편한 사실을 조금만 알려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아까 손은 드셨지만 운동을 해보셨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 몸에 좋고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한 운동을 끝까지 할 수 있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운동을 하라라고 여러분들에게 권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운동 세계의 민낯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속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운동 시작 후 1개월 안에 포기하는 사람이 50%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포기할까? 이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봤더니 두 개의 이유가 저희 눈에 조금 더 들어와요. 첫 번째, 이게 효과가 별로 없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니 다쳤어요. 한 번쯤은 다쳤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동을 열심히 해보고 싶어서 등록을 하고 헬스장을 끊었는데 필라테스나 요가 스튜디오를 끊었는데 한 번 레슨 받고 3년째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운동과학자요, 스포츠의학 박사입니다. 이미 이 얘기는 저희 연구계에서는 오랫동안 살펴봤던 연구 주제입니다. 어떤 운동을 해도 10명 중에 3명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3명에 들어가는 분은 차라리 오늘 운동을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라고 얘기할 줄 알았죠.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 한번 쓸게요. Non-responder. 뭘 해도 반응이 없는 사람. 그래서 나는 운동이 맞지 않아 라고 하면서 운동하지 않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시청하는 분들도 그래, 다 나가서 운동하니까 다치잖아, 나 괜찮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운동을 원하는 것은 직장에서 좋은 생산력을 내고 좋은 체력을 가지고 몸이 망가지지 않고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오늘 제가 이 관객석을 보니까 저처럼 약간 중년에 걸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85세까지 꼿꼿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처럼 꼿꼿하게 걷고 이런 데 나와서도 뭔가 한번 쫙 50세 85세인데 이런 동작을 할 수 있다면 이거 너무 축복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몸을 움직이며 운동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좋은 질의 삶, good quality의 삶을 살자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위해서 나가서 걷고 또는 트레드밀 위에서 살살살살 뛰었는데 대부분의 운동을 여러분들께서 오늘 시작하신다면 불편한 진실은 10명 중에 5명에서 7명은 다칩니다. 러닝 부상률 좀 한번 보십시오. 러너들 가운데 30에서 75%가 다치는데요. 그리고 모든 러너들이 1년 안에 러닝을 그만두게 되는데요. 중도 포기율 좀 보십시오. 저는 러닝을 뛰다가 다치니까 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운동을 선택하셨건 여러분들의 몸은 운동을 할 준비가 돼 있나요? Are you ready to do 운동? 이게 질문이에요. 저는 기성용 선수를 재활하기 위해서 1등 항공석을 타고 1등석을 타고 영국으로 날아가서 뉴캐슬에서 기성용 선수를 재활했고요. 올림피안 윤성빈 선수의 이 멋진 활약을 뒤에서 도울 수 있었던 큰 영예를 저는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 제가 이쪽 선수들을 재활하면서 많은 국가를 돌아다니고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볼 수 있었겠죠. 저희들이 많이 얘기하는 스마트워치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패드에 볼 수 있는데요. 95 정도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심박수가 아닙니다. 심장이 한번 뛰게 될 때, 그리고 다음 심장이 뛰게 될 때까지의 그 간격 안에 벌어진 시간, 얼마나 그 시간이 걸렸는가를 선수들이 체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운동을 잘해서 효과를 내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스마트워치에 하나의 앱을 켜서 여러분들의 심박간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가, 그리고 그 시간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유지되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변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지금 NBA, MLB 이와 같이 외국의 세계 최고 엘리트 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경기를 하는 그런 팀들은 이미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것을 사용할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운동 전에 몸 상태가 운동을 해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준비됐나 안 준비됐나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척도입니다. 우리는 이걸 심박변이도라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 82가 보이죠? 그 다음에 18이 보이잖아요. 어느 날은 82, 어느 날은 18 또는 22, 30 정도로 잡힐 겁니다.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막 자기의 스마트워치를 보고 계신데 스마트워치 상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어플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심박 변이도, 즉 심박 변이도라는 것은 심장이 한번 뛰었을 때와 다음 뛰었을 때 그 구간 안에서의 시간이 계속해서 달라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똑같이 로봇처럼 움직인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몸에 많은 스트레스를 갖고 계신 겁니다. 그 상황에서 나가서 뛴다거나 할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여기에 연봉이 말할 수 없는 높은 금액을 가진 선수들이 오늘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 감독님이 준 운동을 하다가 몸이 다치면 구단주는 그 선수가 뛰지도 못하는데 계속해서 연봉을 줘야 합니다. 그것은 많은 팬들이 경기장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그 구단에 실망하게 하는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측정해서 이런 식으로 낮게 나왔다. 그러면 그날 이 선수는 훈련에서 빼줍니다. 그리고 가벼운 호흡 운동을 하게 하거나 옆에서 가벼운 고정식 자전거를 타게 해서 이 몸이 운동을 위해서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죠. 고급스럽죠. 여러분들은 몸을 막 굴려왔잖아요. 이 운동을 여러분이 이렇게 하길 원하고 좋아하는 운동을 여러분들께서 잘못하신다는 것. 즉 몸이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인데 운동을 해버리면 운동해놓고 살찌는 거예요. 살 빼려고 운동했는데 이유 없이 살이 찝니다. 근데 왜 찌느냐?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운동을 했다고 해서 계속 살을 빼주는 그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저녁에 다시 잠을 이루기까지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 밥을 먹게끔 식욕을 올려주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요. 적당히 먹었을 때 포만감을 주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렇게 지금 보면 그렐린이 아침, 점심, 저녁마다 식욕을 쫙 촉진시켜주게끔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맛, 입맛이 좋은 거죠. 그리고 그것이 딱 나왔을 때 다음에 살짝 파란 곡선이 올라가잖아요. 적당히 먹고 포만감이 있게 이제 그만 먹어. 그 사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어떤 운동이든 간에 내 몸의 신호를 존중하지 않고 정신승리해 가면서 너도 뛰니 나도 뛰자. 백이동 아주머니가 뛰니까 나도 뛰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몸을 귀 기울이지 않고 운동하게 되면 그렐린과 렙틴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이것이 약간 다른 모양새로 변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 그렐린과 렙틴은 여러분의 체중이 빠졌을 때 그렐린이 좀 올라가서 식욕을 도와주고 체중이 불었을 때는 약간 렙틴이 올라가서 식욕을 저하해주는 정상적인 호르몬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상적이라면 운동이 잘 맞았다면 아침에 딱 일어날 때 코티졸이 쫙 분비되고 그냥 일상 중에는 오후로 가면서 코티졸이 쫙 떨어지면서 저녁에 오셨을 때 꿀잠을 주무시게 여기 보면 멜라토닌이 쫙 분비돼서 편안한 잠을 주무셔야 돼요. 그런데 운동을 잘못하면 내 몸에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에서 뛰었거나 또 그 만보 걷기도 오늘은 조금 지쳤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또 뱃살 찌면 안 되니까 하고 나가서 만보 걸은 거예요. 그리고 걷고 이런 식으로 잠 못 자면 만보 걸은 만큼 살 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만보 안 걷고 편안하게 집에 있는 게 덜 살찔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좀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여러분들이 지금 스트레스 상황에 있으니까 계속 분비되면서 뭔가 교감신경을 계속 올리면서 흥분된 상태로 만듭니다. 그러니 집에 오면 힘이 빠지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필라테스 요가가 됐건 또는 덤벨 운동이 됐건 나가서 뛰는 운동이 됐건 사실 좋은 몸 상태에서 짧게만 해도 좋은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 여러분들의 몸 상태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계속해서 나는 의지력이 강한 여자야. 나는 의지력이 강한 남자야. 이대로 무너질 수 없어. 그리고 내놓은 돈이 좀 아까워. 해서 오늘 2시에 PT 세션 잡혔습니다. 하는데 어저께 잠을 못 주무셨다. 3시간 주무셨다. 그 PT 세션은 여러분들을 사실은 살찌게 갈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세션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몰랐던 것처럼 반응하세요? 그러니 운동은 계속하는데 운동이 끝났을 때 마치 이 여성처럼 지쳐있는 겁니다. 좋은 운동을 했는데 나 운동 끝냈어 라는 그 성취감은 3분 54초만 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거운 몸,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몸, 그리고 계속해서 오른쪽에 전완근이 발달합니다. 왜요? 냉장고를 여니까. 왜? 몸은 비상사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홍정기 교수, 운동을 장려하는 분 아닌가요? 라고 지금 얘기하시지만 제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몸에 신경을 쓰셔라.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스마트워치에 심박변이도를 한 번만 체크하세요. 안정시 심박수가 60에서 70 정도 되는지 보세요. 만약에 90, 100이면 오늘 운동하는 거 어렵습니다. 딱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진짜 영화처럼 I love it! 이러한 수면이 아니었다. 뭔가 무겁다. 오늘 운동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강도 운동으로 세포가 깨어납니다. 이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보여드렸던 이 운동 너무 잘 돼요. 집에서 1분만 해도 세포를 깨우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좋은 운동도 없고 나쁜 운동도 없습니다. 운동 후에 몸이 피곤한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랬다면 여러분들의 운동이 너무 셌던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운동량을 조금만 10분에서 5분으로 줄여보세요. 저녁엔 어때요? 집에 왔는데 뭔가 에너지가 오는 느낌이 없다. 지금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운동 마니아가 되라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의 소리를 듣고 회복하는 회복 마니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K라디오
1: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동탄에 있는 꿈너머 꿈교회 또 투웨번 선교 대표 김헌수 목사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 계속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정말 생각하고 바꾸고 고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마귀는 속이는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자꾸 속이고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은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정관념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정관념,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나갑니다. 자,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 살면서 또 장래에 관한 모든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지금까지 전통이었습니다. 우리의 전통, 우리의 문화, 우리의 관습,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가치관이 형성됐는데 이러한 지금까지의 반만 년 역사의 전통과 관습과 문화의 그러한 가치관을 형성된 것은 미안하지만 도교, 유교, 불교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죠.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1885년도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진 복음과 함께 지금 뭡니까?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의 정확한 기준이라기보다도 지금까지의 모든 장래의 과정은 혼합적인 거예요. 꽤 혼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샤머니즘이 가득 차 있고 우상적인 많은 것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와 전통과 관습을 따르니까 no problem. 괜찮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다르다니까요. 마지막이 특히나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무엇이냐? 뭡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것도 제 생각과 제 경험과 세상적인 문화와 관습을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은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너희가 선행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다른 종교 사는 것처럼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해야죠. 해요. 대주고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자체는 구원은 아니라는 거죠. 그 자체는 복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나누고 섬기고 하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오직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의거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한 대로 이 성경은 어느 시대건 똑같아요. 100년 전이건 500년 후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어느 시대, 어느 사람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 삼아주시고 이방인 모두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고 복받게 해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 믿음은 500년 전 다르고 또 100년 후 다르고 그런 복음이 아니죠. 아프리카 사람 다르고 미국 사람 다르고 한국 다르고 그런 복음이 아니죠. 왜 성경은 귀하냐? 전 세계가 똑같아요. 온 인류가 똑같아요. 어느 시대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의 전통과 문화로 장례식을 했지만 이제는 뭡니까? 성경 말씀 근거대로 이제 우리가 부활에 근거한,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부활 실천 신학이거든요. 부활 신학이 조직 신학에서 이제는 실천 신학을 바뀌어서 실제로 행함의 복음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행함의 복음으로 실질적으로 장래가 아닌 천국 환성 예식으로 용어를 바꾸고 용품 바꾸고 절차와 과정을 다 바꿔서 하자.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가 똑같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디로? 투. 어디로? 헤븐. 그래서 투 헤븐이에요. 그래서 제가 투 헤븐 선교회. 그래서 이것은 부활에 근거한 모든 것은 어느 시대 사람이건 다 똑같고 어느 나라 사람이건 다 똑같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 부활실전신학, 이 천국 환상 예식은 전 세계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모두가 오케이, that's good. 복음이 된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기준한, 성경에 근거한 이러한 장례법이 바뀌어서 천국 환상 예식으로 정립하는 것을 제가 하면서 우리 함께 이 일을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뭐냐? 이와 같이 바로 성경이다, 바이블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 기준은 뭐냐? 바로 복음인데 이 기준에 의해서인데 우리의 고정관념이 복음으로 능력으로 변화가 되고 바뀌게 되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 성경의 능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장례식이에요. 아직도 고인이에요. 아직도 염을 해요. 아직도 입건을 해요. 아직도 발인하고 하관하고 아직도 상복을 입어요. 아직도 다 유가족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있어요. 아직도 복음이 들어왔으면 성경 말씀 그대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무서웠거든요. 은수야, 너 이것도 못하고 넌 눈이 없냐? 팔이 없냐? 야단 쳐요. 그럼 그때 내가 아, 맞아. 왜 나는 못할까? 하면서 아버지 앞에 있으면 기가 죽어서 열등감에 자신감도 없고 그런 거예요. 아, 그런데 교회 가면요.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고 너무 기쁜 거야.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싫은 거야. 야,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 생명으로 내가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자신감도 없는 사람인데 어제는 내가 변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자신이 있고 용기가 있고 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 복음은 능력이고 변화인데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은 뭐냐?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은 바로 이같이 장래가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음이 그렇게 무능력한 거냐? 이 복음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냐? 말씀했지만 1885년도 복음이 들어서 변화시켰잖아요. 이 땅의 모든 문화를 바뀌고 우리의 사고방식 바뀌었는데 한 가지 장래만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해. 가장 중요한 건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이 들어와서 안 바뀌었어요. 부활로. 그 아직도 장례식 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다 죄인의 모습으로 상여매고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인데 방법이 없느냐? 아니면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거냐?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없는 거냐? 방법이 없을까요? 복음은 능력인데 예수 부활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데 예수 십자가는 놀란 보일의 능력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죠.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쉽지요. 왜 쉬워요? 복음이면 쉽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율법이고 내 방법으로 하려니까 내 지식이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복음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쉬워요. 그런데 지금 5000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지금도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아이 어려워. 문화 안 바뀌어. 장례 문화 안 바뀌어. 당신 그렇게 하지 마. 이런 분이 가끔씩 있어요. 저는요. 안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정말 당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정말 복음이 들어간다면 바뀝니다. 저도요 옛날에 몰랐잖아요. 그래서 장례식 치렀잖아요. 근데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와 생명이 들어오니까 와 나를 변화시켜서 제가 돈이 없어도요, 시간이 없어도요, 지혜가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다 주셔서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면서 지금 이 한국과 전 세계의 유일한 최초의 모습으로 이거 바꾸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는 장례식을 바꾸는, 문화를 바꾸는 엄청난 문화의 개혁, 1517년 종교개혁 못지않게 새로운 문화를 바꾸는 엄청난, 누가 장례 문화 바꿉니까? 반만 년 역사의 오랜 전통으로 안 돼요. 근데 바뀌는 거예요. 이게요, 저는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왜?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변화이기 때문에. 이 변화의 능력 보십시오. 옆에 왼쪽에 조형물이 있어요. 어디 공원입니까? 오른쪽에 애들이 도시락 먹고 있어요. 소풍입니까? 소풍 가서 도시락 까먹고 또 조형물 있고 너무 멋있어요. 올림픽 공원처럼 이렇게 멋있진 못하다 할지라도 잘 꾸며놨어요. 이곳이 바로 어디냐? 보십시오. 어딥니까? 쓰레기 매립장이에요. 이거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느낍니까? 냄새나죠? 더럽죠? 구독이 꼬이는 거 보이죠? 파리 때 보이죠? 이 사진, 이 그림을 보는 순간 똑같은 장소인데 공원이었고 도시락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장소였는데 갑자기 보니까 아유 구독이 파리가 생겨서 냄새나고 여기서 어떻게 도시락을 먹어요? 어떻게 공원처럼 놀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쓰레기 매립장에 냄새나고 더러웠던 이 장소가 공원으로 바뀌어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환경센터예요. 그린센터예요. 이게 바뀌었어요, 이름이. 그래서 모든 청정관으로 환경을 바꾼 그린센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니까, 말을 바꾸니까 딱 보는 순간 어때요? 더러운 생각 안 들죠? 말 그대로 그린, 청정하고 깨끗하고 공기 좋게 느껴지잖아요. 이게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뭔가 분위기 틀리잖아요. 아주 깨끗하잖아요.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의 고정관념은 전통과 문화 속에서 그냥 장례식을 해야 되고 삼일장을 해야 되고 뭐 고 누구 이렇게 하면서 해왔어요.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면 안 돼요. 근데 뭘 바뀌냐? 먼저 말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말로? 성경적인 용어로. 그렇죠? 성경의 근간말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장례의 모든 용어를 다 바꿨어요. 무엇으로? 성경의 근거에서. 저는 제가 지금 할 수 없이 우리 독자들, 시청자 많은 분들이 장례라고 얘기를 해야 알아듣기 때문에 제가 장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장례 말 아주 싫어요. 바로 뭡니까? 장례는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 둘째 시간 강의했어요. 장례는 죽은 사람을 처리하는 거예요. 기독교 장례? 그것도 틀려요. 기독교는 살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기독교는 영생이에요. 장례는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과 죽음이 같이 기독교 장례? 틀린 거예요. 기독교는 뭡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환송이에요. 그게 천국 환송이에요. 그 용어가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용어가 바뀌는데 말한 대로 이제 이와 같이 바뀌어서 우리 기독교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그렇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믿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입으로 의인인데 죄인의 모습으로 다 고요고 고 누구누구 목사 고 누구누구 장로 고인께서 못하겠다 다 고인. 이거는 옛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그 훌륭한 모든 목사님들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고로 끝나요. 저는 이름을 바꿨어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하늘 시민.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왜? 천국 사니까 천국 시민. 그래서 장례식장 가면요, 저는 다 바꿔서 천국 하늘 예식 바꾸고 거기에 고를 다 바꿔서 하늘 시민, 청시민 다 바꾸고 다 합니다. 그것만 봐도 야 귀하다. 지난번에 제가 이 예식을 치렀는데 인천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어머님과 함께 한평생 모시고 살았어요. 결혼도 안 하고 어머님을 뒷바라지 잘 하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이 아닌 고가 아닌 천국 시민으로 했어요. 지금도 이분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인사해요. 목사님, 하나밖에 없는 우리 엄마를 이와 같이 고인이 아닌 천국 시민으로, 하늘 시민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내 옆에 있는 것 같고 나도 언젠가는 하늘 시민 돼서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 가운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귀하게 되는 거예요. 장례식이 아닌 우리 목사님을, 교수님을 만나서 천국 환선 예식으로 고인이 아닌 바로 하늘 시민으로 한 것 너무 감사합니다. 수위가 아닌 천국 예복을 입혔고 수위가 아닌 세마포 제3의 옷을 입혔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고마워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례가 아니라 천국 환선 예식으로 하면서 이것을 그대로서 우리의 영혼을 다 바꿨어요. 모든 게. 아니 관에 들어가니까 입관이 거기다가 예배만 붙여가지고 입관 예배? 이름만 붙여서. 그래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이게 다 해서 예배만 붙여서 이게 뭡니까? 미안하지만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라고 이름만 붙인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그것이 입관 관에 들어간 거냐? 히브리서 3장 4장 말씀 보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은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나와요. 근데 불순종한 사람들은 어떻게?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 가는 겁니까? 바로 안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안식 예배. 염을 합니까? 염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겁니까? 거기서 우리가 아름답게 신부 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단장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염을 한다고 염하면서 꼭꼭 묶고 수의를 입히고 뭐 여러 가지 소리염, 대리염 해가지고 막 하는데 저는 아니고 가 브레스요 측부의 양말을 신키고 아름다운 세마포 제3의 옷을 입히고 그러면서 하늘 시민의 모습으로 단장 예식을 하죠.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얘기하고 고백하고 메시지를 전하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얘기하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하면서 오늘 이 시간 홍길동 집사님은 보혈로 지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주님께로 갑니다 하면서 세마포 옷을 입히고 천국 예복을 입히고 자녀들이 와가지고 엄마에게 어떻게 양말 시키면서 가프레스요. 그래서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하면서 어머님의 발은 수고한 발, 믿음의 발.

청년들이랑 한번 중국에 비전트립 갔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아유 목사님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래 화장실 갔다 와봐. 아이고 가들이 나든 소리 질고 난리가 났어. 왜? 화장실이 아니요. 변성간이야. 옛날 우리 시골에 있었던 거 그런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다음부터는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변속과 관리니까 문도 없지 뭐 여러 가지 너무 더럽고 추접을 하니까 와 너무 힘드는 거야. 그래서 비전들이 가는 건 좋은데 화장실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옛날 어렸을 때의 변속 집 멀리 있었어요. 지금 화장실 그리고 어디 있어요? 안방에 들어와 있어요. 안방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안방에 들어가 있지 말이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안방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화장실 바뀌니까 용품이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말이 바뀌면 용어가 바뀌면 용품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변소가 바뀌니까 지금은 다 화장실 바뀌어가지고 갔는데 우리의 개념이 이와같이 말이 바뀌면 그 말 듣고 아 더러운 생각이 없어지고 우리 뇌세포에서 깨끗해 화장실 아 맞아 우리는 감사해 아 우리는 의인이야 바뀌는 거예요. 용품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제는 다 바뀌어서 정말 성경적인 모습으로 이게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용어 바뀌면 다 되고 그 용어에 따라서 용품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왜 그러한 용품인지 왜 그러한 용어인지 그 설명을 다 써가지고 그 용품의 의미를 다 썼어요. 이 용품은 이렇게 사용되어진다. 그 사용할수록 그 메뉴를 만든 것이 성경적 천국 환송이라는 책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용품을 바꿨는데 이거 바꾸니까 뭡니까? 거기에 따른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변소 문화 더럽잖아요. 화장실 문화 항상 어디 갈 때 화장실부터 들려야 되고 얼굴도 잘 확인하고 머리가 잘 됐는지 화장실 문화 있는 거예요. 이게 화장실 문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수적인 모습 되는데 만약에 이 변소 문화면요 더러워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장례 문화 안 돼요. 뭘로? 천국 환송 성경적 문화로 바뀌게 된다니까요. 지금까지 이 문화가 장례 문화로 있다 보니까 말씀한 대로 장례 문화 혐오스럽고 불쾌하고 후진국의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화가 바로 바뀌어졌을 때에 정당한 기독교의 문화가 그래서 세상을 살리고 죽음까지도 죽음이 아니야. 예수 부활로 잠자는 거야. 영원한 생명이야. 하면서 기쁘게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말 그대로 기독교의 삶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용어가 바뀌고 용품 바뀌고 그에 따라서 문화가 바뀌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장례 문화를 천국 환송 문화로 바꾸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K라디오
1: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 부처님이 내 마음 속에 계시나 보다. 나는 불자다. 라고 생각하고 산 거예요. 가슴에서 있잖아요. 정말 불덩이 같은 뜨거운 게 쫙 올라오더니 퐁 터졌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분한테 제가 그냥 저를 오로지 다 맡겨야겠다라는 생각들은 저 혼자 아주 뚝심 있게 했습니다.
3: 정말 더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식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아, 일단 제가 너무 팬입니다. 영화, 드라마, 영웅, 뮤지컬, 뭐 라디오, 예능까지 정말 다재다능한 매력을 가진 입단 사냥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분이 어떻게 지내셨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연기 경력 무려 35년 차 배우 봉용진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아이고.
3: 아, 진짜 네. 사랑합니다.
4: 집사님.
3: 아이고, 사랑합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4: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봉용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신현준 집사님의 내가 매일 기쁘게 프로그램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정말 이렇게 은혜로운 방송에 나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살았던 지난 세월이 굉장히 참 아쉽습니다. 정말 오늘을 계기로 또 더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신현준 형님과 또 이런 뜻깊은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기대된다.
3: 아이고, 야, 정말. 네. 이렇게 또 보게 되네요.
4: 그러게 말입니다.
3: 네. 우리 너무너무 친한 또 형 동생.
4: 네네네. 네.
3: 6개월 형. 네. 6개월 동생 사이인데. 참 영화도 같이 너무 많이 하고.
4: 그러니까요. 네.
3: 야, 정말 너무 반갑네요. 네,
4: 저는 뭐 우리. 네. 그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현준 형이라고 따뜻하게 부르고 있는데 오늘은 또 방송인만큼 우리 집사님이라고 제가 호칭을 해야 될 텐데 저는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봤어요 제가
3: 네, 네.
4: 몇 차례 보면서 우리 집사님이 참 이렇게 은혜로운 또 나름 어떻게 보면은 또 프로그램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네. 하나님께 이렇게 아낌없이 또 이렇게 드리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걸 봤을 때, 야, 저 형이 참, 그 예전에도, 철없을 때도 참 그 신앙심 하나는 깊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또 통해서 또 저도 궁금했던 부분들, 너무 보고 싶었어요.
3: 네. 네 너무 보고 싶었어요.
4: 근데 오늘 이렇게 진짜. 방송을 같이 하니까 또 옛날 생각도 나고, 그죠? 너무 뜻깊네요. 네.
3: 제가 내가 매일 기쁘게 하면서, 우리, 소천하셨지만
4: 네, 네.
3: 우리 하늘에 지금 편안하게 계실 김수미 엄마가
4: 네, 네.
3: 이렇게 보시면 아이고 현준이 전화하고 현준이 네. 드디어 만났구나 네, 생각하시고
4: 네. 맞아요.
3: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참, 엄마가 진짜, 이제 네. 이 자리 나오셨을 때도 저 너무 좋았었거든요.
4: 그러셨군요.
3: 네, 네. 네. 너무 행복합니다.
4: 네.
3: 공식적으로 4년 만에 지금 방송 출연을 하셨는데 그 첫 방송이 지금 CTS 기독교 방송이에요. 이곳에
4: 맞아요.
3: 온 소감이 어때요?
4: 제가 4년도 더 된 것 같아요.
3: 그쵸?
4: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는 거는 꽤 한 6년 정도 되는 것 같고
3: 6년?
4: 네, 되는 것 같은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첫 방송을 또 CTS와 함께 하는 게 저도 좀 믿기질 않아요.
3: 예.
4: 네, 근데 사실은 채널의 또 특성상
3: 예.
4: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특별한 분들이 나오시는 방송으로 알고 있는데 뭐 제가 특별하다는 건 아니고
3: 네.
4: 그래서 또 물론 이제 우리 신현준 집사님과의 개인적인 친분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나오리라고는 정말 생각. 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3: 네.
4: 사실은 굉장히 지금 설레어요.
3: 사실
4: 네.
3: 저희 어렸을 때부터 알았잖아요.
4: 아, 그럼요, 그럼요.
3: 그때 저는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다녔고
4: 네.
3: 그때
0: 저랑 목걸이가 틀렸었는데.
2: 저는 목걸이를 하진 않았고.
0: 목걸이 했었잖아요.
2: 염주를 하고 있었죠.
0: 아, 목걸이도 했었구나.
2: 가끔, 예. 맞아요, 맞아요. 예. 네, 네, 네. 그랬죠.
0: 그렇죠. 네. 염주를 항상 하고 다니셨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지금은 초신자시죠?
2: 저는 지금, 물론 이제 그,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그 제가 불러야 되는지 기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어떤 매뉴얼을 제가 몰라요. 네. 성경도 잘 몰라요. 네. 그런데 굉장히 참 저도 모르는 그 계기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계기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다가 또 요 근래에 한 2, 3년은 나름 그 종교적인 공백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뒤에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이제는 제가 전무한 상태라도 아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분한테 제가 그냥 저를 오로지 다 맡겨야겠다라는 생각들은 저 혼자 아주 뚝심 있게 했습니다.
0: 사랑에는 매뉴얼이 없잖아요. 네네. 우리가 뭐 아이들을 사랑할 때 어떤 공식이나 매뉴얼이 없잖아요. 그럼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을 오롯이 그냥 사랑하는 마음,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2: 야, 네. 아니, 우리 집사님 오늘 보면서 네. 참 새롭네요.
0: 왜요?
2: 새롭고. 네. 제가 늘 이렇게 보면은 손이 많이 가는 형처럼 불안불안하고 그리고 늘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좀 케어하고 챙기고 그래야 되는 형인 줄 알았는데
0: 엄청.
2: 오늘 이 자리는 되게 의젓하고 되게 뭐랄까요 이렇게 안정적이고 응? 그래서 되게 뭐 낯설다
0: 너가 챙겨줘서 여기까지 온 거야.
2: 네,
0: 그런 것 같아요.
2: 네, 네.
0: 삶에 네. 이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네, 네. 없느냐 네. 내가 그래도 기도를 하면서 살았느냐 네. 사랑을 계속 하면서 살았느냐 비바람이 치는데도 그 파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느냐 그 방향을 하나님 가운데 두고 갔었느냐 그래도 계속 하나님을 부르짖었느냐 그게 저는 참 중요한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2: 네.
0: 우리 아유 공영진 씨라고 그러기 네. 참 그런데 우리 네. 공영진 씨 네.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첫사랑처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저도 막 감동적이고 감격스럽고 그런데 네. 이야기를 차차 네. 들어보기로 네. 하고요. 네. 네. 네. 우리 사실 공영진 씨는 저랑 같이 뭐 가문의 영광 시리즈 아, 가문 시리즈에서 니코는 계속 자라냐, 이런 애들립해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저 코 가지고 놀리기 시작했고, 어?
2: 맞아요,
0: 너 기름진
2: 맞아요.
0: 아랍 땡땡 뭐 네, 이래가지고 맞아요. 저, 네. 원래는 이태리 사람 네. 돼 있는데 아랍인으로 바뀌었고, 하여튼,
2: 맞아요. 네.
0: 블루 뭐, 정말 너무 많은 영화에서 같이
2: 맨발의
0: 하고 또,
2: 기봉이도 그랬고.
0: 맨발의 기봉이는 네, 네. 남해에서 찍었는데, 형진아, 나 특별 출연 좀 해줄래? 네. 형 하는 영화 무조건 달려갈게 이래가지고 산 위에서 촬영하는데 의상 다 준비해가지고 또 까메오까지 출연해줬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정말 야 한 걸음에 달려가지고 너무 감사한 게 많은데 다 기억나시죠?
2: 아 그럼요, 그럼요. 그게 불과 뭐 엊그제 일같이 아주 새록새록 다 기억이 나고.
0: 맞아요.
2: 그리고 그때가 사실은 물론 우리 저기 신현준 집사님은 데뷔할 때부터 스타덤에 오르신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그 후배들한테는 굉장히 선망이자 동경의 대상이었고 그야말로 그냥 탑 스타 플레이어였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영화 하나를 찍고 그 영화를 우리 집사님이 잘 보면서 자기의 차기작의 이 역할은 꼭 공영진 씨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0: 파이란
2: 제 스케줄을 맞춰주면서 기다려줬어요.
0: 파이란이죠.
2: 예예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블루라는 영화 때 처음 만나서 들이단짝 친해지기 시작했죠.
0: 네, 네. 훅 친해졌죠.
2: 네네.
0: 제가 파이란 때 아직도 그 감동이 공영진 배우의 연기의 감동이 네. 그 여운이 아직도 머릿속 가슴속에 남아있습니다.
2: 지금도 뭐 제가 제 필모가 영화를 제가 이제 헤아려 보니까 한 66편 정도 찍었더라고요.
0: 예, 예. 네.
2: 근데 제가 물론 뭐 전부 다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제 작품들이지만 네. 그 중에서도 탑3 안에 늘 탑1이죠 사실은 네. 네, 드는 영화로 제 나름대로는 손꼽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0: 누가 그 역할을 그렇게 연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아직도 갖게 돼요. 네. 그 인물을 연기한 건가? 아니면 진짜 공영진인가? 막 착각할 정도로 너무 잘 해내시는, 어떤 역할을 맡아도 정말 잘 해내시는데, 공영진 씨는 90년도에 정말 하이틴 스타, 네, 이미연 네. 씨가 주연한 영화,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맞죠?
2: 네, 네 맞아요.
0: 예, 데뷔하고 나서 S본부 공채 탈레트 2기 출신이에요. 근데 공채 출신일 때, 아, 이 단어 써도 되나? 네. 워낙 유명했잖아요. 도라이도. 워낙 여기서 다 아는 단어인데, 아, 진짜 도라이로 네. 유명했잖아요.
2: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네. 그 당시에 이제, SBS 1기가 91년도에 개국과 동시에 이제 공채로 뽑았고, 네. 1기, 2기, 3기들이랑, MBC 공채 기수 19기, 20기, 21기들이랑 같이 이렇게 교류들이 많았어요. 친했고 SBS 1기와 KBS 14기. KBS 14기도 굉장히 그 스타 기수예요. 이병헌 씨부터 네. 뭐 여러 손현주 씨 뭐 있는데 그때 제가 SBS 1기 공채 처음에 시작할 때 반장이었었어요. 네. 그리고 MBC는 한석규 씨가 반장이고.
0: 예. 쟁쟁하네요, 반장이. 네.
2: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제가 그때 대학교 3학년 때인데 그 당시만 해도
0: 중앙대학교
2: 네 중앙대학교 영문학과 3학년이었는데 이제 공채 생활을 시작했는데 사실 지금이야 그 공채 시스템이 완벽하게 없어졌잖아요. 기획사들이 이제 신인들을 키우기도 하고 근데 그 당시는 공중파 3사의 그 방송국의 권한이 정말 전무후무 무소불위였었어요. 예. 그게 왜 그랬냐면은 예전에 방송사의 시스템이 방송사가 프로그램 제작까지 같이 하고 있으니까 뭐 당연히 뭐 엄청난 그 힘이죠. 네. 그런데 이제 공채라고 그 당시에 이제 전공자들 위주로 뽑았고 네. 그리고 또 저희는 SBS가 신생사하고 처음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보통 다른 방송사들은 1차, 2차, 3차에 끝납니다. 네. 근데 저희는 4차까지 왔어요. 오. 그 SBS 태영의 윤세영 회장님이 네. 직접 네. 마지막 4차에 회장 면접까지 했었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1기라는 것 때문에 지원 자체를 고졸 이상이 아니라 대학교 재학생 이상만 네, 네. 처음에 이제 서류 심사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양질의 사람들을 뽑겠다라는 네. 이제 취지였던 거죠. 네. 그런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같으면 거짓말이라고 할 거예요. 뭐 작품 섭외를 할 때 제가 하루는 제 방에서 이제 새벽에 그 제가 전공을 하고 있었으니까 막 영화를 늦게까지 보고 새벽에 있는데 새벽 4시에 전화벨이 딱 울리는 거예요. 제 방에 이제 전화기가 있었으니까 깜짝 놀라서 전화기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새벽 4시에 가정집으로 전화가 온다는 건 지금이야 뭐 1인 핸드폰들 있지만 그때는 집전화밖에 없을 때니까. 사고 나거나 뭐 나쁜 일 아니면 새벽 4시에 전화 올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그쵸. 전화를 받아서 여보세요 그랬지만 고영진이 좀 바꿔요. 그러는 거예요. 바로. 네. 거기서 기분이 살짝 좀 나빴어.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 나 SBS 뭐 드라마 제작국의 FD 누군데? 형진이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나 FD 누군데? 지금 4시 반인데 6시 반까지 여의도 앞으로 의상 몇 벌 해가지고 빨리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궁금했어. 왜요? 그랬더니 뭐?
5: 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촬영해야지! 뭐 이러는 거죠. 무슨 촬영이요? 아, 누구 부장님, 무슨 미니실인데, 뭐 이러이러하시냐? 그러다가, 아, 형, 그 팀은 캐스팅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뭐라고? 네. 그러는 거예요. 네. 아니, 그 팀은 캐스팅을 네. 이런 식으로 새벽 4시 반에 전화해서 뭘 할지도 모르는데, 나오라 그러면 그냥 바로 그렇게 캐스팅하냐고. 네. 그렇지만 적잖이 당황하는 게 느껴져. 근데 적잖이 당황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어 이놈 봐라 뭐 이런 놈이다 씨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다가 아 저는 오늘 학교 가야 돼서 못 나가게 됐습니다. 다른 애 한번 섭외를 하시죠. 그랬더니 학교 간다고 해서 시험 봐요. 시험. 그랬더니만 알았다고 끊더라고.
0: 소문내지.
5: 소문내죠. 네. 야, 저 SBS 공채 일기란 반장이란 놈이 전화해, 섭외 전화했더니 그렇게 그따위로 봤더라.
0: 근데 그런 식의 섭외는 진짜 잘못됐다.
5: 잘못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인문에서 초년이었었으니까 뭐 어떤 무슨 기반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어떤 팀의 조연출이 됐든 뭐 플로링 디렉터가 됐든 누가 저한테 제작국으로 불러서 대본을 주면서 야 형준아 여기 두 씬 나오는 거 혹은 한 씬 나오는 건데 뭐 이러이러한 역할이고 촬영은 언제고 처음에 리딩 연습은 언제니까 너 이거 좀 같이 참여해 줄 수 있겠니? 하고 하면 저는 너무 감사하게 만약에 저희 뭐 선배님들 그때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니까 대개 6시 반 뭐 7시 이럴 때 아침 리딩을 해요. 네. 그럼 제가 100원짜리 동전을 진짜 한 100개 바꿔갑니다.
0: 커피 드리려고요?
5: 네. 그러면 가서 리딩하는 연습실 책상 쫙 닦고 네. 대본 쫙 놓고 그 스태프들이 해야 되는 일을 커피들 뽑아가지고 날르면서 쫙 해놓고 제가 해요. 그리고 저쪽 뒤쪽에 앉아가지고 끝까지 리딩하면서 저 한 씬, 그 한 대사 할 때까지 하고 촬영장에 가서도 제 거 끝나도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보고 그랬어요. 대신 제가 뭐 그 당시에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현장에서 연기로 뭐 NG를 내거나 연기로 책 잡히는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 저놈은 도라이긴 도라인데 시키면은 잘한다. 시키는 건 잘한다. 그랬었던 그 초년이 있었죠. 네.
0: 근데 잘못됐으나 우리 그 반장님 도라이라고 소문 날만 하죠.
5: 그렇죠.
0: 에프디가 네. 그렇게 소문 냈을 것 같아요.
5: 맞아요. 맞아요. 네. 충분히.
0: 근데 충분히 또 형진 씨 입장 이해가 가요.
5: 그러니까 네. 뭐 지금 같으면 네. 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네. 혹여 상대방이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제가 예전처럼 밖에 날이 서 있고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0: 유연하게 대응을 했겠죠.
5: 아이고 뭐 네. 그러느냐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이렇게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이렇게 넘어갈 텐데 그때는 굉장히 자존심도 세고
0: 맞아.
5: 그리고 나도 내가 정규의 대한민국에서 네로라는 학교에 전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환경의 집안에서 교육 잘 받고 유복한 이 상태인데 얘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 행동을 하지 뭐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0: 좋아요, 좋아요. 네. 아무튼 뭐 또 우리가 참 좋아하는 최민식 네. 형님, 네, 네. 최민식 배우님의 추천으로 오디션을 보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작품이죠. 파이란. 아 정말 많은 팬들이 생겼는데요. 이 작품은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5: 저한테 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영화 필모그래피 중에 제가 1순위로 물론 그 영화는 민식이 형님 최민식이라는 배우의 영화죠. 그런데 제가 90년도에 데뷔를 해서 그 영화가 2000년도 99년도에 촬영을 해서 2000년도 2001년도에 개봉을 했는데 그 일반 관객분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제 관계자들, 영화계의 관계자들로부터 아, 저 친구 뭐 하는 친구지? 저 친구가 공영진이라는 배우가 하나가 나왔네? 뭐 이렇게 각인을 시켜준 작품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한테는 굉장히 참 남다른 의미가 있고 또 같이 공연을 했던 최민식이라는 배우의 그 아우라 그 나름 카리스마나 아니면은 연기에 대한 배우의 자세라든지 사실 그때 생각해보면 민식이 형도 40살밖에 안 됐을 때예요. 40살이야 딱. 제가 그때 32살 뭐 이랬는데 그 민식이 형을 보면서 야 알파치노 같다. 로버트 드니로 같다. 내가 40살이 되면 저런 표정이 나올 수 있을까? 뭐 이러면서 굉장히 저 되게 혹독하게 트레이닝 했어요.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그 영화 할 때.
0: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5: 네. 네.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지금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배우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작품에 대한 그 임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철두철미하고
0: 그러니까 아직도 정상 자리에
5: 그래서 있죠. 저는 나름 민식이 형한테 굉장히 혹독한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작품이고 지금 제가 또 민식이 형이랑 한번 작품을 하면 어떨까
0: 너무 좋을 것 같아
5: 라는 생각이 드는 나이가 됐어요.
0: 네. 저는 그 파이란을 보면서 야 소다 같다. 팝콘 같다. 이 무거울 수 있는 전체적인 흐름을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이렇게 프레쉬한 공기를 제공해주는 너무 좀 정말 컬러풀한 그런 캐릭터를 맞아. 선물해준 배우라고 생각해요.
5: 그렇게 벌써 25년이 지났어요.
0: 시간 정말 빨리 가죠.
5: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걸요.
0: 영화를 사랑하는 모든 네.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5: 그러니까요. 네. 그럼 다행이고요.
0: 이 파이란 작품 때부터 이제 아버님이 배우로 맞아요. 인정해줬다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5: 저희 아버지가 법대 출신에 금융회사의 CEO로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에요. 증권사에. 근데 저희 아버지가 35년생이셨는데 네. 이분이 당신의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자기가 받았던 학창시절에 받았던 상장과 성적표를 그 당시에도 갖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 성적표를 보면 정말 몇백, 뭐 500 몇십 분의 1, 뭐 600 몇십 분의 1, 1. 늘 1등이야. 1등. 그리고 늘 사진을 보면 그 당시인데도 이렇게 학년장, 학생회장 이런 띠 같은 것들 두르고 교장 선생님 앞에 나가서 뭐 맨날 뭘 하고 있고 뭐 이런 양반이었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또 그 당시에 전주사범대학을 나와서 처녀 때 10년간 교사 생활을 하셨고 예. 교편을 잡으셨고 그러니까 공부를 막 극성으로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막 아이들을 이렇게 서포트를 하려고 했고 아버지는 공부가 이렇게 어렵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저희 집은 소위 얘기해서 이렇게 대중예술, 연예계 쪽 이쪽은 친가 외가 통틀어서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의사도 있고 뭐 변호사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교수도 있고 뭐 연예인은 한 명도 없는 집이에요. 근데 저도 뭐 우리 집사님은 너무 잘 아시지만 저도 배우를 하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어요. 네. 다만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네. 늘 앞에서 뭔가를 하는 애였었어요.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고 뭔가 분위기를 주도하고 뭐 이런 애였던과 동시에 헐리우드 키드였어요.
0: 영화를 좋아했구나.
5: 어릴 때부터 그건 또 저희 엄마 영향이 커요. 어릴 때부터 토요일 날 방과 후에 저랑 제 동생을 데리고 그 시내 극장가를 다니면서 영화를 보여주셨어요. 초등학교 때. 그리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겨울방학 때부터 저 혼자서 영화를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때는 비디오 테이프 시대니까 베타, VHS, 비디오 대여점에서 매일 지금도 그 버릇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영화를 보는 그 양이 어마무지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영화를 좋아하는 소년이고 학생이었지 내가 뭐 앞에 나가서 배우를 업으로 삼으면서 하겠다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재수를 하는데 재수를 같이 하는 삼수생 형이 저한테 5월 달에 툭 물어본 거예요. 야, 형진아, 너 무슨 과 갈 거냐? 그래, 난 문과니까 당연히 지난해 봤던 경영학과나 신방과나 아니면 정치외교학과나 뭐 이런 데 가지 않겠어? 아니면 뭐 영문과는 갔었으니까 뭐 가지 않겠어? 근데 이 형이 느닷없이 그날 저한테 야, 네가 영국영화과를 가지 누가 영국영화과를 가냐.
0: 알아본 거지.
5: 근데 그 당시에 그 형의 친형이 중대 영국영화과를 다니고 있었어요.
0: 네.
5: 그러니까 그 영국영화과의 풍토가 어떻다는 걸 너무 잘 알았어. 근데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친했으니까 얘가 하는 짓을 보든 뭐 이런 영화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영국영화과를 가면 딱일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추천을 한 거예요.
0: 근데 그 당시 중대 연영과 정말 셌을 때인데.
5: 그렇죠, 그렇죠.
0: 엄청 셌을 때.
5: 그렇죠. 네. 뭐, 지금도 물론 제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영국영화과? 그런데 정말 망치로 머리 뒤통수를 똥 맞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야, 그래? 영국영화과를 가야겠다. 그리고 그 교육열이 투철하셨던 엄마한테 가서 제가 얘기를 했죠. 내가 가고 싶은 과가 생겼다. 무슨 과냐는 거야. 영국영화과를 가겠다. 근데 배우 하겠다는 얘기는 못하고 연출 전공으로 들어가서 교수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진짜 연출 전공으로 들어갔어요. 연기 전공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근데 어머니가 굉장히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제가 하는 말이라면 정말 팥으로 붙일 수 있다고
0: 그래, 했던 엄마들 다 정도로. 그렇죠.
5: 근데 일단 아버지한테는 얘기하지 말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라고 하고 저희 때는 12월 달에 이제 학력고사라는 그 지금의 수능 같은 게 있었잖아요.
0: 네.
5: 10월 달에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야, 너 어떻게 돼가고 있냐? 어떻게 어디를 갈 거냐? 그래서 똑같이 말씀드렸지. 아버지, 영국영화과를 가겠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보더니 야, 올라가라 그러더라고요. 방으로 그냥 가래. 올라가라. 올라갔어 그냥. 방으로 올라가려니까 올라갔지. 저희 아버지가 술, 담배를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술, 담배를 안 하시는데 그날 이후로 한 열흘간? 2주간을 만취가 돼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잔디밭에 정원에다 막 토하시고 막 몸 못 가는 정도로 막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좀 뭐 그냥 왜 그러시나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큰아들이고 장남인데 그 당시에는 또 어르신들 지금이야 뭐 많이 인식이 변화가 됐지만 딴따라라고 그랬고 영국영화과를 가겠다라고 하니까 당신께서 인정이 안 됐던 거야. 그러더니 한 2주 뒤에 저를 부르시더니 야, 너 네 생각에 변함이 없냐? 변함이 없다. 그랬더니 그래? 오케이. 너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는데 너 나한테 비겁한 모습 보이지 마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비겁한 모습 볼 게 뭐가 있나. 알겠다. 대신 아버지 제가 연출 전공으로 들어가서 교수를 하려고 하는데 연출 전공은 이론 실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외를 좀 시켜주세요. 라고 해서 과외를 한 2개월 반 받고 학력고사에 자신 있었으니까 내신도 뭐 2등급이었고 자신 있었으니까 봤는데 뭐 연출 전공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로부터 한 10년간 저한테 한 번도 거취나 혹은 진로, 장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단 한마디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집에서 아는 척도 안 하고 이렇게 지냈다는 게 아니고 너는 지금 요새 뭘 하고 있고 어떻게 뭘 할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고 뭐 이런 일절. 그런데 그 파이란이라는 작품이 딱 끝나고 그 영화를 보고 제가 인터뷰를 하고 늦게 12시경에서 들어왔는데 안 주무시고 계시다가 아버지가 왜 안 주무셨냐 그랬더만 지금 들어오냐? 지금 들어온다 그랬더만 이리 와봐. 갔더니 수고했다. 그런데 안아주시고. 새벽 4시 반까지 울었어요.
0: 야, 눈물 나죠.
5: 예, 예. 뭐 이러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0: 아,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를, 예. 우는 표정 때문에.
5: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저를 이제 인정해 주시기 시작했죠.
1: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6: 안녕하십니까. 정기문 교수입니다.

0: 이번 시간에는 로마의 대응,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네.
0: 아가침에 대명 씨가 지난 시간에 플리니우스라는 사람 맞췄지 않습니까?
2: 네.
0: 플리니우스가 112년에 비테니아 폰투스 속주의 총도로 부임한데 1년에 다신교도들이 기독교 신자들을 고발했어요. 기독교 신자라는 새로운 신흥 종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상한 풍습을 행하면서 우리 로마인의 전통적인 종교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아무래도 우리가 허용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총장님께서 한번 재판해서 판단해 주십시오 하고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플리니우스가 그 기독교 신자들을 잡아다가 자세하게 조사한 다음에 조사 보고서를 당시에 황제였던 트라이아누스에게 보냈습니다. 네. 플리니우스는 기독교가 지금 전 제국으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나의 속주에서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전 제국에 관련된 문제니까 이게 로마 제국에 관련된 규칙, 규범, 원칙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황제께서 직접 고민해야 할 만큼 큰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네. 로마 제국의 그 황제였던 트라이아누스는 그 편지를 받고 자세하게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한 다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서 기독교 신자들을 죽인 것은 아주 잘한 행동이다. 너의 처신은 정당했다. 앞으로도 기독교 신자고 고백한 사람들은 다 사형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기독교 신자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다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그 모습을 가장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150년대에 있었던 프톨레마이오스 재판이라는 겁니다.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은 150년대에 로마에 살던 기독교 신자였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 사람이 내 아내를 기독교 신자로 개종시켰습니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가 로마 시장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1: 네.
0: 로마 시장이 딱 하나만 물어봅니다. 당신 기독교 신자입니까? 예, 기독교 신자입니다. 사형. 그걸 보고 있던 루키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있습니다. 너요. 아니 그 사람이 지금 살인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절도를 했습니까? 왜 사형시키는 겁니까? 재판관 우리비쿠스가 당신도 기독교 신자입니까? 기독교 신자입니다. 사형.
1: 우와!
0: 또 그걸 보고 있었던 제3자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제가 이름을 못 외운 것이 아니고요. 원래 기록이 이름이 없습니다.
1: 아, 무명이네.
0: 예, 무명인이 또 손을 들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 무슨 죄를 졌습니까? 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두 번 얘기하니까 오리비키스가 재판관이 당신도 기독교 신자입니까? 기독교 신자입니다. 사형.
3: 어머.
1: 줄줄이 막.
0: 예, 이렇게 당시 사회에는 이름만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을 당했다. 그러니까 112년경에 트라이아누스가 앞으로 기독교 신자는 그거 믿기만 하면 사형이다. 이렇게 규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3: 왜 그렇게까지 했지?
0: 참 이게 특이한 현상입니다. 왜 특이한 현상이냐. 로마 제국은 역사상 존재했던 제국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제국이라고 불려져 있습니다.
3: 네.
1: 네, 맞아요.
0: 로마 제국이 가장 위대했던 것은 땅이 넓어서 또 오랫동안 통치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땅도 넓었고 역사상 존재했던 제국 가운데 가장 오래 존속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제국이 정말 위대했던 것은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차이를 없앴다는 겁니다. 로마는 정복당한 모든 지역에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차별이 완전히 없어졌는데요. 아 그러면 그 형식적으로 그냥 시민권 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3: 네.
0: 근데 그렇지 않고 세금도 똑같이 냈고 저기 시골에 살고 있던 사람도 능력만 있으면 올라온 의원이 되고 황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올라온 의원 반 이상이 저기 변방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1: 예.
0: 황제가 된 사람도 수십 명이에요. 나중에 배우게 될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그렇게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로마는 이렇게 정복한 사람들을 존중했을 뿐 아니라 정복한 지역의 문화도 존중을 했어요. 문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종교거든요.
3: 네.
0: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든지 다 존중해줬습니다. 그 가운데 유대교도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기독교 박해를 얘기할 때 기독교는 왜 박해당했습니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유일신을 믿었기 때문에 박해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한 3분의 1만 맞고 3분의 2는 틀린 얘기입니다. 왜? 유일신을 믿었던 유대교는 박해받지 않았습니다.
3: 이상하네.
0: 그러니까. 오히려 로마 제국은 유대교를 보호해줬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행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날 행정을 하면 뭐 서류 제출하라 그러면 유대 율법이 어긋나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유대인들에게는 병력 의무도 면제해 줬어요. 조금 더 뒤에 나오지만 황제 숭배도 면제해 줬어요. 왜 유대교를 이렇게 보호했느냐? 전통적인 종교이고 이 유대교를 로마에 충성하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유대교가 분파가 아니죠. 네. 분파였으면 보호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정복한 지역의 모든 종족과 모든 종교를 다 존중했는데 딱 하나, 유일하게 기독교만을 불법 종교로 규정하고 박해했던 겁니다. 그것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건 정말 특이한 거죠.
3: 네. 너무 억울해요.
0: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는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다신교 신전의 붕괴입니다.
1: 예.
0: 대명시 한번 읽어볼까요?
2: 네. 저는 그것의 전파를 멈추고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치되었던 신전이 이제 확실히 붐비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거룩한 의례들이 다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구입자를 찾기 힘들었던 희생제에 사용된 음식들이 잘 판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참회의 기회만 제공된다면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미신을 교정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0: 예,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미신은 기독교입니다. 네. 자, 기독교가 전파가 되니까 다신교 신전이 지금 붕괴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신교 의례가 행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이 신전이 붕괴된다. 그러면 신들이 방기되는 것이고 신전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제사를 받아오던 신들이 무시된다 이거예요. 그래 무시를 당한 신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린다. 가뭄을 내리고 홍수를 내리고 비바람을 치게 하고 외적의 침입을 가져오고 전염병을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로마 제국은 제대로 살 수가 없고 번영을 누릴 수가 없고 망하게 됐죠.
1: 예.
0: 그죠? 그래서 다신교, 로마 기독교의 팽창한 곳 다신교 신전의 붕괴를 의미했고 다신교 신전의 붕괴는 로마 제국의 붕괴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아까 지금에서 플리니우스가 분명히 전 시간에 기독교 신자들의 죄라는 것은 착하게 살자고 명시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고를 했어요.
3: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미신이도 해서 없애야 된다. 사유시켜야 된다. 결정했던 것은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너무나 빨리 전파가 되면서 다신교 신전이 붕괴가 되고 있어요. 다신교 의례를 사람들이 행하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의 붕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정말 두려운 것이죠. 로마인들은. 특히 로마의 지배층에게.
1: 자기들 입장에서는. 아~
2: 네. 로마의 번영이 무너지니까 이제 그지. 그렇게 한 거겠네요.
0: 그렇죠. 그렇지.
3: 정치적으로 예. 봤다고 봐도
0: 정치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반역을 하지 않을까 그 걱정도 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종교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는데 제사 같은 걸 안 지내서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유교의 이념. 유교의 전통적인 제사 같은 걸 부정하니까 그것은 곧 단순한 어떤 문화적인 변화가 아니고 세상 질서에 무너뜨리는 거다. 세상 질서의 변화를 가져온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다신교의 붕괴를 가져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3: 네.
0: 두 번째는 황제 숭배의 거부입니다. 황제는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3: 사람이요.
0: 당연히 사람이죠. 그죠? 근데 사람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원래 고대 세계에서 통치자는 신의 자식이거나 신으로부터 특수한 힘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 신의 대리인.
0: 예. 특히 이집트 사람들 파라오 같은 경우는 신이 직접 오신 거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근데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믿지는 않았고 그냥 인민이 뽑은 대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방 지역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도 황제나 통치자는 신적인 존재다. 신이 특수한 힘을 부여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저기 고대에서 정복을 제일 잘한 사람이 알렉산드로스거든요. 알렉산드로스 아버지 때부터 그 사람 필리포스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들 조각상을 만들어가지고 기존의 제우스 신상, 뭐 포세이돈 신상 그 옆에다 신상을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거기다 절을 냈어요.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요거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조각상을 만들어서 절을 한다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대다수의 당시 로마인들은 이것은 내가 로마 제국의 시민이고 로마 제국에 충성한다는 표시이다. 요 정도 치면 애국가 부르는 거, 뭐 그런 거에 해당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나를 황제로 숭배하라. 억지로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가서 절하고 그랬어요. 도시 같은 데서 황제 숭배 의례를 조직을 해가지고 긴 그 축하 행렬을 하고 도시 사람들이 전부 다 가가지고 신전에 설치를 해서 신전에다가 황제 조각선을 설치한 다음에 거기다 절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유대교한테는 이게 안 되죠.
1: 네.
0: 저 유대교를.
1: 유대교는 봐줬다 그랬고.
0: 아, 유대교는 봐줬어요, 근데. 네. 유대교는 안 되죠. 유일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유대교 신자들은 우리 그거 면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너무 황제가 쳐다보고 있다가 그래, 너네들은 신장이 특수하니까 면제해 줄게. 그래도 공짜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4: 돈.
0: 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일당은 이틀치 정도를 냅니다. 모든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에 충성해서 돈을 바치고 또 황제 숭배에 절을 안 하지만 매번 기도를 예배를 볼 때마다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특별히 그러면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 면제해 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기독교 신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말고는 전부 다 황제 숭배를 하는데 이걸 도시별로 다 하거든요.
3: 네.
0: 기독교 신자들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매우 눈에 띄는 행동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교실에서 다 애국가를 부르고 있는데 국회의장 명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럼 눈에 막 띄죠.
1: 띄죠. 네.
0: 네. 쟤 뭐야? 저 사람 이상한데 좀 데려와봐. 당신 왜 안 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이 도시에서 눈에 띄는 존재가 됐고 당신이 로마 제국에 충성한다 그러면 황제 숭배를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 신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4: 안 하죠.
0: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러면은 너는 로마 제국에 반역을 저지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기독교 신자들은 여기에 조금 너무나 정당한 주장이긴 한데 또 내가 로마 제국 황제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또 이해는 가기도 해요.
1: 충분히 이해됩니다. 황제 입장에서는. 네.
0: 이거는 그래서 어떤 이념과 이념의 충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이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박해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박해 기록을 보통 순교록, 행적록, 사도행정도 원래는 이름이 행적록입니다. 그 액트인데요, 악타라 부르고 순교록 마티로지라 그러는데 거기 보면 이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오면 너 기독교 신자가 맞느냐? 맞다. 그러면 이제 죽이는 건데 아니다. 그러면 황제 숭배를 해라. 또 기독교 신자들에게 너 황제한테 절하면 놓아줄게. 이런 기록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가 기독교 박해의 중요한 원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특수한 소수만이 특권층을 이루고 있는데 그 특권층을 만드는 기준이 첫 번째는 종족입니다.
1: 종족.
0: 내가 로마인이다. 그러면 비로마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2분의 1 사람이거나 3분의 1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이 있다 그러면 정복을 해서 빼앗고 노예로 삼아도 돼요.
1: 아무 제재하는 게 없네요.
0: 국제기구가 없지 않습니까?
1: 네.
0: 뭐 어떤 행동을 해도 다른 나라를 침입해가지고 약탈을 해와도 저 나쁜 놈이다가 비난하는 사람조차 없어요. 오히려 박수 치면서 야, 저 위대한 힘을 보여줬구나.
1: 멋있다.
0: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종족을 약탈하는 게 일상적인 거였는데 아가침에 우리 오디세우스 나왔었죠.
3: 네. 네.
0: 호메노스의 영웅이잖아요.
1: 네.
0: 오디세우스가 호메노스의 그 트로이 전쟁을 끝나고 귀국하는 길을 담은 글이 오디세이아인데 이 사람 가는 길에 뭐 하냐면 해적질 합니다. 내가 만약에 어딜 가다가 해적질을 했다.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해적질을 했다. 그럼 난 숨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1: 네.
0: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때 내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좀 뜯어 패고 뺏어서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1: 네.
0: 근데 오디세우스는 나 그때 어디 가가지고 왕창 사람들 많이 죽이고 왕창 뺏어서 내 재산을 늘렸다. 난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고대인들의 심성이에요.
4: 사상이 그래요.
0: 사유 방식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고대인과 중세인, 근대인, 현대인은 사유 방식이 다릅니다.
3: 네.
0: 그래서 누가 완벽한 사람이냐? 그러면 자기 종족만 완벽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종족별로 사람을 다르게 생각했는데 기독교는 종교의 장벽을 없애야 됩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이 똑같은 형제입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네. 다른 종족을 노예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계급의 차별입니다. 우리가 신분제라는 것은 태어나자마자 어떤 사람의 능력과 뭐 역할을 규정짓는 거죠.
1: 예.
0: 그렇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노예로 태어나면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노예는 인간 아닙니다. 진짜 인간 아닙니다. 그게 규정에도 말하는 동물로 되어 있습니다.
1: 와.
0: 그러니까 말하는 동물이니까 온갖 학대를 해야 되고 심지어 죽여도.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인구의 30%가 노예입니다.
4: 맞네.
1: 난 노예로 태어날 확률 높았겠다.
0: 맞습니다. 옛날에 태어나면 피지배급이 95%이기 때문에 옛날에 태어나면 참 불행합니다. 힘들다, 힘듭니다. 근데 기독교가 모든 사람들에게 계급의 차별 없이 평등한 세상을 만듭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 네.
0: 그러면 노예들은 좋아하겠죠. 근데 저 지배층의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 귀족들,
1: 네.
0: 좋아하겠습니까?
3: 싫죠.
0: 당연히 싫죠. 우리 기독교를 지켜야 되는 거죠. 기독교가 전파가 되면 자기들의 계급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거는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3: 네.
0: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가 로마 제국을 지배하고 있어요? 당연히 귀족들의 중심 세력에 대해서 지배하고 있겠죠?
3: 네.
0: 그 귀족들의 우두머리는 황제고.
1: 네.
0: 그러니까 플리니우스가 써 보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이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착하게 살긴 하는데, 계급을 없애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대명 씨가 황제였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4: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지금. 이게 말이 되네. 그럼 네가 통치하겠다는 소리냐? 약간 이렇게 반발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네. 은혜 씨는?
3: 밖에 기쁘진 않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3: 네.
0: 저 같으면 기쁘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눈이 정말 희둥해지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냐. 이거는 우리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나의 기득권을 완전히 없애자는 주장이구나.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없다.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는 새로운 세계관 제시 가운데 세 번째인데요. 남녀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여성평등주의가 워낙 많이 다 모든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여성에 대해서 조금만 차별이라도 하면 큰 일이 나지 않습니까?
3: 네.
0: 근데 고대 세계는 아닙니다. 고대 세계에는 아내가 남편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4: 주인님?
1: 주인님.
4: 대장님? 나의 손이요?
1: 나의 주인님.
3: 나의.
0: 아니, 대명치는 정말 청명씨입니다.
1: 오!
0: 주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4: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솔직히. 약간, 서방님 뭐 이런, 뭐 주인님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낮게 봤잖아요. 밥해주는 사람.
1: 나올 때 할머니 할아버지랑 식사 같이 못하셨어. 그렇게
0: 정말 서글픈 얘기인데요. 고대 세계에서 여성은 아버지의 통제를 받는 존재에서 남편의 통제를 받는 존재로 넘어가다가 나중에는 아들의 통제를 받다가 죽는 존재입니다. 독립적으로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고요. 물론 정치 참여도 하지 못하죠. 그 집에서는 남편을 주인이라 불러야 됩니다. 중세 때까지도 남편이 아내를 패는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중세 교회가 남편들에게 어떤 규칙을 정해줬는데 그때 봐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 크기를 너무 큰 걸로 하면 안 된다.
4: 규정이 있군요.
0: 규정을 이렇게 정했어요. 남편이 그만큼 강한 존재인 거예요.
4: 권위가 있구나.
0: 권위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참. 없어져야 할 제도인데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1: 네.
0: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가 전파가 되어 와가지고 아까 지금 다시 플리니에서 돌아가 보면 기독교 신자들 조사해봤더니 남녀가 평등하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층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1: 그렇죠.
0: 그래서 아까 지금 기독교 신자들의 그 통계도 쭉 보여줬지만 기독교 신자 가운데 제일 아니었을 것 같은 사람, 제일 적은 부류는 누구였을 것 같아요?
1: 상위층이 남자들이요.
0: 용춘 씨 정답입니다.
1: 예.
0: 그 상류층 남자들이 기독교 신자 배우 적었습니다. 여자들이 제일 많았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탄생이라는 것은 하나의 조그만 뭐 분파, 종교, 새로운 있던 것 가운데 똑같은 것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없던,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사상체계, 사유체계, 신앙체계를 가진 것의 탄생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고대 세계와 새로운 세계를 열려는 새로운 사유체계의 대립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양자는?
1: 충돌.
0: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1: 예.
0: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이 그렇게 착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충돌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3: 저 아까 강의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유대교인들은 그 황제 숭배를 그 돈으로 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럼 그거를 기독교인한테는 제안하지 않았었나요?
0: 사료에는 한 번도 제안했다는 얘기 안 나오더라고요. 왜 제안하지 않았을까? 다른 요소들이 있어서 이미 기독교를 유대교와 기독교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유대교는 전파, 선교를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민족 공동체를 구성해서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음식 규정 같은 게 매우 다양해가지고 이방인들은 그 음식 규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이방 세계로 가잖아요. 유대인인데 A라는 지역에 살던 유대인인데 B라는 지역에 간다. 그러면 B라는 지역에서 따로 유대인끼리 모여 살아야지 일반 사람들 속에서 섞여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오랫동안 존재해왔기 때문에 유대교의 신앙을 다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해서 그 사람들을 기독교 신자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는 직업적인 선교사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지금

0: 해라. 이렇게 전파했다는 거죠. 아까쯤에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유대교와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황제 숭배 하나의 조건만 가지고는 인정해줄 수 없는 너무나 파격적인 종교였다 이거는. 고대 세계에서는 기존에 한 번도
1: 듣도 보도 못한
0: 듣보잡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마인들은 매우 당황했어요. 그래서 이걸 죽일 수밖에 없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2: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핍박을 많이 받다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잖아요.
0: 박해하지 말아라 하는
2: 박해하지 말아라는 그런 세력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이제 기독교인을 많이 죽이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더 믿거나 좀 더 그게 또 뭐 하나의 뭐 시발점이 돼서 또 기독교를 더 이렇게 올라가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0: 그게 아가치에 등장했던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한 200년경에 활동했던 아프리카의 교회 신자 지도자였었는데요. 그분이 순교자의 피는 기독교의 씨앗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 신자인 우리를 죽이면 죽을수록 우리는 움츠러들고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더 늘어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감동을 받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은 전혀 조금 더 움츠러들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거는 하나의 기독교와 로마 제국의 대립은 하나의 거대한 전쟁이었다. 그걸 역사학적으로 얘기해보면 고대 세계를 끝내고 새로운 세계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고대, 중세, 근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갈 때 봐보면 고대적 사고관이 끝나고 중세적 사고관이 열려야 되거든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 기독교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기독교였느냐? 사람들에 대한 평등, 기존 질서, 기존 계급 질서의 타파, 새로운 사회의 건설, 이걸 주장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시간에는 로마의 대응, 기독교의 박해란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강의 들으며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금토일 한정 판매 3불 99, 유기농 딸기 팩당 3불 49, 유기농 캐나다산 팽이버섯 팩당 3불 4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7불 99, 헤어룸 막국수 소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Ojig 예수교회 민정재 목사가 전하는 구속사 강해입니다. 구속사 강해는 성경에 기록된 창조와 타락, 그리고 회복과 완성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민정재 목사의 구속사 강해를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구속사 강해 청취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구속사 시리즈 제8권, 횃불어여행의 성취, 10대 재앙과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입성 내용 중 가나안 입성의 과정에 대해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2절과 4장 4절 말씀 볼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매 지파에서 12명씩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마른 땅에서 매 지파에 돌 한 개를 취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길갈까지 옮기도록 하였습니다. 그 돌은 장정이 어깨에 메어야 할 큰 돌이었다고 여호수아서 4장 5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두 돌 기념비는 두 군데 세워졌는데 하나는 요단강 가운데이고 다른 하나는 요단강 도하 후에 첫 번째 지나친 곳인 길갈이었습니다. 먼저 요단강 가운데 세워진 기념비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이 끝났음을 영원히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길갈에 세워진 열두돌 기념비는 가나안 땅에서의 새 출발, 새 역사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새로운 여호수아의 시대, 새로운 가나안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군데에 열두돌을 세워 표징으로 기념하도록 한 후에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라고 후일에 후손들이 질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뿐만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가르쳤다고 여호수아서 4장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12돌의 기념비를 통해 모든 지파는 하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은 각각 흩어진 낱낱이 아니라 한 뿌리에서 나온 한 혈통, 한 조상에게서 난 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돌이 함께 뭉쳐 있듯이 열두 지파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는 날, 오늘부터 시작하여 백성의 목전에서 크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고 여호수아서 4장 14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예전처럼 에브라임 지파 하나를 대표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후원을 받는 전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4절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큰 인물로 우러르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늘 두려워했듯이 여호수아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도와 사건을 계기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지도자로 인정하고 믿기 시작했던 것처럼 요단강 도하 사건을 계기로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믿고 그를 모세처럼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던 날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 시작하여라고 하셨으므로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통해 더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궁극적인 과제는 요단 서편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처럼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도 반드시 성공하게 해주신다는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시작하여라는 말씀은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감격스러운 소망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에서 가져온 열두 돌을 취하여 길갈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후대의 자손들과 땅의 모든 백성에게 요단강을 마르게 하여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의 능하심을 알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이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태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대로 길갈에서 광야 2세대가 할례를 받았다고 여호수아서 5장 8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길갈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미지의 가나안 땅에서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 할례를 받으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애굽의 모든 수치에서 벗어나 가나안을 소유할 수 있는 언약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수치요. 광야에서 애굽의 속성을 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사랑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할례와 함께 이 모든 수치를 제거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깨끗이 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 도하는 40년에 걸쳐 진행된 광야 생활의 종결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종살이 최후의 관문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생활의 시작이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새 역사 최초의 관문이었던 것입니다. 과거 40년 전 하나님의 주권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 홍해 도하 사건이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에서의 그 탈출이라 한다면 요단강 도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의 입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 도하 사건은 영적으로 볼 때 과거 죄에 매여 종살이했던 옛 생활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세례를 예표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도하는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갈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가나안 입성의 최종 장애물인데 이것을 통과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가나안 천국에 입성할 때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몸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나팔에 우리의 썩을 몸이 불갑을 썩지 않게 하시고 죽을 몸이 불갑을 죽지 않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천국에 입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도의 몸은 썩지 아니하여 영광스럽고 강한 몸, 곧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할 것이며 성도의 낮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도는 성화의 완성을 통해 영화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구원의 전 과정의 거대한 완성과 종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 성도는 장차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며 주님 예비하신 새 집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주전 1406년 1월 14일 금요일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에서의 첫 유월절 준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전 1406년 니산월, 즉 1월 14일에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 말씀 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며 출애굽시 지켰던 유월절과 시내 광야에서 지켰던 유월절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1절 말씀 볼 때 주전 1446년 1월 14일 출애굽 전날 밤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 말씀 볼 때 주전 1445년 1월 14일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5장 10절 말씀에서는 주전 1406년 1월 14일 가나안 입성 직후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월절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구속사적으로도 성도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속받아 애굽과 같은 사단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입성 후 길갈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면서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감사와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전 1406년 1월 15일 토요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소산을 먹은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을 지킨 1월 14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날은 금요일이었으므로 지금까지의 규례대로 본다면 역시 두 배의 만나가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1월 15일 안식일, 즉 토요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날은 출애굽한 지 정확히 40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고 처음으로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감격적인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전 1406년 1월 16일 일요일 만나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광야 노정 40년 동안에 만나가 내린 법칙에 따르면 토요일, 즉 안식일이 지난 일요일에는 반드시 만나가 내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전 1406년 1월 16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 볼 때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주전 1446년 2월 16일 일요일에 처음 내리기 시작하여 주전 1406년 1월 16일에 그쳤으므로 총 39년 11개월 동안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부터 땀을 흘려 일을 하면서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맹목적으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그 땅을 정복해 나감으로써 약속의 땅, 가나안의 실제적인 소유자가 되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 건설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횃불 언약에서 약속하신 땅의 범위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전 2082년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체결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고 약속하시고 그 가나안 땅의 경계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볼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자, 여기 나오는 가나안 땅의 경계는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약속하신 땅은 애굽 강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애굽 강은 팔레스타인 남쪽 광야를 흐르는 강으로서 시내 반도에서 가사 남쪽을 지나 지중해로 연결된 곳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브라데는 아라랏산의 기슭에서 발원하여 터키의 우르파를 지나 시리아의 라카를 거쳐 이라크 땅을 관통하여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는 약 2850km의 큰 강이 되겠습니다. 이 강은 안티타우르스와 아라랏 지역 남쪽의 녹은 눈을 운반하여 강 주변에 광활한 충적 평원을 형성하였고 애굽 문명과 비견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경제적인 토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브라데 강에 대해서 더욱 깊이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볼 때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나오는 네 강 가운데 넷째 강이 바로 유브라데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브라데 강 근처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하란에 이르렀고 다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순종함으로 유브라데 강을 건넜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도 신령한 히브리인이 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령한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브라데 강은 종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강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볼 때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유브라데에 쏟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던 네 명의 천사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위하여 놓여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 15절 말씀 볼 때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또한 여섯 번째 대접 재앙도 유브라데에 쏟아진다고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말씀 볼 때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최후의 결전을 위해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이는 온 천하의 임금들, 곧 악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볼 때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넌 자들만이 생명수강에 도착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풍요롭고 비옥하며 안전한 유브라데 강가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 그는 고향과 본토를 버리고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히브리인이 되었듯이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신령한 히브리인이 되어 신령한 유브라데강을 건너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볼 때 가나안 10족속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경계만 말씀하시지 않고 그 광대한 땅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는 옛 주인들 10개의 족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볼 때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족속은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등 여섯 족속으로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르가스 족속이 추가되어 일곱 족속으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10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볼 때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는 함의 아들 가나안 계열의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히위, 가나안, 헷 세 개의 족속만을 가나안 족속으로 거론하기도 하고 아브라함 때는 아모리 족속 하나로 가나안을 점령할 당시에는 헷 족속 하나로 가나안 전체를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횃불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열 족속을 모두 언급하셨습니다. 20대 족속은 그 기원을 살펴볼 때 대부분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 계열의 이름을 쓰고 있거나 혹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의 자손에 해당되었습니다. 특히 함의 아들 중 가나안 자손의 거주지에 대해 창세기 10장 18절과 19절에서는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였더라.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할 당시 이 10개의 족속 중에 있었던 겐, 그니스, 갓몬, 르바 이 네 족속과 엠, 호리, 수수 족속 등의 가나안 초기 원주민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취를 감추거나 소수 민족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시기에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기르가스 사람의 히위 사람을 포함하여 일곱 개의 족속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경계뿐만 아니라 거기 살고 있는 열 개 족속을 낱낱이 말씀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땅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토착민들이 이미 살고 있음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곧 그 땅을 차지하려면 점령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나갈 때 가나안 10족속을 능히 쫓아낼 수 있고 그 땅을 마침내 완전히 소유하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알려주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가나안 족속은 구속사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 세력을 가리키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긴 최후의 승리자들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 나라를 비로소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입성 직전 정해주신 땅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인 주전 1407년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민수기 34장 2절 말씀 볼 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땅의 경계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였음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그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민수기 34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의 경계를 북쪽으로는 하맛 어귀까지로 정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하살 에난에서 아인을 거쳐 사해까지 남쪽으로는 사해에서 가데스바네아를 거쳐 애굽 시내까지이며 서쪽 경계는 지중해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영토의 남북 경계로 말하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의 거리, 그 거리가 약 240km이며 동서의 거리는 북단의 갈멜산에서 갈릴리까지 약 45km, 그리고 남단의 가사에서 사해까지 약 85k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거주할 동서남북 경계를 구체적으로 그 지명까지 상세히 알려주셨는데 이것은 그 땅의 점령 과정에서 승리에 대한 확신과 용기를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이시며 그분만이 땅의 경계를 정하실 수 있으며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온 땅의 중심에 세우셨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횃불언약을 통해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써 실제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횃불언약에서 약속하신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의 땅을 여호수아 때에 다 정복한 것은 아니지만 여호수아서 18장 1절 말씀 볼 때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사방에 안식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고 여호와께서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들을 당할 자가 없었다고 여호수아서 21장 43절 그리고 44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 그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나안 정복의 구체적인 정복 과정은 어떠하였을까요? 그 내용과 구속 경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구속사 강의는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의 구속사 시리즈 제8권 횃불언약의 성취, 10대 재앙과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입성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구속사 5분 메시지를 입력하시면 매일 5분 동안 구속사 시리즈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0: 오직 예수교회 민정재 목사였습니다. 오직 예수교회 올해 표현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받아 구속사를 성취하는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오직 예수교회는 구속사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찬양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한 신앙의 회복이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1980 갤러스로드 비엔나 버지니아 22182이며 문의는 240-753-5321로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오직 예수교회 구속사 강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에이치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금토일 한정 판매 3불 99, 유기농 딸기 팩당 3불 49, 유기농 캐나다산 팽이버섯 팩당 3불 4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7불 99, 헤어룸 막국수 소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0: 폴스처치에 있는 워싱턴 비전교회 김찬영 목사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온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워싱턴 비전교회입니다.
1: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21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영적 생명의 가장 근본적이고 신비로운 주제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연치 않게 그 어떤 비디오 클립을 하나 봤는데 또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할아버지가 큰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그 아들이 울면서 그럽니다. 아버지 내가 더 이상 아버지를 면해 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아닌 아버지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들이 한 번씩 오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고 소망이었는데 이제 아들이 더 이상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에게 할아버지 이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서 자기는 더 이상 이제 보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그걸로 좌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살아갈 소망도 없고 이제 아들 하나 보고 또 손자 보고 하는 그 기쁨으로 살고 싶었는데 이제 그런 기쁨까지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제 차라리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 게 좋겠다 하고 내가 내 아이를 다시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내 인생이 끝나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한탄을 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옆에 있는 그 교도관이 한마디 해줍니다. 왜 당신은 저 아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보라고 내 이 모습이 이 모습인데 어떻게 내가 내 아들과 내 손자를 볼 수 있겠냐. 근데 그 교도관이 한마디 더 해줍니다. 당신의 지금의 모습은 그를 볼 수 없을지 몰라도 당신이 변화되면 되지 않겠냐. 당신이 변화돼서 그 멋있는 모습으로 그 아들에게도 성장해 나타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 자기 열심히 일하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해요. 여기서 범죄도 많고 여러 가지가 일이 많은데 그래도 그 범죄에서 자기 손을 다 떼고 거룩하게 또 바르게 살아가려고 최선을 노력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이제 풀려났어요. 풀려나서 이제 어디 그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 일을 해요. 근데 그 직장에 있는 사장이 그를 꼬드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를 나쁜 길로 그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범죄자였기 때문에 그가 어떤 죄를 짓고 나면 이 사장이 자기 모든 죄를 거기에 덮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꼬드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자기 손자를 보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자기가 조각해가면서 손자의 비행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나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회사에 큰일이 하나 터졌어요. 도둑이 맞았어요. 그 악한 일이 생겼는데 그 회사 사장은 그것을 그 할아버지에게 다 덮어 씌운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너무나 좌절스러워서 자기는 아들을 보고 싶고 손자를 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될까봐 아픈 전복대 같은 데 그런 거 올라가서 그냥 떨어져 버려요. 왜? 자기는 악을 행하고 싶지 않거든. 자기는 자기 아들에게 착한 모습,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어서 보여주고 싶어서 그가 그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죽지는 않고 병원에 가서 누워있어요. 근데 교도관이 그 아들을 찾아갑니다. 아들을 찾아가서 그래요. 아버지 한번 찾아가보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나 안 본다고. 내 아버지를 더 이상 보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교도관이 말합니다. 아니야. 제 아버지가 저렇게 된 이유는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자기가 죄 속에 악한 것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너를 위해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저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 스스로 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울면서 태어난 아들을 데리고 손자를 데리고 할아버지를 보러 가고 할아버지가 만든 그 비행기를 손자가 받는 이야기를 봤어요. 보면서 제가 하나 느낀 것은 야, 이렇게 한 사람도 변화될 수 있구나. 죄인한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고, 어떤 계기가 있으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또 자기 성자를 위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한 할아버지 삶이 거듭난 변화를 보여준 것이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거듭남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할아버지의 삶이 변화된, 삶이 거듭난 그런 모습을 뛰어넘는 영적 생명의 가장 근본적이고 신비로운 그런 거듭남, 그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새롭게 태어나고 싶고 같이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거듭남은 단순한 인생의 새 출발, 또 인생의 어떤 도덕적인 바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뛰어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내가 어둠 속에 있는 내 영혼이 빛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적인 그런 거듭남,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소지한 자로 우리는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거듭남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거듭남.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다시 우리가 태어나는 놀라운 신비예요. 신비스러운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이 바리새인인데 유대인이면서 또 관원이었어요. 또 공회의원이었어요. 종교적으로는요, 사회적으로는 최고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쵸?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고 그가 밤에 예수께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답을 예상 뛰어넘는 대답을 3절에 이렇게 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압니다.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압니다라고.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이 땅에서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 네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반대에 불렀어요. 당신이 하나님이 나라에서 이곳에 오신 것을 내가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너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 거듭남이라고 해요. 거듭남. 그 거듭남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거듭남 그 앞에 이렇게 앞에 숫자가 하나 기록되어 있잖아요. 2라고. 뭐냐면 위에서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그 말은요. 아노데이라는 그 말인데 위에서 내려오는 그 이야기. 위에서 다시.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을 거듭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듭남은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변화, 내 도덕적인 변화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어지는 영적인 거듭남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태어나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히 변화된 그 모습, 영적인 변화가 있는 그 모습을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거듭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있으세요? 거듭남의 삶을 살아간 중에 거듭남의 대표적인 이름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같아.
2: 하나님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고 공회에서 일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산헤드린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이스라엘의 리더 중에 리더였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안에서 거듭남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알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우리가 행동적으로 어떻게 누군가를 공경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내 가슴속에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육적인 근제로 다시 태어난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전진적으로 영적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는 그 거듭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끝부분에 가면요, 이분이 변화돼요. 예수 안에서 변화돼서 그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됐어요. 많은 장로들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예수 그를 죽이면 안 된다고 변호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가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을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장례에 준비하는 걸 생각할지 몰라도 그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는요,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내면적으로 예수를 곧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인물이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해서 그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살아갔던 사람을 변했던 사람이 니고데모라 한 사람이에요. 우리 니고데모를 보면 영적으로, 내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영적과 내적인 면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변화된 한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사도 바울이 아닐까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는 완전히 변했어요. 그럼 그 전의 삶과 180도로 완전히 변했는 삶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올라갔던 그 사람인데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어떻게 살아요? 자,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예수를 드러나기 위해서 그는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완고했던 사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잘못된 모습으로 믿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철저히 바뀌고 완전히 삶의 가치관도 바뀌고 삶의 모든 행함까지도 완전히 바뀌어버렸던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만 행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 믿었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 믿는 그것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로마, 아니 우리가 더 아는 스페인 거기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갔던 사람이 아닐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다시 태어났던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는 것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나는 새 것이 되었다고 그가 고백을 한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자신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나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성전에 가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뭘까? 내가 이 땅에 와서 살다가는 변식 안에서 이 삶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삶일까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공예인이었고 또 사내들이었고 거기에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가 메시아인지도 몰랐던 시대. 그때 그가 예수라는 불을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서 물어요.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 목회자들도요, 서로의 자존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것도 또 다른 동료에게, 또 다른 목회자에게 그래서 묻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인 집사님입니다. 자기 걸 내려놓지 않냐는. 그러면서 그걸 내려놓고 목사님, 너 친구야,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것은요, 그렇게 쉽게 찾아가서 할 수 못해요. 그래서 우리도 주석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의 주석을 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말했는지 서로 깨닫고 또 그걸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이스라엘의 그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떠돌리는 그 예수를 찾아가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나는 오늘 예수 믿고 교회 다닌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담궈야 되는 주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것. 성경 읽고 기도할 때마다 그래 그냥 성경 읽기표 하고 답만 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의심이 되고 내 마음속에 거기에 퀘스트로 다가오는 질문이 다가오는 것은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고니 나가나로 핸드폰 보지 말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인생이 내가 30년 40년 살아가는 내 인생이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그랬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여기에서 성경에 나와서 예수님과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인물로 왜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서 니고데모를 거기다 올려놨을까요? 그만큼 그런 그룹을 씨름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그 도전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니고데모를 읽고 그래 거듭남이 뭔지 배웠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속에서 나는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영원히 거듭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예타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거듭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 읽어보시죠. 7절과 8절 시작.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한다. 바람이 어디서 오고 간지 알지 못한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자도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통해서 거듭나는지 알지 못한 상황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그 모습은요.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 예수를 찾아가고 성령을 찾아가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거듭남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요. 체험이 없으면 그 예수 믿는 그 모습이 좀 두려울 수 있어요. 체험이 없다고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어느 누구나 체험이 오게 돼 있어요. 어떤 이는 방언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신유의 은사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의 나타남이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 바울처럼 전과 후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그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그렇지 않냐면 우리는 체험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니고데모처럼 그냥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난 사람. 우리가 성경에 마태복음이나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처음에 보면 미련함 같아. 밭에 남의 밭에 와서 일하다가 거기서 보호와 있는 걸 보고 나서는 그 주인한테 알리면 주인이 찾아가면 끝인데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팔고 그 밭에 사는 옷을 벗어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네가 거기 땅에 있는 그 보화를 사라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값진 보화를 알려준 생명이 있는 영원한 생명을 알겠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그 영생을 너는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보나요?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주신 그 생명 보화가 나에게 보화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인생 가운데. 인생 가운데 나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게 있으면 모든 것을 거기서 투자해서 그거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뭐 저도 뭐 아내 있지만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투자했나? 모르겠죠. 모든 걸 투자해서 한국까지 가서 결혼하고 싶은 간단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녀들 태어났어요? 내 자녀들 태어났는데 모든 걸 가지고 싶은 거야. 모든 걸. 내 노후도 내 준비하지 않고 아이들 위해서 투자하고 싶은 것이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오늘 오면서도 우리가 막 고민했어요. 야, 도대체 아이들을 얼만큼 학교를 도와줘야 되냐. 얼만큼 그 아이들이 자기들의 삶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도와준 거 하나씩 다 적어놨다. 나중에 그 아들들 셋, 자녀들 셋 앉혀놓고 증인을 세워놓고 서로 갚으게 했고 만들자 하는 소리가 오후에서. 그래서 우리가 웃기면서 하지만 그만큼 자녀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존재의 모든 걸 썩고 싶은 것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러는데 하나님이란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게 됐다면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을 다 주관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분한테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는요, 왜 거듭나야 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요. 내 생각 하나하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다 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말하기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왜 우리는 거듭나야 할까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우리는 거듭나의 이유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고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 우리는. 그런 허물과 지혜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에베소서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죽었어요. 우리는 다 죽어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음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 살아가는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육체적인 모습이 지금 살았다고 다 살아간 게 아니에요. 이 꽃을 보아요, 꽃을. 어떤 꽃은 저 화분에 숨겨 있고 거기에 땅에 있어서 뿌리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꽃은요, 뿌리가 없어. 그냥 꽃 위에만 잘라온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살아있는데 죽은 거예요. 저것은 죽어 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뿌리가 내려있고 거기에 땅에 자기가 박혀있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꽃이 이렇게 아무리 싱싱하게 보이고 또 예쁘게 보여도 뿌리가 없으면 시들어 죽은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의 몸도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 모두가 다 죽었다 하고 죽었다. 하나님 앞에 떨어져 살아가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의 뒤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고 또 그렇고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상황이 되면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은 말해서 3절에 이렇게 하죠. 3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또 5절을 보면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에 들어가야 되는 유일한 것은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곧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듭날까?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은혜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뭔가가 아니라 이미 받은 존재라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라고 말했어요. 성령의 역사. 오늘 오늘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물과 성령. 성령으로 거듭난다. 우리는요, 그 믿음이 먼저일까? 또 아니면 거듭남이 먼저일까? 참 헷갈려.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기도 하고 난 아무것도 믿지 않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먼저 거듭나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게 됐다.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 시간적으로 우리가 말하지는 않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논리적으로 보면 거듭남이 먼저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거듭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주님을 믿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짐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된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우리가 거듭난 존재가 된 말입니다. 여러분들 읽었던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고 그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들림으로 통하여 우리 모두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듭난 삶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주시는 그 은혜는 거둬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온전했을 때,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 옆에 지인되었을 때 살아있는 사랑이 로마서 8장에는 그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주신 그 사랑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에 축복합니다. 아멘.

워싱턴 비전교회 김찬영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퍼스트 철치에 있는 워싱턴 비전교회는 495에서 루트 7으로 나와 마샬 하이스쿨 건너편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0: 뉴욕 우리 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는 공동체 뉴욕 우리 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뉴욕 우리 교회의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1: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또 우리 VBS 여름 성경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으로 함께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아이들이 배우는 1과 전체는 5과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제 배웠던 2과의 내용으로 또 오늘은 아이들은 3과를 배울 내용인데 이제 오늘까지 저희가 아이들이 배우는 1과와 2과를 지난주일과 이번주일까지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들 교재는 아주 단순합니다. 뭐 이렇게 설교 내용이나 이런 게 있지 않고 바울의 대본, 바울과 브루투스의 하나의 대본, 또 하나는 지하학교에 참여하는 아이들, 성도들이죠. 당시에 아이들의 대본 이렇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 VBS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설교 준비하기가 상당히 다른 데 비해서 용이합니다. 수월합니다. 하지만 또 아이들하고 교감하고 또 아이들은 어떤 언어와 어떤 배움을 가지고 우리와 다른 공간에서 또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지난주일에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사랑은 선물입니다. 키워드는 선물입니다. 죄가 주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주는 것은 또 무엇이며 또 선물을 받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세 가지 대지로 나누었습니다. 죄가 줄 수 있는 것은 사망, 죄의 삭슨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영원한 삶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지하교회와 더불어서 지하철도,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라는 남북전쟁 때 활약했던 교회가 도피하는 흑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고 또 영무원이 되어줬던 그런 이야기와 해리엇 터프만의 이야기를 함께 소개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지난주 선물이라고 한 키워드에 이어서 오늘은 변화입니다. 변화. 말씀의 제목은 아이들에게 전할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이들은 바울에게서 다메섹에 가던 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뒀던 바울,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람을 가두던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아주 극적인 변화입니다. 이 변화의 시작이었던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의 자신의 경험 이야기를 바울이 아이들에게 들려줍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길 위에서 바울의 변화는 성경 속에 소개되고 있는 변화들 중에서 가장 선명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 영향력의 반경이 넓은 변화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 변화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은 정말 더 넓은 세계로 확장이 됩니다. 그가 쓴 편지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 담겨 있고 오늘까지도 교회를 세우는, 당시에도 지금까지도 교회를 세우는 가장 커다란 조력을, 동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세상도 바뀌고 뭐 이를테면 교회가 도시마다 건물을 세워지면 도시의 디자인도 바뀌어지고 유럽의 사회 문화와 구조, 음악도 바뀌어지고 이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지난 2000년 동안 미쳤던 영향은 정말 실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VBS에서 아이들은 이런 질문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무엇을 변화시켜주시면 좋을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무엇을 변화시켜주시면 좋을까? 이 질문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어른들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정말 변화를 기대합니까? 그리고 변화를 원합니까? 만약에 변화를 원한다면 어떤 변화의 내용입니까? 조금 더 나아가 중요한 질문은 그 변화가 이루어질 거를 어느 정도 확신합니까?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까? 아니면 그 변화에 쏟고 있는 열정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 아이들이 나눈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 질문을 서로 이야기한 뒤에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래된 습관을 벗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사실 이건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질문이고 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까? 원하고 있다면 그 내용은, 변화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변화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는, 마음에는 어떤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기대합니까? 변화가 진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어느 정도 확신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짧은 한절 안에 변화의 3단계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세상의 틀을 거절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에서부터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변화는 삶의 선택으로 드러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차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일 오늘까지 또 아이들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VBS를 통해서 온 교인들이 또 어린아이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은 우리를 자기 틀에 맞추려고 합니다. 바울이 말한 문구를 가져와서 생각해 본다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 이 말 자체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당시에 바울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말했는지를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여기에 본받지 말고에서 본받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헬라어로는 쉬스 케마티조입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본받다, 그냥 본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틀이나 모양에 자신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밀가루 반죽을 해서 어떤 틀에 넣으면 같은 모양의 빵이 나오겠죠. 공장에서 같은 틀을 주조해서 사용하면 같은 모양의 자동차든 물건 이런 것들이 계속 대량 생산이 될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를,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틀에 맞추지 말라. 넣지 말라. 우리 자녀들을 그런 세상의 틀에 맞추지 말라. 뭐 이런 의미겠죠. 바울이 편지를 보낸 로마에는 당시에는 특별히 눈에 보여지는 가장 중요한 이 세상에 준 틀이 신들이었습니다. 신전, 신에 관한 형상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로마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런 유적지, 문화 유적지를 보기 위해 사람들은 관광을 가기도 합니다. 집 안에는 가정의 수호신이 있었고 광장과 길거리인 여러 신들, 신전, 형상들이 있었습니다. 성공을 하려면 이 신을 찾고 풍년을 원하면 저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강조되었던 동전에도 새겨져 있고 뭐 또 이곳저곳에 새겨져 있는 하나의 중요한 신에 관한 것은 황제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에게는 모든 국민이 신적인 충성을 바쳤습니다. 이런 로마입니다.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런 틀을 가지고 있는 게 로마입니다. 그런 로마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되게 낯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의 틀로 보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틀로 보면 위험해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같은 신들을 향해서 고개를 숙일 때 그들은 한 분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고 또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로마에 살지만 로마가 주고 있는 틀이 눈에 뻔히 보이지만 사람들이 그 방향을 향해 다 질주하고 있지만 하지만 로마의 틀에 우리를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가 찍어내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것이 악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바깥으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세상이 악하니까 세상하고 같이 있지 않을 거야. 나는 세상으로부터 저 사막의 수도사가 될 거야. 그렇게 하려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세상 한복판에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당시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도 우리를 일정한 모양으로 물론 이 시대에도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많이 갖는 소유의 틀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가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틀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이 인정받아야 중요한 사람이라고 간주합니다. 세상은 감정의 틀도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분노라고 하는 틀도 우리에게 만들어서 강요합니다. 상처받으면 나도 되갚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틀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르게 사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높아지려거든 낮아지라고 했습니다. 크고자 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높이라고 그 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기대나 또 자녀들을 향해 바라보는 시선도 그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거침없이 그 틀을 가져다 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다른 삶을 다른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낮추라 합니다.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해주면서 한때 자기 시대의 틀에 자기도 갇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도 그 틀에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종교적 열심이 크면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한다고 당시의 시대 정신으로 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으뜸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그 누구보다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는 확신으로 크리스천들을 잡아다가 가뒀습니다. 이건 100%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나쁜 풍습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틀에 자기가 갇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의의 틀입니다. 자기가 분명히 100%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100% 틀렸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고 거기에 자기의 옳지 못했다고 하는 가장 큰 틀이 자기 의의 틀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의 황제로부터 오는 당시 로마가 가지고 있던 가장 커다란 틀이 바로 이 자기 의의 틀이라는 것. 종교적 오만의 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이 만든 틀에 너를 집어넣거나 맡기지 말라.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가 너의 모양을 결정하게 하지 말라. 시대의 유행이 너의 영혼을 빚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연봉으로만 우리를 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스테이터스, 신분으로만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잣대로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신문에, 뉴스에는 수 없는 잣대들이 우리에게 하나의 틀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틀을 거절할 때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낡은 틀을 거절하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안에서부터 변화시킨다는 것. 첫 번째는 그 틀을,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한 틀을 거절해야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바울은 행동 몇 가지를 고쳐 수정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습관만 바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재의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변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변화는 헬라어로 메타모르포입니다. 이건 탈바꿈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헬라어 사전에 탈바꿈이란 뜻 밑에는 이런 비유가, 이 단어를 잘 설명하기 위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탈바꿈하듯이. 겉모양을 조금 고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존재의 모습과 방향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모습 변화입니다. 애벌레는 나비처럼 행동하는, 난 나비가 돼야지 하고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나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등에 날개 모양을 붙여가지고 나비가 되지 않습니다. 고치 안에서, 이 조그만한 고체 안에서 애벌레는 자신의 이전의 모습이 완전히 해체되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 그게 애벌레가 나비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는다는 메타모르포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이 탈바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변화도 그렇습니다. 겉에 종교적 장식을 하나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란 습관 하나를 추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착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연습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와 생각, 가치, 방향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좋아지는지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도 달라집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도 달라집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상처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삶을 이해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바울이 바로 그 변화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변화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다메섹으로 가기 전에 바울은 자신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사랑이 없는 열심이었고, 그의 지식은 은혜 없는 지식이었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열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대편에 서 있던 열심이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길을 막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오히려 정반대의 의도와 정반대의 열심과 정반대의 결과를 창출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변화입니다. 진리를 내가 지킨다고 하면서 그동안 진리이신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히려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 순간 바울은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던 생각이 몽땅 무너졌습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도 무너졌습니다.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영혼의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고 그 무너짐은 멸망이 아니라 은혜의 입구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게 그 바울의 변화였습니다. 변화는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참된 변화는 변명하는 것보다 책임지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참된 변화는 복수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 세상이 밀어놨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는 변화입니다. 약한 사람, 아픈 사람, 서툰 사람, 가진 것이 적은 사람, 그런 한 사람을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참된 변화입니다. 변화되면 교회 안에서만 친절하지 않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웨이트리스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도리어 어떤 사람보다 공손한 말과 태도로 인사합니다. 변화된 사람은 불의 앞에 비겁하게 물러서지 않고 침묵하지 않습니다. 변화된 사람은 위험에 놓여있는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는 선택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참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며 던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집에 가서 부모님들이 또 어른들이 선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자고 도전했습니다. 선물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어지는 건데 그 선물을 받고 좋은 모습, 선물을 받은 사람의 모습, 그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어떻게 핸들링하는 그런 거를 보여주자고 도전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건 성경에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사랑이 그렇게 위대하다면 사람을 바꿔놓는다면 사람을 뒤집어놓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나를 통해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앙 교육은 우리의 변화된 삶입니다. 어떤 비싼 인프라보다, 어떤 뛰어난 교재보다 가장 커다란 좋은 신앙 교육은 여러분들 각자의 변화된 삶입니다. 변명하던 어른이 사과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끈떡하면 화내던 어른이 온유해지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미워하던 사람이 용서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며 뒷담화를 하던 아이들 앞에도 뒷담화를 하던 어른이 부모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어른으로 바뀌어지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사람을, 우리 엄마를, 우리 아빠를, 우리 어른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어떤 교육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세상 나가서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육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변명하던 사람들, 미워하던 사람들, 이게 다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또 늘 실수하여 넘어지고 또 그런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받아들이고 그 변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는 막연한 갈망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할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할 게 있다는 사실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는 화가 있어. 내 마음은 조급함이 있어. 나는 왜 이런지 몰라.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아, 이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변화의 콘텐츠가 내 안에 변화되어야 될 대상이 있다는 사실부터 변화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같은 사람을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상처만 보였지만 이제는 그 사람의 아픔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내 손해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이익과 하나님의 기쁨을 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뭐 그 꿈에서나 이런 갑자기 신비한 미래 비밀만을 봤다는 걸 우리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내가 돈을 주고 구매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어떻게 내 가진 것을 내 시간을 나누어야 되는 것을 선택할지,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수 없는 선택의 옵션들이 있습니다. 상처 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가진 것을 누구와 나눠야 할지, 수 없는 선택 안에서 우리는 내 삶의 내면의 변화를 드러내게 합니다. 이 모든 선택에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 안에 엔진이 새롭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엔진이 여전히 욕심이 가득하다면 내가 원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엔진의 미움이 가득하다면 복수를 정의라고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교만하면 고집을 믿음으로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탈바꿈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선택들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세 문장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틀을 본받지 마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은 박해자였던 사울을 복음의 사도 바울로 변화시켰습니다. 그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저는 우리 교회 지금 VBS를 하는 아직은 너무 귀엽기만 한 저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삶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도 아이들처럼 주님 안에 한 가지를 내놓아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내 안에 이것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선물이며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틀을 따라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우리 자신을 맡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과 교회에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교사와 온 교회가 먼저 변화된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지금까지 뉴욕 우리교회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메스페스 성전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이른비 예배는 오전 8시, 큰비 예배는 오전 11시로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늦은비 예배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으며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메스페스 성전 주소는 53-71 72 플레이스 메스페스 뉴욕 11378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www.nyurichurch.org입니다. 전화번호는 718-565-6555, 718-565-6555입니다. 이상으로 뉴욕 우리교회 시간을 마칩니다.

0: K라디오
1: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초등부 어찌를 어떻게 꾸밀까? 장로님들이 꾸미니까 페인트 색깔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3: 초등학교 때 수위라는 단어도 뭔지 모르고 수위가 별이 다섯 개인데? 그런 장면이 나오자. 아, 오.
4: 옛날에 비해서 바뀐 성 역할이나 성 관념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3: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결혼을 하시면서 일을 그만두셨거든요. 아빠보다 돈을 더 잘 버는데도 불구하고.
4: 어떤 직업이셨어요?
3: 엄마 은행원 다니셨어요.
2: 세상에.
3: 지금이었으면 아주.
2: 은행장을 하셨을 텐데.
3: 제가 초등학생 때는 워킹맘이라는 단어가 일을 하는 엄마가 없었으니까 그런 맞아요. 단어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결혼한다고 해서 일을 그만두는 경우를 본 적이 없고 남자 혼자 외벌이를 하면 그 남자를 안타깝게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5: 저는 누나가 결혼을 했는데 누나가 더 늦게 퇴근하는 편이라 매형이 애기 데리고 와서 퇴근하면서 씻기고 조금은 바뀐 것 같아요.
3: 요새 뭐 미디어에서도 보면은 유모차라고 표기하면 여자들에게 욕먹고 모가 어미모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아차라고 표기하면 이제 남자들이 그런 걸로 예민해하냐 하면서 시시비비가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퐁퐁남이니 뭐 그런 단어들도 너무 많으니까 뭐가 옳고 그르고도 모르겠고 그냥 그만했으면 좋겠고 나 싸우는 거 보기 싫고 그런 것들을 계속 접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6: 사회가 지금 성에 대한 역할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피해자인 것처럼.
7: 그런 논쟁들이 사실 교회 내에도 있고 멋진 양복 입고 의사결정은 누가 하시죠?
3: 장로님들이
7: 하시잖아요. 식당 봉사는 누가 하죠?
4: 권사님.
7: 권사님들하고. 네, 그렇잖아요. 이게 역할 분담이 나뉘었어요.
6: 그러니까 여자들의 목소리가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크리스천은 뭐냐면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한 몸이니 근데 한 몸이 이거는 얘만 해야 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주일학교 회장도 교회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결정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초등부 어치를 어떻게 꾸밀까요? 장로님들이 꾸미니까 페인트 색깔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모두가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 대신에 존중은 있는 다른 문화를 교회에서 조금 더 빨리 만들어내면 어떨까 싶어요. 과거 기독교의 여자분들이 크리스천이 많았던 이유는 뭐냐면 열어놨거든요. 한글도 가르쳐주고 직분도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좀 남성 중심의 것을 탈피해서 함께할 수 있는 것들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8: 성소수자들이 나오는 그런 콘텐츠나 이런 게 많잖아요. 뭐 유튜브만 해도 그렇고.
4: 요새 또 선재 없고 티어가 엄청 유명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온 변우석 배우가 거기에 나왔는데 누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너무 궁금해. 남자를 두고 남자들을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살짝 조금 불편하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나도 그 남자를 보면서 와 이러고 있으니까 허비하게 되더라고요. 안 누를 수가 없어요. 요새 너무 많아서.
9: 뺑을 한창 좋아했어가지고 용토리라고 그 멤버 둘을 엮어서 별명으로 만든 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팬픽 앞에 그걸 붙으면 그 둘이 사랑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수위라는 단어도 뭔지 모르고 순수하게 생각을 한 거죠. 수위가 별이 다섯 개인데 나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재밌는 거구나.
10: 재미가 별 다섯 개.
9: 재미 별 다섯 개. 야 이거 꼭 봐야 된다. 처음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이상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자 너무 어린 맘 놀라서 그 뒤로 팬피를 안 봤거든요.
6: 우리 솔직히 얘기해볼까요? 남녀가 만나가지고 아름답게 사랑해서 죽는 얘기가 재밌어요? 아니면 금단에 뭐가 있으면 재밌어요? 우리는 너무 무식할 정도로 보지 말라고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봐요? 아니 변우석이 나왔던 어떻게 안 볼 수 있어요? 진짜. 이게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보냐고요? 굿TV 여기 변우석을 데려다 놓든가.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진짜 건강하고 좋고 재밌는 다양한 것들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맨날 천로역정만 읽게 하는 게 아니라
8: 지인 중에 뭐 좀 성소수자 친구나 좀 아는 분이 있다면은 그분들과 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5: 군대에서 만난 형이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음악을 좀 배웠었는데 그분이 음악을 하시는 분이어서 음악을 가르쳐주는 이제 관계로 지속이 됐는데 어느 순간 이분이 이제 그 커밍아웃을 하시고 그냥 커밍아웃이 아니라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셨나 봐요. 배우는 입장이니까 예의를 갖춰서 배려도 많이 하고 잘 따르고 했었는데 너무 배려해주는 그거에 혹시 마음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이 되게 인간적으로 괜찮은 분이었는데 아쉽지만 멀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0: 개인적으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마음을 못 정했어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좋아하던 유튜버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막 드래퀸들이랑 협업하는 콘텐츠를 많이 올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문화를 알게 된 거예요.
6: 드래퀸이 뭐예요?
0: 진짜 완전 딴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신기하다 멋있다 이러다가 내가 드랙 아티스트가 된 이유랑 이제 얼마나 이제 핍박받고 가족이랑 절연당하고 방황하다가 드랙을 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알고 나니까 인간으로서 너무 연민이 느껴지고 그 어떤 사람도 따돌림 당할 권리는 없잖아요. 그 약간 좀 응원을 했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욕하는 댓글들 보면은 좋아요도 못 누르겠고 싫어요도 못 누르겠어요.
7: 특히 이제 20대, 10대 친구들의 고민이기도 해요. 대형교회의 청년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나눔을 할 때 1순위가 연애에 관련된 거였었고 2순위가 동성애에 관련된 거였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맞고 인생에 이걸 고민으로 삼고 있는 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인 것 같아요.
6: 양호님이 너무 귀한 얘기를 다 해주셨는데 동성애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동성애로 인해 고통당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인 거예요. 동정심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진리는 확실하게 있는 것이고 그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바울 당시에 동성애는 사람들에게 환호받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10대의 소년과 40대 중년 남자의 연애가 아름답다라고 그려졌거든요. 일본에도 이제 여장 남자 또는 동성애가 되게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시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시대가 바울이 썼던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했을 때 바울이 당했어야 되는 모욕과 핍박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크리스천들은 그때 핍박을 받는 동시에 이것들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켜온 게 지금의 말씀이고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10대들과 20대들은 여러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동성애가 사람의 사랑의 유형이라고 지금 습득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고 왜 동성애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의 성관계를 가져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논리적으로 조금 더 이 젊은 세대들이 설득 가능한 아이템들을 갖고 접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되는 게 우리인데 양호님처럼 갈등을 겪는 자들에게 바른 지식과 설득력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길들을 만들어주는 게 지금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4: 잘 알고 지내던 성도인데 그 친구가 만약에 커밍아웃을 한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게 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8: 아니 저는 근데 실제로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고향에서 다니던 교회의 친구였어요. 제가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문자가 온 거예요, 그 친구한테. 형, 제가 사실은 게이였다. 형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다. 그 문자를 처음 보는 순간 이게 무슨 얘기지? 싶다가도 찬찬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 친구에게 오히려 고마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또 어려운데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니까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답장을 해줬죠. 아, 진짜 고맙다. 나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 너무 힘들었을 텐데 고맙고 동역자들이랑 직장생활 하면서 이겨내 가봐라 이렇게 응원을 해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로 찾아온다고 하면은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도 용기를 낸 거잖아요.
7: 만약에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누군가 와가지고 뭐 얘기하면 내가 과연 이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가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6: 동성애자들과 같은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사실 어울렸던 거잖아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기도 했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해볼 수 있는 기회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동성애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때 가서 지속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독교의 상담센터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좀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당신이 동성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기를 좀 가보십시오. 당신의 얘기를 들어줄 겁니다. 이제 이런 식의 접근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전 인생에서
7: 하나님께서 성이란 걸 먼저 주시고 그리고 그 성을 누릴 수 있도록 연애란 걸 주셨고 그 꼬린 지점으로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결혼을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려고 주신 거라는 거죠. 세상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결국 우리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고 사단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얼마든지 즐겨봐. 얼마든지 누려봐. 대신에 그 끝은 지옥이고 그건 너희들의 인생에 비극을 줄 거야.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 양양이들도 지금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 하나는 명심해줬으면 좋겠어요. 성이든 연애든 결혼이든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선 다 불행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한 이상 내 인생과 내 연애와 내 결혼과 모든 것들은 행복하다.

0: 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소녀시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1: 뭐라고 기도했어?
0: 소녀시대와 그의 가정의 평안을.
2: 나는 포카하면 떠오르는 거 안 떠오르고.
1: 그런 느낌이에요. 이해하셔야 돼요.
2: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3: 되게 많은 그룹들을 좋아하는데 스트레이키즈도 좋아하고요, 몬스타엑스도 좋아하고요, 세븐틴도 좋아하고요. 제 삶의 활력이거든요. 집에서 이제 지쳐 있을 때 이제 딱 그 친구들을 보며 재미를 얻곤 합니다.
1: 혹시 플레이브 아세요? 버추얼 아이돌이라고 요즘 이렇게 캐릭터가 있고 그 뒤에 이 캐릭터로 움직이는 모션 기계 장치를 한 사람이 이렇게 연기를 하는 그거 아이돌인데 저는 그 이 뒤에 사람과 포함한 이 캐릭터까지를 사랑하는 찐 팬으로서 이 그룹을 제가 좀 좋아하게 됐는데
4: 목사님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2: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4: 어떻게 생겼는지
3: 얘네가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은 이미지인데
4: 그 사이버버스 아담송도 하고
0: 이라고 아니 아담을 비유하지 말라고 했어 제가.
1: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 사람들이 작곡 작사 이렇게 안무 다 짜거든요.
3: 우와
1: 진짜 진짜 여러분 꼭 이렇게 네. 플레이브 구독 한 번씩 버블 아세요? 버블 그 목사님 모르실 수 있는데 그 연예인들이랑 연락을 할 수 있는 채팅 어플이에요. 근데 그거를 돈을 주고 해야 돼요. 얼마 안 들어요. 한 사람당 4,500원.
2: 그러면 진짜 연예인이랑 채팅을 해요?
1: 네, 채팅이 오고 저희가 보내는 걸 연예인들이 볼 수가 있어요.
4: 그러니까 약간 1대 다예요. 그러니까 그 연예인은 팬들이 보낸 모든 메시지가 자기 핸드폰에 쫙 뜨는 거고
2: 그냥 네. 내가 쓴 글을 연예인이 볼 수 있다는 걸로 한 달에 4,500원 내는 거예요?
5: 답변도 받을 수 있는
1: 나의 예준이가 이걸 한번 보고 내 예준아 오늘 점심 뭐 먹었어? 나 오늘 이거 먹었어 라는 답장을 하나 바라기 위해서 4,500원을 쓰는 거예요. 4,500원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0: 답장을 받은 적이 있어요? 본인.
1: 아, 근데 저는 살짝 이 답장 오는 거에 너무 감사한 편이어서 연락 절대 못 보내요. 아... 이거 원래 전혀 아깝지 않아요. 기도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 응답 받으시면 이렇게, 하나님 응답 왔어. 이렇게 오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하셔야 돼요.
0: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지만 동의는 못
3: 해요. 요새 또 막 문화가 생카라고.
4: 예를 들어, 목사님 연예인이세요. 그리고 목사님 생일에 제가 카페 하나를 빌려서 목사님 굿즈로 도배를 해놓고
3: 컵홀더도 목사님 얼굴이 막 들어가 있고
6: 성수 생일 축하 이렇게
2: 너무 궁금한 거 심리가 너무 궁금해. 나는 그런 게 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자기 사비로 하는 거 아닌가요?
4: 그쵸.
2: 아 자기 사비로 빌려 팬들 모여서 빌려서
4: 혼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여서 하시는
3: 나 생카할 건데 같이 할 사람 이러면서 막 팟을 모으기도 하고
2: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4: 연예인이 거기 등장하기도 해요.
2: 그러니까 보장된 건 아니에요?
4: 아, 아니죠.
2: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그 진행을 하는 거구나.
0: 그냥 축하해 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니까.
4: 또 예절샷이라고 요새는 이제 아이돌 얼굴이 있는 포카
3: 포토카드는 아세요?
2: 포토카드 알아요.
3: 네.
2: 그래서 포카 이제 그래서 저는 포카 하면 떠오르는 건 포카혼타스밖에 안 떠올라요. 와. 근데 아니 몰랐어요. 진짜
4: 포카를 많이 모으고 그거를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갔어요. 그럼 음식 앞에 포카를 들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0: 요즘은 아니지만 소녀시대 팬이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해서 20살 때까지 총 6년 정도를 좋아했었는데 너무 좋아하니까 핸드폰 비밀번호를 한 주는 태연 생일로 내 핸드폰 비밀번호 다음 주는 제시카, 써니, 티파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4: 근데 만약에
0: 저번 주에 누구 했더라? 이제 까먹어서 기억 안 나.
4: 아니 까먹을 리가 없지. 항상 소녀시대 생각을 하니까.
0: 뭔가 제 삶의 활력소? 평범한 항상 공부만 하는 학생인데 아 소녀시대 다음 주에 컴백한대 그러면 그 전부터 막 두근거리는 거 있죠. 기분이 괜히 좋고 다 학생이니까 부모님 돈을 쓰잖아요. 근데 저는 돈이 없는데 아빠한테 앨범을 사달라고 했는데 제가 도가 너무 잘 지나치니까 아빠가 너 이제 앨범 안 사줄 거야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답도 굶고 아빠한테 시위를 했죠.
6: 안 먹어요, 여러분.
0: 안 먹어. 뉴스 보고 있는데 뮤직비디오 크게 틀어놓고서 밥 안 먹고 신기하고 있고.
3: 만약에 따님이 이렇게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2: 제 딸이 만약에 앨범을 안 사준다고 밥을 안 먹는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뭐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뭐 물어봤더니 뭐 이서? 아, 이서 누구예요?
3: 아이유. 아,
2: 내가 뭔가를 좋아하는 건 너무 좋고 누군가에 대해 애정을 쏟고 관심을 갖고 거기에 뭐 시간을 드리는 거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도가 좀 지나치다고 판단이 되는 것, 그게 조금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들죠.
4: 이게 교우관계도 조금 영향이 있었어가지고 저희가 그 브랜드가 있어요. 스쿨룩스, 뭐 아이비, 뭐 엘리트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광고를 하는 모델인 거기 가서 산단 말이에요. 저는 빅뱅을 좋아했어서 스쿨룩스, 항상 스쿨룩스. 저는 중학교 교복, 고등학교 교복 다 스쿨룩스에서 샀거든요.
6: 이제 신학기 가가지고 너 누구 좋아해? 뭐 인피니트. 나 여기 엘리트 거 샀는데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맞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2: 이해는 동의가 안 되는.
6: 오늘의 명언 이해는 하는데 동의는 못 하는.
5: 옛날에 친구 따라서 소녀시대 잠깐 좋아했다가
4: 살짝 찍먹. 네,
5: 진짜 찍먹. 초등학교 때 이제 아마 저는 소녀시대가 데뷔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그 친구 다른 반을 가게 돼가지고 이 집까지만 따라갔다가 이제 끝내는 그런.
6: 네. 진짜 그냥 친구랑 좀 대화할 거리 때문에 좋아하신 거.
5: 되게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친구여가지고 아까처럼 막 생일 다 알고 있고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3: 저는 슈퍼주니어 좋아할 때 13명의 생일을 다 외웠거든요.
4: 쉽지 않은데.
3: 다 외웠어.
6: 덕질을 한번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봅시다.
1: 좀 4년간의 이렇게 덕질러로서 덕질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저는 덕질은 연애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과 뭔가 더 연락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에 버블을 이렇게 가입도 하고 뭔가 좀 더 이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앨범도 구매해주고 그러다가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이 떠났어. 그럼 나 다른 사람 찾아서 가야 될 거잖아. 헤어지자. 나 다른 사람 찾아갈게. 이러면은 이별이고. 또 새 사랑이 시작되면 새로운 덕질을 하는 것처럼.
0: 저는 선악과 같아요. 나에게 덕질이랑 선악과. 너무 달콤한데 위험해요. 저는 느꼈어. 저는 하도 너무 깊이 빠져

제 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일곱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제 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롯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롯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주의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을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모니 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스무 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롯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0: 제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열두 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아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 권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 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해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제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0: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0: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금토일 한정 판매 3불 99, 유기농 딸기 팩당 3불 49, 유기농 캐나다산 팽이버섯 팩당 3불 4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7불 99, 헤어룸 막국수 소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 Welcome aboard.
3: 입이 뜨이는 영어.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뜨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2: Hello and welcome back to 입 뜨이는 everyone. I am Jennifer Clyde.
3: 자, 오늘도 아주 유용한 주제로 우리의 말하기 실력을 늘려보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주인공은요, 하유진 청취자님이십니다. 자, 어떤 주제를 올려주셨냐면요, 댄스 배우기를 올려주셨어요.
2: Mm-hmm.
3: 요즘에요, 소셜미디어에 yeah. 엄청 mm-hmm. 많이 올라오잖아요. 댄스 영상. 뭐 전 국민 너나 할 것 없이 그 15초, 30초 안에 뭔가 되게 간단한 안무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막 찍어서 올린다든가 챌린지 형태로.
2: I have noticed that 90% of the world population are great dancers.
3: 나만 못 추는
2: 거 같아. Or 99%.
3: 우리만.
2: 저만 빼고.
3: 나만 빼고. 요즘 뭐 댄스 열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은 자 전문가처럼 이렇게 댄스를 추는 거를 배우는 분도 있고 이게 정말 취미로 이렇게 간단한 동작 같은 거 배우려고 이렇게 학원에 다니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2: And plus it's a lot of fun.
3: 재미도 있잖아요.
2: It'll do you good. 네,
3: 건강에도 좋고요.
2: Yeah.
3: 움직이니까. 자 그래서 이 춤을 배우는 것에 대한 열풍을 영어로 이제 설명을 해볼 텐데 사연을 너무 좋게 올려주셔가지고요. 거의 편집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 그대로 저희가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좋은 사연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4: Talk about learning to dance. Dancing is my hobby, the way I blow off steam. There are various styles of dance, but the songs and choreography of boy bands and girl groups are high on the list. Many people these days perform covers of K-pop choreography and post videos on social media. You can enjoy music more fully by dancing compared to just listening or singing along. And copying the vigorous motions does wonders for one's diet, since it burns a lot of calories. It wasn't easy at first to move my body in time with fast-paced music, but after sticking with my hobby for several years, I can now learn dance moves much more quickly. I could take lessons at a dance academy, but nowadays, it's not so hard to learn the choreography on my own, using tutorial videos on YouTube.
3: 자, 최근에 TV에서도 그 Street Woman Fighter라고 하는 방송이 또 워낙 인기를 끌면서
2: 전 너무 재밌게 봤어요.
3: 우리가 그렇게 춤 못 춰도 그냥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2: 멋있고.
3: 예. 네.
2: 야.
3: 자, 어쨌든 이 댄스라는 것이 정말 대중화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제를 또 신청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참 시적절하게 너무너무 좋은 주제 해볼게요. 춤은 내 취미이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다. 오케이, 영어로 갑니다.
4: Dancing is my hobby, the way I blow off steam.
3: Dancing is my hobby까지는 쉬운 문장인데 그 다음에 문장을 어떻게 연결한 거예요?
4: The way I blow off steam. 아. 자, hobby이기도 한데 또 내가 blow off steam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말인데 blow off 하면 뭔가 후 불어가지고 떨어뜨리는 느낌?
3: 초 끌 때? 아, 그땐 blow out이군요. 초 끌 때는 blow out.
2: 근데 비슷해요, 비슷해요. 근데 뭔가를 후 해가지고 날려버리는 거예요.
3: Okay.
2: Steam in this case would be, I guess, pent up energy or stress, you know, strong emotions, whatever 그렇죠. that's built up.
3: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열 나잖아요.
2: Yeah.
3: 그럼 이제 그 열이 약간 steam, 증기라고
2: yes.
3: 생각하고 후 그렇죠. 그걸 없애는 거예요.
2: Yeah.
3: 그러니까 스트레스 푸는 거죠.
2: Uh-huh.
3: 이렇게 이해하면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2: 네.
3: Blow off steam.
2: Blow off steam 혹은 let off steam도
3: Let 가능해. off steam.
2: Let off steam.
3: 써놓으세요, 여러분. Let off steam. Let off steam 혹은 blow off steam. 자, hobby 다음에 쉼표 찍고 the way 뭐뭐뭐는 그냥 똑같은 얘기를 부연 설명하느라고 뒤에 살짝 붙인 겁니다. 이렇게도 문장 많이 만들어요. 자, 다시 한번요.
4: Dancing is my hobby. The way I blow off steam. There are various styles of dance, but the songs and choreography of boy bands and girl groups are high on the list.
3: Okay. 일단 choreography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2: 우리도 뭐 코리오그래피라고 하지 않나요?
3: 안무라고 많이 하죠.
2: 아, 그렇죠. 네. 근데 요즘은 코리오 많이 해요. 그게 코리오그래피거든요.
3: Choreography.
2: Choreography.
3: 어의 강세네요.
2: Yes.
3: Choreography. 여러분 해보세요. 금방 할 수 있어요. One more time.
2: Choreography.
3: Choreography.
2: Very good.
3: 안무입니다. There are various styles of dance. 여기 왜 dances 왜 복수형이 아니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물론 복수형 쓰셔도 돼요. There are various styles of dances 해도 되고 그냥 춤을 개념화해서 dance 이렇게 명사의 단수 형태도 쓸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But the songs and choreography of boy bands and girl groups. 요즘 뭐 boy band, girl groups, 아이돌 그룹이란 말이 영어권에서는 쓰지 않는데 K-pop이 뜨면서 아이돌 그룹이란 말도 거의 그냥 전 세계적인 용어가 돼가고 있어요.
2: Yeah.
3: 그래서 뭐 이제 더 이상 방송에서 아이돌 그룹이란 말 쓰지 마세요라고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언론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미. Anyway. Boy bands, girl groups 이렇게 해서 여성 그룹인지 남성 그룹인지 표시를 할 수는 있습니다. Okay?
4: Okay. So they are high on the list, meaning they top the list. List에 맨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좀 대표적이다. 순위가 높다라는 말이죠.
3: 그렇네요.
4: They top the list.
3: 그러니까 뭐가 높은 거냐면 댄스의 종류는 워낙 많잖아요.
2: Yeah.
3: 살사도 있고 라틴 댄스도 있고 다양한데 아이돌들의 춤이 거의 최고 인기다. 거의 뭐 1순위, 2순위, 3순위다.
2: Exactly.
3: High on the list. 자, 다시 한번 갈게요.
4: There are various styles of dance, but the songs and choreography of boy bands and girl groups are high on the list. Many people these days perform covers of K-pop choreography and post videos on social media.
3: 커버곡 하듯이 perform covers. 여기선 말 그대로 리메이크한 것처럼 한다는 얘기죠. 곡만 커버하는 게 아니라 댄스도 커버할 수 있잖아요.
4: Sure, you can.
3: 그렇죠.
4: So it would be like a new performance of the dance.
3: 그러니까 BTS의 예를 들어 뭐 Permission to Dance 곡과 안무를 연습해서 그걸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4: Right.
3: 많이 있잖아요. 해시태그 같은 것만 봐도. 그래서 many people these days perform covers of K-pop choreography and post videos on social media. Okay, 넘어갈게요.
4: You can enjoy music more fully by dancing compared to just listening or singing along.
3: Sing along?
4: Sing along. Sing at the same time.
3: Okay.
4: 함께 약간 따라 부르다, sing along.
3: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을 단순히 그냥 듣고 춤을 보는 것보다는 막 같이 그 음률에 맞춰서 춤을 추면 훨씬 더 즐길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Okay? You can enjoy.
4: You can enjoy music more fully by dancing compared to just listening or singing along. And copying the vigorous motions does wonders for one's diet since it burns a lot of calories.
3: 열량 소모가 많이 되죠. 춤을 춰보신 분들은 30분이나 1시간만 연습해도 땀이 정말 많이 나고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Vigorous라는 거는 어떤 동작들을 말하나요? Vigorous.
2: Vigorous.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3: 약간 역동적인?
2: Yeah.
3: 그냥 조금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팍팍팍 많이 움직이는
2: 거. Yes.
3: Vigorous. 느낌 오시죠? Vigorous. Vigorous motions. 이렇게 아이돌 그룹들의 역동적인 동작들을 copy, 따라하는 것이 does wonders for one's diet.
2: Mm-hmm. If something does wonders for something, it brings about benefits or good effects.
3: 근데 이제 큰 효과?
2: Yeah.
3: 그러니까 wonder라고 표현을 했겠죠?
2: Mm-hmm.
3: 뭐 환상적인 효과? Mm-hmm. Does wonders for something. 좋은 관용구예요. 우리 다이어트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도 뭐 big 도움 된다 이런 말 유행어로 좀 하듯이.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ince it burns a lot of calories. 많은 열량을 소모해 주기 때문에. One more time.
2: And copying the vigorous motions does wonders for one's diet. Since it burns a lot of calories.
3: 자, 근데 이제 춤을 배우는 것이 쉽지는 않죠. 뭐 감각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아니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2: It wasn't easy at first to move my body in time with fast-paced music.
3: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춤을 배워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박자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몸을 같이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았다. 본인 경험이신 것 같아요. It wasn't easy at first.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To move my body in time with fast-paced music. In time with라고 하는 연결 문구가 보이네요. 약간 생소한데요?
2: In time with meaning at the same time.
3: Okay.
2: Along as you go along with the fast-paced music.
3: 동시에네요. 동시에.
2: Yeah.
3: In time with. Music, 그러면 그 음악과 함께 동시에 몸을 움직이는 것이 처음엔 힘들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템포가 좀 빠른 음악을 fast-paced music 이렇게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 It wasn't easy at first to move my body in time with fast-paced music. But after sticking with my hobby for several years, I can now learn dance moves much more quickly.
3: 아, 이거예요. 우리 하유진 님도 몇 년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몇 년을 하고 나니까 이게 정말 잘하게 되신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정말 존경해요. 왜냐면,
2: Good thing you didn't give up, because I would have.
3: 그렇죠. 힘든 거 다 참아가면서 어쨌든 본인이 뭐 이렇게 능동형 취미로 춤을 계속 이어가신 겁니다. So I can now learn dance moves much more quickly. 이제 안무 동작 같은 것도 금방금방 예전에 비해서는 더 빨리 배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5개월 할 때하고 5년 했을 때하고 그 배우는 속도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이것을 통해서도 느끼게 되네요. 다시 한번요.
2: But after sticking with my hobby for several years, I can now learn dance moves much more quickly.
3: 그래서 이제 뭐 댄스학원 같은 데 가서 배울 수도 있지만 그냥 유튜브에서 영상 틀어놓고 혼자서도 잘 배운다. 이렇게 마지막을 마무리해 주셨어요.
2: I could take lessons at a dance academy.
3: I could take lessons.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니, 뭐 강습을 받을 수는 있어요. Dance Academy. 교습소나 댄스 학원에 가서. 그런데
2: But nowadays, it's not so hard to learn the choreography on my own using tutorial videos on YouTube.
3: On my own?
2: On my own. On my own, 혼자서?
3: Myself, right. without any help?
2: Myself, without any help.
3: 남 도움 안 받고도 그냥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안무를 그냥 배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Tutorial videos는 요즘 그 뭐 안무 같은 거 알려주는 동작 있잖아요.
2: Yeah.
3: 음악 나오기 전에 한 10초 정도 알려주잖아요.
2: Right. Tutorial anything means that it, you know, it gives you instructions or it tells you everything in a step-by-step process.
3: 맞아요. Tutorial videos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찾아가지고 보면서 나 혼자 배우는 것도 어렵지 않다. But nowadays,
2: It's not so hard to learn the choreography on my own using tutorial videos on YouTube.
3: 네. 자, 오늘 댄스를 배우는 것에 대한 그런 주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4: Talk about learning to dance. Dancing is my hobby, the way I blow off steam. There are various styles of dance, but the songs and choreography of boy bands and girl groups are high on the list. Many people these days perform covers of K-pop choreography and post videos on social media. You can enjoy music more fully by dancing compared to just listening or singing along, And copying the vigorous motions does wonders for one's diet, since it burns a lot of calories. It wasn't easy at first to move my body in time with fast-paced music, but after sticking with my hobby for several years, I can now learn dance moves much more quickly. I could take lessons at a dance academy, but nowadays, it's not so hard to learn the choreography on my own using tutorial videos on YouTube.
2: Pattern practice.
3: 자, 입지영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오픈 단톡방에 입지영 쳐보시면 공식 단톡방이 4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EBS1004입니다. 여러분 질문들 제가 직접 정성껏 답변 드립니다. 자,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 다른 사람의 춤이나 곡 같은 걸 그대로 따라하는 퍼포먼스를 cover라고 하죠. 앞에 동사를 perform 붙여보면 됩니다.
2: Many people perform covers of K-pop choreography and post videos on social media.
3: 많은 사람들이 K-pop 안무를 커버해서 SNS에 영상을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는 처음에 유튜브에 다른 가수들의 노래를 부르면서 유명세를 탔다. 해볼까요?
2: He first became famous by performing covers on YouTube.
3: 뭐 틱톡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본인이 뭔가 곡을 올려서 계속 그렇게 팬층을 또 확보해 나가시는 분들도 mm-hmm. 많으시죠? 자, 그 문장 다시 한번 해볼게요.
2: He first became famous by performing covers on YouTube.
3: First가 붙었으니까 처음에 유명세를 탄 것은 그렇게 커버곡을 불러서 그랬다가 되겠죠? 자,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오디션 때 다른 사람의 퍼포먼스를 그대로 합니다.
2: Most applicants perform a cover for their audition.
3: Mm-hmm. 뭐 자작곡이나 스스로 만든 안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기존에 있는 곡이나 댄스를 먼저 오디션 때는 하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직접 만든 곡이나 작품으로 갈 수도 있겠죠. Most applicants
2: perform a cover for their audition.
3: 오케이. 자, 그다음에요. 춤을 추고 그러면 많은 열량이 소모되잖아요. calories라는 단어가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burn
2: a lot of calories. Copying the vigorous motions burns a lot of calories.
3: 자, 역동적인 동작들을 따라하다 보면은 열량 소모가 많이 됩니다. 자, 걸어서 출퇴근을 하는 것만으로도 칼로리를 많이 소모할 수 있어요.
2: You can burn a lot of calories simply by walking to and from work.
3: Walking to and from work. 전치사 두 개 붙이면 출퇴근길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in time with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동시에란 얘기인데 음악이나 이런 거에 박자를 맞춰 이런 어감으로 보셔도 됩니다.
2: It wasn't easy at first to move my body in time with fast-paced music.
3: 빠른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자, 이 게임에는 음악에 맞춰 동작을 취해야 됩니다.
2: For this game, you need to move in time with the music.
3: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노래에 맞춰 우리가 박수를 막 쳤다라고 한다면요.
2: We clapped our hands in time with the song.
3: In time with the song 하면 노래의 박자를 맞춰서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Good job, everyone.
2: 다이얼로그 practice.
4: I saw your dance video. It was great.
5: Thank you. It was a cover version of a boy band's choreography that I practiced.
4: Did you take dance lessons?
5: I learned it myself by following along with videos online at home.
4: Really? That's amazing.
5: I did rent out a dance studio so I could practice in front of a mirror.
3: Mm-hmm. 맞아요. 주변에 보니까 이렇게 대관할 수 있는 스튜디오들이 있더라고요. 또
2: mm-hmm. 네, yeah.
3: 빌려가지고 한 2시간 mm-hmm. 연습하고 거울들 많고 그러니까. 자, 댄스 영상 올렸나 봐요.
2: I saw your dance video. It was great.
3: Mm-hmm.
2: Thank you. It was a cover version of a boy band's choreography that I practiced.
3: 내가 연습한 남자 아이돌 그룹의 안무예요. 커버란 말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It was a cover version이라고 하면 그 아이돌 그룹의 안무를 그대로 재현한 걸 말하겠죠. Alrighty?
2: Did you take dance lessons?
3: 배웠냐? Did you take dance lessons? 너 저 뭐 강습 같은 거 받은 거니? Right?
2: I learned it myself by following along with videos online at home.
3: Mm-hmm.
2: 자, sing along. 함께 노래 부르는 거죠.
3: 그렇죠.
2: Follow along 하면은 함께 뭐 어떠한 동작 예를 들어서
3: 따라하는 거.
2: 따라하는 거예요.
3: 맞아요. 네. 집에서 영상 보고 따라했어. 다시 한 번요. 네.
4: I learned it myself by following along with videos online at home. That's amazing. 했더니 I did rent out a dance studio so I could practice in front of a mirror.
3: 거울 앞에서 연습을 좀 하고 싶어서 연습실을 대관을 했어요. 대관하다. 영어로 rent out이네요. Rent out. 강조동사 did 써서 I did rent out a dance studio 하면 대관을 하기는 했어가 되겠습니다. So rent out 이렇게 대관할 때 쓰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잘 활용을 해보시고요.
2: And that's all for today's Yip Ti-young,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Have a great day.
3: Bye, everyone.
2: Bye-bye.

0: K 라디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운동과학자요, 스포츠의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운동을 하라라고 권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운동 세계의 민낯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떤 운동을 해도 10명 중에 3명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3명에 들어가는 분은 차라리 오늘 운동을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살 빼려고 운동했는데 이유 없이 살이 찝니다. 근데 왜 찌느냐? 우리 한번 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만 체크하세요. 60에서 70 정도 되는지 보세요. 만약에 90, 100이면 오늘 운동하는 거 어렵습니다. Hello, Sebastian! 자, 저는 스포츠 의학 박사 홍정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조금 운동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아마 SNS상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간을 보내시면 이렇게 단체로 뛰는 분들 많이 보시죠?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러닝 붐이 불면서 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건 어때요? SNS상에 자기가 운동하는 것 보여주면서 이런 전문 용어로 오운완, 오늘 운동 완성했다 하면서 저렇게 근육을 보여주면서 근육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질투가 나는데 이런 거 하면서 이런 건 어때요? 좀 우아하게 호흡 들이마시고 내뱉고 여러분 이런 지금 세 종류의 운동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시면 좋겠지만 여러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고 이러한 영상들이나 이미지가 나에게 자꾸 보여질 때 뭔가 나도 저렇게 운동하고 싶은데 하면서 지금 이 그림처럼 아 나도 해야 하는데 라고 올리면서 뭔가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내가 결핍된 것 같고 뭔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얻을 수 있죠. 만약에 오늘 이 세바시 강연장에 그런 마음을 최근 일주일이나 이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느낀 분이 있다면 한번 손 들어보시죠. 예, 꽤 많습니다. 예. Welcome.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나는 왜 그렇지 못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뒤로 물러나게 되는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자, 운동을 했더니 한 번이라도 아팠던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전부 다네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운동을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몸이 이렇게 아파요. 그래서 저는 5km 마라톤을 친구 3명과 함께 한번 멋있게 뛴다고 옷까지 사고

신발도 멋진 신발을 사서 한 번 뛰고 지금 1년 7개월째 못 뛰는 분을 알아요. 그런데 걷는 것조차도 힘든 분들이 있죠. 여러분, 이 운동 뒤에 불편한 사실을 조금만 알려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아까 손은 드셨지만 운동을 해보셨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 몸에 좋고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한 운동을 끝까지 할 수 있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운동을 하라라고 여러분들에게 권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운동 세계의 민낯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속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운동 시작 후 1개월 안에 포기하는 사람이 50%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포기할까? 이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봤더니 두 개의 이유가 저희 눈에 조금 더 들어와요. 첫 번째, 이게 효과가 별로 없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니 다쳤어요. 한 번쯤은 다쳤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동을 열심히 해보고 싶어서 등록을 하고 헬스장을 끊었는데 필라테스나 요가 스튜디오를 끊었는데 한 번 레슨 받고 3년째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운동과학자요, 스포츠의학 박사입니다. 이미 이 얘기는 저희 연구계에서는 오랫동안 살펴봤던 연구 주제입니다. 어떤 운동을 해도 10명 중에 3명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3명에 들어가는 분은 차라리 오늘 운동을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라고 얘기할 줄 알았죠.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 한번 쓸게요. Non-responder. 뭘 해도 반응이 없는 사람. 그래서 나는 운동이 맞지 않아 라고 하면서 운동하지 않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시청하는 분들도 그래, 다 나가서 운동하니까 다치잖아, 나 괜찮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운동을 원하는 것은 직장에서 좋은 생산력을 내고 좋은 체력을 가지고 몸이 망가지지 않고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오늘 제가 이 관객석을 보니까 저처럼 약간 중년에 걸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85세까지 꼿꼿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처럼 꼿꼿하게 걷고 이런 데 나와서도 뭔가 한번 쫙 50세. 85세인데 이런 동작을 할 수 있다면 이거 너무 축복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몸을 움직이며 운동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좋은 질의 삶, good quality의 삶을 살자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위해서 나가서 걷고 또는 트레드밀 위에서 살살살살 뛰었는데 대부분의 운동을 여러분들께서 오늘 시작하신다면 불편한 진실은 10명 중에 5명에서 7명은 다칩니다. 러닝 부상률 좀 한번 보십시오. 러너들 가운데 30에서 75%가 다치는데요. 그리고 모든 러너들이 1년 안에 러닝을 그만두게 되는데요. 중도 포기율 좀 보십시오. 저는 러닝을 뛰다가 다치니까 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운동을 선택하셨건 여러분들의 몸은 운동을 할 준비가 돼 있나요? Are you ready to do 운동? 이게 제 질문이에요. 저는 기성용 선수를 재활하기 위해서 1등 항공석을 타고 1등석을 타고 영국으로 날아가서 뉴캐슬에서 기성용 선수를 재활했고요. 올림피안 윤성빈 선수의 이 멋진 활약을 뒤에서 도울 수 있었던 큰 영예를 저는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 제가 이쪽 선수들을 재활하면서 많은 국가를 돌아다니고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볼 수 있었겠죠. 저희들이 많이 얘기하는 스마트워치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패드에 볼 수 있는데요. 95 정도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심박수가 아닙니다. 심장이 한번 뛰게 될 때, 그리고 다음 심장이 뛰게 될 때까지의 그 간격 안에 벌어진 시간, 얼마나 그 시간이 걸렸는가를 선수들이 체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운동을 잘해서 효과를 내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스마트워치에 하나의 앱을 켜서 여러분들의 심박간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가, 그리고 그 시간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유지되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변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지금 NBA, MLB 이와 같이 외국의 세계 최고 엘리트 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경기를 하는 그런 팀들은 이미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것을 사용할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운동 전에 몸 상태가 운동을 해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준비됐나 안 준비됐나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척도입니다. 우리는 이걸 심박변이도라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 82가 보이죠? 그 다음에 18이 보이잖아요. 어느 날은 82, 어느 날은 18 또는 22, 30 정도로 잡힐 겁니다.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막 자기의 스마트워치를 보고 계신데 스마트워치 상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어플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심박 변이도, 즉 심박 변이도라는 것은 심장이 한번 뛰었을 때와 다음 뛰었을 때 그 구간 안에서의 시간이 계속해서 달라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똑같이 로봇처럼 움직인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몸에 많은 스트레스를 갖고 계신 겁니다. 그 상황에서 나가서 뛴다거나 할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여기에 연봉이 말할 수 없는 높은 금액을 가진 선수들이 오늘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 감독님이 준 운동을 하다가 몸이 다치면 구단주는 그 선수가 뛰지도 못하는데 계속해서 연봉을 줘야 합니다. 그것은 많은 팬들이 경기장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그 구단에 실망하게 하는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측정해서 이런 식으로 낮게 나왔다. 그러면 그날 이 선수는 훈련에서 빼줍니다. 그리고 가벼운 호흡 운동을 하게 하거나 옆에서 가벼운 고정식 자전거를 타게 해서 이 몸이 운동을 위해서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죠. 고급스럽죠. 여러분들은 몸을 막 굴려왔잖아요. 이 운동을 여러분이 이렇게 하길 원하고 좋아하는 운동을 여러분들께서 잘못하신다는 것. 즉 몸이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인데 운동을 해버리면 운동해놓고 살찌는 거예요. 살 빼려고 운동했는데 이유 없이 살이 찝니다. 근데 왜 찌느냐?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운동을 했다고 해서 계속 살을 빼주는 그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저녁에 다시 잠을 이루기까지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 밥을 먹게끔 식욕을 올려주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요. 적당히 먹었을 때 포만감을 주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렇게 지금 보면 그렐린이 아침, 점심, 저녁마다 식욕을 쫙 촉진시켜주게끔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맛, 입맛이 좋은 거죠. 그리고 그것이 딱 나왔을 때 다음에 살짝 파란 곡선이 올라가잖아요. 적당히 먹고 포만감이 있게 이제 그만 먹어. 그 사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어떤 운동이든 간에 내 몸의 신호를 존중하지 않고 정신승리해 가면서 너도 뛰니 나도 뛰자. 백이동 아주머니가 뛰니까 나도 뛰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몸을 귀 기울이지 않고 운동하게 되면 그렐린과 렙틴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이것이 약간 다른 모양새로 변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 그렐린과 렙틴은 여러분의 체중이 빠졌을 때 그렐린이 좀 올라가서 식욕을 도와주고 체중이 불었을 때는 약간 렙틴이 올라가서 식욕을 저하해주는 정상적인 호르몬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상적이라면 운동이 잘 맞았다면 아침에 딱 일어날 때 코티졸이 쫙 분비되고 그냥 일상 중에는 오후로 가면서 코티졸이 쫙 떨어지면서 저녁에 오셨을 때 꿀잠을 주무시게 여기 보면 멜라토닌이 쫙 분비돼서 편안한 잠을 주무셔야 돼요. 그런데 운동을 잘못하면 내 몸에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에서 뛰었거나
또 그 만보 걷기도 오늘은 조금 지쳤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아, 그래도 또 뱃살 찌면 안 되니까 하고 나가서 만보 걸은 거예요. 걷고 이런 식으로 잠 못 자면 만보 걸은 만큼 살이 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만보 안 걷고 편안하게 집에 있는 게 덜 살찔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좀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여러분들이 지금 스트레스 상황에 있으니까 계속 분비되면서 뭔가 교감신경을 계속 올리면서 흥분된 상태로 만듭니다. 그러니 집에 오면 힘이 빠지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필라테스 요가가 됐건 또는 덤벨 운동이 됐건 나가서 뛰는 운동이 됐건 사실 좋은 몸 상태에서 짧게만 해도 좋은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 여러분들의 몸 상태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계속해서 나는 의지력이 강한 여자야. 나는 의지력이 강한 남자야. 이대로 무너질 수 없어. 그리고 내놓은 돈이 좀 아까워. 해서 오늘 2시에 PT 세션 잡혔습니다 하는데 어저께 잠을 못 주무셨다. 3시간 주무셨다. 그 PT 세션은 여러분들을 사실은 살찌게 갈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세션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몰랐던 것처럼 반응하세요? 그러니 운동은 계속 하는데 운동이 끝났을 때 마치 이 여성처럼 지쳐 있는 겁니다. 좋은 운동을 했는데 나 운동 끝냈어 라는 그 성취감은 3분 54초만 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거운 몸,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몸, 그리고 계속해서 오른쪽에 전완근이 발달합니다. 왜요? 냉장고를 여니까. 왜? 몸은 비상사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홍정기 교수, 운동을 장려하는 분 아닌가요? 라고 지금 얘기하시지만 제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몸에 신경을 쓰셔라.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스마트워치에 심박 변이도를 한 번만 체크하세요. 안정시 심박수가 60에서 70 정도 되는지 보세요. 만약에 90, 100이면 오늘 운동하는 거 어렵습니다. 딱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진짜 영화처럼 아 이러한 수면이 아니었다. 뭔가 무겁다. 오늘 운동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강도 운동으로 세포가 깨어납니다. 이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보여드렸던 이 운동 너무 잘 돼요. 집에서 1분만 해도 세포를 깨우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좋은 운동도 없고 나쁜 운동도 없습니다. 운동 후에 몸이 피곤한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랬다면 여러분들의 운동이 너무 셌던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운동량을 조금만 10분에서 5분으로 줄여보세요. 저녁엔 어때요? 집에 왔는데 뭔가 에너지가 오는 느낌이 없다. 지금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운동 마니아가 되라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의 소리를 듣고 회복하는 회복 마니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내 삶의 찬양 이성훈입니다. 유난히 지치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던 일주일이 지나고 맞은 주말. 이번 주말은 한여름 열기의 한가운데라는 중복이 자리하고 있네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흐르고 푹푹 익어가는 열기 속에서도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는 그런 요즘입니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삼복더위가 오면 따뜻한 음식으로 원기를 보충하고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잠시 일손을 놓곤 했는데요. 그건 단지 몸의 기운을 차리는 일뿐만 아니라 지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숨을 고르던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뜨거운 여름볕에 몸의 기운은 챙기면서 정작 폭염 속에서 바짝 말라가는 마음의 기운은 잘 챙겨주고 있을까 하고요. 지금 라디오를 들으며 지친 몸을 비스듬히 기대고 계실 여러분, 치열한 한 주 남들을 챙기시느라 정작 우리 마음의 에너지는 바닥이 나버린 건 아닌지 가만히 마음의 안부를 물어봅니다. 이번 주말에는 맛있는 음식으로 몸을 보살피는 것만큼이나 애쓴 우리 자신에게 시원한 마음의 그늘도 하나 선물해보면 어떨까요? 이 더위 속에서도 참 잘 버텨내고 있다. 고생 많았다. 다정하게 내 마음을 토닥여 주는 거 말이죠.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고단한 한 주에 작은 바람 한 줄기, 따뜻한 마음의 보양식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찬양 송경민의 은혜를 받은 자여, 이윤화, 주리, 이기명, 김정희가 함께 부릅니다.

따뜻한 이야기 하나를 펼쳐보는 인생의 한 페이지 시간입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짐바브웨라는 나라 들어보셨어요? 짐바브웨에는 아주 특별한 나무 벤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우정의 벤치라고 한대요. 이 이야기는 짐바브웨의 정신과 의사인 닉슨 치반다 박사의 깊은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짐바브웨 전체의 정신과 의사는 단 12명뿐이었고 마음이 병들고 지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치료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죠. 하지만 고통받는 이들을 보며 절망하던 이 치반다 박사는 어느 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따뜻한 존재들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그 동네의 할머니들이었습니다. 박사는 마을 할머니들에게 거창한 의학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딱 한 가지, 상대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주는 법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을 나무 그늘 아래 작고 소박한 나무 벤치 하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한 청년이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청년에게 어떤 훈계도 어떤 조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청년의 눈을 바라보며 그 떨리는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청년은 몇 시간 동안 울먹이며 자신의 상처와 외로움을 토해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함께 눈물 지으며 청년의 이야기에 귀만 기울였습니다. 이야기가 거의 끝났을 때 할머니는 청년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지 잊지 말아라. 내가 여기서 늘 기다리고 있으마. 그 소박한 벤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화려한 병원도 비싼 약도 없었습니다. 그저 누군가 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고 내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 따뜻한 경청이 사람을 살린 것이죠. 진정한 사랑과 위로는 거창한 데서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곁에 가만히 앉아 체온을 나눠주고 눈을 맞춰주고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그것이 누군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기적이 아닐까요?

지선에 염려하지 말라 함께 들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반복되는 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우리 영혼 가운데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마음의 고통을 털어놓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그건 네가 이렇게 해야지. 내 경험상 말이야 그건 야 너만 힘든 게 아니야. 세상에는 너보다 힘든 사람이 너무 많아 하며 정답을 내밀곤 하죠. 상대가 정말 필요로 했던 건 그 정답이 아니라 그저 내 편이 되어 들어주는 한 사람이었을 텐데 말이죠. 이번 주말 스스로에게 잔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면 어떨까요? 최근 누군가의 말을 아무런 판단 없이 가만히 끝까지 들어준 적이 언제였던지, 그리고 정작 나 자신의 지칠 마음 소리에는 얼마나 귀를 기울여 주었던지 말이죠.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들으며 판단한다고 합니다. 반면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상대방의 말에 늘 빠지고 공감하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내 곁에 있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혹은 동료에게 오늘 하루 어땠어? 네 이야기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하는 마음만 먹어도 그 순간부터 우리는 누군가에게 짐바브웨이의 그 따뜻한 우정의 벤치가 될지도 모릅니다. 상대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여유, 그리고 나 자신의 고단함을 토닥여주는 여백,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 소박한 벤치 하나가 놓이길 소망해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김수진의 음성입니다.

어느덧 여러분과 헤어질 시간이 됐네요. 30분이란 짧은 시간이지만 한 주의 길목에서 나는 온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촛불 하나가 되었기를 소망해 봅니다. 누군가 나를 들여다봐주지 않는 것 같아 가슴 한 구석이 늘 헛헛하고 쓸쓸할 때 기억해 주십시오. 라디오 너머에서 여러분의 고단한 숨소리를 응원하고 여러분의 내일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누군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요. 이번 한 주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걸어갈 그 길목에서 변함없는 따뜻함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친 여러분의 발걸음을 위해 마커스 워십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위로의 노래를 보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 삶의 찬양, 저는 찬양지기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0: 매일 아침 11시 생활의 지혜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자, 어디 봅시다. 별 기대도 않고 방문했다가 너무 깨끗한 환경과 친절한 스태프분들 때문에 상담 마치고 원하던 일도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자, 또 하나 봅시다. 여기 2주째 오는데 참 잘 왔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클래스마다 재밌게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과 친절한 직원분들 감사해요. 영어 수업도 좋고 핸드폰 수업도 좋고 요가 운동도 좋고 점심 반찬도 아주 많나요. 어떻게 눈치 채셨어요? 자, 오늘은 장수대기케어의 신민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제가 방금 쭉 읽어드린 게 어디선가 언젠가 본 듯한 글이죠?
1: 예, 저희 구글 리뷰 같은데.
0: 맞습니다. 제가 오늘 신민수 이사님 오시기 때문에 뭐 큰 걱정 없이 사실 인터뷰 진행에 있어서 워낙 많은 정보를 잘 알려주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준비를 하면서 그래 장수 데이케어 어디 한번 보자 들어갔더니 리뷰가 아주 짱짱하네요.
1: 감사하죠. 예.
0: 혹시 이거 뭐 만들어서 예. 친척이 뭐 이런 거
1: 아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다 보니까 회원들께서 네. 뭐 스마트폰 시간이나 또 컴퓨터 클래스 듣는 분들이 네. 구글 이용하는 법들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배우시면서 네. 우리 클래스 담당하신 선생님들께서 이제 리뷰하는 아마 그런 클래스 타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본인들이 네. 이제 뭐 좀 그런 것도 남기는 것도 배우시고 네. 그러셨는데 다행히 악플을 안 다루셔가지고 제가
0: 아니 근데 그 뭐 예. 모든 업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데이케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악플을 달려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었습니까?
1: 없었어요. 없었고
0: 거짓말
1: 한 명 외국인이 뭐 잘못 뭐라고 막 써놓으신 거 저희랑 관계없는 내용을 좀 잘못 올린 분이 아니었나 이런 네. 건 있었는데 예. 악플은 예, 다행히도 없었던 것 같아요.
0: 네. 이게 요즘
1: 달아주지 마세요 그런 거. 예,
0: 제가 좀 장난꾸러기라서 뭘 악플을 달 게 있어요 달죠. 예. 여튼 뭐 장수데이케어 이렇게 검색을 해서 들어가서 리플 이렇게 단 걸 봤는데 예. 댓글들이 뭐 다들 이게 어떻게 지어낼 수 없는 왜 자기가 직접 가봤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글들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만큼 오랜 시간을 여러분 곁에서 함께해온 장수데이케어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좀 묵직한 얘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1: 예, 오늘은 한 250파운드 정도, 300파운드 네. 정도의 묵직한 내용으로.
0: 그거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꽤나 무게 나가는 얘기를 잠시 후에 광고를 듣고 나서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좋은 아침인 거죠, 지금?
1: 예, 예. 네. 늘.
0: 그러면 잠시 쉬고 계시면 잠시 후에 예.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튜브로 안 보기엔 아까운 얼굴 장수대이케어의 신민수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라디오 생활백서 청취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에서 K라디오 라이브 검색하시면 딱 줌인 하고 싶어요. 신민수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뉴욕 전화입니다. 718-799-0133.

0: 생활백서
1: 1,200파운드의 문제가 아닙니다. 묵직한 얘기 이제 펼쳐보겠습니다. 장수대여 데이케어의 신민수 이사님과 함께 얘기 나눌 텐데요. 제가 묵직한 얘기라고 얘기를 꺼냈던 게 소셜미디어에 이 영상이 공개되고 이틀 만에 9,000회가 아니고 9,000만 회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이 있는데 이거 닉 셜리라고 혹시 보셨어요?
2: 예, 저도 그 영상을 저희 지인께서 이제 보내주셔서
1: 네.
2: 지난 그 썬데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접했었었죠. 저도 보고
1: 네.
2: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놀라진 않았어요. 크게 놀라진
1: 사실...
2: 않았고.
1: 저는 조금 놀라긴 했는데 그 이전부터 사실 여러 언론에서 이 얘기를 했었고 몇몇 업체는 이렇게 이
2: 그렇죠.
1: 사태가 있었죠.
2: 그렇죠. 이게 사실은 지속적으로 뭐 브루클린 지역이라든지 뭐 자메이카 지역이라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업체가 인베스티게이트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해당 기관에서 나와서 조처를 취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꾸준히 지금, 일어나고 있었어요.
1: 네.
2: 사실 이렇게 한인 커뮤니티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고 미주류 이제 이런 언론, 뭐 매체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런, 기사,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뭐 이렇게 저렇게 채널을 통해서 받아서 보고 알고.
1: 네.
2: 그렇게 되고 있었고. 최근에 이제, 최근 몇 년 안에 그 한인 업주, 께서 엄청난 그 벌금
1: 네.
2: 그리고 그동안 뭐 이런 저런 사기 금액 뭐 이런 게 언론사에 이제 크게 이슈가 되면서 우리가 뭐 좀 경종을 좀 이렇게 알렸던 기사 사건이었는데
1: 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슷한 행태의 킥백이라든지 뭐 다양한 또 방법으로 유사한 일들이 계속 그 벌어지고 있어서 제가 방송국에 나올 때마다 아직 인베스티게이션이 끝나지 않았고 계속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몇 군데 계속 이런 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1: 네. 기억나요?
2: 기억하시죠?
1: 네. 그리고 이 제가 또 기억하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2: 그렇죠.
1: 뭐 그런 얘기도 기억이 납니다.
2: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제가 얘기를 강조를 했던 것들이 사실 너무 현실화되고 그것도 너무 빨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참 마음이 뭐 한편으로는 좀 저도 무거워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뭐 그 반면에 너무 또 무책임하게, 안일하게, 이렇게, 어떤 변화 없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지고 또 그런 부분들을 요청하신, 부분들이 다시 이렇게 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주류사회까지 이제는
1: 네.
2: 우리 한인 커뮤니티와 중국계 커뮤니티를 아주 그냥 신랄하게
1: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매도하는 느낌도
2: 네, 굉장히.
1: 네.
2: 그러니까 지금 잠자는 호수에 그냥 돌 하나 던져보는 식으로 그냥 던진 내용. 사실 내용을 저도 이렇게 쭉 봤고요.
1: 네. 놀랍긴 하더라고요. 자료가 있으니까. 네.
2: 자료를 그 친구가 이제 어디선가, 사실 미국에서 공공, 펀드를 가지고 이용되는 부분들은 누구나 미국 시민이라면 이렇게 그 열람을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친구가 갖고 나왔던 그 자료를 보면,
1: 네.
2: 이분이 잘 이해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1: 있었어요.
2: 있어서, 네. 뭐 보면은 뭐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건물에 2층에 뭐 7,000명, 8,000명이나
1: 네,
2: 나와서
1: 네.
2: 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이걸 조인할 수 있냐 이렇게 했는데
1: 네.
2: 제가 이렇게 이해하는 바로는 말이 안 되죠. 당연히 말이 안 되죠.
1: 그렇죠. 한 층에 뭐 7천 명을 네. 수용하는 인원들이 네. 나온다.
2: 말이 안 되고
1: 안 되죠.
2: 제가 볼 때는 이제 당신들한테 등록이 되어 있는 그 회원들이 연간, 그 친구들이 그 업체에서 이제 클레임을, 서비스에 대한 클레임을 한 횟수를 얘기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1: 네.
2: 그러니까 대충 맞더라고요, 그 숫자가. 네. 7천, 8천 정도가 나와요.
1: 이게 7천 명이 아니라?
2: 아니죠.
1: 네.
2: 그러니까 1년으로 따졌을 때 뭐 예를 들어서 700명이다. 등록 회원이.
1: 네.
2: 그럼 곱하기 12. 뭐 해도 되고요. 근데 네. 이제 그분들이 일주일에 뭐 3일, 4일, 5일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한 명이 이제 그 정도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700명이 등록됐을 때 곱하기 3, 4.
1: 네.
2: 주간이고 곱하기 52. 1년을 이렇게 네. 하면 대충 그 정도의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 네.
2: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와서 인터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아마 미네소타부터 이게 이제 쭉 이어지면서 대도시까지 이렇게 와서 연방정부 펀드에 대해서 오용이 되고 있고
1: 네.
2: 남용이 되고 있고 눈먼 그런 그 정부 돈이 이렇게 새나가고 있다라는 그 목적은 그거죠.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 구체적인 정보들을 보면 굉장히 잘못된 말들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1: 그런 부분은 사실 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안 보이거든요.
2: 잘 안 보이죠.
1: 네.
2: 그냥 그래서 이게 참 우리 유튜브라든지 뭐 언론 지금 뭐 사실은 언론이라고 했을 때 이제 순수 언론과 요즘 이제 뭐 팟캐스트 유튜버,
1: 독립 유튜버 뭐
2: 그런 이런 뭐 인플루언서 뭐 이런 너무나 다양한 개인적인 생각과 자료를 가지고
1: 네.
2: 또 유명해져서
1: 네.
2: 그분의 어떤 성향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좀 조심해야 될 또 하나의 어떤 그 크라이테리아가 생긴 것 같아요. 언론 중에서도.
1: 네.
2: 뭐 물론 저 뭐 주 언론 주류 언론이라고 해서 항상 뭐
1: 올바른
2: 보도만 하는 것도 아주 네. 치우친 또 보도를 하는 것도 사실 일이긴 하지만
1: 네.
2: 또 AI라든지 뭐 다양한 뭐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계속해서 보고 듣고 할 수도 있는 네.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1: 그러다 보면 그게 진짜인 것만
2: 네,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그러는데. 우선은 크게 제가 그 유튜브 방송을 보고 지금 제가 실무 그리고
1: 네.
2: 현재 그 업종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잘못된 그 친구가 얘기한 그리고 또한 그 아즈 그 국장님이
1: 네.
2: 얘기한 것들 중에서 좀 너무 협소하게 보고 좀
1: 네.
2: 넓게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제가 좀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싶어요.
1: 네. 잘못 본 그 단면을 제대로 한번 펼쳐서 실무를 담당하고 네.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떤 부분?
2: 아마 뭐 여러 가지 지금 벌써 그 유튜브, 유사 유튜브 채널, 그 것들이, 클립들이 지금 올라가 있더라고요.
1: 네. 네.
2: 보면은 그 친구가 이제 플러싱에 나와서 모 데이케어를 방문을 하면서 아, 여기 뭐 핑퐁을 하고 계신데 이거를
1: 네.
2: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연방 정부
1: 우리가
2: 돈을 세금을
1: 네.
2: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리고 뭐 몇 명이 앉아서 뭐 마작도 하고 계시고 중국 데이케어들은 뭐 또
1: 네.
2: 거기서 보면 타이치도 얘기가 나와요. 저 타이치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다 돈을 내는 돈으로 하고 있군요. 뭐
1: 네.
2: 이제 이러고
1: 갑자기 기분이 좀 안 좋네요.
2: 네. 그리고 이제 뭐 중간 부분부터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그 아마 저쪽 그 루즈벨트 에비뉴 쪽 아마 메인 스트리트 가기 전부터 그 아마 구화식품 밑쪽으로 43회빈인가 45회빈인가 그쪽에 이제 사실 굉장히 그 소규모의 다양한 그 약국과 건강약국과 또한 약국들 일반 약국들이
1: 네.
2: 질비해 있어요.
1: 거기가 네. 이제 또 데이케어하고 이렇게
2: 연관이 돼 있을 수 있죠. 당연히
1: 네.
2: 우리 중국계는 뭐 굉장히 한국 그 커뮤니티보다 더 그게 유착이 많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1: 네. 네
2: 한국계는 뭐 좀 덜 하지만 그래도 크게 지금 뭐 반경 플러싱 몇
1: 네.
2: 마일 안에
1: 1마일 안에
2: 예,
1: 뭐 64곳이
2: 몇 곳이
1: 네.
2: 있다. 뭐 60군데가 있다. 70군데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어요. 아마 데이터를 보면 사실일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 아니면 너무 많다 뭐 왜 이렇게 많아야 되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아닙니다. 당연합니다라고 먼저 답을 하고 싶어요.
1: 네.
2: 그 이유인 즉슨 우선 저희 한인 커뮤니티만 봤을 때
1: 네.
2: 사시는 지역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서들 살고 계세요. 뭐 저쪽 웨체스터도 계시고요.
1: 네.
2: 맨하탄도 계시고요. 브롱스, 네. 브루클린 뭐 아니면은 뭐 아스토리아, 우드사이드 뭐 많아요. 살고
1: 그
2: 계신 지역이.
1: 지역에는 없나 보죠. 데이터가.
2: 근데 중요한 네. 건 그 지역에도 한인 데이케어는 뭐 없죠, 거의. 뭐 스테이트 라인에도 몇 군데 있고 하지만. 자, 근데 이렇게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당신들께서 찾고 있고 가고 있고 이런 주치 병원들 뭐 통증 병원, 한의원들 다 어디 있나요? 대부분.
1: 플러싱.
2: 플러싱.
1: 네.
2: 다 이쪽이에요?
1: 네, 네.
2: 예. 그분들이 정말로 뭐 그 웨체스터에도 여러 군데 내가 골라서 다닐 만한 금
1: 네.
2: 많이 계시다. 뭐 안과, 치과,
1: 네.
2: 이비인후과, 뭐 심장내과 뭐 많잖아요.
1: 네. 예?
2: 카이로프랙틱 다 이쪽에 몰려 있어요.
1: 네. 근데 그 유튜브 영상에서는 그게 마치 마피아하고 연계되어 네. 있어서 뭐 이쪽에 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던 것 같아요.
2: 단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분들이 일일이 나오시는 거예요, 다. 여기 나오면 이게 다 있기 때문에
1: 네.
2: 내가 한번 나오면 여러 가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트.
1: 네.
2: 한인 마트들도 뭐 대형 마트들 여기 있고 물론 사시는 지역들에도 군데군데 있긴 있죠. 근데 이분들이 삶이 어떻게 보면 거주지는 다 제각각이 다 따로 있지만
1: 네.
2: 이분들의 어떤 일상생활은 이 플러싱 반경 1, 2마일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 해결이 되고 있어요.
1: 네.
2: 그중에 데이케어도 있고 홈케어도 있고
1: 약국도 있고,
2: 있고 마트도 뭐 있고 다 있어요.
1: 네.
2: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1: 그럴 수 있네요.
2: 그리고 네. 뭐 군데군데 다 얘기를 해보자면 한인들이 이용하고 지금 이용자 수 데이케어 이용자 수가 한 6,500, 7,000명이래요. 현재
1: 네.
2: 파악된 걸로는. 그러면 그분들이 한 군데 두 군데 가서 할 수 있나요?
1: 아니죠.
2: 못해요.
1: 네.
2: 그 뉴욕시는 또 이런 건물 그 규제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인원 제한.
1: 네네. 네.
2: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코드들 이런 게 있어서 사실 저희도 뭐 1,000명, 2,000명 이렇게 좀 하면 왜 안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할 때가 많아요.
1: 네.
2: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뭐 건물에는 또 파킹장이 그 정도 되려면 파킹장 규모도 있어요. 뭐 이 뉴욕시에서 그렇게 규제... 하려면
1: 네.
2: 진짜 100 밀리언 있지 않으시면은 할 수도 없어요. 정부에서 그런 거 펀드 해주나요? 안 해줘요.
1: 그쵸.
2: 개인이 이거 다 만들어서 해야 되고 당신들이 잘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러면 우리가 좀 그럼 정부 펀드를 이용해서 또 시니어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1: 네.
2: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연히
1: 몰릴 수
2: 밀집될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중국 커뮤니티는 더하죠. 지금
1: 더
2: 보시면
1: 많은 사람들.
2: 그럼요. 네. 지금 19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뭐 메인스트리트를 가도 한인 간판이 50%가 넘었어요. 제 기억에는.
1: 네.
2: 근데 지금은
1: 다 중국.
2: 한 군데 두 군데 찾아가기 힘들어요.
1: 네.
2: 중국 분들이 그만큼 더 많이 여기에 터를 잡고 살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1: 네.
2: 물론 다른 지역에 가도 많이들 살고 계시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그 커뮤니티와 마찬가지로 이분들도 여기가 제가 볼 때는 주 삶의
1: 주거지.
2: 예, 터전이에요.
1: 네. 예.
2: 그러니까 몰릴 수밖에 없어요. 한국 우리 이민자들 인구 밀 그 비율과
1: 네.
2: 중국과 비교를 했을 때 한국 우리 이민자들은 진짜 극소수예요. 그렇죠?
1: 네. 제가 그 정확히는 모르는데
2: 네.
1: 중국인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2: 그러면 중국의 약국 그렇죠? 뭐 그 약국에는 건강약국도 포함되고요. 뭐
1: 네.
2: 거기도 통증병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1: 네.
2: 한국 우리 분들이 7천 명이라면 그분들은 7만, 8만, 10만, 20만이에요. 한 군데 약국에서 환자
1: 네.
2: 약을 받으러 오는 분들을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1: 아 수가 정해
2: 한계가 있어요. 그분들이 다 소화를
1: 네.
2: 못하죠.
1: 네.
2: 내과도 마찬가지예요. 한 선생님이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가
1: 아무리 많이 봐도
2: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여기 우리 주치 선생님들도 많이 계셔야 될 거고 약국도 많이 있어야 되고
1: 그러네요.
2: 당연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1: 네.
2: 이게 좀 번역이 돼서 네. 유튜브에 다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1: 한번 해보죠.
2: 가능할까요? 네.
1: 영어로 다시 한번 해주시면 돼요.
2: 네, 그 AI를 좀 이용해 주시고요. 네.
1: 아니 근데 진짜 그 보도를 봤을 때는 이렇게 1마일 안에 64곳이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다 모여가지고 마치 사기 집단이 모여 있는 듯 보였거든요.
2: 그렇죠. 그래서 네. 깜짝 놀란 게 이제 이게 이 친구의 유튜브 채널에서 국한돼서 끝났던 게 아니라 팍스 뉴스에 벌써 두 번 나왔어요.
1: CNN. 네.
2: CNN 그리고 네. 또 라디오까지 우리 아즈 박사님 또 나가서 열심히 또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1: 네.
2: 그 쇼업.
1: 아, 네. 이렇게까지 찾아다니면서 다 뒤집고 있어요, 이렇게. 네.
2: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저도 이해를 해요.
1: 네.
2: 이해는 하지만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이 그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는 들어가 네.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나름 분석을 해서
1: 네네네.
2: 틀린 부분이 굉장히 많다.
1: 저는 그 일단은 네. 수용 인원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했거든요. 네. 진짜 야, 이 건물에 무슨 7천 명 진짜 아니에요. 이상하네 했는데 네. 그게 아니죠. 아니라는 거.
2: 그래서 이제 그 업주분한테 네. 그 친구가 자기가 지금 미리 준비한 네, 자료를 보여줬을 때 No way. 뭐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럴 수. 너 이건 틀렸다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거짓말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1: 네.
2: 근데 이제 영상 첫 부분에 한인 데이케어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이 있었어요.
1: 네.
2: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디였는지. 네. 지금은 현재는 문을 닫은 곳인데.
1: 아, 텅 비어 있더라고요.
2: 네, 지금은 네. 문을 닫았어요. 이제 못 하겠다고 이제 문을 닫으셨는데. 저는 사실 안타깝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참 뻔뻔했다.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 저는 그 처음에 나오신 분만 이런 사기에 가담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2: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한 거죠. 닉 셜리하고 우리 네. 아즈 국장님도.
1: 그래서 다 사람들이 이제 돈을 네. 받고 이렇게 빼간다. 예, 그 얘기를 예, 쫙 예. 늘어놓는 바람에.
2: 예, 아니죠.
1: 아니에요.
2: 그 잘못된, 완전히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코스프레라고 해야 되나요?
1: 네. 네.
2: 너무 피해자. 깜짝 놀랐어요. 네. 피해자인 척.
1: 네.
2: 본인들이 굉장히 그 안 좋게 운영되는 부분에 어떤 그 큰 그 뭐라 그러죠? 그 불씨를 지핀 곳이거든요.
1: 아, 예.
2: 예. 네, 그래서 근데 본인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가 경쟁해서 더 이상은 안 되겠어서
1: 네.
2: 이제 문을 닫는다. 그 표현은 제대로 하시더라고요.
1: 그냥 그런 뜻으로 한 얘기는 아니죠.
2: 근데 자기도 네. 모르게 나온 말이겠죠.
1: 예. 네.
2: 근데 이제 저는 그분들의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본인들이 뭐 문을 닫고 이렇게 된 거는 안타깝게 본인들이 생각을 하겠죠.
1: 네.
2: 하지만 그분들도 아주 어마어마한 이제 이 사단이 오기까지 일조를 한 분들이셨죠.
1: 네. 예. 아시는 분 다 아시겠네요.
2: 예, 알죠. 네. 거기 뭐 회원들이 또 아마 인터뷰를 하시면 예, 그 다음에 어떤 데이케어 방문했을 때 우리 어머니 한 분께서 닉이
1: 네.
2: 여기 혹시 뭐 받고 다니시거나
1: 예스 yes, yes,
2: 하잖아요.
1: 네.
2: 아마 그 처음 그 방문했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여러 군데를 계속 방문했어요.
1: 네. 지금 예. 이제 한 40초 남았는데요.
2: 네.
1: 광고 듣기 전에
2: 예.
1: 지금 그 얘기를 쭉 들어보면. 마치 지금 우리 한인 데이케어 사기 사태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2: 그 얘기는 아니죠.
1: 그 얘기는 아니에요.
2: 네, 그분들이 네. 전달한 그 정보들이 사실은 좀 어폐가 있다.
1: 네, 너무 깊이 있게 안 들어가고 그냥 네,
2: 그렇죠. 예, 그렇죠.
1: 본인이 짠 각본대로 흘러간
2: 그렇죠.
1: 거군요.
2: 그렇죠. 예. 그렇죠.
1: 뭐 물론 조사하면 다 나오긴 하겠지만 우리 지금 데이케어의 여러 가지 부패된 모습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실질적인 모습들 제대로 한번 장수 데이케어의 신민수 이사님과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0: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은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아직 몰랐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름아름 그런 얘기는 한 번쯤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뭐 우리 한인 노인 데이케어 센터의 비리 사기 뭐 이거를 폭로한 영상이 최근에 공개가 되면서 연일 계속해서 이와 관련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에 착수를 했나요?
1: 뭐 그 부분은 제가 뭐 사법당국도 아니고 그래서 뭐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0: 조사 당하진 않으셨죠?
1: 네. 그분들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벌써 오랫동안 그런 조사가 시작이 됐던 거죠 이미.
0: 네.
1: 사전 조사 없이 나오진 않죠.
0: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것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1: 네. 그래서 네. 아까 어떤 얘기로 돌아가면 물론 그 결과만 보면 그 우리 유튜버의 말이 100% 맞고요. 단 그 실체를 들여다봤을 때는
0: 네.
1: 또 100% 또 틀린 말이 또 너무 많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 네.
1: 이 플러싱 지역 반경 안에서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0: 네.
1: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친구가 모르죠. 어떤 한 커뮤니티가 이쪽에 밀집돼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아니면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0: 네.
1: 예, 그런 것이고 뭐 건물 한 군데서 그 수많은 사람을 다 프로그램을 할 수도 없는 거고,
0: 네.
1: 그래서 뭐 그렇게 하려면 정부나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뭐 어차피 정해진 그런 규모 안에서 할 수밖에 없으니 숫자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늘어날 수밖에 없고
0: 네.
1: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왜? 이제 그 나이가 되거든요, 다.
0: 네.
1: 저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나이가 돼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할 나이가 되고.
0: 네.
1: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죄송합니다만 데이비드 싱클레어 우리 네. 유전학계에 저명한 그 교수님 저하고 이제 그
0: 네.
1: 동창이 될 뻔 했다가 네. 어떻게 좀 학교 입학 비리가 좀 연루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못 가고 그분은 갔어요.
0: 네.
1: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계속 얘기하는 그런 유전 장수 이런 비교 이런 것을 계속 연구 발표 책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볼 때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될 날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0: 네.
1: 평균 수명이 늘어가는 것처럼
0: 우리뿐이겠어요.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방송에 나오면 늘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다음 우리 후배들한테 물려줘야 돼요. 잘 이거를.
0: 네.
1: 더 아름답고 더 튼튼하고
0: 네.
1: 더 튼실하게 이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들이 만들어서 물려줘야지 정부에서도 더 많은 지원을 해줄 거고
0: 네.
1: 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오늘도 또 신문에 나오죠.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이 프로그램이 없어져요.
0: 자꾸 이런 식으로 보도되면 뭐 방향을 달리하거나 없어지는
1: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데이케어, 홈케어
0: 네.
1: 뭐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베네핏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가 피해자가 되죠. 이제 수혜자에서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0: 네.
1: 예. 그런 날을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빨리 빨리 와라. 그날이 빨리 오세요. 이렇게 만들어. 왜? 최근에도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0: 뭐래요? 네.
1: 거기 가면 뭘 주나요?
0: 아니 그
1: 거기 가면 뭐 얼마를 주나요?
0: 네, 그게 정말 현실이라고 이미 만연해 있다는 얘기는 여러 번 들었거든요.
1: 거기 가면 리베이트 주나요? 리베이트라는 단어를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리베이트는 이런 데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0: 다 이제 그렇게 써놔가지고.
1: 예. 제발 제가 언론사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0: 킥백을 써라 아까 그러면서.
1: 뭐 킥백이라든지 네. 뭐 다른 한국말로 그걸 번역해서 쓰시든지.
0: 네.
1: 뭐 이게 좀 여담인데요. 요즘에 이렇게 신문 보고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진행자님들 네. 죄송합니다.
0: 아.
1: 사용하는 그 단어들 용어들이 네. 부적합하게 나오는 게 너무 많아요.
0: 맞습니다.
1: 의미를 네. 제대로 전달을 못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하나의 멘트들,
0: 네.
1: 신문 기사에 쓰는 그 글 하나하나가 굉장히
0: 한인계의 닉 셜리. 장수 데이케어 신민수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갑자기 네, 죄책감이 들어서.
1: 그래서.
0: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네.
1: 그래서 우리 뭐, 물론, 자꾸 이렇게 전에 듣다 보니 또.
0: 맞습니다.
1: 그런 용어를 잘못 쓰시는 분이 계시기도 할 텐데요. 죄송합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나올 때마다 얼마나 지금 몇 년째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도 왜 우리는 이게 이렇게 안 먹힐까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고 여러분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0: 네.
1: 데이케어, 홈케어 뭐 관련된 여러 비즈니스 다 영리기관이에요.
0: 네. 그렇죠. 비영리 영리기관이에요.
1: 네. 이분들이 투자를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무슨 직원도 고용하고요. 선생님들도 고용하고요. 뭐 음식도 뭐 이렇게 준비하고 케이러를 쓰고요. 뭐 돈 주고 여행도 다니고요. 이렇게 합니다.
0: 네.
1: 자, 여러분들이 식당에 갑니다. 그분들도 자기들 돈 투자해서
0: 식당을 만들고
1: 식당 이쁘게 꾸미고요. 네. 좋은 재료 쓰고요. 좋은 고기 쓰고요. 좋은 셰프 쓰고요.
0: 네.
1: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영리를 추구합니다.
0: 네.
1: 여러분이 그 식당에 가서 드셨어요.
0: 네.
1: 연말에 가서 내가 여기 자주 와서 먹었는데 리베이트 주세요. 똑같아요 지금.
0: 아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1: 똑같아요. 델리 가서 나 이 단골이잖아. 맨날 아침마다 와서 커피 내가 사 먹고 샌드위치도 가끔 사 먹고요.
0: 네. 연말에 12월은 공짜로 줘요.
1: 이달 말인데 내가 나 많이 사 먹었는데. 리베이트 주세요.
0: 웃으면 안 되는데 왜 웃기죠?
1: 웃기죠.
0: 네.
1: 이게 지금 이런 판국이에요, 이게. 어디 정부에서 여러분들 돈 나눠주라고 뭐 데이케어 홈케어들이 돈 받았나요?
0: 아니죠.
1: 되게 열심히 일해요. 네.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그분들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진짜 일주일이요. 그분들 휴가 어떤 분들은요. 막 18시간, 20시간씩 일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서비스 그리고 받으셔야 될 베네핏을 잘 받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나 여기 했으니까 리베이트 주세요.
0: 내가 왜 혼나는 기분일까요? 예.
1: 아 제가 너무 답답해요. 네. 진짜 말이 되나요?
0: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진짜 늘 말씀하시는 단어 중에 일반인들이 잘 안 쓰는 단어를 신민수 이사님이 쓰는 단어가 있거든요. 사명감.
1: 사명감. 네. 책임감.
0: 네. 그 얼마나 직원들 모두가 하나 되어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할 때 진짜 힘 빠질 것 같긴 하네요.
1: 그렇죠. 네. 선생님들도 뭐 말이 나온 김에 뭐 갑자기 선생님들은 잘못이 없어요.
0: 네.
1: 그 푸드스탬프 카드 쓰시다가 잊어버려요. OTC 네. 카드 갖고 다니다 잊어버리세요. 또 뭐 버스 교통 카드 갖고 다니다 잊어버리세요. 메디케이드 네. 카드 잊어버리세요. 다 와서 이거 잊어버렸어 선생님. 선생님들이 이거 재신청하고 팔로우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들어가고요.
0: 빨리 안 나올까요?
1: 안 나오면 네. 왜 안 나와? 그 우리 선생님들 잘못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선생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너무 당연한 거지.
0: 네. 난 원래 이 서비스 받게 돼.
1: 선생님들이 어머님들한테 아버님들한테 얘기해야 돼요. 왜 리베이트 안 주세요?
0: 이렇게 잘해주는데?
1: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역으로?
0: 네.
1: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리베이트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네. 프로그램이 잘못되면요. 직격탄을 맞는 거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0: 결국 돌아서 피해자가 되는 거.
1: 네.
0: 네.
1: 지금 선생님들이 뭐 노인아파트 신청 도와드리죠. 팔로업 해드리죠. 섹션 8 신청한 거 저소득층 아파트. 메디케이드 리뉴얼 해드리죠. 이런 거 다 도와드리고.
0: 네.
1: 뭐 노인 아파트 계신 분들은 뭐 리뉴얼하는 거 다 도와드리죠. 이분 아파트 인터뷰하는 것까지 쫓아가서 도와드리죠.
0: 아 진짜 데이케어 없어지면 큰일인데요. 진짜로 이게 그냥 가볍게 무슨 하나 시니어 분들 가셔서 쉬는 공간이 없어지는 그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1: 아 근데 제가 또 마음이 아파요. 이분들의 입장을 또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
0: 현실적으로 어떻게 계신지.
1: 그러니까 pre-retirement lives라고 그러죠. pre-retirement lives. 그러니까 은퇴 전의 삶. 이분들이 오피셜하게 이제 나 은퇴하겠습니다. 정부에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0: 네.
1: 그럼 그때부터 정부에서 은퇴연금 SSA라는 거를 이제 이분들한테 드리게 되죠.
0: 네.
1: 당신들이 일을 하면서 내셨던 세금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아 고맙습니다. 이제 이렇게 드리는 돈인데 그 pre-retirement lives를 봤을 때 사실 뭐 상황에 따라 다 틀리죠. 어떤 분은 정말 많이 못 보셨으니까 조금밖에 세금을 못 냈을 수 있고
0: 네.
1: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이 벌었는데도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조금 내신 분들도 있고
0: 네.
1: 근데 결론적으로 post-retirement lives 뭐냐? 은퇴 후의 삶은 어떠냐?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0: 네.
1: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퇴 전에 지금 은퇴를 아직 안 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 분들이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앞으로 우리가 리타이어를 하고 정부에서 나오는 연금을 받고 살 날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제.
0: 네.
1: 여러분들이 대신에 우리가 살면서 쓰는 비용들, 네. 이제 cost of living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grocery shopping, 렌트비라든지 뭐 여기저기 뭐 내는 돈들 많이 있잖아요. 네. utility, gas비. 점점 올라가죠. 내려가지 않아요.
0: 그렇죠.
1: 근데 여러분이 받는 돈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힘드시겠지만 세금을 여러분들이 혼자 사실 수 있는 은퇴 후에 살 수 있는 돈 정도는 꼭 세금을 내셔라.
0: 아, 네.
1: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선배들이 그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작금의 이런 불상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0: 네.
1: 본인이 감당이 안 돼.
0: 정확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만큼 세금을 내고 나중에 또 은퇴 이후의 삶에 네. 또 예. 받을 수 있는 만큼의 혜택을 네. 받으시라는.
1: 뭐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아, 난 지금의 인생이 중요해. 막 이제 세이빙이나 이런 뭐 제대로 세금을 내는 것보다.
0: 네.
1: 근데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은퇴하잖아요. 아이고.
0: 나 이제 어떡해.
1: 잘못했구나 내가.
0: 네.
1: 어떡하지 나 이제. 자식들. 요즘에 젊은 친구들. 대학 졸업하고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0: 네.
1: 캥거루족이라 그러나요?
0: 부모님이랑
1: 네. 계속 같이 살아요.
0: 네. 품에.
1: 네. 여러분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어요.
0: 네.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네. 호연님 보내주셨어요. 나이 들어가면서 참 좋은 혜택이라 생각하면서 받았던 사람으로서 이런 일에 불안해한다는 것 자체가 슬픕니다. 답답한 마음을 추스립니다. 좋은 결과가 나중에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1: 감사합니다.
0: 마음으로 느껴주셨네요.
1: 감사합니다.
0: 네.
1: 여기 뜨뜻해집니다. 제 마음이.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은퇴 안 하시고 열심히 지금 일선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당장은 뭐 좋죠. 세금 덜 내면 내가 더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우리 시니어 분들께서 본인 당신들 혼자의 삶을 커버를 못 하고 계세요.
0: 네.
1: 그래서 렌트비 뭐 이분 지금 룸메이트비도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일선에서 뭐 노인 아파트 신청 계속 해드리고 뭐 섹션 A 저소득층 아파트 뭐 등등등 받을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진짜 막 열심히 도와드리고 그 신청서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팔로우업도 저희가 계속 편지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 그런 하우징들 로잉컴 패밀리라든지 시니어 하우징에 대한 답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0: 네.
1: 답도 없고 참 그 안에서도 부조리가 또 있어요.
0: 신청을 해도 연락이 없고
1: 부조리가 또 많아요.
0: 그 안에서도 부조리가. 어떻게 다른 예. 통로를 통해서 예.
1: 일찍 들어가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늦게 네. 된 자가 먼저 되고 이런 일이 막 있더라고요.
0: 네. 좀 비리네요.
1: 비리죠. 네. 왜냐하면 뭐 공급이 너무 적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데
0: 네.
1: 우리가 천천히 하나하나 우리 스스로부터 바로 잡아가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기대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을 거고요.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는
0: 네.
1: 더 많은 베네핏을 요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조만간 또 이제 큰 지금 뭐 보면 지금 한국 지금 장마 난리죠.
0: 네.
1: 아주 중국도 지금 뭐 아직 제대로 된 폭풍우를 우리가 아직 맞지를 않았어요, 사실은.
0: 네.
1: 지금 여태까지 일어났던 이런 뭐 한 군데 두 군데 뭐 문을 알아서 닫든 아니면 정부의 조치로 닫든 이런 것들하고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후폭풍이 지금 올 거예요. 저희들한테.
0: 오기 전에 미리 막았으면 좋았을 텐데.
1: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쪽만 잘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네. 서로 다 같이 좀 힘들지만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어려운 부분들을 정부에 뭐 정치인을 통해서라든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알리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정부도 이렇게 좀 그 소리도 듣고 좀 움직임이 있을 텐데 이거는 지금 뭐 우리는 지금 완전히 도매금으로 지금 나락에 떨어져 있어요. 저희는 지금
0: 싹 다 그냥 네,
1: 우리 커뮤니티가 네. 하나가 다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것을 크레딧을 빨리 회복하지 못하면 전체 예, 우리 한인들의 오명을 씻어내기는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0: 네. 어느 은퇴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태로 인해서 그냥 세금 잘 내고 열심히 살고 은퇴한 지금에 와서 이런 일이 터지니까 은퇴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은 내 몫인가라는 글을 썼더라고요.
1: 네. 아주 팩트를 잘 짚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0: 네.
1: 자, 데이케어 프로그램이란요. 정부에서 우리 시니어들
0: 네.
1: 건강이 이제 좀 신호가 문제가 있고 뭐 수술을 하시고 병원에 지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나와서 어떤 회복이 필요한
0: 네.
1: 분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널싱홈에 오래가 있는 거 병원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연방 뭐 주정부 시정부에서 지출되는 금액이 너무나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 홈케어 서비스 그리고 데이케어 서비스가 어둘 데이케어 서비스가 이렇게 시작이 됐던 거예요.
0: 네.
1: 그분들을 다이렉트리 예, 돌봐주고 그러니까 홈케어 서비스라는 게 뭐예요? 다이렉트 1대1 간병을 해주는
0: 집에서.
1: 거예요.
0: 네.
1: 예. 데이케어 오면 여럿이 이제 소셜라이징 되고 제가 말씀드렸죠?
0: 네.
1: 건강은 세 가지 답해보세요.
0: 일단요 예. 샤워해야 돼요.
1: 아이, 우리가 건강이라고 했을 때 세 가지의 건강을 얘기하죠.
0: 사회적인 건강.
1: 그렇죠. 네. 사회적인 건강, 네.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그 세 개가
0: 네.
1: 합쳐져야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건강을 놓고 봤을 때, 물론 다른 두 가지도 데이케어 프로그램 이용하시면 굉장히 나빠지는 것을 막고, 그 오히려 좋아질 수 있는 턴오버의 기회가 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기회 창출이 된다. 이게 연구 결과로 나온 거기 때문에
0: 네.
1: 정부에서 그럼 자 펀드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소셜 데이케어 홈케어 서비스가 시작되고 나서 그 정부에서 널싱홈 병원비 지출
0: 네.
1: 서포트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죠.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그 방면에 네. 이제 데이케어 홈케어 서비스 쪽으로 지출되는 펀드가
0: 네.
1: 많이
0: 높아지죠.
1: 늘어졌지만
0: 네.
1: 그럼에도 널싱홈이나 병원 쪽 기타 관련된 건강 그런 우리 도와주는 시설들로 나가는 펀드가 많이 그거에 비교했을 때는 아직도 적죠.
0: 네.
1: 이쪽이. 자,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봤을 때는 이 펀드가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어야
0: 진짜 혜택이 주어지고
1: 네.
0: 있는지.
1: 네. 네. 그래야 뭐 계속적인 펀드 아니면 추가 펀드 지원이 될 텐데. 지금 이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도 없고요. 펀드 이제는 정부에서 이제 나서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고 대신에 데이케어 프로그램을 지금 진짜로 저희도 이번에 이제 뭐 새로 회원이 되시는 분들이 이제 매달 있지만 그 뭐 알츠하이머, 뭐 파킨슨 이런
0: 네.
1: 이제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0: 네.
1: 뭐 디멘시아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나오시면 정말 좋아요.
0: 여러 가지 이제 케어를 예. 받으실 수 있고.
1: 심하면 저희가 케어가 힘들지만,
0: 네.
1: 이런 분들 적극 이 문을 두드려 주시고 나오셔서 건강, 가족들의 건강도 마찬가지로
0: 네.
1: 포함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0: 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남자 누구야? 아직도 모르셨다면 알려드릴게요. 장수 데이케어의 신민수 이사님이고요.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입니다. 나 상담 한번 받아봐야겠어.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718-799-0133번입니다. 718-799-0133. 끝으로 닉셜리가 인터뷰하자면 하실 거예요?
1: 뭐 언제나 저 대환영입니다.
0: 네. 장수 데이 케어의 신민수 이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뜨이는 영어.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뜨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Hello and welcome back to 입 뜨이는 영어, everyone. I am Jennifer Clyde.
2: 자, 오늘도 아주 유용한 주제로 우리의 말하기 실력을 늘려보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주인공은요, 하유진 청취자님이십니다. 자, 어떤 주제를 올려주셨냐면요, 댄스 배우기를 올려주셨어요.
1: Mm-hmm.
2: 요즘에요, 소셜미디어에 yeah. 엄청 mm-hmm. 많이 올라오잖아요. 댄스 영상. 뭐, 전 국민 너나 할 것 없이 그 15초, 30초 안에 뭔가 되게 간단한 안무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막 찍어서 올린다든가, 챌린지 형태로.
1: I have noticed that 90% of the world population are great dancers.
2: 나만 못 추는
1: 거 같아. Or 99%.
2: 우리만.
1: 저만 빼고.
2: 나만 빼고. 요즘 뭐 댄스 열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은. 자, 전문가처럼 이렇게 댄스를 추는 거를 배우는 분도 있고, 이게 정말 취미로 이렇게 간단한 동작 같은 거 배우려고 이렇게 학원에 다니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1: And plus it's a lot of fun.
2: 재미도 있잖아요.
1: It'll do you good.
2: 네, 건강에도 좋고요.
1: Yeah.
2: 움직이니까. 자, 그래서 이 춤을 배우는 것에 대한 열풍을 영어로 이제 설명을 해볼 텐데 사연을 너무 좋게 올려주셔가지고요. 거의 편집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 그대로 저희가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좋은 사연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1: Talk about learning to dance. Dancing is my hobby, the way I blow off steam. There are various styles of dance, but the songs and choreography of boy bands and girl groups are high on the list. Many people these days perform covers of K-pop choreography and post videos on social media. You can enjoy music more fully by dancing compared to just listening or singing along. And copying the vigorous motions does wonders for one's diet since it burns a lot of calories. It wasn't easy at first to move my body in time with fast-paced music. But after sticking with my hobby for several years, I can now learn dance moves much more quickly. I could take lessons at a dance academy. But nowadays, it's not so hard to learn the choreography on my own using tutorial videos on YouTube.
2: 자, 최근에 TV에서도 그 Street Woman Fighter라고 하는 방송이 또 워낙 인기를 끌면서
1: 전 너무 재밌게 봤어요.
2: 우리가 그렇게 춤 못 춰도 그냥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1: 멋있고,
2: 예. 네.
1: Yeah.
2: 자, 어쨌든 이 댄스라는 것이 정말 대중화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제를 또 신청을 해주신 것 같은데 참 시적절하게 너무너무 좋은 주제 해볼게요. 춤은 내 취미이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다. 오케이, 영어로 갑니다.
1: Dancing is my hobby, the way I blow off steam.
2: Dancing is my hobby까지는 쉬운 문장인데 그 다음에 문장을 어떻게 연결한 거예요?
1: The way I blow off steam.
2: 아.
1: 자, hobby이기도 한데
2: uh-huh.
1: 또 내가 blow off steam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2: 아.
1: 말인데 blow off 하면 뭔가 후 불어가지고 떨어뜨리는 느낌?
2: 촉 끌 때? 아, 그땐 blow out이군요. 촉 끌
1: 예.
2: 때는 blow out.
1: 근데 비슷해요, 비슷해요.
2: 어.
1: 근데 뭔가를 후 해가지고 날려버리는 거예요. Steam
2: okay.
1: in this case would be, I guess, pent up energy or stress, you know, strong emotions, whatever
2: 그렇죠.
1: that's built up.
2: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열 나잖아요.
1: Yeah.
2: 그럼 이제 그 열이 약간 steam, 증기라고
1: yes.
2: 생각하고
1: 후
2: 그걸 그렇죠. 없애는 거예요.
1: Yeah.
2: 그러니까 스트레스 푸는 거죠.
1: Uh-huh.
2: 이렇게 이해하면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1: 네.
2: Blow off steam.
1: Blow off steam 혹은 let off steam도
2: Let 가능해. off steam.
1: Let off steam.
2: 써놓으세요, 여러분. let off steam 혹은 blow off steam. 자, hobby 다음에 쉼표 찍고 the way 뭐뭐뭐는 그냥 똑같은 얘기를 부연 설명하느라고 뒤에 살짝 붙인 겁니다. 이렇게도 문장 많이 만들어요. 자, 다시 한번요.
1: Dancing is my hobby, the way I blow off steam.
2: Mm-hmm.
1: There are various styles of dance, but the songs and choreography of boy bands and girl groups are high on the list.
2: Okay. 일단 choreography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Mm-hmm. 요, 우리도 뭐 코리오그래피라고 하지 않나요?
2: 안무라고 많이 하거든요.
1: 아, 그렇죠. 네. 근데 요즘은 코리오 많이 해요. 그게
2: 그렇군요.
1: 코리오그래피거든요.
2: 코리오그래피.
1: 코리오그래피.
2: 어의 강세네요.
1: Yes.
2: 코리오그래피. 여러분 해보세요. 금방 할 수 있어요. One more time.
1: 코리오그래피.
2: 코리오그래피.
1: Very good.
2: 안무입니다. There are various styles of dance. 여기 왜 dances 왜 복수형이 아니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물론 복수형 쓰셔도 돼요. There are various styles of dances 해도 되고 그냥 춤을 개념화해서 dance.

0: 이렇게 명사의 단수 형태도 쓸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But the songs and choreography of boy bands and girl groups. 요즘 뭐 boy band, girl groups, 아이돌 그룹이란 말이 영어권에서는 쓰지 않는데 K-pop이 뜨면서 아이돌 그룹이란 말도 거의 그냥 전 세계적인 용어가 돼가고 있어요.
1: Yeah.
0: 그래서 뭐 이제 더 이상 방송에서 아이돌 그룹이란 말 쓰지 마세요라고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언론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미. Anyway, boy bands, girl groups 이렇게 해서 여성 그룹인지 남성 그룹인지 표시를 할 수는 있습니다. Okay?
1: Okay, so they are high on the list, mm-hmm. meaning they top the list. Mm-hmm. 리스트에 맨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좀 대표적이다. 순위가 높다라는 말이죠.
0: 그렇네요.
1: They top 네네. the list.
0: 그러니까 뭐가 높은 거냐면 댄스의 종류는 워낙 많잖아요.
1: Yeah.
0: 살사도 있고 라틴 댄스도 있고 다양한데 아이돌들의 춤이 거의 최고 인기다. 거의 뭐 1순위, 2순위, 3순위다.
1: Exactly.
0: High on the list. 자, 다시 한번 갈게요.
1: There are various styles of dance, but the songs and choreography of boy bands and girl groups are high on the list.
0: Mm-hmm.
1: Many people these days perform covers of K-pop choreography and post videos on social media.
0: 커버곡 하듯이 perform covers, 여기선 말 그대로 리메이크한 것처럼 한다는 얘기죠. 곡만 커버하는 게 아니라 댄스도 커버할 수 있잖아요.
1: Sure, you can.
0: 그렇죠.
1: So it would be like a new performance of the dance.
0: 그러니까 BTS의 예를 들어 뭐 Permission to Dance 곡과 안무를 연습해서 그걸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1: Right.
0: 많이 있잖아요. 해시태그 같은 것만 봐도. 그래서 many people these days perform covers of K-pop choreography and post videos on social media. Okay, 넘어갈게요.
1: You can enjoy music more fully by dancing compared to just listening or singing along.
0: Sing along?
1: Sing along. Sing at the same time.
0: Okay.
1: 함께 약간 따라 부르다, sing along.
0: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을 단순히 그냥 듣고 춤을 보는 것보다는 막 같이 그 음률에 맞춰서 춤을 추면 훨씬 더 즐길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Okay? You can enjoy.
1: You can enjoy music more fully by dancing compared to just listening or singing along.
0: Mm-hmm.
1: And copying the vigorous motions does wonders for one's diet since it burns a lot of calories.
0: 열량 소모가 많이 되죠. 춤을 춰보신 분들은 30분이나 1시간만 연습해도 땀이 정말 많이 나고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Vigorous라는 거는 어떤 동작들을 말하나요? Vigorous.
1: Vigorous.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0: 약간 역동적인
1: yeah.
0: 그냥 조금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팍팍팍 많이 움직이는
1: yes.
0: vigorous 느낌 오시죠? vigorous motions 이렇게 아이돌 그룹들의 역동적인 동작들을 copy 따라하는 것이 does wonders for one's diet.
1: If something does wonders for something, it brings about benefits or good effects.
0: 근데 이제 큰 효과?
1: Yeah.
0: 그러니까 wonder라고 표현을 했겠죠?
1: Mm-hmm.
0: 뭐 환상적인 효과? Does wonders for something. 좋은 관용구예요. 우리 다이어트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도 뭐 빅 도움 된다. 이런 말 유행어로 좀 하듯이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ince it burns a lot of calories. 많은 열량을 소모해 주기 때문에. One more time.
1: And copying the vigorous motions does wonders for one's diet. Since it burns a lot of calories.
0: 자, 근데 이제 춤을 배우는 것이 쉽지는 않죠. 뭐 감각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아니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1: It wasn't easy at first to move my body in time with fast-paced music.
0: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춤을 배워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박자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몸을 같이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았다. 제 본인 경험이신 것 같아요. It wasn't easy at first.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To move my body in time with fast-paced music. In time with라고 하는 연결 문구가 보이네요. 약간 생소한데요?
1: In time with meaning at the same time.
0: Okay.
1: Along as you go along with the fast paced music.
0: 동시에네요. 동시에.
1: Yeah. Uh-huh.
0: In time with music. 그러면 그 음악과 함께 동시에 몸을 움직이는 것이 처음엔 힘들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템포가 좀 빠른 음악을 fast paced music 이렇게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 It wasn't easy at first to move my body in time with fast-paced music. But after sticking with my hobby for several years, I can now learn dance moves much more quickly.
0: 아, 이거예요. 우리 하유진 님도 면연을 한 거예요, 이거는. 면연을 하고 나니까 이게 정말 잘하게 되신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정말 존경해요.
1: 왜냐면, Good thing you didn't give up, because I would have.
0: 어, 그렇죠. 힘든 거 다 참아가면서 어쨌든 본인이 뭐 이렇게 능동형 취미로 춤을 계속 이어가신 겁니다. So I can now learn dance moves much more quickly. 이제 안무 동작 같은 것도 금방금방 예전에 비해서는 더 빨리 배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5개월 할 때하고 5년 했을 때하고 그 배우는 속도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이것을 통해서도 느끼게 되네요. 다시 한번요.
1: But after sticking with my hobby for several years, I can now learn dance moves much more quickly.
0: 그래서 이제 뭐 댄스학원 같은 데 가서 배울 수도 있지만 그냥 유튜브에서 영상 틀어놓고 혼자서도 잘 배운다. 이렇게 마지막을 마무리해 주셨어요.
1: I could take lessons at a dance academy.
0: I could take lessons.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니 뭐 강습을 받을 수는 있어요. Dance academy. 교습소나 댄스 학원에 가서. 그런데
1: But nowadays, it's not so hard to learn the choreography on my own using tutorial videos on YouTube.
0: On my own?
1: On my own. On my own, 혼자서?
0: Myself, right. without any help?
1: Myself, without any help.
0: 남 도움 안 받고도 그냥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안무를 그냥 배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Tutorial videos는 요즘 그 뭐 안무 같은 거 알려주는 동작 있잖아요.
1: Yeah.
0: 음악 나오기 전에 한 10초 정도 알려주잖아요.
1: Right. Tutorial anything means that it, you know, it gives you instructions or it tells you everything in a step-by-step process.
0: 맞아요. Tutorial videos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찾아가지고 보면서 나 혼자 배우는 것도 어렵지 않다. But nowadays,
1: it's not so hard to learn the choreography on my own using tutorial videos on YouTube.
0: 네. 자, 오늘 댄스를 배우는 것에 대한 그런 주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Talk about learning to dance. Dancing is my hobby, the way I blow off steam. There are various styles of dance, but the songs and choreography of boy bands and girl groups are high on the list. Many people these days perform covers of K-pop choreography and post videos on social media. You can enjoy music more fully by dancing compared to just listening or singing along. And copying the vigorous motions does wonders for one's diet since it burns a lot of calories. It wasn't easy at first to move my body in time with fast-paced music. But after sticking with my hobby for several years, I can now learn dance moves much more quickly. I could take lessons at a dance academy. But nowadays, it's not so hard to learn the choreography on my own using tutorial videos on YouTube.
1: 패턴 프랙티스.
0: 자, 입지영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오픈 단톡방에 입지영 쳐보시면 공식 단톡방이 4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EBS1004입니다. 여러분 질문들 제가 직접 정성껏 답변 드립니다. 자,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 다른 사람의 춤이나 곡 같은 걸 그대로 따라하는 퍼포먼스를 cover라고 하죠. 앞에 동사를 perform 붙여보면 됩니다.
1: Many people perform covers of K-pop choreography and post videos on social media.
0: 많은 사람들이 K-pop 안무를 커버해서 SNS에 영상을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는 처음에 유튜브에 다른 가수들의 노래를 부르면서 유명세를 탔다. 해볼까요?
1: He first became famous by performing covers on YouTube.
0: 뭐 틱톡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본인이 뭔가 곡을 올려서 계속 그렇게 팬층을 또 확보해 나가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자, 그 문장 다시 한번 해볼게요.
1: He first became famous by performing covers on YouTube.
0: First가 붙었으니까 처음에 유명세를 탄 것은 그렇게 커버곡을 불러서 그랬다가 되겠죠. 자,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오디션 때 다른 사람의 퍼포먼스를 그대로 합니다.
1: Most applicants perform a cover for their audition.
0: 뭐 자작곡이나 스스로 만든 안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기존에 있는 곡이나 댄스를 먼저 오디션 때는 하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직접 만든 곡이나 작품으로 갈 수도 있겠죠. Most applicants
1: perform a cover for their audition.
0: 오케이. 자, 그다음에요. 춤을 추고 그러면 많은 열량이 소모되잖아요. Calories라는 단어가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Burn.
1: burn a lot of calories.
0: Mm-hmm.
1: Copying the vigorous motions burns a lot of calories.
0: 자, 역동적인 동작들을 따라하다 보면은 열량 소모가 많이 됩니다. 자, 걸어서 출퇴근을 하는 것만으로도 칼로리를 많이 소모할 수 있어요.
1: You can burn a lot of calories simply by walking to and from work.
0: Walking to and from work. 전치사 두 개 붙이면 출퇴근길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in time with.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동시에란 얘기인데 음악이나 이런 거에 박자를 맞춰 이런 어감으로 보셔도 됩니다.
1: It wasn't easy at first to move my body in time with fast-paced music.
0: 빠른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자, 이 게임에는 음악에 맞춰 동작을 취해야 됩니다.
1: For this game, you need to move in time with the music.
0: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노래에 맞춰 우리가 박수를 막 쳤다라고 한다면요.
1: We clapped our hands in time with the song.
0: In time with the song 하면 노래의 박자를 맞춰서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Good job, everyone.
2: Dialogue practice. I saw your dance video. It was great.
3: Thank you. It was a cover version of a boy band's choreography that I practiced.
2: Did you take dance lessons?
3: I learned it myself by following along with videos online at home.
2: Really? That's amazing.
3: I did rent out a dance studio so I could practice in front of a mirror.
1: I saw your dance video. It was great.
0: Mm-hmm.
1: Thank you. It was a cover version of a boy band's choreography that I practiced.
0: 내가 연습한 남자 아이돌 그룹의 안무예요. 커버란 말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It was a cover version이라고 하면 그 아이돌 그룹의 안무를 그대로 재현한 걸 말하겠죠. Alrighty?
1: Did you take dance lessons?
0: 배웠냐? Did you take dance lessons? 너 저 뭐 강습 같은 거 받은 거니? Alright?
1: I learned it myself by following along with videos online at home.
0: Mm-hmm.
1: 자, sing along, 함께 노래 부르는 거죠.
0: 그렇죠.
1: Follow along 하면은 함께 뭐 어떠한 동작? 예를 들어서.
0: 따라하는 거?
1: 따라하는 거예요.
0: 맞아요. 네. 집에서 영상 보고 따라했어. 다시 한 번이요. 네.
1: I learned it myself by following along with videos online at home.
0: Mm-hmm.
1: That's amazing. 했더니, I did rent out a dance studio so I could practice in front of a mirror.
0: 거울 앞에서 연습을 좀 하고 싶어서 연습실을 대관을 했어요. 대관하다, 영어로 rent out이네요. Rent out, 강조동사 did 써서 I did rent out a dance studio 하면 대관을 하기는 했어가 됩니다. So rent out, 이렇게 대관할 때 쓰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늘 대한문 잘 활용을 해보시고요.
1: And that's all for today's Yip Ti-young,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Have a great day.
0: Bye, everyone.
1: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환영합니다. 잡지사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지금은 아동의 정서에 좋지 않다고 해서 볼 수 없는 문화가 됐지만 예전에는 아이들이 밤에 이불에 오줌을 싸면 키를 뒤집어 씌워서 이웃집에 소금을 타러 가게 했죠. 다들 경험 있으시죠? 그럼 이웃집에서는 이 녀석아 앞으로 오줌 싸지 마라 꿀밤을 한 방 먹이고 소금을 넉넉히 담아주었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좀 이상합니다. 대체 왜 이런 문화가 생긴 걸까요? 짠 소금을 얻어와서 섭취하면 아무래도 물을 더 많이 마셔서 소변이 더 마려워질 것 같은데 말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요. 예로부터 소금은 음식의 부패를 막아주고 또 애군을 몰아내는 힘이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장사할 때 불청객이 오면 소금을 뿌리는 것도 같은 이유인데요. 해서 아이가 소금의 기운을 받아 잘 자라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웃집에서 소금을 덜어주었다 이런 설이 있고요. 또 음양오행의 개념에서 소금은 물의 기운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밤에 오줌을 싸는 것을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물의 기운이 약해진 상태로 봤기 때문에 소금을 통해 물의 기운을 채워주는 그런 풍습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나라 천일염의 탄생과 슬기사를 바꾼 소금의 역사, 그 짭짤한 강의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2: 제 강연 주제는 소금의 역사입니다. 아, 소금이요.
3: 소금.
2: 소금. 흔해 빠지지만.
3: 작은 금.
4: 지금 박광인 선생님 약간 조급해지신 것 같아요.
2: 네. 이거 까주세요, 이거. 소금. 예, 예. 자, 우리는 소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 정말 널렸지만. 인류 역사를 바꾼 한 가지 물질을 얘기해라. 그러면 금이냐? 석유냐, 다이아몬드냐, 원자력이냐? 아니에요. 의외로 소금이에요. 아, 소금. 그래서 오늘은 소금이 바꾼 역사와 인물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4: 천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2: 천일염. 천일염 가지고 얘기했는데.
4: 천일염.
2: 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주제 뭐 할까 하다가 천초였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추어탕에 넣는 그 천초 얘기할까.
4: 화자오
2: 얘기를 할까 하다가
3: 천천천도 있는데
2: 천천천도 있고 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그래가지고 네. 천일염 천이지 않습니까? 일단 천일염부터 네. 짚고 나갈게요. 우리 네. 많은 분들이 천일염을 우리 전통 소금이라 알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우리 전통 소금은 자염이라고 해가지고 바닷물을 끓여가지고 우리가 얻는 소금이었어요. 천일염은 놀랍게도 원래 중국 남부지방 복건성과 광저우 광동성에서 소금을 얻는 방법이었어요. 예. 지금도 광동성과 복건성에서는 해염이라고 해서 하이엔. 그리고 지금도 그 천일염을 만들어요. 하늘천의 날 일자예요. 말 그대로 햇빛으로 증발시켜서 건조해서 만드는 자연 건조 방법이 천일염이거든요. 이거를 중국 광동 지방에서, 그 다음 복건성에서 이 천일염을 만드는 것을 대만으로 이제 일본이 갖고 들어왔어요. 근데 일제강점기 초반 때 우리는 자염을 그렇죠. 먹었잖아요. 끓여가지고. 그럼 이걸 끓이려면 다 나무를 베야 돼요. 그럼 일본이 지금 뭔가 좀 뭐 식민지를 건설하고 뭘 해야 되는데 다 민둥산이잖아. 스탑! 더 이상 소금 끓이지 말고 우리가 타이완에서 진짜 천일염 기술을 갖고 올 테니까 그냥 말려서 소금을 생산해서 먹어라. 해서 시작한 것이 일제강점기의 기술로 만들어진 게 천일염입니다. 그래요. 절대 우리 전통 방식이 아니에요.
3: 우리나라가 소금이 늘 부족했어요.
2: 그러니까요.
3: 자염으로 하느라고.
2: 오죽했으면 선조가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할 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냐라고 물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누구는 뭡니다 했는데 광해군이 소금입니다. 거기에 선조가 얘가 진짜 똑똑하네구나.
4: 뭐 전래동화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 답변은 항상 소금이에요.
2: 소금이죠. 이 CBS는 소금과 빛이 되는 방송입니다.
4: 제작국장님 좋아요.
2: 천일염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천일 동안 1000데이가 아니라 하늘천 날일자 햇볕으로 자연 증발시키는 그런 방식이고 이거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고 우리 전통은 이제 자염이라고 끓이는 방식이다. 근데 자 우리가 수렵 그냥 그 사냥하고 맘먹시다!
4: 아니, 유제이더슨들을 향해서 맘먹습니다 이러면 어떡해요.
2: 자, 여기서 여러분들.
4: 유제이더슨들 맘먹습니다 이러면 어떡해요.
5: 그렇게까지 눈빛 안 주셨어요.
2: 맘먹스가 편해요? 매머드가 편해요?
5: 메모드.
2: 메모드. 축하드려요. 만모씨가 편하시죠?
3: 그렇죠. 백화점도 만모씨.
2: 만모씨 백화점이셨습니다.
4: 예, 두 분은. 예.
2: 세대 차이가 나요.
4: 굉장히 오래오래 간직하시고요.
2: 아니, 예, 예. 우리가 사냥 수렵을 했을 때는 소금이 네. 따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물의 살과 피에 이미 염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섭취가 가능했습니다.
4: 네.
2: 그렇지만 정착을 하면서 농경사회에 들어갔을 때부터는 드디어 소금이 필요했거든요. 소금을 어디 구할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1년은 쭉 소금 구하기 전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농경사회에 들어가면 정착을 하잖아요. 어디 정착을 했냐? 소금을 쉽게 구하는 곳에 정착을 먼저 했어요.
4: 바닷가?
2: 바닷가가 아니라 그때는 바닷가 말리는 방법을 몰랐으니까 네. 암염, 염호 이런 데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최초의 도시가 예리코라고 하잖아요. 성경에도 나오는.
4: 제리코. 예리코. 여리고.
2: 여리고죠. 예. 예리코가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염도가 높은 내해인 사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사해 옆에 예리코 만 년 전에 만들어진 도시죠.
4: 네네.
2: 여기에 그 도시가 만들어진 이유도 바로 옆에서 소금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그 수메르 문명 같은 경우도 네. 메소포타미아 강 그 지역 있지 않습니까?
4: 예.
2: 강도 비옥했지만 놀랍게도 그 지역, 지금 이라크 땅에요.
4: 네.
2: 올라오는 지하수가 다 소금물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문명이 탄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도 의외로 소금 때문에 만들어진 문명과 제국이에요.
4: 그래요.
2: 그 로마 지금도 시내를 통과하는 테베르강 있죠.
3: 네.
2: 테베르강 맨 앞에 가면은 그 지중해요. 가면은 원래 거기에 라군이라고 해가지고 네. 큰 바다 웅덩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연적으로 생산된 소금을 테베르강을 통해가지고 초기에 로마인들이 다 내륙으로 다 실어 날랐거든요. 실어 날랐던 도로를 만들어요. 그게 Via Salaria라고 해서 소금길입니다. 이 소금길이 유럽 전체를 퍼지면서 나중에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하게 된다. 그 길이 돼버려요. 지중해가 로마가 그 카르타고의 그 포에니 전쟁을 통해가지고 그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잖아요.
4: 예.
2: 뭐 때문에 싸웠냐? 소금. 지중해 그 뜨거운 빛으로 만들어내는 천일염.
4: 아, 그래요?
2: 그거를 로마가 장악하면서 로마가 제국으로 거듭나는데
4: 네.
2: 우리가 알다시피 뭐 라틴어로 쌀이 소금이거든요.
4: 네.
2: 거기서 유래된 건 뭐 아시다시피 뭐
3: 샐러리.
2: 로마 군인들은 소금으로 월급을 받았다. 샐러리움.
4: 샐러리?
2: 샐러리가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4: 아, 그래요?
2: 그리고 그걸 갖고 있던 병사가 소울저도 라틴어에서 그 쌀에서 나온 거고.
4: 아, 그래요?
2: 그리고 소금으로 염장한 채소, 샐러드도 거기서 나온 거고. 자, 하여간 로마가 급격하게
4: 로마에서 약간 날씨가 쌀쌀하면은 쌀쌀쌀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사과드립니다.
2: 이왕 경상도 사투리 하는 김에 제가 얼마 전에 그 방송을 했는데 예, 예. 조연출이 예. 부산 사람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그 녹화들한테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딱 치잖아요.
4: 예, 예.
2: 이 친구 갑자기 설레이트 치겠습니다. 이런 거 넘어갔습니다.
4: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 네. 이어가 주시죠. 네. 네. 로마까지 갔어요. 네. 네.
2: 로마가 이제 멸망하기 시작한 것도 보통 기원 후 서기 1세기경으로 보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앞바다 지중해가 집안이 깔아앉아요.
4: 네.
2: 그래가지고 건축 만들어놨던 수많은 염전들, 라군이 다 폭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슬슬 이제 멸망을 하기 시작했고 그 결정대로 날린 것이 바로 그 서기 1세기 때 염전도 안 되는데 이 황제가 또 등장해요. 날라리야!
5: 네로!
2: 형 어떻게 하는 거야?
4: 아, 네로,
2: 네로.
4: 날라리.
5: 형은 또 무슨 일이야?
4: 최양락 씨죠?
2: 최양락 씨죠. 다 네. 알고 계신 분. 네. 자, 어쨌든 간에 로마도 이렇게 소금 때문에 만들어진 제국이다. 이거,
4: 네.
2: 네덜란드가 의외로 소금으로 인해가지고 대제국, 그 최초의 무역회사와 주식회사를 만든 것도 소금 때문이었어요.
4: 아.
2: 네덜란드가 굉장히 작은 나라잖아요. 이 나라가 처음에는 뭘 먹고 살았냐면 청어 있죠.
4: 청어.
2: 청어. 바로 네덜란드 앞에 있는 북해가 청어가 굉장히 많이 잡혀요. 청어가 의외로 굉장히 쉽게 부패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저기 포항에서도 원래는 청어 가지고 과메기 만들거든요.
3: 그렇죠.
2: 네. 빨리 이걸 어떻게 보존을 시켜야 돼요.
4: 오래 먹어야 되니까.
2: 그래서 네덜란드인들이 어떻게 그걸 보존을 처음 시작했냐면 소금이다. 근데 당시에 소금을 어디서 구했냐면은 지금 독일, 폴란드에 있는 암염을 갖고 와서 바위를 깨서 청어를 염장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소금의 질이 떨어지고 또 갖고 오는 양도 떨어지기 때문에 청어를 염장할 수 있는 수가 제한이 있었어요. 이때 갑자기 저희가 새로운 염장 기술 갖고 왔습니다. 라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때가 1492년 이후였거든요. 이른바 이사벨 여왕이 죄송합니다.
4: 이사벨 여왕? 스페인 사람 아니에요?
2: 맞아요. 네. 이사벨 여왕의 공과 가가 있는데 공은 뭐냐면 그 레콩키스타를 통해 가지고 스페인 왕국을 통일시킨 것도 있지만 과는 뭐였냐면 거기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네. 카톨릭으로 개종하든지 아니면 나가라 했거든요. 네. 다 나가죠. 유대인들이 다 스페인에서 쫓겨나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뭐였냐면 다 소금 장수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르세유 등등은 지중해에서요. 네. 그래서 이를 빠득빠득 깔면서 어디로 가냐? 당시에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네덜란드를 건너가가지고 저기요. 우리가 새로운 천일염 기술이라는 걸 갖고 왔는데 이거를 당신들에게 전수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네덜란드 상인들에게 그 전수를 해줘요. 예. 대박이란 거지. 그럼 우리가 암염 안 갖고 오고 바다에서 천일염 생산, 천일염을 가지고
4: 그렇죠, 그렇죠.
2: 청어를 염장할 수가 있구나. 이게 대박이 나는 게 뭐냐면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잖아요. 예. 이게 1년 가요, 보통 청어를 염장을 하면요.
4: 염장하면.
2: 이만큼 배 쌓아두면은 네. 근거리 연안 무역을 했던 거가 먼 거리 나갈 수가 있거든요. 1년 동안 보증이 가능하거든요. 그때부터 스페인에서 건너온 유대인들의 그런 천일염 기술을 가지고 원거리 항해를 시작합니다. 마침 그 때가 포르투갈이 최초로 대항해 시대를 열었잖아요. 이때 스페인에게 잠깐 망했던 때예요. 빈틈을 노린 거지. 네덜란드가. 야! 지금 포르투갈이 떠났던 그 길 루트 네. 어디까지 갔냐 마카오까지 갔다고 네. 이거 우리가 먹자 해서 이 염장으로 돈 번 거 가지고 네. 일단 먼 거리를 가요. 타이완까지 가죠. 근데 가니까 너무 머니까 네. 우리가 이게 N분의 1로 이제 그 위험을 분담하자 네. 해서 만든 게 1602년에 동인도 회사고 최초의 주식회사잖아요. 청어 팔아가지고 네. 돈 번 원양 네. 어업이 가능한 네덜란드인들이.
4: 하멜 선생님도 그렇게 왔겠네요.
2: 하멜이 네. 소금 팔아가지고 청어 팔아서 왔다니까요. 예, 예, 예.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예. 하멜 표르기가 말이 잘못됐어요.
5: 예, 예. 왜 잘못됐죠?
2: 하멜 선생님이 조선 효종 때 조선에 몇 년 있었던 거 아세요?
5: 몇 년?
2: 보통 표리라고 하면 무인도에 잠깐 있다가 나오는 게 표리잖아요. 무려 13년 동안 있었어요.
4: 감금도 있고.
2: 감금도 있었고.
4: 감금기.
2: 하멜 표르기가 번역이 잘못됐는데 원래 제목은요. 이게 스페르베르 호를 타고 있잖아요.
3: 스페르베르.
2: 스페르베르 호의 험난한 항해 일지예요. 13년 동안 밀림 월급 달라고 동인도 회사에.
4: 그 박광일 선생님과 자세히 다룬 적이 있습니다.
2: 됐어. 왜 그 자기 선생님?
4: 다시 소금 궤도로 돌아와.
3: 소금으로 다시
2: 돌아와 가지고.
4: 예예 예.
2: 자, 네덜란드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그 대항해 시대를 열었다. 네. 인데 시간 얼마 남았어요?
6: 지금 꽤 남았어요. 앞에, 네.
4: 330초 남았습니다.
2: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본격적으로
4: 약간 당황하신 거 아니에요? 약간 당황하신 거 아니에요?
2: 중요한 게 유럽에서는요. 유럽에서는 소금을 공공재로 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뭐 이걸 세금을 때려 매긴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 소금을 다 이제 공공재이기 때문에 나눠주는 형태였는데 중국은 이게 달랐어요. 중국은 정치적으로 소금을 접근합니다.
4: 정치적으로?
2: 왜냐하면 그 아직까지는 그 천일염 생산이 거의 없던 단계였고 대부분 다 암염을 깨는 거기 때문에 이 깨가지고 지방으로 옮기기도 그렇고 이걸 또 뭐 전국적으로 분배하기도 그렇고 역대 중국 황제들은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거죠. 이거 가지고 어차피 사람들은 소금 없으면 죽으니까 그렇죠. 내 말 잘 들어라. 그러면 소금 줄게. 안 그러면 너 굶어 소금 없이 그냥 죽어. 이런 식으로.
4: 소금이 권력이네요.
2: 소금이 권력이었어요. 예, 예. 최초로 이른바 소금을 전매를 하기 시작한 왕이 바로 한무제.
4: 한무제.
2: 한무제가 고조선 멸망시켰잖아요.
5: 그렇죠.
2: 고조선을 왜 멸망시켰게요? 3초 드리겠습니다. 뚜뚜
3: 중국 개무역.
2: 뚜땡.
4: 박범기 선생님한테 땡을 한국사로 땡을.
5: 고조선 멸망을.
2: 중국사니까. 예. 흉노 조지려고.
5: 아뭐 그럼
2: 양 옆으로.
4: 언어 좀 순화해 주세요. 지금 아름초 친구들이.
2: 아 이거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 얘기한 거예요.
4: 흉노한테 본대를 보여주려고.
2: 흉노를 작살내기 좌우의 교통 정리를 하긴 하는 차원에서 고조선을 친 거예요. 그래요. 아시다시피 흉노를 장악해 제압을 하긴 하지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4: 예예예.
2: 그래서 또 그때 한 사람을 또 서역으로 보냅니다. 흉노를 제압하라고 해서 장동건이 아니라 장건을 보내죠. 결론적으로는 실크로드를 개척을 해요. 예, 예. 돈이 많이 들잖아. 어떻게 하냐? 이거 정말 우리가 국가 재정이 적절할 것 같다. 한무제가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러면 어차피 사람들은 소금 없이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거에다가 세금을 붙이자. 그리고 국가에서만 소금을 판매하도록 하자.
4: 소금세.
2: 이게 뭐 나중에 검색하면 아시겠지만 염철론이라고 해서 한무제와 신하들이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해요. 소금에 세금을 이렇게 국가에서 부과해도 되냐 안 되냐를 토론하는 책이거든요.
4: 예, 예, 예.
2: 결국엔 한무제가 최초로 중국 역사상 소금을 전매를 실시해요. 이걸 맛본 거지. 예. 가만히 있어도 사람은 누구나 소금을 먹어야 되니까. 결정적으로 이 소금 때문에 사단이 난 게 뭐냐면 당나라가 소금 때문에 망해요.
4: 당나라가요? 왜죠?
2: 일단은 1차적으로 망한 거는 그 양귀비 때문에 안록산과 사사명의 난이 발생을 해요.
4: 네.
2: 줄여가지고 안사의 난이라고 하거든요.
4: 예.
2: 안사! 하지 마세요.
4: 네. 왕관에 대한 욕심입니다.
2: 아니, 아니, 아니. 예, 예. 안사의 난이 이제 그 제압은 됐는데 네. 1차로 당나라가 거의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황소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3: 최치원.
2: 최치원. 황소경물.
4: 황소의 난.
2: 황소의 난.
4: 아.
2: 황소가.
4: 왜 황소예요?
2: 이름이 황소예요.
4: 아, 이름이 황소야?
2: 별명이? 황소예요.
4: 아, 예.
2: 황씨요.
4: 별명이 아니구나.
5: 황소, 황소.
2: 네. 자, 황소가 과거를 여러 번 봅니다.
4: 예. 근데
2: 다 떨어져요.
4: 아, 예.
2: 실력이 없다기보다는 이미나 인맥, 지연, 네. 이걸 통해가지고 나는 분명히 시험을 잘 봤는데 아. 쟤는 나보다 시험 못 봤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합격하고
4: 네.
2: 이거를 보면서 한 소리 하죠. 만성진대 황금갑! 이라고 내가 세상을 다 황금 갑옷으로 물들리게 하겠다. 라고 선언을 해요.
4: 예.
2: 그러면서 뭐 하냐? 몰래 소금 장사를 합니다.
4: 아, 그래요?
2: 그때 아직 소금 전매였거든요. 국가에서 소금 만 원에 팔지
4: 네.
2: 내가 3천 원에 팔게. 어떡할래?
4: 아, 싸게 살게.
2: 싸게 살게.
4: 몰래 몰래.
2: 이거를 국가에서 누구 마음대로 소금 마음대로 파냐? 단속을 해요.
4: 네.
2: 황소가. 아니,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광어도 떨어뜨려 놓고. 소금 몰래 파는 거? 물론 불법이지만 이걸 네. 단속해 들고 일어나자라고 해서 황소가 난을 일으켜요.
4: 그래서 난이.
2: 아, 와. 황소 이전에 한 명이 더 일으킵니다.
4: 예.
2: 왕선지라고
4: 예.
2: 둘 다 먹는 거예요. 왕선지랑 황소지요.
4: 둘이 섞으면 맛있겠다 근데. 예,
2: 자,
4: 예.
2: 황소의 난.
4: 70초 남았습니다. 70초.
5: 황소
2: 황소의 난이 일어난 다음에
4: 네.
2: 황소가 일단은 광동성 중국 남부를 치고 들어갑니다.
4: 예, 예.
2: 치고 들어가면서 거의 남부 광동성 지금 홍콩이죠.
4: 네.
2: 수많은 이슬람 상인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이슬람 상인을 최소한 20만 명을 죽여버려요. 뭐든 여기 왜 있냐고. 거기에 있던 이슬람 상인들은 초이스가 두 개예요.
4: 네.
2: 중국 내륙으로 도망가든지
4: 예.
2: 안 그러면 배 타고 멀리 가든지. 그래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간 당시 이슬람 상인들은 성을 마시로 바꾸고 한화가 됩니다. 마윈 이 출신들이에요.
4: 그래요?
2: 마시요. 그리고 배 타고 어디 갔냐.
4: 네.
2: 요때 황소의 난이 서기 875년이고
4: 예.
2: 가장 심각했던 데가 879년이거든요.
4: 네.
2: 신라 헌당왕 때예요. 이 광동성을 출발한 이슬람 상인들이 멀리 다시 그 아랍 세계로 가긴 힘들고
4: 10초 남았습니다.
2: 어디를 갔냐? 울산으로 가가지고 울산에 도착을 했다.
5: 아, 영형님.
2: 그래가지고 나온 사람이 처용이다.
4: 처용이다. 처용무 할 때 처용.
2: 처용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 약간 오히려 중간에는 소재가 고갈된 느낌이 보였으나 막판에는 오히려 다 쏟아내지 못한 아쉬움도 좀 보이는데
2: 원래 메인은 이 황소의 난이었는데 황소의 난을 너무 축소시켜 버렸어.
4: 중간에
2: 괜히 했다.
4: 중간에 하멜로 빠지는 바람에 그죠?
2: 하멜.
4: 하멜로 가는 바람에. 댓글에 아까 이제 맘모스 사냥하자 울음소리에서 양세아 심사위원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느껴졌다.
2: 왜요? 왜요?
4: 이거는 심사위원 한 명을 겨냥한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썬킴 역시 날아다닌다. 명불허전이다. 뭐 이런 얘기가.
2: 허전해요? 허전하죠.
4: 자, 소금 얘기 들었는데 우리 소금쟁이 아빠. 예. 발로아 작가의 어떻게 들으셨는지.
7: 저 되게 재밌게 들었고요. 실제로 그 예. 아까 1,000만 원짜리 나비 얘기했잖아요. 그게
4: 네.
7: 6인이었잖아요. 근데
4: 네.
7: 20세기, 19세기 때 파푸아 뉴기니 가가지고 원주민을 고용해서 채집을 다녀요. 근데 영국 때 대영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 은화 파운드를 줘도 이게 뭐야 하잖아요.
4: 네.
7: 어떻게 고용인지 보니까 그 소금을 줬대요.
4: 아~
7: 그 파푸아 뉴기니 수렵 채집인들한테 소금을 줘서 고용해서 다녔다길래 아, 소금이 참 중요하구나.
4: 소금이 세계사를 바꿨네요.
2: 고구려를 건국한 것도 소금 덕분이에요. 왜냐면 그 주몽이
4: 네.
2: 박궁이라는 화를 썼잖아요.
4: 예.
2: 이게 물소 뿌리거든요.
4: 예.
2: 고구려의 물소가 어디 있어요? 지금 남만 그 베트남 지역에서 수입을 해왔거든요.
4: 수입을 했다.
2: 그럼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4: 네.
2: 소금. 그 지금 고구려의 주몽이 솔직히 소선오라라는 여인 덕분에 그 재력을 바탕으로 건국을 했었습니까? 소선의 아빠는?
4: 해모수.
2: 연타발이요.
4: 연타발? 처음 들어봤어. 네.
2: 연타발, 그 기록을 보면 연타발이 뭐 해서 돈을 벌었냐? 소금 거래요. 그래서 고구려를 건국한 것도
4: 소금으로 다 연결돼 있고.
8: 고구려 임금님 중에는 미천왕이라고 소시적에 아예 본인이
2: 정말 미천하네 진짜.
8: 본인이 아예 소금 장수 출신이었던 사람도 있죠.
3: 그렇죠. 네.
4: 네. 우리 각국 얘기랑 미천왕 얘기를 또 박광일 선생님이 다 또 자세히 해주신 게 있습니다.
2: 그래요? 예. 진짜 미천하네
4: 모든 역사는. 하지만 오늘 평균 점수는 669점. 예, 좀 아쉬운 결과 나왔고요. 고품격 강연 감사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4: 네. 예. 자, 오늘은 모처럼 노래 한 곡 띄우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안치환의 소금인형.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금토일 한정 판매 3불 99, 유기농 딸기 팩당 3불 49, 유기농 캐나다산 팽이버섯 팩당 3불 4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7불 99, 헤어룸 막국수 소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0: 굉장히 상큼발랄하지 않습니까?
1: 젊어졌어요.
0: 네. 젊어졌어요. 네. 어려진 거 아닙니까?
1: 완전 어려졌어요.
0: 어려진 거 아닙니까? 그죠?
1: 평균이에요.
0: 우리 탈북 가족 중에 예쁜 자매님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자, 우리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2: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노진혜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12살 노진평입니다.
4: 아니 너무 귀엽고 예뻐서 그냥 아빠 미소가 절로 나네요.
1: 아빠시잖아요.
4: 아빠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우영복 성도님의 따님들이시죠.
5: 10년 더에 와서 진짜 애들이 이렇게 큰 거 보니까 너무나도 감격하네요.
4: 어떻게 딸들이랑 같이 나오니까 더 떨리세요?
5: 네, 많이 떨려요. 그래도 좀 행복한 것 같아요.
0: 너무 잘 커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죠?
5: 그래요.
0: 맞습니다. 자, 모녀가 이렇게 함께 앉아있으니까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궁금한 것도 잠시 뒤로 밀어두고 먼저 오늘의 주제 역시 남북극장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남북극장 나와주세요.
4: 야, 우리 상태 선배님 정말 존경합니다.
0: 아이, 뭘 또.
4: 너튜브 채널 사랑하는 자 곧 100만 될 것 같은데요. 야, 박수! 아들, 딸을 너무 잘 키워서 성공하셨어요.
6: 아니, 뭐, 이게 첫째 딸 사랑해요. 둘째 아들 승리가 이렇게 노는 모습을 이렇게 잘 찍었는데, 이게 어떻게 좀 사랑을 많이 받았어. 응? 그런데 요즘에 또 승리가 아주 열심히 함께 하는 모습 보니까 아주 극성스러워, 얘가.
4: 이야, 애들이 둘 다 큰 인물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조금 미리 꽃돈이라도 줘야 되나? 꽃돈? 네네.
6: 미리 줘. 미리 줘. 아, 아무튼 뭐, 아이 키울 때는 좀 힘들고 어려웠는데, 얘 큰 모습 보니까 너무나 이쁘고, 얘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냥 사랑스러워.
4: 그쵸. 그래서 제가 준비했잖아요. 전국 자식자라 금쪽 같은 내 자녀.
0: 빠밤.
1: 아, 놓쳤다.
0: 다시 한번 할까요? 빠밤. 네, 역시 오늘도 재밌게 봤습니다. 우리가 또 중간중간에 또 북한 말 들렸던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말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1: 극성스럽다는 게 그 좀 이제 남한에서는 그게 좀 다르게 부르더라고. 성질이나 성질이 막 막 기서찰 때.
0: 맞아. 네, 맞아. 아, 너무 극성부려 너 왜 그래? 막 이렇게.
1: 아니에요. 그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정말 정성을 다해 가지고 이렇게 대하는 걸 야, 정말 너는 정성도 극성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4: 지극정성이구나.
1: 그렇지.
4: 그래서. 아, 반대네, 반대. 오.
6: 진짜 반대네. 아, 확실히. 아,
0: 그러면 꽃돈은 어떤 거예요, 유나 씨?
1: 꽃돈은 꾹꾹 이렇게 좀 쌓아놨다 이런 느낌은 오죠? 네. 뇌물이에요.
0: 뇌물?
1: 네.
0: 아, 꽃돈이 네. 뇌물.
1: 내가 꾹돈을 뭉쳐놨다가 이렇게 준다 이럴 때 이제 뇌물을 준다 이런 얘기.
0: 감춰놨다가.
1: 그렇죠, 그렇죠.
4: 용돈인 줄 알았는데.
6: 나도.
0: 오늘 두 가지 단어인데 완전 다른 의미예요.
6: 그러게요. 네.
0: 북한 말 또 이렇게 듣다 보면 새로운 의미들을 알게 돼서 또 새롭고 합니다. 오늘 또 우리 우영복 씨가 두 따님하고 같이 나오셨잖아요. 혹시 자랑하러 나오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금쪽 같은 내 자녀입니다. 오늘만큼은 자식 자랑 한번 들어드릴 테니까요. 잠시 후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진혜야? 네, 여기 웃겨요? 재밌어요?
2: 네.
0: 재밌죠? 네, 이게 방송 출연하면 이런 재미가 있으니까 한번 느껴보세요. 자, 오늘 모두 자녀 이야기를 하러 나오신 엄마들이십니다, 여기. 근데 정윤아 씨는 제가 볼 때는 완전 미인혼? 미혼이신 것 같은데.
1: 미인이세요? 미혼이세요?
0: 미인이고 미혼이세요.
1: 아, 두 개라.
0: 네. 미혼이신 것 같은데
1: 네.
0: 혹시 어떤 사정이 있는지. 예.
1: 미혼은 맞는데요.
0: 네, 미혼은 맞는데.
1: 네, 맞는데 하느님께서 네. 저에게 아이는 또 빨리 주셨어요.
0: 오.
1: 네, 그래서 네. 지금 딸 아이 한 명 키우고 있습니다.
0: 어, 그러세요?
1: 네.
7: 한국 엄마들은 자식한테 끌려가요. 아, 끌려가면 안 돼요. 머리 하나가 더 큰 아이가 근육 덩어리가 말 좀 그만 놔둬 이러는 거예요. 저 누구예요?
1: 응.
7: 저 탈북하면서 발을 걷어 올렸어요.
1: 응.
7: 나가.
1: 저에 대한 존재를 숨기고 싶었나 봐요. 자기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고
4: 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오리지널 대한민국 사람인 거야.
1: 제가 야 이거 빨리 좀 얘기해야겠는데
7: 정부를 한화문에서 이렇게 매일 이렇게 진발짝을 들고 막

0: 때리며 때리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네. 엄마, 사춘기의 엄마를 못 이기면 세상을 못 이겨.
1: 엄마랑 내가 엄청 싸우고 한동안 엄청 어색했었던 날. 어쩌면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진 게 아닐까?
2: 아이고. 자, 이번에는요, 북한의 엄마들, 그리고 남한의 엄마들은 어떤 점이 비슷하고 또 어떤 점이 다른지 OX 퀴즈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우리 먼저 선정씨 퀴즈 내주시죠.
3: 북한 엄마가 네. 생활력이 더 강하다.
2: 자, O, X, 하나, 둘, 셋.
4: 야, 뭐, 아~ 전부네. 전부 다 O야.
5: 전부 O네.
2: 응? 어? 아. 봤어, 우리, 진해, 진평 자매는, 어떻게, 엄마가 아닌데.
6: 생활력은 아무래도 더 강할 것 같아. 오.
3: 엄마를 보니까 어떤 부분이 그렇게 생활력이 강하시던가요?
6: 네, 제가 북한에 살았잖아요. 근데 엄마랑 같이 생활하는데 정말 살기 쉽지 않은 나라이기도 한데 저희를 이렇게 잘 키워주신 걸 보면은
3: 잘 컸다. 잘 키우셨다.
2: 진짜 잘 컸다.
3: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2: 선아 씨는?
0: 생활력은 북한을 어떻게 따라?
3: 그래,
2: 맞아요, 맞아요.
0: 뭐 남조선 엄마들이 깨닭락이라는 건 아니고 네네. 사회적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생활력이 강할 수밖에
2: 없어요.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0: 저도 좀 남한 엄마들 좀 우아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딱
6: 나도
0: 아드님 오셨어요. 뭐 이렇게 저는 막 옥초 갖기가 싫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생활력만은 북한이라는 사회적 환경 때문에 남한 엄마들은 죽어도 못 따라가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거든요. 아니.
2: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 우리 다 오해하셨으니까 이번에 김상태 씨가 뭐 문제 한번 내주세요. 자, 문제 나갑니다. 남한 엄마들이 교육열이 더 강하다. 자, 하나, 둘, 셋.
3: 갈린다.
2: 아니, 갈린다.
7: 갈린다.
2: 야, 우리 우영복 씨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럴까?
0: 그까. 북한 엄마들은 네. 진짜 여기 애들은 학원에서만 배워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 북한 엄마들은 아닌 거예요. 집에 와서 또 엄마가 주는 숙제가 또 있거든요.
2: 엄마가 숙제를 줘요?
0: 엄마가 또 받아내죠. 그러나 아무래도 이중교육을 받다 보니까 애들이 공부가 더 느리죠.
3: 근데 남한 애들 학원 장난 아니게 다녀요. 네. 네, 엄청 많이 다니는데. 학생 입장에서 어떠세요?
6: 제 친구들 보면은 거의 다 학원을 뭘 쓰고면 수학, 화요일엔 화목에는 뭐 영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애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무슨 좀비인 줄 알아요.
0: 맞아요.
6: 학교에 오면 뭐 분위기부터가 어두선선한 게 들어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저는.
2: 근데 오히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왜 학원을 가냐면 그 아이들끼리 커뮤니티가 생겨. 학원을 못 가면
7: 없어. 네.
2: 거기서 예 열애된다고 생각하니까
3: 맞아.
2: 자 그러면 우리 영국 씨는 이제 지금 한국에서의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북한에서는 그게 독재처럼
0: 네네.
2: 애들 가끔은 숙제 좀 내주고 네. 하셨잖아요.
0: 네.
2: 이제 이런 경험을 했었어요. 네. 그렇죠. 자 엄마 얘기 들었죠.
6: 네.
2: 엄마가 과거와 지금 어때요? 달라졌어요? 아니면 똑같아요?
6: 네, 사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네. 내가 널 죽기 살기로 죽으려고 데려왔는데 죽을 네. 고개비를 넘어서 데려왔는데. 네. 공부를 못하면 안 된다. 네. 그 뭐 제가 내 구멍이 없는데 계속 공부를 집어 넣는 거예요. 그냥 네. 너무 하기 싫어서 이제 엄마랑 한번 싸웠어요. 네. 나 진짜 죽을 것 같다. 그럼 나가서 같이 죽자. 그럼 나가서 같이 죽자.
2: 같이 죽자.
3: 대박이다.
6: 그 말 듣고.
7: 하셔.
6: 아 진짜.
2: 엄마는 이길 수 없다.
6: 네.
7: 엄마는 이길 수 없다.
6: 그때 이후로 이제 타협을 했어요. 내가 공부를 적당히 할게.
2: 네.
6: 그러니까 엄마도 어느 정도만 봐줘. 나는 공부랑은 거리가 먼데 네. 다가가려고 노력은 할게 일단. 이렇게 해서 겨우 타협을 봐가지고 저 덕분에 이제 동생은 조금 편해졌어요.
2: 편해졌어요?
6: 네.
3: 그런 거 있어.
0: 동생은 안 내요.
6: 네. 네. 그래요. 네. 제가 다 뚫어주는 거죠.
3: 다 막아줬어요.
6: 네.
3: 아니 근데 엄마가 엄청 카톡으로는 다정하시다면서요.
6: 우리 공주 막 막 이러는데요. 가끔가다 기분 좋을 때는 또 현실에서도 해요. 근데 아, 가끔보다 하면 익숙하지가 않아서
0: 조금 어색해요. 아. 네. 우리는 우린 이렇게 북한에서는 사랑이라는 이 소리는 진짜 원수님 사랑밖에 없어요. 네. 그 외에는 사랑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랑한다 소리가 진짜 안 나와요.
6: 네, 저도 되게 오고 한 3년 만에 들어봤는데 오고 한 1년 안에 저한테 이제 그 슬리퍼가 있잖아요. 그걸 드셨어요. 몇 달간 한국어고.
2: 등짝 때
6: 네. 에이. 그때 이후로 너무 화나서 제가 슬리퍼를 싹 다 빌려줄까. 오우야. 그러고 이제 타협을 본 거였거든요. 오. 그러고 한 2년 지나니까 조금 정착이 돼가지고 사랑한다 하고 하트 배운 이렇게 하는 것도 배우고 그때 이후로는 좀 많이 화목해졌죠.
2: 이야 아름다운 마무리. 아름다운 마무리. 자, 이제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제가.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남한 엄마와 북한 엄마가 싸워요. 그러면 북한 엄마가 이긴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선아 씨만 바, 아니야, 아니야. 지금 X도 아닌 것 같아. 중립이야. 왜 그렇게
0: 이건 되냐? 정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2: 어타.
0: 이게 각이에요.
5: 아, 이렇게?
0: 각이에요. 네. 왜냐면 어떤 주제로 싸우는가 하는 거예요.
2: 그럼 교육이 지금 얘기하는 거 교육적으로.
5: 네. 그래도 남한 아, 몸싸움이 아니고.
2: 아, 몸싸움 왜 싸워?
0: 남한 엄마들이.
5: 아, 그러면 여기 한국 엄마가 얘기죠.
0: 한국 엄마들은 네. 요 입이 육하 원칙에 따라 너무 잘. 왜냐면 그럼요. 남한은요.
5: 여기는 자영하게 죽이잖아.
0: 기본적으로 다 대학을 나왔어요. 네. 북한은 기본적으로 대학을 나온 퍼센트지가 한국에 비하면 현저하게 떨어져요. 북한 엄마들은 논리적으로 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홧김에 얘기를.
5: 그렇지.
0: 분노조절이 안 돼요
5: 저희
0: 우리가.
5: 대학 나온 여자인데. 저희 엄마는 대학 나온 여자인데 우리 아빠가 굉장히 싫어했어요.
2: 왜요?
0: 싫어해.
5: 너무나도 막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시민이 왜 이렇게 입이 말이야? 어?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빠 아 피곤하다고.
0: 그렇죠. 대학 나온 여자 피곤하다. 배운 여자를 싫어했어요 북한도. 네.
5: 그래서 한국 엄마가 이길 가능성
0: 높죠. 네, 교육적으로는 네. 네.
5: 그럼요.
2: 참 이렇게 아웅다웅 참 티격태격합니다.
5: 재밌다.
2: 아, 네. 정윤아 씨는 아기가 지금 몇 살?
5: 지금 이렇게 고1.
2: 고1?
5: 네.
2: 야. 근데 왜 말을 이렇게 드러내놓지 몰랐어. 않으셨어요?
5: 그게 제가 방송에 출연할 때 네. 얘가 이렇게 초등학생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때까지 엄마가 북한 사람인 걸 몰랐던 거예요. 진짜? 근데 갑자기 이만갑으로 북한 사람이라고 뚝 나왔는데 네. 하필이면 그때 학교에서 통일 교육을 했는데 이만갑을 틀어준 거예요.
2: 아, 엄마가.
5: 근데 그 나왔네. 어린아이가 그 네. 이만갑 통일 그 영상에 엄마 얼굴이 나올까봐 책상 밑에 손을 넣고 머리를 잡아놓고 기도를 했대요. 우리 엄마 얼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 이 아이에게 북한 엄마라는 존재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존재였어요. 이게 아이의 호랑없이도 이렇게 막 방송에서 얘기할 수도 없고 또 학교에서 학급반장이랑 뭐 학생회장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 뭐 학교에도 오지 마라. 선생님들이 이제 저를 알아볼까 봐. 네. 그런 좀 뭔가 작은 나름대로의 고통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고등학생이 딱 되니까 대화가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뭐 이상한 막 루머 이런 것들이 계속 돌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진심으로 얘기를 했죠. 어쨌든 북한 엄마가 어떡하겠어요. 그럼 이제 와서 다시 태어날까? 그럼 내가? 그래서 나중에는 이해할 때가 꼭 있을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설득을 해서 밝히게 됐죠.
3: 초등학교 때는 네. 이제 잘 모르니까 말씀을 안 하셨구나, 아이한테. 네.
2: 그러면 지금은 이해를 해요, 이제?
5: 아직은 100% 못 받아들이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럼 북한 엄마를 너무 바꿀래?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언젠가는 성인이 되면 엄마를 자랑스러워할 때가 오지 않을까.
2: 그렇죠. 저는, 받아들일 때가
5: 분명히, 네, 올, 분명히 올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네. 네.
3: 우리 윤아 씨는 그 따님한테 무서운 엄마일까요? 아니면 어떤 엄마가 친절한 엄마?
5: 이쁜 엄마.
3: 친구 같은 엄마?
5: 우리 선아 언니는 완전히 격하게 공감해 주실 텐데요. 저 네. 북한 엄마입니다. 저 네. 북한 엄마입니다.
2: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북한 엄마는 뭐예요?
5: 북한 엄마는 우리가 멋을 박을 때 틈이 네. 없는데 멋 들이박잖아요. 네. 그런 엄마. 그러니까 이뻐할 땐 엄청 이뻐해요. 예, 네, 이뻐할 땐 정말 이뻐하는데 네. 저는 요즘에 그 무슨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이런 것도 강아지 훈련시키는 프로 보면 저는 정말 너무 저건 아니다. 왜냐면 이뻐할 땐 이뻐해야 돼. 훈육은 훈육대로 돼. 제가 보니까 아이가 금쪽이 아니라 부모들이 금쪽이더라고요. 아. 제가 그런 걸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우리 성경책에도 하나님의 율법이 있듯이 네. 가족 안에도 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아래를 딱 알게끔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아이를 낳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뻐할 땐 이뻐하고 훈육할 땐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 아이 자체가 굉장히 그 강직합니다. 스타일이.
7: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 정윤아 씨가 새롭게 보이네요. 생명을 지켜내고 또 사랑으로 키워낸 그 엄마가 얼마나 대단하고 존경받아 마땅한 그 존재인지는 딸이 조금 더 성장했을 때 크면 알게 될 겁니다. 뭐 이제 시집 언제 갈 거냐고 물어보면 안 되겠네요.
2: 소나 씨는 어떠세요? 자녀 이렇게 들어보셨을 때 윤아 씨처럼.
0: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릴 때는 윤아 씨처럼 아이를 키우다가 네네. 지금은 그냥 한국말로 엄마를 데리고 놀더라고요.
8: 데리고 놀아요?
2: 데리고 놀아요?
0: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스무 네. 살이 넘어가지고 네네. 제가 막 이렇게 화를 내려고 하면 이게 몸무게가 제 두 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를 그 징그러운 몸으로 안아요.
6: 어머.
0: 그리고 엄마를 이렇게 돌려요. 네, 그리고 엄마 방에 들어가시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막 혼자서 말하다가 내 방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윤아 씨 같은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뭐랄까. 어떨 때 가끔 보면 남편 같고, 남자친구 같고, 이런 어른의 대화를 하는데 그냥 딱 한 가지는 있어요. 딱 한 가지는 있어요. 딱 한 가지는 있어요. 자기가 돈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전화가 와요.
5: 갑자기 사랑한다 그러죠.
0: 사랑하는 어머니?
5: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네, 그러면 저는 그 파란 배를 봐요. 네. 안에 내장을 다 보죠. 네. 아, 요 아참쟁이가. 그렇지만 그 말도 되게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자식이 있어서 사랑하는 어머니랑. 그래도. 그럼 저는 또 북한 엄마죠. 야, 본론부터 말해라. 야, 본론부터 말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왜 사랑하는 어머니라 했는지 미사려고 다 빼고 본론부터 말해라. 어머니 바지를 사야 합니다. 알았다. 계좌번호 보내라. 이렇게 어릴 때는 윤아 씨처럼 엄마의 말은 지상의 명령이다.
5: 아, 그럼요.
0: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강직해요. 그 어릴 때 교양이 있어요.
2: 우리 선정 씨 들어보니까 어떠셨어요?
3: 부럽죠. 저는 이제 결혼한 지 4년 차인데 아직 아이가 없거든요.
2: 네.
3: 근데 저런 땡깡도 너무 부럽네.
6: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생활인데.
3: 네네.
2: 네, 맞아요. 소소한 재미도 있지만 그런 키우는 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5: 그렇죠. 힘들면서 행복한 거.
2: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우영복 씨는 우리 따님들하고 같이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따님들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9: 아, 저는 2019년에 여기 왔는데 네. 실제 나... 하나원에서 나와서 바로 애들 학교였거든요. 네. 처음에는 고민이 많았어요. 얘네가 나가서 적응을 진짜 잘할 수 있겠는지. 그런데 하도 애들이 자신감이 많다 보니까 나가서 바로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대견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기특해요.
10: 요즘 뭐 아이들 보니까 재능들이 너무나 많아요.
3: 맞아요.
10: 꿈도 많고 자기의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요즘 뭐 있나요?
9: 네, 그러니까 이 큰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기 학원에 다니고
2: 연기 학원 다녀요. 제가 배우인데. 네.
3: 배선배.
2: 몰랐어요?
6: 네. 죄송해요.
3: 더 노력하시겠습니다.
2: 네, 들어가겠습니다.
10: 연기 학원 다니고 있고.
9: 네, 네. 연기 학원 다니고 저 작년 또 아이돌 하고 싶다 해서.
2: 아이돌. 아이돌.
5: 엄마나 다 해봐 하고 싶은 거.
9: 네, 네. 그래가
2: 아이돌 한 개.
3: 네. 아니 끼쟁이들이네.
2: 그러니까
3: 우리 그 큰애 진애 양은 한국에서 지금 이제 연기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6: 네.
3: 어느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 연기를 하고 싶다.
6: 사실 그게 좀 좋은 계기로 한 건 아니었는데 한국에 오고 좀 극단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제가 아 나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그러다가 이제 연기라는 걸 좀 드라마를 보다가 접하게 됐고 아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하게 됐는데
2: 네.
6: 처음에는 되게 그냥 아 내가 아니니까 라는 생각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좀 좋은 감정으로 여러 가지 제가 또 하나만 꾸준히 못해가지고 네. 또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배역, 여러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연기를 하면. 그래서 조금 더 약간 저에게 좋게 다가와서 그때부터 이걸 진지하게 내가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하게 됐어요.
2: 우리 지표 형님은?
1: 저는
11: 그 유튜브에 아이돌이 많이 뜨니까 네. 아이돌을 보다가 그 무대에서 팬분들 앞에서 그렇게 멋지게 무대하는 모습이 멋있어서 아이돌이 하고 싶었어요.
3: 아니 진평양처럼 우리나라 청소년 여자들이 아이돌 걸그룹을 그렇게 꿈꿔요.
10: 맞아요. 너무 많아.
3: 뭐 학교에서 뭐 발표하면 다들 아이돌 춤추잖아요. 근데 진평양은 이미 데뷔를 했어요. 그렇죠?
0: 어, 진짜?
2: 네. 데뷔했다고요? 오!
3: 네, 대단합니다.
11: 아이돌은 아니고 네. 키즈돌로.
2: 키즈돌? 데뷔 한 번에 그랬네요.
10: 어머나.
0: 뭐 아이돌이나 키즈돌이나 다른 돌이네.
10: 그래 같은 돌이야.
3: 근데 너무 보고 싶어요 MC님.
2: 보고 싶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진평양의 춤 영상 네. 보시겠습니다. 와.

0: 아이돌로 데뷔한 우리 지표 형 양. 와.
1: 삼촌이 매니저 해야 될 것 같아.
0: 그러니까 말이죠.
1: 잘해.
0: 네, 앞으로 K-POP을 세계에 알리는 아이돌이 되지 않을까 정말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아이돌 자녀 그 서포트 하는 것도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아요?
2: 그래요, 맞죠.
0: 네, 지금도 네.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래. 지금?
2: 아, 처음에 제가 네. 아이돌을 한다니까 내가 계속 그랬어요. 아니, 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냐고. 그래도 제일 쉬운 건 공부인데 난 두 애하고 걔는 공부하라는 게
3: 어려운 공부를
2: 진짜 어렵다고. 뭔 소리예요. 그래도 머리로 하는 게 제일 네, 편하잖아요. 네, 그래갖고 네, 네. 난 진짜 북한 엄마죠. 지금도 보면 이렇게 아침에 가제로 영어 단어로 수학 이렇게 가제로 줘요. 네. 전 이게는 지원을 받아냈거든요. 얘를 지원받아냈어요. 이 우리 진애는.
4: 아, 진짜요?
2: 네, 진짜 매일.
3: 북한 엄마요?
2: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영어 단어도 많이 내가 공부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 같이 공부라고 전 이게는 받아냈어요. 와. 매일과 같이.
5: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그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애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하고는 좀 마음이 바뀌셨나요?
2: 네, 많이 달라졌죠. 진짜 민주의식이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0: 민주의식이?
2: 네네.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온 애들인데다가 독재를 퍼부으니까 내가 잘못하는 그 느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갖고
1: 아이들한테 독재를 퍼부시면 안 됩니다.
3: 네. 아니 근데 우리 우영복 어머님 너무 훌륭하신 어머니예요.
0: 한국에 오셨을 때 우리 우영복 씨도 보면서 아 한국 진짜 다르네? 그리고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또 다르네?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2: 진짜 여기 와보니까 한국 엄마도 너무 행복하잖아요.
4: 행복해요?
2: 네, 너무 행복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아침이면 벌써 밥할 때부터 오늘의 학교 자부담이 있는데 그걸 애들에다가 지워보내야 되잖아요. 아, 여기 오니까 자부담이라는 게 전혀 없잖아요. 네네. 그다음에는 또 갔다가 점심에 점심밥 먹으러 오면 그 점심밥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오니까 그런 거가 없고 점심을 다 먹고 너무 편안한 거예요. 난 진짜 싱크대 설 때 불에 이 불 밝은 거 볼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0: 아, 불 밝은
2: 진짜
0: 거.
2: 진짜 행복.
1: 지금 뭐 주선아 씨도 그렇고 정은아 씨도 아마 지금 입이 좀 근질근질하실 것 같은데 사실 뭐 자녀분들 아들 딸 있으시잖아요. 네. 네. 시간 드릴 테니까 우리 자녀 자랑 좀 해주세요. 네.
6: 아, 저희 아들은 근육왕이에요.
0: 근육왕?
6: 네. 아, 제가 알기에는 김정국 씨보다 근육 1kg가 더 많아요.
3: 더 많다고요?
6: 실제로 또 김정국 씨하고 같은 네. 헬스장을 다녔는데.
3: 진짜?
6: 우리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아들이 더 크더라고요.
1: 저, 저기네. 예! 예!
0: 오, 팔뚝.
3: 저게 다 근육이에요? 멋있어!
2: 엄마, 이건 말이야, 완전. 말.
0: 이야.
3: 그러니까 엄마를 한 번에 번쩍 들어서 한 바퀴 돌지.
0: 그러네. 오우야.
2: 너무 멋지다.
1: 야, 아마 북에 있었으면 저런 근육 못 갔잖아요.
6: 아니, 돈을 들여서 저런 살덩이 왜 만든 거야?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좀 우리 아들도 10살에 북한에서 살다가 여기 왔는데 저는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여기서 낳은 아이도 우리 유나 씨 딸처럼 그렇게 그 자기의 정체성 때문에 건드는데 10살이 돼서 온 아이와 똑같았어요. 엄마, 제발 TV 나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가 MBC라는 데서 뉴스 그런데 2년을 고정 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자꾸 재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5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막 알아보는 거, 야, 노영마 북한에서 왔더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그걸 숨기기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려지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금방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요. 제가 와서 1년 있다가 아들을 데려다 보니까 둘이 같이 정착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어벙벙한데 아들이 더 어벙벙한 아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묘안이 없었어요. 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없이 아들이 힘들어하면요. 저는 그때 11년 전에 아들을 안고 울었어요. 나도 그래서 이수가 나도 힘들어. 나도 막 정착하기 힘든데 얘도 더 힘들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저는 공부라고 생각하고 시켰는데 못 따라가요. 한국을 모르고 11살에 한국 학교에 편입을 하니까 이게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다가 애가 공부를 잘 선생님 말이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게 돼요.
3: 그러니까.
6: 빨리 말하니까. 그러니까 북한말이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애가 아예 재미를 못 붙였는데 오직 재미를 붙였던 게 운동장에서 체육 선생님이 야 니기 와 이거 한번 차봐라 했는데 그 순간에 애가 공을 딱 차는데 폼이 너무 좋더래요. 야, 뭘 좀 되겠는데? 하고 해가지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돌라고 했는데 그렇게 스피드가 있더래. 왜냐하면 혼자 탈북을 했기 때문에 라오스를 혼자 엄마 없이 되다 보니까 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뛴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아, 우리 아들이 웃을 줄 아는구나.
4: 웃을 줄 알아.
6: 예. 야, 그래가지고 그 서툰 북한말 좀 가져오라 가져오라 이러면서 막 증거하면서 뛰는데 제가 이렇게 봤어요. 나는 그냥 한국에서 공부를 잘해서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근데 공을 차면서부터 아이가 웃음이 없어지고 아들이 저한테 하는 거, 엄마 나는 엄마 머리 안 닮아서 머리 우둔해. 나는 공부할 머리 아니야. 나는 운동을 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비판 같더라면 큰일 나죠. 야, 입 다물어라 하고 또 이제 멍멍이 나오죠.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그나마 조금 사회화가 됐나 봐요. 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굳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운동선수로도 살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 아들을 축구판에다 놨는데, 아, 그때 제가 생각하고 제가 몰라서 용감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런 기자님들이, 기자님 축구하려면 집 팔아야 되는데. 아,
7: 이제 그만 자랑하세요. 이제 그만 자랑하세요.
6: 네. 끝났어요. 제가 육하 원칙에 따라 요약을 했어요. 또 하기가 싫어서.
7: 네. 이해 주세라. 우리 네. 유나 씨의 딸 자랑도 좀 해주세요.
6: 아유, 그쵸.
3: 저요?
7: 네.
3: 여기 이어서요? 네.
6: 아니에요, 아니에요.
3: 엄마라. 저는 사실 신생아를 안아본 적이 몇 번 없어요.
6: 부모님들하고 같이.
3: 부모님이 키우시다 보니까, 아기가 아기를 낳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좀 씩씩하게 자랐나? 그래서 이런 뭐 종교회장도 하고 막 이러는데, 여자애가 여긴 또 보니까 민주주의적으로 투표를 하더라고요. 공약을 걸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아마 더 저에 대한 존재를 숨기고 싶었나 봐요. 자기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고, 자기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도 웃기는 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오리지널 대한민국 사람인 거야.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면 법 쪽에 정치 쪽으로 뭘 뭐 다 뭐
6: 엄마 닮았네.
3: 무슨 대한민국 뭐 국회부터 다 들어와요.
7: 똑똑하네.
3: 공부도 이렇게 뭐 막 따라다니면서 저는 집에 잘 안 있으니까 일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혼자 컸는데 혼자 큰 아이 치고는 너무나도 잘하고 있어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혼자 컸는데 혼자 큰 아이 지구는 너무나도 잘하고 있어요. 네, 다 그냥 하나님께서 좀 많이 봐주시는 것 같고 모태신앙이니까 제가 임신하고 있을 때부터 사실은 어릴 때 철없을 때 임신을 해서 좀 안 좋은 생각도 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데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다. 그래서 이게 시험 칠 때 교회를 못 갈 때 있어요. 그럼 엄마 걱정하지 마. 여기 하나님 있어. 그럴 때 눈물이 찔끔 나요.
2: 말씀들을 들으니까 아니, 환경이 전혀 다른 그런 생태계에서 아주 잘들 기르셨네요. 기르셨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제 크리스천들이니까 믿음만 해서 잘 길러야 돼요. 자녀들을 기르시다가 특별히 간절히 기도했어야 할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는지 그런 것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 아들을 축구를 시켰는데 얘가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축구하니까 그 유럽 축구부터 다 보는 거예요.
4: 그치.
3: 그리고 토트넘 경기가 우리 아들이 하는 경기보다 더 재미없는 거예요. 그냥 내 아들이 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축구를 잘해서 명문 축구 학교에 스카우트 됐어요. 정말 2년 동안 승승장구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공을 딱 헤딩했는데 목 뼈가 부러진 거예요.
2: 다쳤어.
3: 저는 지금 이렇게 덤덤히 말하잖아요. 제가 그 수술 거기에 사인을 해야 된대요. 근데 이게 막 덜덜덜 떨리고 수술실에 있는데 그 가족들이 다 기다려요. 수술 중. 저는 혼자. 그때는 제가 그때 왜 주님을 그렇게 좀 많이 믿지. 그냥 막연하게만 믿을 때니까 이렇게 앉아있는데 아들이 나왔어요. 수술했는데. 근데 우리 북한은요. 수술하고 나면 의식이 없어요. 이렇게 죽어 나오는데 눈을 또랑또랑 뜨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밀차를 끌고 다니면서 하고 막 울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아들이 도리어 그런 거. 그래서 제가 그때 감독님하고 하니까 어제는 더 이상 여기다 철심을 박았기 때문에 더 이상 축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있잖아요. 차라리 내가 어느 한쪽이 막 불러졌으면 나는 휠체어로 타고 다녀도 살 수 있는데 이 아이가 꿈을 꿨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했는데 아들이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직장에 갔는데 그냥 직장 가면 검색해요. 박명시 중학생 자살. 왜냐하면 내가 빈집에 놔두고 온데 얘가 막 죽을 것 같아. 그 정도로 아이가 밥을 안 먹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들한테 제안을 했어요. 네가 뭘 하고 싶어? 그랬더니 아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되냐? 해. 그러니까 보디빌더. 이거는 뛰지 않으니까 이게 운동이 이게 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하고 싶은 걸 해라 했는데 1년을 했는데 전국 고등학교 보디빌딩 대회에서 그랑프리 한 거예요. 막 TV 틀면 나오고 유튜브에 나오고 국제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서 지금 다니는 학교도 그 학교에서 스카우트 대회에 간 거예요.
5: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난 실제 강을 넘으면 바로 탈북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넘고 나니까 더 험악한 거예요. 뭐 우리를 끌어줄 사람도 없고 진짜 나오고 나니까 무슨 핸드폰 하나도 없고 이러니까 어디다가 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야네를 데리고 나온 게 너무 민망스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잘못 발휘해야 됐지 않았는가 이런 후회도 많고 그래 그때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진짜 제발 좀 나를 무사히 가도록 해달라고 무엇인가 매달려 갯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진짜 길이 열리더라고요.
6: 그러니까
5: 이 대한민국까지 인도해 주신 거 너무
6: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그죠? 네. 우리가 비욘드 유토피아라는 그런 다큐 영화 예, 나오셨던 분이에요.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그 영화를 보시면 이 가족이 어떻게 탈출을 했는지, 그리고 그때 아이들이 지금보다 5년 전 아이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웃고 있는데, 그 당시 그 영화, 다큐 영화에서는 정말 그 공포와 그치. 이런 것들이 남아있거든요.
4: 지표는 기억나요?
1: 네. 어,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7: 어렸을 때, 그 당시 5살이었는데, 그때?
4: 7살.
5: 그쵸, 6살.
7: 네. 6살.
6: 네.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계신 걸 알고 있었어요?
1: 어, 사실 저녁에 이제 그 산 속에 있었는데, 저녁에 이제 밖으로 몰래 나가시는 거예요. 아, 그때 그냥 몰래 나가서 봤는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6: 뭐 하고 계신지 몰랐는데.
1: 네네. 그래서 네. 저도 뭔지는 몰랐지만 네네. 동생과 같이 나가서 네. 이렇게 손잡고 앉아가지고.
6: 어, 그 옆에?
1: 오. 아니요, 아니요. 따로 엄마 없을 때 저희 동생 데리고 나가서
5: 내가 마음 아플까 봐 야니니 안 해대로.
6: 아이고야 의젓하네. 아이고 또 눈물 나는 거 봐. 진혜 양은 그런 거예요. 내가, 언니지만 우리 엄마가 느껴지는 거야. 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이 상황을 잘 견뎌가서 우리가 분명히 갈 거야. 우린 도착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 간절함을 보니까 나도 뭐라도 해야겠다. 어? 그 11살 나이에 뭘 하겠어, 사실.
4: 진짜.
6: 그죠?
4: 그때가 생각난다.
7: 그때 어떤 마음에는 좀 그런 식으로 우리 진혜 양한테 그때 좀 힘들었을 텐데.
4: 많이 힘들었을 텐데.
1: 사실 어디로 갔는지는 잘 몰랐는데, 그래도 누군가한테 잡히면 내가 죽겠구나. 아이고야. 이거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몰래 나가서 동생이랑 손잡고 이제 하나님도 막 부르고 달님도 부르고 막 하늘에 있는 거 다 부르고 누군가 있다면 들어달라고.
7: 그렇죠. 그 절박한 순간에 진짜 하나님을 외치면서
4: 하나님 보셨네.
7: 보셨네. 보셨어.
4: 그 눈물을 보셨네.
6: 맞아요. 우리 진짜 7살 때니까, 그죠? 7살 때는 잘 몰랐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느낌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 네.
6: 어땠어요? 그냥 솔직하게 기억이 나는 것만.
1: 전 그냥 언니 옆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눈 감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6: 그냥 하라는 대로 하자는 대로 다 따라 했구나. 그래도 어떻게 불평불만 하나도 안 했을 거야.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 지난 방송에서도 5살짜리가 탈출하는데
4: 맞아.
6: 울지를 못하는 거예요. 울면 걸리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 완전히 이제 자유의 나라 들어갔을 때 그때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2: 두 또 자매님들은 한국에 와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해야 했잖아요. 적응하기가 참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적응을 했었는지.
1: 제가 한국에 온 왔을 때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쯤에 왔는데 이제 막 온라인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중학교 들어가니까 조금 괜찮아져서 처음으로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때는 오히려 좀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더 당당하게 나 북한에서 왔다라고 얘기하고 다녔는데 몇몇 친구들이 좀 저를 부정적이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명만 그렇게 봤는데 이제 그게 좀 퍼지더라고요. 조금씩. 근데 이제 새학기 올라가고 그때는 좀 괜찮아졌다 싶었는데 알고 있던 친구가 저를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협박을 소문낸다고 학교 전체에.
6: 나쁘다 그죠?
1: 되게 별거 아니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막 울다가 오히려 지금 겪었으면 조금 그래도 단단해져서 괜찮았을 텐데.
6: 그때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겁나지. 그럼.
1: 차라리 화를 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6: 네.
1: 그때 꼭 참고 있다가 이렇게 지금이 되니까 후회가 돼서 더 약간 지금 두려운 것 같아.
6: 하나님한테 막 일러. 막 일러.
4: 네. 우리 진평양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 진평양 잘 적응했나요? 남한에 와서?
5: 아, 진평이는.
6: 네.
5: 진평이는.
6: 네.
5: 진평이는.
6: 네.
5: 진짜 잘 적응.
6: 잘 그래요? 적응했어요.
5: 진평이도 학교에서 학급에 회장도 하고.
6: 네.
5: 잘 적응해.
1: 어머나.
6: 세상에.
4: 친구들이 막 놀리고 그러진 않았었어요? 학교 다닐 때?
1: 저는 말을 잘 빨리 배워가지고 그 한국말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잘 눈치를 못 채가지고 놀림이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6: 다행이다.
5: 우리 진애 같은 거는 하나원에 있을 때 처음 끼는 게 네. 이렇게 내가 공부를 하나원에서도 이렇게 매일 공부를 지켰어요.
6: 그렇죠. 영어 다 수학 맨날
5: 하셨으니까. 하나원에서 예, 예. 공부를 지켰는데 안 하면 진짜 이렇게 신발짝으로 그렇게 막 때리며 때리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반응해서 네가 왜 그러냐고 예. 어 하란 대로 안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엄마 사춘기에 엄마를 못 이기면 세상을 못 이긴다.
6: 그걸 또 어떻게 알았어?
5: 나보고 그런 거예요.
6: 누가 들었어?
7: 사춘기 때.
5: 아, 나 그래서 하나원이 있을 때 나보고 네. 그렇게 막 내가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들 학교 선생님 보고 네. 여기서는 학교 학생을 어떻게 가르치면 애가 이렇게 되느냐고.
6: 선생님 탓을 하셨어.
5: 네, 선생님 탓했단대요, 내가. 그래서 아 그러더니 네. 어떻게 진짜 학교에 나오니까 잘 적응해 가는 거예요, 애들이.
7: 사실 뭐 우리 그래. 진애양이 지금 네. 그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때가 참 감수성이 예민한 그렇죠. 시기거든요. 그렇죠. 이 청소년 시기에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그 당시엔 아이들 사이에 은따, 은근히 따, 네. 왕따, 왕따 시키고, 어? 얘랑 놀지 마, 자기들끼리 뭉쳐있고. 근데 꿋꿋하게 이겨낸 우리 네. 지평양이, 네. 아우, 진혜양이, 네. 어우, 정말 기특하기도 하고.
5: 진짜 기특해요.
7: 자, 그런데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중이 가장 무서운 중2병이라고 있잖아요.
1: 네. 정훈이도 중2병 때문에 안 내려온대잖아요.
6: 우리 농담으로 한군도 싫어요.
1: 그래,
6: 무서워서.
1: 고마워야 돼. 네.
7: 진짜 혹시 그 북한에도 중2병이 있는지 북한에도.
6: 그러니까 궁금하다.
5: 여기서 들어보니까 중2병이
1: 그러니까.
5: 네. 이런 거 알지?
1: 전혀 그런 거
6: 없어요.
1: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사춘기병에 걸렸다. 제가 그래서. 아니 무슨 대한민국에 오니까 먹고 살기 편안하니까 이젠 사춘기라는 병도 있냐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북한에서 사춘기 했다가는 그냥 네네. 선생님한테 총알 맞아서 부모한테 그 총알에 맞아 죽는 거예요.
3: 북한에서 사춘기하고 갱년기는 기적병이에요.
1: 아, 그 있는 줄도 몰랐어요.
3: 여기 그리고 오니까 너무
1: 힘들어서. 만약에 가출하잖아요. 네. 그럼 여기 가출하니까 친구가 자기 집에 데려오더라고요. 북한에 가출하잖아요. 네. 자기 말로 못 들어요.
3: 문을 걸어요.
1: 이러지 말라고.
5: 말아.
4: 나가면 안 되겠지.
6: 확실하네.
7: 확실하네. 이거 네. 배워야 돼, 우리가.
1: 맞아, 맞아.
6: 그거 확실한 교육 방법 같아요.
7: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아이들을 나약하게 키우고 맞아. 있다는 게.
4: 맞아.
7: 끌려다녀,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3: 네. 한국 엄마들은 자식한테 끌려가요. 끌려가면 안 돼요. 네. 가끔은
5: 부모가 부모 위치는 있어야
3: 맞아요.
5: 네. 그거가 너무 없어요.
3: 그냥 훈육하고 이렇게 안아주고. 저도, 저희 아들도 사춘기 때 장난 아니었어요.
1: 한국에 와서.
3: 이야.
1: 이야, 한, 야. 엄마를 여기 왔으니까 하는 거야.
3: 사실 저는요, 공포를 느꼈어요.
1: 응.
3: 약간 이렇게 엄마 앞에서 화를 내는데, 날 좀 가만 놔둬! 이러는 거예요. 아, 지가 뭐 쟤를 어떻게 했어요? 학원 가라고 잔소리 한 것 뿐인데, 그랬더니, 근데 저희가 그때 딱 느낀 게, 내가 여기서, 지구 들어가면 일생을 지겠구나. 저 누구예요? 어. 저 탈북한 여자예요.
1: 그럼요, 그럼요.
3: 그래가지고 바로, 근데 사실 무서웠어요. 저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아이가 근육덩어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제가 그 순간에 발을 걷어 올렸어요. 나가.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1: 그때 네.
3: 그러니까 나가겠대요. 나간대요. 그래서, 야, 핸드폰, 엄마 카드
1: 다 놓고
3: 나가. 빈몸으로 나가 했더니, 진짜 가방 메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비밀번호를 나가자마자 바꿨어요. 그리고 3일을 안 들여놨어요. 4일 만에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아 잘했구나. 애가 파김치가 돼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서 전전긍긍해서 살아보니까 들어오자마자 아이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어머니 제가 제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욕도 안 하고 이모돈 파겠으면 또 엄마한테 난리 쳐라. 그랬더니 이제는 6, 7년이 지난 지금도요. 밖에 자기는 장가가도 엄마랑 같이 있겠대요. 그때 혼이 크게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들을 이겨요.
4: 한번 그렇게
3: 피하고. 근데 한국 엄마들은 3박 4일 나가 있잖아요. 네. 아들한테 빈대요. 들어오라고.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살아있어요.
4: 맞아. 살아있어요. 맞아.
6: 그래도 자녀를 키우는 이 엄마들의 마음은 뭐 어느 나라 뭐 이제 다르지 않다는 게 생각됩니다. 우리 또 자녀들을 위한 건 부모의 기도가 절실하다. 그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우영복 씨도 우리 진혜, 진평 자매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시고 또 선아님도 유나 씨도 이렇게 기도를 하시겠어요. 또 귀한 선물이죠. 그 귀한 선물들에게 쑥스러워가지고 그래도 아까 막 보니까 아, 사랑이란 말 잘 안 쓰신다고 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천하 씨부터 자녀에게 와. 영상편지. 영상편지는 어느 다 카메라. 네, 저쪽 카메라 보시고, 뭐 영상편지 한번 보내주시죠.
7: 근육맨 아들에게.
3: 아니, 사실 저는 북한의 아들이 있거든요.
6: 아, 네. 맞아.
3: 근육맨 아들은, 이제는 막내고, 네. 저희가 큰 아들이 북한에 네. 있어요. 네, 이미 결혼을 했고, 2020년에 또 손자가 태어났어요. 네, 저는 사실은 영상편지를 하라면 네, 군용민 아들은 이제는 다 제껴놓고요.
6: 아,
3: 네, 알아서 잘 사니까. 네, 네. 사실 북한에 있는 맏아들과 네. 손자.
6: 네. 네. 꼭 전달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3: 저는 그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미안하다, 죄스럽다는 말은 안 할게. 네, 엄마도 그게 최고의 선택이었고, 달복이 너를 데려오기 위해서 참 마지막 피가 마르도록 노력을 했어.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았지만 엄마는 그렇게 생각해. 삶은 각자의 몫이야.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든 네가 중심을 잡고 세상에 지쳐지지 말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엄마가 보이지 않은 곳에서 응원을 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게.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사랑해.
6: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유나 씨도 나를 위해서.
1: 너무 어린 엄마 만나서 딸이 아니라 내가 엄마 같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나도 부족한 나여서 옆에서 이렇게 같이 동반자로 대한민국에 적응을 하라고 그렇게 빨리 대한민국에 와서 1년 만에 너를 주신 게 아닐까. 우리 공주님이 있어서 우리 집안이 너무 행복하고 지금처럼 씩씩하고 지금처럼 늘 행복하게 공부도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가고 무엇보다 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지 말고 엄마랑 같이 건강한 신앙생활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자. 사랑하고 고마워.
6: 네, 네, 감사합니다.
4: 아니, 뒤에서 지네가
6: 네.
4: 딸 입장에서
6: 네.
1: 계속 사랑하고
6: 싶다. 눈물이 그냥
1: 아이고, 아이고. 네가 왜 울어.
6: 사랑이 넘쳐요.
1: 똑같은 또래거든요.
4: 거의 애지가 딸한테 들린 것처럼 자기가.
3: 나는 너무 부러운 네. 게 저는 이제 소원이 있으면 주님 저한테 딸을.
6: 아, 딸.
3: 그러니까 이게 호박동이 같은 아들만 두고 하니까 단 한 번도 이렇게 엄마를 사랑해. 그냥 배고프면
6: 그러니까,
3: 엄마 밥 줘. 용돈 줘. 이게 다예요.
1: 아, 저도 그래요.
3: 네, 그래.
1: 애들 마음은 다 같아요.
4: 근데 진혜야 울면 안 돼요.
3: 딸은.
4: 우리 진혜하고 진평이가
3: 네.
4: 편지를 써왔대.
6: 진짜요?
3: 오!
4: 그래서
3: 또 엄마들 울리려고.
6: 아이고 세상에나.
4: 지금 읽어주실 수 있어요?
6: 네. 네. 준비해 갖고 왔어요?
1: 어머, 세상에.
6: 갖고 왔나 봐.
4: 엄마 아셨어요?
6: 모르셨어. 깜짝 선물인데.
4: 깜짝 이벤트.
6: 예. 진혜 엄마 살짝만 보고 한번. 네. 아이고.
4: 엄마 보면 더 슬퍼.
6: 네. 아이고. 읽을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진평 양이 읽게 할까?
4: 먼저.
6: 오늘 눈물이 나서 못 읽겠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1: 읽다가 안 되면 줄게.
6: 그렇지. 좋아. 나눠서 해볼게요. 네.
1: 사랑하는 엄마에게 엄마 안녕. 잠시만요. 엄마 안녕.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네. 편지를 쓰다 보니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아. 엄마 그때 기억나? 엄마랑 내가 엄청 싸우고 한동안 엄청 어색했었던 날. 그때를 지금 생각해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많이 서툴렀던 것 같아. 조금만 서로에게 귀 기울였다면 그렇게까지 싸우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어쩌면 그때 나는 많이 어리고 외로워서 적응하고 아 잠시만 적응하고 누군가를 이해하는 모든 게 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고 엄마와 함께 적응해가면서 엄마도 많이 힘들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엄마의 옛날 사진을 본 적이 있어. 젊고 예쁜 엄마의 옛날 모습을 보니 어쩌면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진 게 아닐까?
8: 거지?
9: 그치만 항상 엄마가 많이 아낀다, 사랑한다 말해줘서 엄마가 힘든 만큼 날 잘 키우고 싶고 그래서 나도 나중에 엄마가 나에게 해준 만큼 돌려주고 싶고 효도하고 싶어. 물론 내가 지금 공부 쪽으로는 글러먹었지만 나중에 컸을 때 엄마가 잘 키웠구나 딸이 되도록 노력할게. 나와줘서 고맙고 탈북하는 동안 엄마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안전하게 데려와줘서 고맙고 사랑해.
8: 아유. 아유, 너무 예쁘다.
1: 너무 예쁘다.
8: 아이고 엄마도 오시네.
7: 애긴 줄만 알았던 우리 진의 진평이가 또 엄마에게 본인들의 마음을 전했는데 좀 어떠세요 지금?
5: 너무 진짜 많이 고맙고 애들이 이렇게 자라준 게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고마워요.
6: 목사님, 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네. 아이들을 양육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5: 그러게요.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말씀해
6: 주세요.
2: 아, 그 참 좋은 질문이신데 네. 에, 그리고 또 상당히 큰 어떤 그런 그 질문 내용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어떤 배가 항해를 하다가 갑자기 침몰하게 됐어요.
6: 네.
2: 침몰하게 됐는데 모두도 구명정에 올라탔습니다. 다 탔는데 마지막 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서른 한 사람이 안 보여요. 젊은 서른 한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막 배에 탄 사람들 빨리 가자. 이 사람 어디 갔느냐. 난리가 났는데 한참 후에 그 선원이 손에 뭔가 꾹 쥐고 네. 허벅지 막 이제 달려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 펴 보였는데 나침반이었어요. 그가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모두 다 나침반을 입고 갔기에 이것을 찾기 위해서 제가 늦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망망대해에서 구명정 올라탔다 한단들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없다고 한다면 그 배도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중심이 뭔가 특히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6: 네.
2: 아, 그래서 아멘. 내 인생의 나침반은 주님이시다. 왜?
8: 아멘.
2: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8: 생명.
2: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생명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진리 그리고 나의 모든 길은 주님이세요.
8: 아멘.
2: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고 목적을 알면 우리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8: 아멘.
6: 네, 사랑해 아빠.
7: 네. 네.
6: 아, 우리 석태 씨는 자식 네. 키우는 아빠로서 부모로서 오늘 많이 공감이 되셨을 것 같아요.
7: 공감됐죠.
6: 네. 어떠셨어요?
7: 북한의 엄마들이나 네. 남한의 엄마들이나 네. 엄마들은 다 똑같다.
6: 다 똑같다.
7: 사랑이 있고 매가 있고 네. 다툼이 있고 네. 똑같다라는 걸 배웠고요.
6: 네.
7: 대한민국에 있는 아이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잘 자라고 있잖아요. 하지만 북한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 정말 풍요를 못 느끼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 북한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루빨리 북한에 복음이 좀 들어가서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 맞아요. 네. 맞아요.
6: 아, 여기 솔직한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진혜 진평 자매님도 너무 고맙고요. 또 오늘 함께 했는데 소감 어떠신지 우리 영복 어머니 말씀해 주세요.
5: 또 이런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시고 네. 이렇게 좋은 분들 이 남과 북의 문화를 또 체험하고 네. 너무 좋았어요.
6: 너무 좋으셨어요. 네네. 자 남북이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될 때까지요. 저희는 계속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오 자유야!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이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목사님, 예. 100세 시대. 100세까지 사는 데 있어서 한

0: 때까지는 선교 사역을 계속하고 싶다.
1: 네. 오늘 나오실 분이 아마 목사님께 도움도 많이 되시고, 나이 드신 분들 세월을 이제 쭉 따라오면서 어느 날 내가 나이 먹었을 때 뭘 할까 하는 거에 도움이 되실 어른을 한번 모실 건데요. 그냥 뵙기만 해도 입이 이렇게 행복이 그냥 확 느껴지는 그런 어른을 한번 모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한국의 빅퀴즈 퀴즈에서
1: 이거거든요.
0: 네, 네. 그때 여러분은 딱 대상을 받고 나니까 아 유난주 윤복희 나면 완전 예술쟁이 아 진짜 참 죽겠더라고 저도 이거 어쩌면 힘들까 태교를 말렸어요. 그분이 아니셨으면 그분의 은혜가 아니셨으면 그분의 사랑이 아니셨으면

0: 나는 너의.
1: 저는 이렇게 부르는 게 더 편해요. 아, 가수 예. 유난기 씨. 아, 예, 예. 근데 원래는 목사님이 예, 목사님이셨죠. 예, 예. 예. 아, 이 어떻게 불러요? 그래도 그냥 저는 가수 그래? 유난기 씨 모셨습니다. 예, 예.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저처럼 목사님이 훨씬 좋습니다. 확실히. 아, 예. 예. 은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 이제 5년 됐어요.
3: 어, 예.
2: 네.
3: 지금 어떤 이런 활동들을?
2: 이제 은퇴 후에는 뭐 이제 주일마다 예. 아, 이제 뭐 이 우리 국내 해외에서도 이제 그 이 초청 그 예, 예, 예배 예.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1: 예, 예.
2: 가서 또 그 간증도 해주고 네, 설교도 하고
1: 네.
2: 그리고 또 이제 주중에는 이제 뭐 방송이라든가
1: 예.
2: 또 학교 또 강의라든가
1: 예.
2: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노인대학이라든가
3: 아, 예.
2: 이런데 초청받아 초청 강사로 활동하고 그러니까는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3: 더 자유롭게. 네.
1: 요새가 더 바쁘시지 않나.
2: 지금이 더 바쁘죠.
1: 그죠?
2: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목회자로 이제 이렇게 활동할 때 뭐 총회장도 하고 무슨 뭐 단체장도 하고
1: 예,
2: 뭐 여러 가지
1: 예,
2: 많은
1: 예,
2: 걸
1: 예,
2: 했지만
1: 예, 예.
2: 그러나 그때는 그 하나의 우리 기독교라는 어떤 그런 그 테두리 안에서 했던 예, 활동이라면은 지금은 이제 그거와 또 비례해서 이제 밖에 이제 그 연예인으로서 또
1: 예.
2: 강사로서 또, 또 학교 책임자로 여러 가지 예. 많은 것들을 예.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1: 네.
2: 오히려 지금이 더 바쁜 거죠.
3: 그럼 다시 연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은퇴하신 후에 좀 그렇게 활동하시려는 계획도 있으셨던 건가요?
2: 일단은 은퇴하고 나서 일단 밖에 나가서 이제 또 가수로 활동을 하면서 또 강사로 나가서 이렇게 강의하면서 예. 유난기라는 사람은 이미 목사라는 걸 온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니까
1: 네.
2: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그게 엄청난 큰 그게
3: 예,
2: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일이다라고 해서 사실 저는 처음에는 좀 망설였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역시 그 길로 저를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까 우리 이성민 집사님께서 제 얼굴에 항상 늘 미소가 넘친다 그러는데
1: 네.
2: 그냥 가만히 말하는 거 그냥 웃고만 있어도 많은 분들이 네, 그런 네, 네, 같은 생각을 갖고
3: 예, 예, 예,
2: 예.
3: 예,
2: 그러시더라고요.
1: 그러면 오늘은 나오셨으니까 옛날에 놀던 얘기부터 해서 옛날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2: 네, 네, 네,
1: 지금 얼굴로 봐서는 전혀 어렸을 때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은
3: 그렇죠.
1: 네, 엄청 고생을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2: 네, 네.
1: 어느 정도 왜냐면 세월이 얼굴에 묻어나는데 전혀 그 흔적이 없어서요. 얼마나 어려우셨었는지.
2: 그러니까 뭐 우리 저기 일단 아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는
1: 네.
2: 그 얘기지만 이제 이 부모님이
1: 예.
2: 저희 나라 아주 훌륭한 그 예술가이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그 뭐 이 부친은 그 윤자 부자 길자
1: 네.
2: 우리 대한민국. 대중예술계
3: 야.
2: 코미디언으로서 예, 또 예, 작가로서
3: 예.
2: 또 배우로서 그렇게 또 활동을 처음 그렇게 이제 개척을 하신 분이고
1: 예. 그 어려웠던 시절에
2: 그렇죠.
1: 예.
2: 그 일제시대 때
1: 네.
2: 그때 지 모친 역시 또 무용가이시고 또 악극인이고
3: 그렇죠.

0: 네, 그렇게 또 배우였어요.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실 때 말하자면 저희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악극단이라든가
1: 예.
0: 그런 쇼라는 걸 처음 이렇게 하실 때
2: 예.
0: 그때 좌우지간 저희 남매가 그두 분을 통해서 이제 청산이 된 거죠.
1: 예.
0: 그래서
1: 그러면 어렸을 때도 그냥 이렇게 조용한 아이들은 아니었을 것
0: 아니었어요.
1: 같아요. 아주 그냥 여기다 놨두면 얘 어디 갔니? 이런.
0: 왜냐면 그두 분의 직업이
1: 예.
0: 예, 또 연예인으로서 활동하시다 보니까는
1: 예.
0: 한 군데 정착을 못 하시고
1: 못했죠.
0: 그렇죠. 뭐, 중국으로, 일본으로, 뭐, 우리 또 국내는 물론이고, 그렇게
1: 예.
0: 다니면서 유랑이죠, 유랑. 그렇게
1: 그렇죠.
0: 활동을 하시는 와중에 저희가 이제 태어나다 보니까는 같이 이제
2: 함께
0: 계속
2: 따라
1: 같이
0: 다니는
1: 돌아다니는
0: 거죠.
1: 거죠.
0: 유랑 생활을 같이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다가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그런 거를 저희 아버님께서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마약을 그때 젊었을 때, 물론 너무너무 이제 그 힘드시다 보니까 주변에서 누가 이렇게 또 친구분들 중에 누가 그런 거를 가져오신 분들이 또 권유하고 결국은 그게 중독이 된 거죠. 그리고 가뜩이나 뭐 없는 재산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그냥 또
1: 없어진 거죠.
0: 마약까지 그렇게 하다 중독이 되시다 보니까는 뭐 조금 생기게 되면 다 그리로 전부 다 이제 탕진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희 이제 그 사실 아버지의 어떤 치료비를 벌기 위해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악극단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하러 가셨다가 무대에서 공연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객사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근데 저희 남매는 그때 이제 그이 그냥 그 여관방에
1: 방치돼 있는
0: 있었고 방치돼
1: 상태죠.
0: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뭐 그나마 이제 생활비를 보내주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여관비도 못 내게 되고 그 이제 하루아침에 쫓겨내게 된 거죠. 저희 남매가 그런 환경 속에서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그 퇴원을 하셔가지고 나오셨는데 세상에서 받아주시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지선신이 아편 중독자였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소문이 나다 보니까 너무 훌륭한 분이세요. 천재시고 그런 분이신데도 실력은 있는데 이 말하자면 좀 외면을
1: 낙인이 찍히신
0: 그렇죠.
1: 거죠.
0: 받게 되신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또 몸도 안 좋아지셔 가지고 그거는 후유증으로 그래서 이제 시골로 이제 가셨어요. 치료하시러 이제 이렇게 시골로 내려가셨는데 그 시골에 계시다 거기서 그냥 세상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와중에 동생 복귀하고 나하고는 뭐 이건 뭐 전혀 어떤 도움이 뭐가 될수 있는 그런 거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귀는 한때는 그 여관집에서 이제 조그만 이제 계집아이니까 그나마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심부름도 시키고
1: 옛날엔 그런 게
0: 뭐 빨래도
1: 있었어요.
0: 시키고 뭐 청소도 시키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거기 있는 여관집에서 종사하는 그 종업원들이랑 같이 이제 거기서 자고 먹고 하면서 그나마 그렇게 되는데 나는 뭐 어디 뭐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방황하다가 배회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 청계천 다리 밑에
2: 다리 밑에.
0: 네, 그 당시 청계천 다리 밑에 가보게 되면은 이제 거지들하고 넝마주의들이 그 다리
1: 있었죠.
0: 밑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천상 내가 가야 할건 그것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가서 청계천 다리 밑에서 뭐긴 세월은 아니었지만 한 반년 정도, 6개월 정도 그 추운 겨울에 거기서 청계천 거인들하고 같이 그렇게 거인으로 그렇게
2: 노숙자
0: 생활했던,
2: 생활했어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거지죠, 거지. 당시로 말하자면.
1: 그렇죠.
0: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참 뭐, 너무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웠던 거는, 다른 건다참 그래도 참고 견디는데, 굶주림.
2: 굶주림이요.
0: 이게 배고픈 거는 정말 못 참겠더라고. 참 어려운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2: 근데 그런 어린 시절 속에서 전혀 신앙생활을 할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신앙생활 혹시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0: 아, 그때, 일사후 때 당시에, 이북에서 피난 오신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제가 있는 그 청계천 다리 밑에 운막 앞에다가, 그 야전 천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거기다
1: 세우신 거예요.
0: 천막 교회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그곳에서 그 이 다른 나라에서 구물자로 받은 그 옥수수가 있죠. 깡미가. 예. 그거를 이제 이만한 드럼통 반 잘라가지고 거기다 그걸 죽을 써가지고서는 그 주변에 있는 그 거린들 와서 먹으라고 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며칠 먹지 못하고 이제 완전히 저는 진짜 뭐 아사시점까지 굶어 죽을 단계까지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앞에서 천막교에서 그 깡냉이죽 그거 이제 나눠주는 거 그거 먹고 죽음을 면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그 천막교회에서 예. 거기서 신부로 가면서 네, 그러면서 거기서 청소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 안에 예. 그 안에 이제 그 야전 침대 예. 이렇게 해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그 이 목사님이랑 같이 거기서 제가 예. 보호를 받게 되면서 거기서 자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이 예배라는 거를 예. 그때 거기서 처음 드리게 되고 기도를 처음 하고 찬송가를 처음 이제 그곳에서 이제 배우게 된 거죠. 그게 어떻든 간에 짧은 그 이 시간이었었지만 예, 예, 예. 그 한겨울 동안 거기서 보호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말하자면 예수님이라는 예, 예. 그분에 대한 그 이 이름을 예. 그때 이제 처음 예, 부르게 되고 예, 예, 예. 그때 기도하면서 처음 기도했던 게 이렇게 기도한 게 생각나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남매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 우리 같이 불쌍한 아이들 도와줄 수 있도록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든지 시키면 되라고 했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참 절박한 예. 예, 예. 아, 그런 기도했는데 어쨌든 좌우장 그 기도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걸로 믿죠. 이 남매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봄이 되면서 이제 그 보육원으로 이제 그 당시에는 고아원이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이제 선교사가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때 남산 밑에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가게 됐죠. 어떤 그런 어린 시절에 사실은 그런 아픔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1: 알게 되셨네요.
0: 알게 됐다.
2: 그러니 천막에서 목사님 만났지 보육원에서 네. 또 이제 신앙생활 하시게 됐지 네, 네, 그게 네, 네. 축복이셨네.
1: 근데 사실 그렇게 사시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원망하지 않았 원망도 할 그런 형편이 안 되는 어땠을까라는
0: 아니죠. 그때 사실은 아버지 원망 많이 했죠.
1: 아버지 원망.
0: 아버지 원망 많이 했었죠. 진짜 저 아버지가 그렇게 아편 중독자가 되고 그런 바람에
1: 우리가 이렇게 네, 됐구나.
0: 이렇게 되고 어머니도 일찍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네. 돌아가시게 되고 우리 남매도 이렇게 이런 고생을 하게 됐다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엄청 컸어요. 평생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1: 미움과
0: 컸어요.
1: 미움과 원망이
0: 네, 절대 용서를 못할 그런 분이었는데 참 너무 감사한 게
1: 예.
0: 우리 큰 집이 예. 선교사였어요. 시골에서 예, 교회를 이렇게 예. 또 개척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그곳에 가서 거기서 요양하시다가 새벽기도 드리시다가 그대로 예, 예. 이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1: 예.
0: 예, 참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제 나중에 커서 제가
1: 예.
0: 목회자 될 때 이제 그때 제가 뒤늦게 남아 저희 아버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게 되는.
1: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 두 분이 다 가수가 되셨어요? 저는 야 이런 경우가 또 있네 싶어요.
0: 그거는
1: 예.
0: 제가 제 생각에
1: 예.
0: 그 우리 부모님께로 같은 바로 그 DNA 같아요. 예. 유전자가
1: 예. 예.
0: 아, 그래서 그 이 재능을
1: 예.
0: 그러니까는 그 당시만 해도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남매한테 자식들한테 아무것도 주고 가신 게 없다라고 원망하고 예. 불평을 했었지만
1: 네.
0: 그러나 나중에 이제 우리가
1: 그러니까.
0: 봤을 때는 아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이 집사님이 예, 얘기했듯이 동생이나 저나 뭐 어려서부터 어디 가서 학교에서 음악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1: 예. 예.
0: 무슨 뭐 노래를 어디에서 배운 것도 예. 아닌데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저도 그랬지만 동생 복희는 6살 때부터 처음 무대를 섰잖아요.
2: 아, 엄마,
0: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1: 예.
0: 윤복희를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렇게 다니시는 그 극단에
1: 예.
0: 극단에 윤복희를
2: 아, 세워
0: 거기다 무대 세운 거예요. 그게 6살 때.
1: 아.
0: 그러니까 저보다 큰 선배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1: 아.
0: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피가 어디 가겠어요?
1: 그렇죠.
0: 저도 막 그게 하고 싶은데
1: 예.
0: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1: 어.
2: 몇 살쯤 데뷔가 시작되셨어요, 목사님은?
0: 저는 제가 1959년에 데뷔했어요. 60년대였으니까 어, 이제 그, 10대 후반에 어,
2: 굉장히 빨리
0: 데뷔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이 우리 동생 복희가 있는 그 미팔군쇼
1: 네.
0: A1쇼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
1: 예.
0: 우리 작곡가 김희가 선배님이 그때 악단장으로
1: 예.
0: 있던
1: 예.
0: 바로 그 A1쇼라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전속 가수로 있었어요.
2: 예.
0: 동생이
1: 예.
0: 그래서 나는 거기에 이제 그 놀러 갔다가
1: 예.
0: 동생을 보고 싶어서 놀러 갔다가 거기에 이제 우리 그 갔던 또래 친구들이 거기서 뭐 드럼도 치고 무슨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
2: 예.
0: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나도 내가 이거를 내가 가야 할 길은 내가 살 길은 내가
1: 이거구나.
0: 이거밖에 없구나. 아, 그래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그 김희갑 선생님한테 매달려서 저도 좀
1: 노래하게 해주십시오.
0: 음악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거기서 드럼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뭐 옛날에 쇼리라 그러잖아요. 쇼리.
1: 예예 예, 맞아요. 예,
0: 그렇죠.
1: 예.
0: 이렇게 막 허드른 일하고
1: 싶은데 예, 예.
0: 그 쇼리로 쉽게 말하자면은 헬퍼죠.
1: 헬퍼죠.
0: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1959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미팔군 쇼 무대에 제가 이 그러니까 정규 스테이지는 아니고 B 예. 스테이지예요.
1: 뭔지 알아요?
0: B 스테이지에 예. 제가 처음으로 거기에 출연을 하게 된 게
2: 아.
0: 데뷔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올해로
2: 60년이다.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네.
1: 그러면 키보이스가 그때 나온 거예요? 아니면
0: 아니죠.
1: 나중에 키보이스는 또 나온 거예요? 언제
0: 제가 이제
1: 나온 거예요?
0: 그 59년에 그렇게 데뷔를 해가지고서
1: 예.
0: 한 1년간 활동을 하다가
1: 예.
0: 그 이듬해 60년 10월 달에 해병대 군악대를 그 입대를 지원을 하게 돼요. 그 이듬해 바로 한국 최초의 그 락그룹
2: 예, 예.
0: 키보이스라는 그룹을 만들게 됐죠.
2: 예. 그 굉장히 막 그냥 나중에 인기가 이렇게 치솟았잖아요.
1: 난리도 아니었죠.
2: 뭐 대단했어요.
0: 그 당시에는
1: 한국의 비틀즈.
0: 그렇죠. 마침 그때 또 64년에 저희가 그렇게 활동을 막 시작할 때 또 세계적인 그 그룹이죠. 비틀스가 그때
1: 예.
0: 같이 나왔잖아요.
1: 예.
0: 같은 해에 같이 이렇게 이제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1: 예.
0: 우리의 구성도 그 비틀스하고 흡사했어요.
1: 아.
0: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하는 그룹이었었으니까
2: 예.
0: 그러다 보니까는. 그 비틀스의 그 인기를 저희가 같이 타고 올라오게 돼서 그렇죠. 기회가 그렇게 참 그때 딱 맞아 떨어졌어요.
2: 예, 예, 예.
0: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한테 우상이죠. 우상.
1: 그렇죠.
0: 그 당시 키보이스.
1: 데뷔곡이 뭐였어요?
0: 데뷔곡은 우리 가요 데뷔곡은 정든배.
1: 아, 정든배.
0: 그 정든배라는 곡이 사실은 그게 트로트예요. 트로트.
1: 네.
0: 그게 뽕짝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1: 예.
0: 달그림자에 이런 그
1: 예.
0: 근데 참 그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1: 네.
0: 그 음반 안에 아우노 홀즈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외국 곡들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번안 가요로 많이 했어요.
1: 네. 맞아요.
0: 그런데 이제 그 이 순수 이제 가요를 한 거는 그 정든배라는 곡이었거든요. 그게 히트가 된 거지.
1: 저도 따라 불렀었으니까요.
0: 그럼요.
1: 예, 제가 제 시대에 지금 정말 우상이었던 분을 오늘 만나는 거잖아요.
2: 그럼 당시 인기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0: 이제
1: 아유, 뭐 여자들이 우분알로 딴였죠 뭐.
0: 그러니까 지가 이제 이 공연을 하게 되면은 그때 제일 많이 오는 연령대가 바로 17살에서 19살 그 사이가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고생들이 여고생들. 여고생들이 제일 많았는데 예, 엄청난 그
1: 미어 터졌어요, 진짜.
0: 말도 못했어요.
1: 예.
0: 이제 공연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표를 파는 것이 지금처럼 무슨 뭐 예매가 없었잖아요.
1: 예. 그러니까
0: 선착순인데
1: 예.
0: 그때 쫙 되게 되면 여고생들 그 책가방 있잖아요.
1: 예.
0: 가방을 쫙
1: 세워놓는 거죠.
0: 그게 예. 엄청난 그런 그 이 인기를 티보스가 누렸던 그 젊은 시절에 저희들이 지금도 그 참 잊지 못할 그 어느 정도의 저희가 인기가 있었느냐 하게 되면은 한 번은 이제 이 부산에서 네. 큰 행사가 있었더랬어요. 부산에서 큰 공연이 있었는데 우리 키보이스를 그쪽 주최 측에서 초청을 했는데 우리 저 이 기획사에서 지금 말하자면 기획사죠. 에이전시에서 키보이스를 만약에 초청을 해가려면은 악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기차나 트럭이나 버스로 갈 수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는 비행기를 전세를 내라.
1: 우와.
0: 그렇게 하려면 보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진짜 그 이 비행기 한 대를 전세를 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 키보이스가 악기 다 싣고 그걸 타고 이제 부산에 갔죠. 부산 그 딱 도착했는데 비행기 탁 내리니까는 그 프랭카드가 한국의 비틀즈 키보이스 드디어 부산에 오다 해가지고서는 프랭카드 들고 막 그냥 학생들이 여고생들이 막 그냥 나온 난리치고 막 이 브라스 밴드까지 나오고 우와. 이게 저 무게차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 집차 있잖아요. 예. 집 예. 그거 탁 돼가지고 이제 다섯 대가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랩에서 내려가지고서는 그거 한 대씩 이제 타고서 시가행진 했잖아요.
1: 예. 시가행진 했어요. 왜 그 시가행진 하는 건 국위선양을 하고 온 사람들이
0: 그때 당시에
1: 이렇게
0: 그렇죠 스포츠 밴드들이
1: 예. 맞아요. 예.
0: 대단했어, 그랬죠? 엄청나요.
1: 그러면 이제 제일 그러는 게 이제 돈도 있지만 여자들이 엄청 따라, 여성 팬들이 뭐 죽기 살기로 따라다니잖아요.
0: 그건 뭐, 그건 어떤 표현을 이제 말로.
1: 말로.
0: 지금하고는 그때하고는 또 다르죠.
1: 또 다르잖아요.
0: 네, 그때 그 인기야말로 정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수많은 그 팬들이 여고생들 또 여자 대학생들도 많았고. 그 진짜
1: 옛날이요. 그렇게 많은 여성 팬들을 물리치고 딱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 그때.
2: 고민이 많으셨죠.
1: 아유. 그때 머리 빠지신 거죠? 고민하셔가지고.
0: 그게 무슨 얘기가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 그때 이 우리 키보이스가
1: 예.
0: 그 주간에 그 이 무교동에 있는
1: 예.
0: 쇼 보면서 이제 예. 그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하는 그런 극장 식당인데 거기가 그때 낮에는 그게 음악 저기 저 음악 감상실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키보이스가 낮에 거기서 라이브로 이제 우리가 그걸 해요.
1: 어머머머.
0: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이 온 그 이 손님들이 예. 온 팬들이 거기서 이제 그 티켓을 이제 사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음료수 예, 술은 안 빨고 음료수만 이렇게 해서 그걸 마시면서 이제 그 음악 우리 키보이스 하는 거를 이제 감상하라고 예, 하는 그, 예. 그런 무대가 있었어요.
1: 그때. 우와.
0: 그때 거기에 오던 팬 중에서 이제 그 한 명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한 거죠.
1: 예.
0: 제가 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좀 사귀다가
1: 예.
0: 제가 프로포즈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살게 됐는데 결혼식은 이제 나중에 했어요.
2: 예.
0: 저는 그때도 좀 파란만장했습니다.
1: 옛날에는 총각 가수가 연애를 하거나 스캔들이 난다 그러죠. 그러면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엄청 쉬쉬하면서 연애하셨을 것 같아요.
0: 그럼요. 아, 네. 결혼을 하고 나서도 결혼식을 안 하고 그냥 애 낳고 그냥 살았다니까.
2: 아, 예.
0: 근데 그게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1: 다
0: 그 당시에
1: 많이 그랬었죠.
0: 예, 많이 예, 예. 다들 그랬었죠. 우리 선배님들도.
1: 예.
2: 근데 목사님 그 어렸을 때 이렇게 좀 교회도 다니셨고 부유교원에서도 이렇게 다니셨고 그랬었는데 막 이렇게 데뷔하시고 인기가 높아지시면서도 신앙생활을 하실 것 같지는 않으신데 계속 하셨어요?
0: 안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는 예, 어렸을 때 그때 그 청계천 다림 때서
2: 예, 예, 예.
0: 그때 그 이 천막 교회하고 그다음에 고아원에서서 그때 이제 그렇게 했던 거는 사실은 무슨 뭐 내가 믿음이 있고 뭐 그렇죠 뭐 그 신앙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고
1: 예, 예.
0: 어쩔 수 없이 그걸 내가 그 안 하게 되면은
1: 먹고 잘 데가 없으니까. 아.
0: 쫓겨나야 되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내가 나와서 그러고 이제 그 사회 활동하면서 그렇게 이제 힘들게 이렇게 막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는 예. 잊어버린 거죠. 아.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진짜 생각지도 않게 예. 뜻밖의 일이 저한테
1: 뭐가요?
0: 다가온 거죠.
2: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떤, 계기가 네. 있었구나.
0: 그렇죠.
1: 어떤 일이었어요?
0: 그때 뭐 좌우지간 뭐 이제 가수로서는 제가 그 당시에 최고 인기를 누릴 그 때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다 제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1: 왜요?
0: 그게 폐결핵 말기였어요. 그 당시 이번에도 이제 그게 내가 그 폐결핵인 줄 몰랐죠.
1: 어머.
0: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그때 너무 일을 많이
1: 하니까
0: 너무 그때는 뭐 방송이다 공연이다 뭐다 지금처럼 교통이 좋아요 뭐가 해요.
1: 일에 끌려다니셨다.
0: 그렇죠. 예. 거기다 또 우리가 또 내가 또 그 이 그룹 사운드도 같이 또 그때 또 예, 했을 예, 때니까 키브라더스 해가지고
1: 왜?
0: 그러니까 그 뭐 밤에는 밤새고 하죠 또 클럽에서. 그러지.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다 망가진 거예요. 제대로 못 먹고 잠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쓰러졌는데 병원에 가서 딱 진찰을 해보니까 폐결핵 말기라는 거야. 폐결핵 말기인데 그때 가장 참 실망스러웠던 거는 1년 이 상태로서는 1년 이상을
2: 못 넘어
0: 생존하기가 어렵다. 예. 예. 지금은 뭐 참 저희 이 대한민국이 의술이 발전해가지고 발달돼서 참 뭐 세계에 참 열성고락하게 들어가는 정도로 참 그런 정도인데 그 당시만 해도 폐결핵 말기 하게 되면은 거의 열에 아홉은 죽었어요.
2: 아, 예,
0: 예. 예, 예, 예. 그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뭐 병원에 갔더니 도저히 뭐 그 당시 의술로서는 너무 이제 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지금 이게 되어버렸다 이게. 그래서 그때 사실은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저희 동생의 권유로 그렇게 해서
2: 그때
0: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왜 그냥 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거머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매달려서 근데 막 그때 너무너무 제가 참 정말 원망스럽고 그때도 원망스럽고 막 근데 왜 이렇게 에?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이제 좀 인기 끌어가지고 돈 벌어서 자식들하고
1: 이제 살만한데
0: 이제 지금 살만한데 여기서 내가 지금 죽는다면은 예 그때 내가 그 나이 그 40이 채 안 됐을 때였고요 그때 한참 젊은 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망과 뭐 이 분함과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1: 말로 다 표현 못하죠.
0: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달리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를 억제를 못하고 그때 그냥 막 그냥 가득이나 그 안 좋은 데다 맨날 그냥 땀 소주만 마시고.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소주만 마시고 완전 자포자기 한 거죠. 자포자기 한 거. 어쩜 이리도 죽고 저래도
2: 죽을 거야. 저래도 죽으니까.
1: 자포자기 한 거. 그런데 그때 지 동생하고 지 집 사람이 그렇게 해서 저를 지금 포함으로 이제 인도로 하게 되고 그때 우리 돌아가신 곽교수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2: 기도해
1: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그 이 하영조 목사님도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때 참 많은 분들이 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제가 그래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만 할 게 아니라 그래 내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내 아내를 위해서라도 가족을 위해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을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찾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기도를 주님 앞에 제가 이제 하면서 만약에 주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저에게 삶을 허락하신다면 이제는 정말 제가 세상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만 가겠습니다. 대신 저 좀 살려주십시오.
3: 서운기도 참네. 서운기도
1: 그런 거죠. 예, 예,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참
2: 그랬는데
1: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일어나서 기적. 그렇게 해서 세상 무술로서는 그 당시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저를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2: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가족들은 이제 살았으니까 여보 이제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해서 돈 받는 장로로 삽시다 하는 그러고 났는데 목사님이 되시겠다고 그랬을 때 집안 분위기는 어땠을지 너무 궁금해요. 많이 오케이 하고 따라가 주셨나요? 아니다. 이 길로 그냥 가야 된다. 이 반대도 있었나 너무 궁금하거든요.
3: 근데 고침 받으신 다음에
1: 그게 네.
2: 그래도
1: 그게 연결이 그때 내가 77년도에 그렇게 쓰러져 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한 해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때 우리 이 동생이 그해 말인가 가서 좀 다시 또 파격을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동생도 이제 좀 두 번씩이나 그랬던 아픔을 겪고 나니까 참 힘들어 할 텐데 근데 제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건 그냥 저희 나름대로 제가 좀 기도밖에 동생을 위해서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얼마 안 있다가 지나라에서 이제 그 이 국제 가요제가 열리게 됐어요. 그게 마침 그때 79년도에요. 그래가지고 그 주최 측에서 이제 그 저한테 그 국제 가요제에 나와달라는 참가해달라는 우리 남매 그런 이제 부탁을 받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하는데 이제 동생한테 그 얘기를 참아 못하겠더라고. 왜 그렇게가 지금
2: 힘들어서
1: 힘들한데 우리 그 가요제 나가자 이렇게
2: 못하죠.
1: 하게 되면 그거 나가겠어요? 근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기회가 예를 들어서 지금 동생도 힘들어하고 나도 그때 좀 해결해서 조금씩 회복되었는데 자 이걸 우리가 기회로 삼는다면 이게 지금 기회인 것 같은데
2: 어떻게 말을 할까?
1: 어떻게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할까 이제 그러다가 그때 제가 이제 동생을 설득하는 그 이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초청을 그쪽에서 이 초대가 왔는데 어떠냐? 내가 지금 곡을 저는 이미 그 이전서부터 1973년 4년서부터 제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 주최하는 가요제를 매년마다 나갔었어요. 국내에서 하는 가요제 매년마다 나가는데 이제 국제 가요제는 그때 제가 처음 이제 그 참가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요제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곡을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제 나름대로 기도할 때 그 이사야 42장 10절의 말씀을 받았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동생을 제가 설득을 했죠. 이렇게 해서 이런 곡을 내가 만들어 볼 테니까 한번 동생이 나가서 그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면은 우리가 상을 받는다는 건 그건 애시당초 처음부터 우리는 그건
2: 꿈도
1: 꾸지 말자. 우리는 상을 받으러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그러면 동생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뭔가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그때 설득을 했더니 동생이 또 쾌히 그때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때 서울국제가요제 여러분이라는 곡을 만들어 국제가요제에 나가서 상 받으러 나간 게 아니었는데 어떻든 간에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니까 어떻든 그때 그 우리 한국 사람이 국제가요제에 나가서 처음으로 그랑프리 대상을
2: 받았었죠.
4: 1979년 서울 국제가요제
5: 서울 송 페스티벌 1979
6: 1979년 대상 대한민국 윤복희
5: 감사합니다.
7: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오빠한테 감사드리고 제일 많이 감사드릴 분은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기쁘고 즐거웠던 그런 그 순간보다는 되돌아보게 되면은 오히려 힘들었던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참 죽고 싶었던 그런 날도 있었더랬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는 그 모든 환난과 고통도 그게 나에게는 기쁨이 되고 그리고 감사가 됐어요.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서 늘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 밤 험한 길

0: 감사합니다.
1: 아이, 부끄럽습니다. 예.
0: 근데 이제 그냥 뭐 집사, 장로 이렇게 사는 거하고 목사로 사는 거는 너무 다른 삶이잖아요. 왜 목사가 되셨어요?
1: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저도 전혀
0: 하다 보니 목사가 그럼요. 되신 거예요.
1: 물론 뭐 내가 무슨 뭐 그 목사가 되겠다고 미리 뭐 내가 뭐 기도하면서 뭐 그거 뭐 콜링을 받고 그런 것도
0: 그런 아니고. 것도 아니고 그냥 가다 보니.
1: 네, 아닌데 제가 이제 사실은 우리 그 후배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강배동에서 그때 이제 개척교회를 이제 했어요. 예? 그때 이제 저하고 우리 동생하고 같이 그 교회에 나가서 이제 개척교회 그 우리가 나가서 섬겨줬죠. 예? 그렇게 하면 이제 당연히 이제 저랑 우리 동생이 같이 그 이 성가대 찬양대를 이제 이 거기서 했는데?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봉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제가 일반 가요는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중음악을 많이 했었지만 이게 찬송가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교회 어렸을 때 교회 가서 따라 부르기도 하고 연예인 교회 그래도 제가 연예인 교회 초창기 멤버잖아요. 가서 뭐 예배 드릴 때 부르기는 해봤어도 나서서 이렇게 약간 지휘를 안 해봤거든요. 지휘라는 건 이제 가르쳐야 되는 건데 하다 보니까는 이게 막히는 거예요. 이게 이 클래식 그게 이제 그걸
0: 딱 한계가 느껴지는
1: 그렇죠.
0: 거예요.
1: 그렇죠. 클래식을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딱 그게 이제 그 이 막히는 거예요. 아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 이 음악을 내가 이걸 하려면은 뭔가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이제 이 신학을 음악 신학을
0: 하겠다
1: 하게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 그 유학을 가서 그때 이제 지금 소천 아시지만 이제 우리 한국의 이 찬송가 예, 아주 큰 별이시죠. 그 구두일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 이 추천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미드웨스트 유니버시티
0: 그러면
1: 거기 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참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뭐 참 뭐 교단 총회장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참 우리 교회 관련된 그런 단체에서 또 이렇게 부름을 받고 은퇴하고 나서 이제 무사히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또 다시 내가 또 이렇게 또 세상에 나왔지만서도 그래도 나와서 이렇게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아웃리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2: 그런데
1: 얼마나 행복한지.
0: 멋지십니다.
2: 은퇴하시고 난 후에 목회자의 길을 걸으셨던 그 뒤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정말 감사한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일까요?
1: 너무 많아요. 저는 제가 처음에 학교, 신학교 시작할 때 정말 일을 단돈 10원 하나 없이 했어요. 10원 하나 없이 하는데 참 그게 거기서부터 기적에 또 기적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게 옛날에 우리 그 왜 저 이 한국 우리 교회 음악에 또 대가신 그 이 나운영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나운영. 그분이 그때 그 학교에 합장으로 계셨더랬어요. 그 학교에 제가 이제 부학장으로 그렇게 가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이제 그 이 찬양 신학과라는 걸 만들게 되고 이제 그렇게 복음성가도 만들게 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는 뭐 그냥 내가 그 학교에 나도 그냥 교수로 간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얼마 안 있다 그냥 그분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제가 그걸 학교를 학장으로 맡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학교를 제가 이제 그걸 이끌어 나가게 된 거죠. 그렇게 오면서 이게 조금씩 이렇게 발전해 오다 보니까는 그게 전부 그때그때마다 기적이야. 정말 맨바닥에서
0: 하나님이 하시는 거.
1: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뒤돌아보게 되면은 그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은퇴하는 순간까지도 그렇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은퇴하고 나서도 지금도 얼마나 감사한지.
0: 그러면 오늘 왜 평상시에 이렇게 흥얼거리는 찬송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찬송 한 곡 들려주실 수 있어요?
1: 제가 그 많은 찬송가가 있지만 그때 폐교력으로 제가 투병 중일 때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시는데 그때 그분들이 부르는 찬송이 나가서 이제 인살리신 그때 당시에 이제 통합 찬송 405장이나 어메이징 그랬어요. 그거를 부르시는데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거를 누워서 들으면서 그래서 그 찬송은 그렇죠 그건 아마 예.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믿는 우리 저 형제 자매한테는 예. 그 찬송은 다 그렇게 예. 은혜가 되는 찬송이죠. 예. 예.
2: 그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궁금하거든요.
1: 아유 감히. 감히 내가 그분이 하나님이 예. 나이가 어떤 분이냐 감히 내가 좀 그 말씀드릴 거 없고 그냥 아, 참 우리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사랑이시고 예. 그게 전부 다라고 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아니셨으면 예. 그분의 은혜가 아니셨으면 그분의 사랑이 아니셨으면 오늘날에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내가 오늘 내일 주와 함께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기적이 아니라 예, 지금도 예, 저는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예, 예, 그 섭리 가운데 지금도 이렇게
0: 그럼 와요. 그럼 앞으로 계획도 계속 기적의 일만 그렇죠. 남았네요.
1: 매일매일 예. 하루가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 쓰시는 데까지는 네. 매일 기적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0: 오늘 간증 들으면서 많이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분이시면서 오늘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목사님 그냥 감동입니다.
2: 얼굴만 봐도 그냥 은혜가 됩니다.
0: 은혜가 그냥 뚝뚝 넘쳐서 찬양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목사님이 목사님을 만나셨는데 아, 예. 네, 어떠셨어요?
2: 근데 사실 목회자로서요. 목회자의 네. 길을 가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어요.
0: 근데 네.
2: 주님께 쓰임 받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그냥 생각해도 네. 감사가 넘치거든요.
0: 네.
2: 근데 우리 윤양기 목사님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지만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0: 네. 그러니까
2: 주님 끝까지 신뢰하고 따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0: 저는 이 같은 식탁에 앉았던 밥그릇을 같이 나눈 분들 가운데 목사님 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예, 예, 예. 그럴 때마다 늘 저희는 뒤에서 기도하고 응원하는 게 하나님 저분이 우리 연예계 쪽에 계시다가 목사님이 되셨는데 정말 마무리를 멋있게 할 수 있는 어른이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윤한기 목사님이 연예인이셨잖아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누군가가 그런 어른이 계셨으면 좋겠다는데 오늘 그 어른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2: 네, 또 한 가지 네. 고난이 축복이었구나.
0: 예.
2: 폐결핵을 통해서 하나님 깊이 예. 만나셨기에
0: 예.
2: 인생이 바뀌셨구나.
0: 예.
2: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요. 하나님이 정말 주시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0: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금토일 한정 판매 3불 99, 유기농 딸기 팩당 3불 49, 유기농 캐나다산 팽이버섯 팩당 3불 4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7불 99, 헤어룸 막국수 소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영화 What Women Want의 닉처럼 어느 날 주위 사람들의 생각이 들려온다면 어떨까요? 처음에 닉은 그 능력을 이용해서 성공을 거두고 연애에서도 호감을 얻지만 곧 한계에 부딪힙니다. 영화는 결국 누군가를 아는 것과 이해하는 건 다르다는 걸 말해주는데요. 정말 그렇죠? 누군가의 생각을 안다고 해도 그걸 온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건 또 다른 일이니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두 곡 들으셨고요. 반지의 제왕 호빗에 관하여 앞서 들은 곡은 일본 애니메이션 시간을 달리는 소녀 여름 하늘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영화에서 네네 그 구름 기억나세요? 저는 요즘도 맑은 하늘 이쁘게 구름 떠 있을 때 시간을 달리는 소녀 생각나요. 유난히 뭉게뭉게 몽실몽실 여름 하늘이 인상 깊었던 그런 애니였어요. 맴맴 매미 소리도 실감나게 들리고요. 그랬죠. 여러분도 그랬죠. 운동장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바위나리님, 결코 맛이 없을 수 없는 카레를 만들고 있어요. 으아, 궁금하다. 오, 이 자신감. 주말에도 체험 놓칠 수 없어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끼고 듣습니다. 주방 후드 켜면 안 들려서요. 집에서 이렇게 이어폰 속 강대 목소리 들으니 더 가깝게 느껴지고 좋네요. 세상에. 그러면 더 더운 거 아닌가? 주방 후드 켜면 안 켜면 막 그건 아닌가? 연기만 안 빠져나가는 건가요? 뭔가 더 더울 것 같은. 아무튼 라디오 사랑. 최영음 사랑이 느껴집니다. 결코 맛이 없을 수 없는 카레 맛이 뭘까요? 궁금하네요. 여러분 카레 뭐까지 넣어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다양한 갖가지 재료 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른이 돼서 막 당근 골라낸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궁금하더라고요. 더라고요가 많더라고요. 오늘. 0778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블루벨벳 중에서 로이 오비슨, 인 드림스 이어서 사요나라 이츠카 중에서 엘비스 플래슬리입니다. It's now or never. A candy colored clown they call the Sandman tiptoes to my room every night just to sprinkle starter

두 곡 이어 들려드렸습니다.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중에서 엘리 골딩의 Love Me Like You Do. 앞서 들은 곡은 노스텔지어님 신청곡이었죠. 여름이 오면 종종 비긴어게인을 다시 보곤 하신대요. 영화 배경이 여름이기도 하고 뉴욕 곳곳을 누비며 삶의 열정, 사랑의 기억, 사람과 사람을 노래로 이어가는 장면 장면이 버릴 것 하나 없이 감동이랍니다. 오늘은 키라 나이틀리가 부른 Like a Fool이 듣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키라 나이틀리 의상이 전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그쵸? 따라입고 싶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여행 가는 분들 많으시네요. 이호사님, 엄마 아빠 모시고 딸과 함께 성주 여행 가는 중입니다. 3대 여행이 무사히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아셨고요. 이구구호님은 여행 갔다 색다른 추억 만들어 오셨네요. 강원도 고성에 놀러 갔다가 시골 작은 영화관에서 영화 보고 오셨대요. 마이클. 여행 중에 색다른 추억 하나 만들고 온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행이 색달라지더라고요 하셨는데요. 오, 요거 너무 재밌을 것 같다. 네, 저도 찜. 저도 여행 가면 한번 해볼래요. 척앤레드 중에서 저니의 오픈함스,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중에서 에어 서플라이, 메이킹 러브 아웃 오브 나띵 앳 올.

6536님 신청곡 들으셨습니다. 딸이 오랜만에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싱스트리트 애덤 르바인의 Go Now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 날개를 펼치고 날아갈 수 있길요 하셨습니다. 아,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정말로. 네,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재마을님은 작년에 수술 후 1년간 휴직했는데 힘들 때일수록 일상의 평범한 루틴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고 자고, 오전에 해야 하는 일, 오후, 저녁에 해야 하는 일이 꼭 있어야 해요. 저도 덕분에 오전 11시엔 꼭 체험 듣는 루틴이 생겼습니다. 내 일상의 피로회복제 체험, 강디, 고마워요 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1년간 휴식하고 쉬고 있으니까 또 체험이 또 가재마을님의 루틴이 되어서 힘이 되어주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네, 함께 재활 잘 해보아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끝곡입니다. 프렌치키스 중에서 뷰티풀 사우스, 드리머 리틀 드림 띄우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 만나요.

0: 감사합니다.
1: 24시간 함께하는 K라디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그 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외국의 아주 유명한 다큐멘터리 채널에서 이런 내용을 합니다. 이태리 아주 시골 골목집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곳에 한 50대가 된 아저씨가 이렇게 막 길을 가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쪽 2층 창을 보더니 안토니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4: 아, 친구 이름?
3: 친구 이름입니다.
4: 아, 안토니오.
3: 그럼 그냥 한국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종전아! 이렇게 아, 하는 거죠.
4: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네요.
3: 그렇죠. 이 종철이하고
4: 안토니오! 종철아!
3: 그렇죠.
4: 이거하고 또
3: 그리고 또 그 다음 집으로 막 내려가서 페르난도! 그렇죠. 그것도 사람 이름인가 봐요. 이름 참 멋져요.
4: 아, 그러네요.
3: 저도 그래서 그때 그 저희 엄마한테 저 이름 바꾸면 안 되냐고 그랬습니다. 저 안드레 이런 걸로 해달라고. 안드레?
4: 안드레?
3: 안드레?
4: 안드레! 안드레!
3: 예. 근데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밑에 자막이 이렇게 써집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서 3분의 2가 되는 사람은 한 번도 전화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매주 수요일 무슨 무슨 채널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4: 아, 그게 다큐멘터리.
3: 다큐멘터리인데 그런 거예요. 세상에 당신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 모르는 걸 우리가 알려주겠다. 근데 저는 그것이 들어온 게 아니고요. 50대 되신 아저씨가 골목에서 친구를 부르는 그 표정을 보는데 어린아이의 표정이 딱 있으신 거예요.
4: 우리 예전에 창호가 놀자.
3: 그렇죠. 그리고 막 이렇게 정철아 놀자 이래가지고 막 그리고 꽉 그 공부 못하는 애들이 저녁에 놀라고 그러거든요.
4: 맞아요.
3: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0: 얼른 도망가요.
1: 띵띵띵띵.
0: 한 번만 누른 게 아니라 여러 번 누러야 열받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가 나오는 걸 굴목에서 보고 있다가 또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때 그 어린아이의 시절에는요. 어린아이 특징은 뭐냐면 친구를 되게 빨리 먹는다는 겁니다.
1: 아, 친구 먹자.
0: 네, 어린아이는 누구랑 맞아요. 친구를 되게 빨리 사귀어요. 네. 그 어린아이니까. 그리고 이제 좀 부잣집애랑도 친구 먹고 가난한 집하고도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여학생 같은 경우에 이쁜 애하고도 친구가 되고 좀 얼굴에 좀 어긋난 친구하고도 좀 친구가 빨리 돼요. 그리고 쟤네 집 교회 다녀도 친구 되고 우리 집 교회 안 다녀도
1: 친구 되죠.
0: 그땐 친구가 돼서 그게 계기가 돼서 전도도 됩니다. 저는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아. 제 중학교 때 친구가 그 집안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이었어요. 아버지 장로님, 엄마 권사님. 네, 그 집안은 뭐 지금 이제 그 뭐 하셨냐면 그 이렇게 붕어 짜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1: 아, 저기 영양
0: 예, 영양원 하셨어요. 아, 네. 붕어도 짜주시고, 뭐, 이런 거 짜주시고.
1: 흑염소
0: 짜주시고. 네, 네, 네. 그리고 저희 아버지 좋아하시는 개소주도 짜주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가면은 항상 그
1: 양념.
0: 누나가 이렇게 막 피아노를 쳐요.
1: 아.
0: 찬송가를. 그래가지고 전 자연스럽게 그 집안을 통해서 전도가 됐어요. 안 믿는 친구를 친구로 사귀어줬어요. 그 친구 먹다 보니까 저 친구네 집안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연히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였다가 이제 전도가 된 거죠. 그래서 또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요, 어느 시절인가 보면은 이제 이름 앞뒤에 뭐가 붙기 시작해요.
1: 그렇죠.
0: 그리고 이런 걸 알죠. 아, 쟤네 집하고 우리 집은 다르구나. 아, 쟤네 집은 부자고 우리 집은
1: 가난하구나.
0: 아, 쟤네 집은 부모님 내가 되게 사이가 좋은데 우리 집은 부모님이 맨날 전쟁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막 서로 욕도 하시고.
1: 쟤네 집은 아파트 평수 40평대인데 우리 집은 임대 아파트구나.
0: 그렇죠.
1: 이런
0: 그런 거 알기 시작하죠. 그리고 쟤네 집은 아버지가 되게 다정다감하신데 우리 아버지는 날마다 그림을 하시는구나. 이런 거 알게 돼요.
1: 아, 동양화 특히.
0: 그렇죠. 그리고 쟤네 엄마는 되게 예쁘고 날씬하고 멋지시구나. 근데 우리 엄마는 허리 쌍엑스 라지구나. 그런 거 알게 됐어요. 2X 라지.
1: 쌍엑스.
0: 저 친구 엄마는 되게 나이도 젊고 세련되셨는데 저 우리 엄마는 오종철 씨처럼 빠마만 하는구나. 이런 것도 알게 돼요. 네?
1: 장호가.
0: 그렇죠. 그런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희한하게요. 이제는 친구가 점점 되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1: 그렇죠.
0: 초등학교 때는 친구 잘 됐던 애들이 중학교 가면 친구 되기 어려웠어요. 고등학교 가면 더 심해집니다. 네. 그리고 대학 가면 이제 더 자기의 어떤 이 머리가 크면서 그런 계기가 있으실 거예요.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그리고 오늘 방청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몸찬양단 우리 분들도 뭔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게요. 그 마음의 마음은 몸을 이렇게 딱 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마음이 딱 이렇게 되면 몸도 잘 안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마음이 딱 이렇게 부채살처럼 접히면 이 동작이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동작을 펼치다 보면 마음도 쫙 펼쳐지겠죠. 그러니까 피부가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근데 머리는 이게 아직 아니에요. 머리는 아직 아닌데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그렇지만 또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Anyway, 사람이 마음이 다치면 절대 춤을 출 수 없고 노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신 걸 절대 할 수 없죠. 근데 희한한 건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분명 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사람들은 이 춤을 못 추기 시작하냐면요. 자기가 어른이 됐다고 생각하는 시점부터 춤을 추지 않아요. 나 어른이야. 나 어른이야.
1: 나 이제 철 들었어.
0: 나 철 들었어. 근데 우리 살아보면 남편들이 철이 나나요, 안 나나요? 네? 나이가 안 나요? 남편은 나이가 먹어야 철이 난대요. 그게 90되면 철이 딱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90. 90이 돼야지.
1: 저기 좀 철 드신 분?
0: 철 되게 어려워.
1: 아무도 안 계시네요.
0: CBS 전체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사람이 내가 어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딱 두 번인데요. 첫 번째,

0: 내 이름 앞뒤에 영광이 붙을 때 내가 어른이야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나 집 어디 살아? 나 어느 학교 나왔어?
1: 나 어디 다녀?
0: 나 어느 회사? 어, 회사 뭐. 다녀. 그리고 나 뭐 내가 타는 차?
1: 뭐야?
0: 나 밖에 지금 기사님이 대기하고 있어. 지하철 기사님, 버스 기사님, 항상 대기야. 돈 있는 날은 택시 기사님이야.
1: 나 매일 바꿔.
0: 네, 그렇죠. 그래서 내 이름 앞뒤에 뭔가 좋은 게 붙으면 자기가 어른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는 자기 이름 앞뒤에 상처가 붙으면 나는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1: 상처요?
0: 살다 보면 상처가 생기잖아요. 네. 누구는 어떻게 가족이 먼저 또 자녀가 먼저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교정기관에 강의를 갔는데 여성분들의 강의를 했는데 그 어떤 죄가 있냐고 그랬더니 살인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어떻게 살인을 했냐고 그랬더니 아주 가슴 아픈 살인이에요. 너무너무 집안 형편이 어렵고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아이랑 같이 자살을 하려고 약을 먹었습니다. 근데 아이는
1: 죽고
0: 엄마는
1: 살아남아.
0: 성인이니까 그게 치사량이 안 돼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사연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 시나리오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남편한테 상처도 받고 자녀한테 상처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요. 네.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요.
1: 교회에서
0: 너무너무 힘들죠. 네. 그래서 다른 교회로 옮기거나 아니면 신앙을 바꾸거나
1: 바꿀 수도 있죠.
0: 아니면 아예 이제 그 신앙 잠깐 이제 방학하는 거죠. 이제 방학하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또 회의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상처가 생기면 이제 내가 이제 어린아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율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뭐 이렇게 같이 찬양하자 그러면 그냥 그런 거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이러고 있다가 이제 지하에 자매님들하고 가가지고 이제 벌써.
1: 거기 가면 이렇게 확 열리시네요.
0: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막 그러고 또 이제 지상에서는 이제 지하에 가면 또 이제 자매님들하고 돌아. 그리고 지상에서는 또
1: 저는 이 동작을 국민체조로 또 한번
0: 돌아. 오빠잖아 돌아. 지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율동 그리고 또 그걸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봤는데 남편이 혹시 계세요? 여기 가운데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1: 손 한번
0: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나 우리 팀원 중에 내 남편이 있다.
1: 저기 네. 어느 분이
0: 두 분.
1: 아 바로 옆에 이렇게 나란히 앉아 계시네요.
0: 놀랍습니다. 저 너무 놀라워요. 아까 저 두 분은 표정 안 좋았거든요. 놀랍습니다. 다른 분이 좋아서 저 그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면 춤출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아주 간단한 것 같습니다. 상처와 영광에서 자유로워질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참 희한하게요. 인간이 상처가 있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는데 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삶으로 접하기 시작하면 인간은 상처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면 영광을 얻죠. 근데 여기에서 매우 위험한 게 영광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하면 제일 추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광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거든요. 나이도 영광이고 권세도 영광이고 뭘 잘하는 것도 다 영광입니다. 권력도 영광이죠. 그리고 미모도 영광이고 모든 건 다 영광인데 그 영광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하면 상처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한 사람보다 더 흉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1: 영광이 오히려.
0: 그렇죠. 나 뭐 잘해. 나 어떤 자리야. 나 무슨 회장이야. 교계에서도 뭐가 영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이런 게 되는 거죠. 뭐 심리학에서는 이런 전문 용어로 그 후가시라고 하거든요. 그 후가시가 들어가니까. 영광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네.
1: 전문 용어인데 참 많이 들어본 용어.
0: 네. 그런 거죠. 아니,
1: 그만큼.
0: 네. 그런 거죠. 연예인들도 그런 분 있잖아요.
1: 아, 그럼요.
0: 솔직히 막 이렇게 같은 동기였는데 네. 이제 잘 되고 나서 막 이렇게 물론 안 되고 나서 막 비굴하게 다니는 친구도 있지만 잘 되고 나서 뭐 이렇게 전화하면은 뭐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잘 된 친구라고. 자꾸.
1: 어 여보세요.
0: 어 여보세요.
1: 어 창구가.
0: 어 종철아.
1: 나 동기다. 나.
0: 어 녹화 중이야. 끊어. 녹화 중이야. 끊어.
1: 그래 녹화 중이구나.
0: 어 그래 그래. 나 지금 엄청 바빠. 나 지금 이렇게 하면 이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1: 진짜 서운하죠.
0: 서운하죠. 하, 그래 저는
1: 예전에 같은 처질 때 내가 막 도와주고 막 그랬어.
0: 그렇죠.
1: 친구인데. 어, 지금 막 진심이 나오네.
0: 근데 이제는, 어머, 뭐, 얘기할 게 있는데, 매니저한테 얘기 좀 해. 나 좀 너무 바쁘다, 야. 너하고 통화할 시간, 좀 미안해, 미안해. 나 지금, 지금 청와대에서 부르네? 오케이, 오케이. 그럼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1: 악플 달러 갈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럼 그 친구와, 그 친구하고 친구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 안 되죠.
0: 친구 안 되죠. 두 가지에, 저희는 어쩌면 이때까지 한 가지에서 자유만 자유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가난에서의 자유. 네. 그 상처에서 자유. 네. 그런데 가난에서 자유로워졌고 상처에서 자유로워졌는데 그래서 영광을 얻었는데 영광에서 자유롭지 않으니까 더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양면인 것 같습니다. 가난에서도 자유로워져라. 부유하면서도 자유로워져라.
1: 자유로워져라.
0: 그러니까 주일날 이제 가난하다 할 때는 옛날에 그냥 성경책 손으로 들고 댕겼거든요. 찬송가. 옛날에 좀 가난할 때는. 이렇게 성경책 찬송가 항상 들고 다니면서 항상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나의 사랑하는 잭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근데 이제 돈 벌었어요.
1: 돈 벌었어.
0: 남편이. 그래가지고 이제 저 프랑스 그 똥 가방.
1: 똥 가방.
0: 이제 똥 가방 안에 나의 사랑하는 똥 비록 헤어졌으나 프랑스에서 사왔네. 귀하고 귀하다.
1: 야, 똥 가방 얘기하고 박수 받은 적 있어요?
0: 처음. 예? 그럼 이제 옛날엔 성경책이 귀했는데 이제 뭐가 귀해요? 이제 똥 가방이 귀해.
1: 똥 가방이
0: 귀해. 야. 그리고 기도할 때도 옛날에는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있는데 이제는 똥 가방 갖고 와가지고 주여 아버지 주여
1: 무릎에 얹고
0: 주여 너 누가 가져가면 안 되지 똥 가방 전에 작아만 썼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영광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얼굴에 표정도 살짝 달라지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권사님 뭐 이렇게 되고 전에는 어머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다음 이제 권사님 그러셨어 네. 알았어요 네.
1: 맞아
0: 어떻게 권사님은 성경책을 검은 봉지에 들고 다니세요
1: 이제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죠
0: 쪽팔려 손 가방에 넣어야지 나의 사랑은 봉지 이렇게 여졌구나 집에 가야지 그렇게 된다 여러분 둘 다에서 자유로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결론은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처럼 되면요. 어린아이들은 율동 잘합니다.
1: 그렇죠.
0: 유연하거든요.
1: 아이들은 그냥 음악에 맞춰서 그렇죠. 몸이 저절로 나와요.
0: 근데 이제 나이가 네. 들고 나이가 들은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굳어가면 율동이 안 되는 거죠. 뻣뻣해요 뭔가. 그러니까 참으로 자유로워지면 어린아이처럼 된다고 해요. 그때 나오는 가스펠이 바로 이거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 되리라 바로 그 다음 가사가 중요합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사실 근데 이 대상은 원래 노는 친구가 아니에요
1: 그렇죠
0: 사자는 어린 양을 어떻게 합니까?
1: 잡아먹죠.
0: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같이 논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도 같이 논다는 거예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근데 이 전제 조건, 이 모든 현상의 전제 조건은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근데 그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라는 걸 죽어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저희의 마음을 주님이 다스리면, 근데 이 말하고 똑같은 게 어린이에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냐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건 간단하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처럼 웃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사자가 되면 이 사람은 어린 양과 놀 수 없어요. 그냥 어린 양을 잡아먹어버려요. 근데 교회에는 사자도 있고 어린 양도 있거든요. 교회에는 어린이도 있고 독사 권사님도 있거든요.
1: 독사 권사님.
0: 독사 권사님. 나 가만히 둬. 그냥 나 가만히 두면 물지 않아. 근데 건들어봐. 나도 물어볼 거야. 나 진짜 그냥.
1: 건드리기만 해.
0: 내 열등감 건드리기만 해봐. 나도 확 물어볼 거야.
1: 독사 독사 독사. 어머 어머.
0: 남편하고서도 그러거든요. 남편하고 잘하다가 어떤 부분만 건들면 남편한테 갑자기 화를 확 내서 인간의 모든 저희의 마음 안에 독사의 기질이 있고 어린 양이 있고 그리고 또 어린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주님이 주시는 자유로 가난과 영광에서 자유로워지면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일단 같이 어우러질 수 있고 또 대외적으로는 가난한 자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부자와 친구도 될 수 있고 나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하고도 친구 되고 나보다 공부 안 한 사람하고도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잘 확장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회장님도 이거를 할 수 있게 돼요. 회장이라는 거에서 자유로워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 나이가 몇인데.
1: 맞아.
0: 그거에서 또 자유로워지죠.
1: 이 나이에 내가 그거 하리?
0: 그렇죠.
1: 이거죠.
0: 내 이 나이에 그거 하리? 나 이 배에 그거 하리? 나 진짜? 근데 이제 그거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내가 진짜 이 머리에 그거 하리? 내 진짜 나 조명이 너무 뜨거운데 내가 진짜 안 되겠어. 그거에서 자유로워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이거 하는 것보다
1: 그렇죠.
0: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죠.
2: 네.
0: 오늘 저희는 그걸 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그거를 이렇게 말로서만이 아니라 삶으로서 또 율동으로서 몸으로 몸이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몸 찬양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음 찬양단입니다.
1: 마음 찬양단. 네.
0: 마음으로 마음 보여주신 거고 몸으로 보여주신 거고 우리 모세 워십 몸 찬양단 우리 더 건강하시고 더 어린아이처럼 자유로워지셔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모두도 우리 모세 워십 팀처럼 어린아이가 되어서 가난에서도 자유로워지고 부유함에서도 자유로워지고 예. 무지에서도 자유로워지고 유식함에서도 자유로워져서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좋은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워십팀에게 네. 우리 박수 한번 하고 네. 마치겠습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자, 오늘부터 멋진 이야기 또 시작해 주시죠.
2: 네. 네. 그, 이렇게 직업이 강의하는 일인데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그 사람도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강의 장소와 대상이 있다는 걸 전 알아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어려워하는 강의 대상도 저는 알아냈습니다. 저는 어떤 데가 제일 어렵냐면요. 그 나이가 한 60 전후 되신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안정되시고 좀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신 그런 남자들 모임에 강의하는 게 전 제일 어렵더라고요.
1: 아, 지금 본인이라고 지금 이렇게 가리키세요, 지금. 아, 네. 지금 나다, 이렇게.
2: 네. 그래서.
1: 근데 목사님은 아니신 것처럼 앉아 계세요, 지금.
3: 저는 아직 30대입니다.
1: 아, 아직 30대?
2: 네. 목사님, 그럼 말 놓겠습니다. 네.
3: 그래도 목사님.
2: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유,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어른들이 있는 곳에 가면 좀 저는 굳고요.
1: 그렇죠.
2: 저는 여자들이 있는 곳에 가면 좋더라고요. 오. 근데 결혼 안 한 여자보다 결혼을 하신 여성분들. 이렇게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한테 강의하는 게 되게 친근하고 좋은 것 같아요.
1: 해당되시는 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2: 그게 왜 그러냐면 젊은 여성들은 좀 이렇게 삶의 연륜이 아직까지 어른들만큼 못 되잖아요. 사실 전 강의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강의라는 게 모르는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안에 있는 것들을 언어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 안에 없으면 그걸 듣고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 안에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걸 단지 뭘로 표현한 겁니까?
1: 말로.
2: 말로 표현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의 몸체로 딱 만들어 놓으니까 어머 저게 내 얘기인데? 어머 저거 내 얘기야.
1: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 그렇죠? 얘기인데?
2: 어, 쟤 내 남편을 없애버리려고 했던데 그 얘기네. 얘기를 하네? 어이 깜짝이야.
1: 어머
2: 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 깜짝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저 그런 걸 알아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젊은 여성들은 삶의 연륜이 아무래도 어머니 나이 때만큼 아직 그만큼 고난을 당해보거나 그만큼 생각해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역시 다 그 30 중후반, 네. 40, 50, 60, 70 초중반 이분들이 참 그 강의 흡수력이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도 새벽기도, 철야예배 여자가 많이 오나요? 남자가 많이 오나요?
1: 여자분들이 많이
2: 여자가 많이 오잖아요. 남자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1: 집에서 자고 있겠죠.
2: 집에서 자고 있거나 저기 그 지하의 자매님들하고 거기서 그 지하의 자매님들 거기 구역 예배 보려고 그거 아니거든요. 지상에서 예배를 봐야지.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자꾸 웃으셔요 집사님. 남편 지하에 신방 가신 거 아니시죠. 속상한데 그러면은. 근데 저는요 이제 강의하러 가는 중에 한 군데가 이제 여대에
1: 여대.
2: 이제 수업을 하러 가는데요. 여대는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참 기운이 좋아요.
1: 정문에서부터.
2: 저는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참 은혜로워요.
1: 꼭 가고 싶어요.
2: 가고 싶어요. 네. 그리고 놀라운 거는 작년에 이제 우리 1년 동안 CBS 그 전체 50강을 했는데요. 베스트 5를 뽑을 때 두 개나 들어간 게 우리 그 여대에서 네. 만사형통을 한 걸 촬영 녹화했는데 그게 들어갔습니다.
1: 그만큼 반응이.
2: 반응이 뜨거운 거죠.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대들은 참 막 치마에다가 막 예쁘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 스타킹 같은 건데 두꺼운 거 뭡니까?
1: 레깅스.
2: 레깅스. 막 그것만 입고 돌아다니고. 어우 전 너무. 그런데 이 친구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가끔 이렇게 식사를 몇 명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뭘 알게 됐냐면 학생들이 참 고민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냥 겉의 모습. 화려한 여대생의 이런 이미지와는 다르게 참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오늘 이 프로를 보시거나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의 자녀들이 되겠죠. 그래서 과연 내 딸은 어떤 고민을 하고 사나? 근데 엄마한테 얘기할 수 없는 게 있죠. 엄마한테 얘기할 수 없는
1: 오히려,
2: 게 있어요.
1: 오히려, 오히려.
2: 네, 엄마한테는 얘기 못해요. 내가 낳는데도 나한테는 얘기
1: 못해요.
2: 안 하잖아요. 그럼 나랑 같이 사는데도 내 남편이 나한테 얘기
1: 안 하죠.
2: 안 하는 그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뭐 돈 따로 번 거 이런 건 얘기 안 하거든요.
1: 비상금 이런 건 얘기 안 하죠.
2: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그런 거. 목사님 어디 강의 가셨는데 거기 좀 사례 조금 이렇게 주신 거 사모님한테 얘기할 수 없거든요.
1: 그런 거 얘기 안 하시죠.
2: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1: 아 지금 웃음이 조금 늦게 터지셨어요.
2: 야, 목사님 목사님 조금 웃음. 네. 아까는 되게 활발하게 하하하 웃음 지금 웃음이 들어가셔. 이렇게 오케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서로에게 얘기 못 하는 거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도 이렇게 자녀한테 얘기할 수
1: 없죠.
2: 없는 게 있잖아요. 항상 괜찮다고 하잖아요. 부모님은 응 괜찮다. 엄마가 돈 좀 보내드릴까요? 응 괜찮다. 응 엄마 뭐 밥 못 먹으면 되지 괜찮다. 괜찮다 여기 응급실이다 괜찮다.
1: 그래도 끝까지 괜찮다.
2: 어 괜찮다. 머리 깨졌다 괜찮다. 엄마 주님 나라 가면 되지 괜찮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 얘기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그래도 이제 학교에서 수업하는 강사님이었으니까 그것도 기독교적 신앙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 한 친구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강사님, 군대에 있는 남자랑 사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군대에 있는 남자랑?
2: 군대에 있는 남자랑. 그래서 저는 일단 그거는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봐서. 일단 군대에 있을 때 남자들은 명확한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권사님. 권사님 아멘! 권사님 아멘! 경험이 있으신 거죠? 경험, 경험, 경험. 그때 군대에서 사귀었던 오빠가 지금 집에 계신 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분입니다. 자, 그러면 얘기는 거기까지만
1: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가야 되겠네요.
2: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또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네, 또 괜히 기독교 방송 보고 또 이혼하시고 이러면 안 되니까. 네, 아멘, 거기까지 다 비밀을 지키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왜 안 좋냐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보거나 동료들이 만나는 걸 보면 군대에 있을 때는 단절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시선이 이렇게 되고요. 누가 조금만 잘해줘도
1: 맞아 맞아.
2: 훅 하고 그리고 군대에 있으면 그 다 예뻐 보여요.
1: 그렇죠.
2: 여자분들이. 그리고 하도 여자를 못 보는 그 부대에서는 막 이렇게 저 훈련 나가다가 네. 논에서 일하는 아줌마를 봐도 휘파람을 불어요. 막. 몸빼. 제정신이 아닌 거죠. 서양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질녘에는 의자를 사지 마라. 해가 질녘에는 의자를 사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1: 의자를 저녁에는 의자를 사지 말라.
2: 저녁에 왜 의자를 저녁에 사지 말라는 걸까요?
1: 하루 종일 그 의자를 하려고 사람들 네. 많이 앉혀봤으니까.
2: 그러니까 때 탓이니까.
1: 아, 새 거를 봐서 하면 되겠네요.
2: 네. 같이 1년 방송 진행했지만 정답 맞힌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정말. 저 이런, 참, 진짜.
3: 네? 피곤하니까. 네. 아무 의자나 다 편안하게 느껴요.
2: 이거 정말 어떻게 하신 거예요?
1: 박수 한번 주세요.
4: 정답이에요?
2: 완전히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1: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2: 저녁에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웬만한 의자가 다 편안해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아멘할 일은 아닙니다. 자, 아멘할 일은 아닙니다. 네, 아멘할 일은 아닙니다.
1: 그냥 의자 얘기하는 거니까.
2: 지금 훈련이 되시다 보니까, 훈련이 되시다 보니까. 그리고 옛날에 군대 오빠도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지금 막, 아멘! 오빠! 오빠! 아멘! 지원사님.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는 피곤하니까 웬만한 의자는 다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학생이 꼭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랑 헤어지고 나서 바로 누군가를 사귀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바로 누군가를 사귀는 것도 좋지 않다. 조금만 여유를 좀 둬라. 이렇게 좀 마음을 정리할 그런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1: 그러니까 마음에 약간 지금 뭔가 상처가 남아있거나
2: 그 상태에서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를 만날 때는 실수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간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한 일주일? 일주일 정도? 자, 일주일. 일주일 너무 짧죠.
4: 그래도 한 뭐 몇 달에서.
1: 뭐 몇 달?
2: 네. 긴가요? 아니,
1: 그 뭐 사람
2: 몇 년? 수년이
1: 지금도 못 느끼실 것 같아요.
2: 몇 년? 그러니까 뭔가 좀 마음이. 근데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다 경험이 있으신데요. 배가 고플 때 편의점에 가면요. 쓸데없이 많이 삽니다.
1: 맞아요. 아, 배가 고플 때.
2: 배가 고플 때 편의점에 가면.
1: 마트 가도 그래요.
2: 마트 가도. 네. 막 그냥 왠지 배불러요. 그냥 그거 사면. 근데 다 못 먹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너무 화가 나 있을 때는 남편한테 바로 얘기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신경질이 날 때는 바로 얘기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때는 조금 이 신경질이라는 피로함이 꺼지고 나서 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무엇이 생활에 아주 정말 지혜는 이제 목사님한테 뭔가 불만이 있어요. 불만의 마음이 이렇게 올 때 이렇게 탁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얘기하거든요. 남편들도 그러거든요. 뭐 이렇게 여보 당신은 좀 그걸 이렇게 고쳐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러는데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1: 맞아.
2: 장인이 그래 장인이. 이러면 이제 그 장인 얘기를 할 필요 없는데.
1: 굳이 거기서는 괜히 나올 필요가 없는데.
2: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확 나는 거죠. 그래서 전에 한번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 이민 1세대 정말 교육자 크리스찬인데 한 번도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운 소리가 집 밖으로 나간 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배들이 모여서 은퇴하는 자리인데 이분이 교육자시니까 후배들이 물은 거예요. 아유 선생님 어떻게 이민 오셔서 그 힘든 시간 한 번도 큰 소리가 집 밖으로 안 나갔습니까? 그랬더니 저희는 뭐 큰 건 아니고 아내하고 결혼하면서 약속 하나 했습니다. 제가 좀 어린 나이에 결혼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섭섭한 일이 생기면 바로 얘기하지 말고 남편은 미국에 이렇게 그 산책하는 데가 집 근처 좋으니까 산책을 하고 나서 그리고 돌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30분에서 뭐 길면 1시간. 그리고 아내는 남편한테 섭섭하거나 화가 나면 바로 얘기를 안 하고 앞치마를 거꾸로 입고 설거지를 하기로 한 거예요. 이게 사인인 거죠. 나 지금 뭔가
1: 서로에게
2: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1: 신호를 보내는 거군요.
2: 그렇죠. 나 뭔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거를 이제 하라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유 그러면은 그렇게 행복하게 사셨으니 서로 그렇게 다투신 적은 없으신가 보네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민 와서 45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했습니다.
1: 아, 매일?
2: 네. 아침 저녁. 저희 와이프는 하루에 3번 앞치마를 거꾸로 입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근데 다만 서로에게 마음이 그랬을 때는 얘기하지 않고 좀 이렇게 산책 한번 하고 설거지 한번 할 시간 그렇게 주고 나서 그 마음이 좀 이렇게 꺼지면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 밤에 그 피로가 사라지고 나서 아침이 되어서 해가 뜨면 의자를 고르는 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게는 그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어쩌면 너무 조급한 사람이 제의를 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네. 그리고 이제 그 여학생 끝났는데 한 여학생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심각한 얼굴이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요, 저희 엄마 아빠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희 엄마 아빠는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로가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뭐 엄마,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해. 그럼 우리 딸. 근데 저희 엄마 아빠는요, 말이 안 통해요. 제가 힘들다고 하면요, 세상 너만 힘든 거 아니래요. 너무너무 고난이라니까 주님은 십자가도 졌대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에? 엄마 나 힘들어. 그러면 엄만 더 힘들었어. 엄마 너 낳고 네 애비랑 이혼도 못했어. 엄청 힘들어. 지금 이거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세상 어떻게 살라고 그래. 지금부터 바짝 정신 차려.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이 더 이상 엄마하고 얘기하고 싶지가
1: 않죠.
2: 않다는 거예요. 난 이제 엄마하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아예 자체 말을 꺼내고 싶지가
1: 않은 거죠.
2: 않다는 거예요.
1: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었거든.
2: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은 무슨 말을 듣고 싶습니까?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딸 많이 힘들지? 라는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1: 아 그냥 많이 힘들지?
2: 그렇죠. 우리 딸 많이 힘들지? 엄마도 네 나이 때는 많이 힘들더라. 엄마가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할게. 아멘.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주님의 갈보리 기도를 기억해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도 졌는데 다
4: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 어? 너 강하게 커라. 응? 세상 호락호락하지?
1: 안타.
4: 안타.
1: 어. 너 어떻게 살라 그러냐.
4: 리비 같은 놈 데리고 오면 다리 몽둥이를 끈질어버린다.
2: 뭐 주로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1: 그렇죠.
2: 그럼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는 소통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도 막막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학생, 제가 보기에 부모님이 그럼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은 살아계신가요? 어떤 살아계시대요.
1: 할아버지, 할머니.
2: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다정다감하게 하시는 편인가요? 어떤 아주 엄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그 부모님이 뭐 갑자기 뭘 잘못했다기보다는 사람은 보고 배운 대로 하는 법 아니겠냐. 사람은 들은 대로 잘 하지 않고요. 본대로 하거든요.
1: 아, 본대로 한다.
2: 네. 그러니까 자식이 꼭 자녀들이 어렸을 적에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해요.
1: 그렇죠.
2: 그런 게 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나쁘셔서 그렇다기보단 그 어머니 아버지도 누군가의 자녀였을 텐데 그거 본 것대로 그냥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근데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는 자기만 빼고 다른 사람한테는 완전 호의적이라는 거예요.
1: 아,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네. 진짜.
2: 그런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막 신방 가서는 완전 막 은혜. 항상 기도하고 막 주여 아버지 정말. 그리고는 이제 집에 오면은 밥 차려. 밥 차리라고. 그리고 아버지 저 좀 갔다 왔어요. 힘드니까 좀 옆에서 있어. 애들이 아버지 저도 신방해 주세요. 아버지 저도 신방해 주세요. 저 그냥 새신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1: 근데 그게 안 되죠.
2: 네, 저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하세요 아버지. 저 불신자입니다 아버지.
1: 불신자.
2: 왜 저는 신방 안 하십니까? 그리고 어쩌면 아내들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보 왜 나는 신방 안 해? 당신은 왜 다른 구역만 신방하고 우리 집 구역은 신방을 안 해?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아주 시간이 오래 지나고 계속해서 드리는 함께 나눈 이야기지만 사람은 관계가 익숙해지면 자기가 자기를 대하듯이 남을 대한다고 그랬거든요.
1: 아, 날 대하듯이.
2: 그렇죠.
1: 남을 대하.
2: 그러니까 결국 아내와 자녀를 대하는 방식은 누구를 대하는 방식입니까?
1: 나를 대하는 방식.
2: 그게 나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밖에서 잘하는 건 뭐냐면 죄송하지만 그건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밖에서 잘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역할 연기를 잘하는 겁니다. 그것도 좋은 거죠. 근데 최고봉은 자기가 자기를 결국 만나는 것인데 자기의 거울은 아내와 자녀이다. 자기의 거울은 자녀와 남편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잘하는 건 자기한테 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희에게 잘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저희에게 또 다른 거울인 저희에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기 사랑이 조금은 모자란 것 같으니까 우리 학생이 그걸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 정말 주먹 꽉 쥐고 살아야 된다는 그렇죠.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영화에서 아바타라는 곳에서 보면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나는 당신을 봅니다라는 말로 하거든요. 인사도 나는 당신을 봅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게 사랑한다는 얘기다. 어느 날 정말 힘들 때 똑같은 잔소리가 사랑한다는 말로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다 얘기해주면 강사님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요 하면 되는데 그래도 전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거 강적인데 이거 내가 지금 세 개를 날렸는데 지금 이거 하나도 안 맥혀 이거. 근데 그 친구 눈에는 어떤 원망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상한 마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학생 마지막으로 제가 친구하고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세상은 사랑받은 것도 에너지지만 결핍된 것도 에너지다. 너무 다정다감한 가정 분위기도 에너지지만 외롭고 보호받지 못한 마음도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가 에너지화 되려면 그러니까 바람은 에너지지 에너지화되지 않으면 바람은 그냥 바람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외로운 마음, 그 부모님과 대화 안 되는 마음을 갖고 주님께 나가면 좋겠다. 주님께 나갈 때 무엇을 들고 가면 주님께서 좋아하시겠냐? 가장 좋아하는 건 저희의 그런 상한 마음, 결핍된 마음일 거다. 그 마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말고. 뭐 주님, 제가 금메달 땄어요. 주님, 제가 로또 됐어요. 제가 10에 2조 합니다. 아마 그런 것보다 100배, 1000배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건 상한 마음, 외로운 마음, 결핍된 마음.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나아갈 때 인간이 채울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오히려 저는 내리사랑이라는 말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도 맞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한 자는요 자녀라도 부모에게 내리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큰 사랑이 내려온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런 노래 있지 않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이런 노래 있거든요.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십시오. 그 마음 갖고 그 찬송 부를 때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겠냐. 그러니까 어쩌면 옛날에 보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동화줄이 있었어요. 그 동화에 보면
1: 떡하나 주면
2: 이제 밥 먹지. 엄마가 떡팔로 간 사이에
1: 그렇죠.
2: 애들 둘이 있는데 누가 옵니까 집에? 택배 아저씨. 택배 아저씨가 오거든요. 택배 아저씨가 사인해 주면 안 잡아먹지. 이렇게 해가지고 호랑이가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그거 한 이렇게 먹고 막 그래가지고 하늘에 동화줄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호랑이도 동화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1: 썩은 동화.
2: 썩어가지고 호랑이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강남 아줌마가 그 호랑이로 호피 이거 하시고, 호피 하시고, 호피 이거 럭셔리한 거 하시고, 주일날 예배 보러 가시고. 그런 거거든요.
1: 이야기가 굉장히 버라이어티 안해졌네요.
2: 그렇죠. 많이 바뀌었어요.
1: 많이 바뀌었어요.
2: 지금 시대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가냘픈 동화줄 하나가 저는 그게 결핍인 것 같아요. 내 외로움인 것 같아요. 내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그걸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그게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해결 안 되는 게 있죠. 교회 부흥은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아니, 전 그렇게 해서 더 숫자로 많이 부흥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보다 그 마음을 타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저희가 체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적인 부흥은 따라오는 결과물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여학생이 그 얘기를 하니까 비로소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 주님께 꼭 그 마음을 갖고 나가십시오. 근데 참 하나님은 감사한 것 같아요. 보통 인간 세계에선 좋은 걸 줘야 그 사람하고 친해지는데 하나님은 항상 늘 저희의 상한 마음이나 결핍된 마음이나 단절된 그 마음, 그 마음을 갖고 나갈 때 가장 좋아하시는 게 그게 바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을이 시작됐는데 혹시 누구는 이 가을처럼 풍성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가을처럼 풍성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계속 더운 여름이 강한 습기가 그래서 불쾌한 마음이 지속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리 멀지 않은 시간 안에 풍성한 마음과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FM팝스 한동준입니다.

에코 체인보는 음파가 새어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반향을 일으키도록 설계한 방인데요. 음파를 반사하는 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소리를 내도 같은 소리가 방 안에서만 메아리칩니다. 근래에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현상을 에코 체인버라고 하죠. 비슷한 음악 청취 습관을 가지고 계신 갈매기떼 여러분의 에코 체인버는 바로 이곳 한동준의 FM 팝스입니다.